0: 꾸러미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더 드는 문자 또는 미니로 행운 숫자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또 여성시대, 남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1: 네, 9387님의 첫 문자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의리, 의리. 좋다, 좋아요, 훈훈합니다. 그럼요.
0: 네. 서로가 힘들다는 걸 알고.
1: 알고,
0: 이렇게 네. 배려해주는 거죠. 높은 층에서 주문했는데, 아우,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1: 그러게요.
0: 배달하시는 분들.
1: 아유, 그거 한 번으로 땀이 그냥 온몸에. 그지 않아요?
0: 네.
1: 계단 쪽이 뭐, 엘리베이터나 무슨 환풍이 되겠어요. 뭐, 송풍이 되겠어요.
0: 그러게요.
1: 냉방이 되겠어요. 계단 쪽으로 오르는 건 정말. 땀투성이가 되죠.
0: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그래도 본인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만났다는 이야기.
1: 따뜻하다 진짜.
0: 맞습니다. 자 오늘 남성시대도요.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 의리의리하게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0: 네.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1: 네.
0: 네 수박 박수.
1: 네. 수박,
0: 수박 주스.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 9791님. 작년보다 너무 힘드네요. 오늘도 땀 뻘뻘 흘리며 가가호호 도시가스 점검하러 다니고 있어요. 오늘 모두 파이팅!
1: 그러니까 이 더위를 극복할 만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냉방 조끼 같은 거?
0: 네.
1: 그런 거 있잖아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0: 목에 두르는 것도 있고.
1: 목에 두르는 것도 있고. 있고.
0: 네.
1: 그런 걸 좀 개비하셔야 될 것 같아.
0: 그러게요.
1: 이것도 밖에서 일하시면서 잠깐 꼭 쉬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달 여섯 그냥 쭉 두세 시간 또 일에 열중하다 보면 바짝 하고.
0: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에 좀 예, 무리하실 수 있는데 항상 예, 수분 충분히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1: 네네네.
0: 휴식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 그래요. 소금도 네. 조금 챙겨오시고. 네.
0: 자 수박 주스와 박수 함께 보내드리면서 첫 사연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남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의 서성재님이세요. 저희 부부에게는 조금 특별한 중매쟁이가 있습니다. 중매쟁이는 친구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1998년 6월 20살이었던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 고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뒤 정신없이 군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인터넷도 지금처럼 편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무료한 오후 네모반 한쪽에 굴러다니던 가요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노래 가사나 읽어볼 생각으로 마지막 장을 넘겼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펜팔 친구를 찾습니다. 거기에는 전국 각지 여성들의 이름과 주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 문화였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가요책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제 고향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예뻤습니다.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얼굴도 모르면서 이름 하나만 보고 편지를 썼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2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너무 뜬금없이 보냈나 보다. 에휴, 혼자 괜히 민망해져 포기하려던 어느 날 드디어 제 이름이 적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답장이 늦어서 죄송해요. 편지를 받고 바로 답장을 쓰려고 했는데 기말고사 기간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늦었지만 꼭 답장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0: 야, 답장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좋아하는 노래, 군대 생활, 학교 이야기, 편지 한 장 쓰고 우체통에 넣으면 며칠을 기다려야 했지만 그 기다림마저도 설렘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편지를 주고받다가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0: 직장 신입 막내랑 참 일은 안 하고 신부를 찾았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직장에서 만나셨구나.
1: 네, 업무 이렇게 또 알려준다고. 예, 이렇게 하면서. 2268님, 저는 아내를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습니다.
0: 기하에서 만난 사람.
1: 네, 저녁 모임하다가 연락처 교환하고 제가 꼬셔서 사귀고 결혼까지 해서 알콩달콩 살고 있지요. 아셨습니다.
0: 네, 참 재미난 인연이 진짜 많다.
1: 그러니까 더 궁금한데 이따가 또 시간 봐서 소개를 네.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사모님은 저희 부부는 파도 타다 만났어요.
1: 어?
0: 싸이월드 파도 타고 방명록 남기고.
1: 아, 싸이월드 예전에 많이 했었죠.
0: 네.
1: 수박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형님과 아우님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월드컵부터 확인하셨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2-1, 와, 그것도 막판의 역전에서 극적으로 이겼다는 소식 들으셨죠? 프랑스와 스페인전에서는 스페인이 이겨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의 결승전 기대되시죠? 아르헨티나랑 스페인은 같은 언어를 쓰니까 어째요? 이거 뭐 서로 욕도 못하겠네. 축구도 좋은데 다른 신경 쓰이는 일이 많다고요? 아유, 그렇기도 합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환율이며 여러 여건이 금리 인상을 내다보게 하는 흐름이라는데, 금리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아우님들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지니까 걱정입니다. 작은 기업 운영하신다는 저쪽 형님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날 거라고, 어디서 돈 만드느냐고 한숨 지으시네요. 근데 말입니다, 이쪽 형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 복잡하지만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갈 게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모 당의 부산시장 후보였던 모 씨, 유세 도중에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허위로 받은 의혹, 아버지 회사 직원

직원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등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길 가던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 그의 아버지는 경찰인데 아버지 동료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핵심 증거를 은폐하게 아버지에게 정보를 제공한 정황과 장윤기는 범행 대상을 알고 노리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모 당에서 무소속으로 바꾼 모 의원은 차남 취업을 청탁한 건 등등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자녀들 취업 사건도 떠오르고요. 아들딸의 입시와 취업에 압력을 가한 유명인과 고위공직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 형님 제안으로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 시간에 잘못되고 왜곡된 아빠 찬스를 골라서 엄중히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쿨의 변명 듣고 왔습니다.
1: 아, 여름엔 뭐 쿨이 정말. 아,
0: 여름엔 쿨이죠.
1: 네, 맞습니다.
0: 여름엔 쿨이에요. 예. 아, 그리고 진짜 축구 이야기 오늘 아침에 딱 이뤄졌죠.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경기였는데
1: 네.
0: 와, 2-1 역전승을 거뒀군요. 이게 저 아르헨티나가니까 저기 전년

0: 우승국이잖아요, 그죠?
1: 그렇군요.
0: 네네. 네. 4년 전 월드컵 우승팀인데, 야, 스페인과 이제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1: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월요일 아침, 그죠?
0: 그러게요.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아르헨티나, 스페인.
1: 아르헨티나.
0: 아르헨티나? 그럼 저는 스페인으로 한번.
1: 내기할까요?
0: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소소하게라도.
1: 예예.
0: 예.
1: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경북 포항시 북구의 윤종철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평범한 남편입니다. 살면서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본 적도 없고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용기를 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처음으로 여성시대의 문을 두드립니다. 올해 7월 21일은 아내가 환갑을 맞는 날입니다. 닷새 남았네요. 그죠?
0: 네.
1: 저는 평생 아내에게 거창한 선물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갑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아내에게 전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환갑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이번 환갑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유방암 3기와 난소암 4기. 두 번의 큰 암을 이겨내고 맞이하는 기적 같은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아내는 공직 생활을 하던 중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긴 항암 치료와 수술 그리고 이어진 치료. 병실에서 아내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대신 아파해 줄 수도 대신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낸 후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오늘을 감사하며 우리 함께 많이 걷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108배를 올렸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건강하게만 해달라는 같은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무너졌던 우리 부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산림청 100대 명산을 함께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수술 후유증 때문에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아픈 팔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산길에서 힘들어 잠시 멈춰설 때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0: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가면 되지.
1: 그 말은 산을 오를 때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동안 우리는 함께 96개의 산 정상에 섰습니다. 정상석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함께 웃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암도 이겨냈고 인생도 함께 이겨가고 있구나. 이제 마지막 4개의 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다시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이번에는 난소암 4기였습니다. 세상이 다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긴 수술과 항암 치료, 림프절 절제로 인해 아내는 지금도 두 팔과 두 다리를 압박 붕대로 감고 생활합니다. 예전처럼 배낭을 메고 산길을 오르는 일은 너무나 힘겨워졌습니다. 우리 부부의 100대 명산도 96번째 산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산을 오르지 못하는 대신 또 다른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을요. 명예퇴직 후 우연히 시작한 신앙송은 어느새 아내의 두 번째 인생이 되었을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당신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삶이 가장 빛나던 순간 난소암은 다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좋아하던 강의도 마음껏 하지 못했고 무대에 서는 일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0: 그런데도 당신은 시를 놓지 않았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날이면 천천히 무대에 올라 한 편의 시를 낭송하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다시 삶을 이야기하는 당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살고 있구나. 여보, 당신은 두 번의 암을 이겨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산에서는 나와 함께 걸으며 내 삶을 든든하게 해준 사람이었고 시를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존경합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마지막 네 개의 산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한 해에 한 산이면 어떻고 몇 년이 더 걸리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완등이라는 기록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걷는 시간이니까요. 언젠가 당신이 다시 배낭을 메고 환히 웃으며 말해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1: 여보, 우리 출발합시다.
0: 그날 우리는 마지막 네 개의 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고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였습니다. 가장 용감한 산꾼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가였으며 가장 따뜻한 치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생 당신에게 큰 선물을 해준 기억이 없어 늘 마음 한편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갑만큼은 여성시대의 힘을 빌려 세상 사람들이 함께 당신을 축하해주는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천천히 오래오래 함께 걸어갑시다. 마지막 네 개의 산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긴 산길도요. 팽순마님 사랑합니다. 살아있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0: 그렇죠.
1: 예. 특히나 이 산림청에서 정한 100대 명산을 네. 아내분과 함께
0: 99개나 이미 예. 마치셨어.
1: 96개.
0: 96개 진짜.
1: 예.
0: 네 개가 남았죠?
1: 딱 네 개의 산이 남았습니다.
0: 네 개 남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1: 정말 아내분도 또 우리 사연 주신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천히 쉬었다가 우리 인생처럼 이렇게 또 올라가면 되지 않으실까?
0: 안 올라가도 괜찮아.
1: 그래요.
0: 난 그런 생각이에요.
1: 맞습니다.
0: 네. 안 올라가도 괜찮아. 지금 옆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1: 그러네요.
0: 우리가 넘기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일상 그것이 보통의 산 아닐까.
1: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냈다.
0: 네.
1: 네, 잘 지나왔다.
0: 팽순마님 환갑 축하드려요. 이제 닷새 남았네요.
1: 네, 7월 21일이 환갑이라고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네.
1: 건강도 항상 지금처럼 잘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의 큰 아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0: 맞아.
1: 네. 자, 그리고 남성시대 오늘 남자의 사랑 사연이 참 많죠. 예, 내 사랑, 나의 그 옆에 있는 배우자. 혹은 뭐 연인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데 한번 계속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219님 새싹 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부도 대학 시절 산에서 만났어요. 산악보 등산 갔다가 지쳐있던 저에게 오이 하나 건네준 인연으로 지금까지 30년간 함께 살고 있네요. 오이는 아내가 저한테 주었습니다.
1: 반대로 예.
0: 지쳐있던 사람이 이제 남편이셨군요. 그죠?
1: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보이셨어.
0: 오이 하나를 건네줬을까?
1: 야, 근데 이 산에서 주는 오이는 제대로 아유. 매력 어필이죠.
0: 아, 그럼요.
1: 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8401님, 저는 암벽 등반장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아서 평생 운동만 하기로 결심하고 빡빡머리로 삭발한 첫날 여자친구가 회원 등록을 했는데 여자친구 이상형이 마침 빡빡머리였던 거예요.

0: 야, 이런 인연이 있어 그래.
1: 그러게. 그렇게 야. 만나서 부산, 인천 이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지금은 60일 된 아기랑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도 빡빡입니다.
0: 와, 그러시구나.
1: 예.
0: 세상에. 아유, 나는 여자친구 포기하고 운동이나 해야지. 그러고 머리를 빡빡 미셨는데.
1: 하필.
0: 빡빡 민 머리가 이상형인 바로 그 여자 회원이 등록하신 거예요.
1: 네.
0: 새로.
1: 야, 앞서서는.
0: 참 희한하지.
1: 참 그 내 아내의 긴 생머리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0: 결혼한 후 20몇 년 동안 계속 쇼콘서트.
1: 아, 그래도, 와,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아직도 빡빡 머리를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주승철님, 저는 목사님, 사모님 소개로 만났는데 세 자매 중에 첫째를 소개받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둘째한테 네가 대신 좀 나가 해서 나온 아내가 저를 만나서 25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0: 참 이렇게 웃음을 주는 사연이 없어. 네. 우리는 어디서 진짜 우리가 어느 별에서 어떻게 만나 어떻게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사나.
1: 진짜.
0: 네. 7636님, 우리 부부는 밤무대 나이트클럽에서 저는 밴드, 아내는 손님으로 만났어요. 5살 연상의 아내랑 지금까지 반반씩 닮은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1: 야, 나이트클럽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그 밴드 연주를 하시고.
0: 멋있어 보이잖아요.
1: 네.
0: 연주하는 모습은 참 멋있죠, 누구나.
1: 그러게요. 네. 그렇게 또 만남이 이어지셨네. 연상의 아내분과.
0: 아, 그러니까. 참. 이 세상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만나서 살고 있을까?
1: 진짜
0: 오늘 참 그 아주 일부를 맛보고 있습니다.
1: 자, 또 처음 문자 주신 분이에요. 네. 4809님 윗집 아랫집 살다가 만났어요. 술이 왼수예요. 크크. 야, 이 짧은 문장에 무슨 사연이 도대체?
0: 술이 왼수야.
1: 위아랫집 이웃인데 아, 술이 왼수다. 네. 아, 어떻게 만나셨을까?
0: 이구호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7살 때 남편과 핸드폰 어플로 만났어요. 랜덤 채팅이요. 전라도와 충청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5개월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랜덤 채팅이 위험할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답니다. 좋은 인연은 다 정해져 있나 봐요. 어떻게든 다 만날 거예요. 파이팅! 그러셨어요.
1: 예, 운명적인 만남은 이루어진다. 예.
0: 그니까. 솔로분들 들으셨죠?
1: 그러게요.
0: 또 솔로분 자녀분들의 부모 되시는 분들 들으셨죠? 염염하세요.
1: 네.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달달한 수박주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0: 지친 나를 안아보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AI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9: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0: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9: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0: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9: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0: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9: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9: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0: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9: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0: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대석철 아미마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서성재님께는 홈카페 꾸러미, 윤종철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9: 김신희님, 당당이분들 만남 얘기에 제가 왜 설레는 거죠? 일중님은 아내분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희은 언니의 만남도 궁금해요.
10: 일중님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9: 저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학원.
10: 그래서,
9: 네. 같은 반이었죠.
10: 오, 그러면 첫날 그냥 딱 보고, 저 사람은?
9: 아니, 처음에는 그냥 우리 반의 에이스였어요. 뉴스 제일 잘하는 친구.
10: 오.
9: 제일 먼저 취업도 하고. 그래서, 야, 그럼 덕 좀 볼까?
10: 어머, 진짜?
9: 농담이고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10: 저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9: 교회 오빠였구나.
10: 오빠라기보다는 뭐, 그때는 이미 36, 39인데 뭐.
9: 네.
10: 아니 근데 제가 그냥 의미 없이 저거 뭐야 한국을 나온다 그래갖고 진보따리를 좀 맡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여러 군데를 다니느라고 옷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전해줄 수 있느냐고 딱 싫어하더라고 표정이.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9: 싫어하는데
10: 되게. 딱 싫어하더라고. 어쩜 그렇게 노골적으로 싫어할까?
9: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결혼까지 가셨지?
10: 그게 말이에요.
9: 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첫인상 이런 거에 또 너무 판단을 빨리 하시면 안 돼. 어떻게 또 풀릴지 모르거든. 예. 자, 3, 4부엔 여자는 모른다 이어집니다. 저희 미니 켜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만나요.
1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3: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0: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모레는 30에서 80mm입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 분포로 무덥겠습니다. 의성에는 폭염 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청송 안동, 영양 봉화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구제역 위기 경보 최고 수준 심각 단계 당시 베트남 연수에 참여한 축협 조합장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축산 농민들이 기자회견과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안동 봉화 축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어제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 봉화축협조합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농협중앙회 연수 추진 경위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진상조사, 방역당국의 방역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안동시청 앞에서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도 시작했습니다. 한편 현재 방역당국은 이동 중지 명령 위반 등 원정 연수에 참석한 조합장들에 대한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권기창 안동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그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전 안동시 소통비서관 조모 씨에 이어 권 시장 측근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민의힘 입당 원서 관련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 6일에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권기창 안동시장 측근 인사를 둘러싼 수사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길을 잃은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 성공도 대한민국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부터 유능함을 증명해내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5명을 뽑는

0: 지난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에 김영호, 최민희, 박성준,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모두 12명이 출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어제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열고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안동현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땅 속에 묻힌 폐기물이 썩는 건 미생물과 같은 분해자가 활약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과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폐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되는 거죠. 게다가 이 현상은 온난화에 의해 더욱 가속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쓰레기 매립지의 메탄이 1%가량 증가하는데요. 땅속이 따뜻해져서 미생물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태우면 공기가 오염되고 묻으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폐기물. 애초에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 사수함입니다.
3: 아, 8월 5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떨리네요.
2: 네, 그날이 무슨 날이길래 그러시죠? 오늘 사수함은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4: 나의 보물, 나의 딸 가영아. 너의 38번째 생일을 정말로 아주 많이 많이 축하한다. 8월 5일 너를 타국으로 멀리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쉽고 걱정되고 자꾸자꾸 더 보고 싶어지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가슴이 허전해 온다. 하지만 어차피 다녀와야 할 일이니까 마음 단디 먹고 가족들 잘 챙기고 너의 건강도 잘 챙겨서 4년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잘 성공하자. 할 말은 많지만 정상통화 자주 해주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오렴. 7월 16일이 너의 생일인데 엄마가 전할 수 있는 게 내가 애청하는 여성시대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로 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음성 축하 메시지를 보낸다. 2026년 7월 16일 너의 영원한 지지자 너의 엄마가.
1: 아니 왜 마지막이라 그러세요? 또 하고 또 생일 축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되지. 네,
2: 그때 또 말씀하세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
1: 아니야 아니야.
2: 딱 마지막은
1: 없어. 됐어요.
2: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늘이 딱 우리 따님분의 생일이에요.
1: 이게 여성시대 이렇게 사연 메시지를 보냈을 때
2: 네.
1: 이게 딱 맞는 날짜가 쉽지 않아요.
2: 그러니까요.
1: 언제나 앞당겨서 한 주일 뒤에 있을 일을 축하한다든지 그러는데 이렇게 딱 날짜가 맞는 경우도 행운입니다.
2: 맞습니다.

0: 저희가 이분께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1: 김은자님께.
0: 네, 근데 안 받으셔요. 그래서 따님이 타국에 가시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 네.
0: 자, 타국에서도 끼니 잘 챙기라고 딸에게 선물하면 좋을 수저 세트 김은자님 앞으로 보내드릴게요.
1: 그리고 4년 후에 또 돌아온다고 하니까.
0: 네.
1: 건강히 타국에 계시다가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금님께는 당나귀기처럼 숨기고 있었던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또 속에 꾹 담아둔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열린사서함으로 전화주세요. 당당이님들의 대나무 숲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익명보장, 음성변조도 가능합니다. 속 끓이지 마시고 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편하게 털어놔주세요.
0: 잠시 후 3, 4부에서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여자는 모른다. 충전맨 백이성 씨와 으라차차차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겠습니다.
1: 벌써부터
0: 비슷했어요?
1: 예, 끌어올리시는 거군요.
0: 네네.
1: 좋습니다. 자, 남성시대 3, 4부는 전국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유니베라, KB국민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 비드랩, 데이팩,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안 터지는 맥스부탄, 롯데건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유성물산교역, 롯데렌탈, 노무법인 폐, 모빌코리아 윤활유, 한국농어촌공사 클린농촌 만들기, 음주 후엔 티맵 대리와 함께합니다.
2: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남자.
1: 친구가 주식으로 돈 벌었단 말에 전치 4주의 고통을 느끼는 남자.
2: 골병든 남자의 속마음 들키기 전에 달아놓을 거야.
1: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2: 차차차차.
0: 호랑이 맹수 아니고 가수 백희성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3: 네.
2: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지내시고 요즘에 날씨가 네. 오락가락해요.
3: 맞아요.
2: 비도 왔다가
0: 폭염에
2: 폭염에다가
1: 풍부해다가 아니 그리고 조금 전까지 비가 억수로 네. 쏟아지더니 또 말짱해.
2: 네, 매미 소리가 갑자기 들리고 요즘 폭우가 쏟아져도 매미 소리가 나요.
3: 아, 그래요? 매미도 살라고.
2: 살라고 소리.
0: 정신 못 차린 거 매미도. 이 비가 언제 끝이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 예.
3: 그래. 예.
0: 아니 오늘 옷도 네. 정말 야, 하와이안 셔츠라고 해야 될까요?
2: 네네네.
0: 예, 아주 예쁜 또.
1: 아주 예쁩니다. 예. 색깔이.
2: 어차피 뭐 어디 못 떠날 거 기분이라도 내려고.
0: 어, 그런
1: 아, 좋아요,
0: 좋아.
1: 좋아. 그거 좋다.
0: 네, 의상만이라도.
2: 아, 그러면 그러면 맞아, 맞아.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 저 휴가 가나 보다. 뭐 놀러 가나 보다.
0: 예, 예.
1: 아니면 어디 갔다 왔나 보다.
2: 갔다 왔나 보다.

0: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예. 저는 얼굴이 금방 타니까 맨날 오랜만에 보면 어디 휴가 갔다 왔어? 얼굴이 탔네? 저, 아니요. 아무도 안 갔어요. 예, LED 등에도 타요.
1: 그럼 일주일씩은 반대로 얼굴이 하얘져야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거예요.
0: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차라리.
1: 그렇죠? 어차피 움직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0: 맞아. 네, 네, 맞아요.
2: 어차피.
1: 예, 호캉스 뭐 이런 거, 호텔
2: 너무 잘 알아, 서로.
0: 예, 좋겠다. 자, 근데 앞서서 저희가 네. 하는 얘기.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 전치 아. 4주의 고통을 느낀다.
2: 아유, 어떡하냐.
0: 이게 진짜 정신의학과 아유. 전문의가 한 얘기라고 합니다.
1: 저 아. 공감돼요, 공감돼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만 있는 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2: 아, 그럼.
1: 이상하게 일주씨가 이제 주식이 막 올랐어. 아, 축하해. 그러는데, 아우, 짜증이. 왜 나를 왜 안 올려? 어, 축하해, 일주가. 야, 너 지금 돈 좀 벌어줬겠다. 그런데 승진이 속으로. 왜 내 걸 왜 이래, 씨.
0: 전치 4주의 고통.
2: 네, 그, 이거 심각하다.
1: 맞아요, 예. 맞아요.
0: 근데 이게 또 질투감이나 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요.
1: 아, 그래요?
0: 이 사회적 비교에서 느끼는 고통.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라고
2: 하는 거예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진짜.
2: 네. 하여튼 남이 잘 되면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따로 있대요. 우리 뇌에. 그러니까 야야 나 땡땡닉스로 야 2억 벌었어. 또는 나 거기서 수익 난 걸로 아파트 샀다.
1: 승질이 막 올라와.
2: 올라오죠.
0: 벌써 올라와. 누군지도 모르는데 벌써
1: 누군지도
0: 올라와.
1: 모르는 승질이 올라와. 부러운 게 승질이 되는 거죠. 부러운 게.
2: 아유. 아유 요새는 재미없죠. 네. 주식창 들여다보면서.
1: 오늘도 짜증이 또.
2: 두 분이.
1: 짜증이랑 짜증이. 쭉쭉 빠져. 쭉쭉 빠지래.
2: 그러니까. 아이고.
0: 예, 주식 얘기에 요새 뭐 이렇게 네네. 활짝 웃으시는 분들 잘 없으실걸요.
1: 그래서 얘기 잘 안 꺼내 그냥.
0: 그러니까. 네,
1: 입고 맞아. 사는 게 그냥 편안하니까.
2: 그래. 네. 그래 그래. 아유. 본업에 충실합시다.
1: 맞습니다.
2: 그게 아, 최고의 투자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0: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충실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워서 나만 이런가 싶어서 감춰왔던 대한민국 남자들의 속사정 이 시간마다 가감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남성시대 여자는 모른다. 오늘 첫 사연은 어떤 분이 주셨을까요?
1: 네, 서울 동대문구에서 주셨습니다. 닉네임 아무것도 몰라요 님의 사연 들어보시죠. 저는 결혼하고도 한동안 집 비밀번호를 몰랐던 남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들 그러시겠죠? 아니 결혼했는데 집 비밀번호를 몰랐다고?
0: 그러게.
1: 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합니다. 분명 아내와 결혼했고 분명 제가 살아가는 집인데 몇 달 동안 저는 현관문 앞에서 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2: 누구세요?
1: 어, 나야.
2: 왔어요?
1: 어. 아내가 저를 맞아주는 짧은 한마디 왔어요? 그 말이 참 따뜻하면서도 어쩐지 조금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초인종을 눌러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와 아내는 조금 늦은 나이에 만났습니다. 저는 42, 아내는 37. 늦깎이 인연의 시작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당시 저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회사 매니저님이 컴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러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내의 형부, 그러니까 지금의 제 형님이 운영하던 곳이었죠. 수리가 끝나고 형님이 계산을 하다가 매니저의 명함을 본 겁니다.
0: 어라? 손님, 결혼정보회사 매니저님이셨어요? 아이고! 마침 아주 잘 됐네.
3: 예? 왜요, 사장님? 혹시 가입하시게요?
0: 아니요. 내가 아니라 우리 처제가요. 지금 37인데 아직 짝이 없어서 말이야. 내 수리비 좀 깎아줄 테니까 우리 처제한테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봐봐요.
1: 그렇게 형님이 수리비 대신 부탁한 소개 덕분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 있던 제가 아내와 인연을 맺게 된 겁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린 신기할 만큼 취미와 관심사가 잘 맞았습니다. 물론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는 마음은 분명했죠. 다만 당시 저는 지방에서 근무했고 아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저는 아내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차분하고 참 여성스럽고 조신한 사람? 그가에 제가 알던 아내의 전부였습니다. 늦게 만난 인연이라 결혼을 서둘렀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10개월 만에 식을 올렸어요. 결혼 후에도 제 근무지는 지방이었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를 배려해 처가에서 신혼을

0: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가 되었죠. 평일엔 지방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금요일 밤이면 서울 처가로 향했습니다. 근데 처음 몇 달 동안은 집으로 가는 길 자체가 좀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처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꼭 남의 집에 눈치 보며 들어간 그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토요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잠깐만 여기가 어디지?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 누구? 맞다. 내 각시구나. 맞다. 여기 처가였지. 아침마다 이 소심한 혼잣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문제의 그 비밀번호. 여보, 근데 그 현관문 그 비밀번호가 뭐야?
1: 그건 왜요?
0: 아, 왜긴 나도 알아야지.
1: 에이, 그냥 벨 누르면 되잖아요.
0: 그런가? 아니, 그래도 그...
1: 아니, 번호가 뭐 필요해요. 엄마도 있고 나도 있는데 그냥 벨 눌러요. 문 열어주면 되지 뭐.
0: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 그 아직 이 집은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그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금요일마다 서울로 올라가면서 혼자 별별 상상을 다 했어요. 아, 혹시 내 짐 가방이 복도에 나와 있는 건 아닐까? 아, 문에 이제 마음이 변했으니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쪽지가 붙어있으면 어쩌지? 물론 그런 드라마는 제 머릿속에서만 상영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늘 따뜻하게 문을 열었고 아내는 왔어요 하고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서로의 진짜 모습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건 아내의 엄청난 과자 사랑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군것질을 전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옷방 구석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옷장에 어머, 감자칩, 초코과자.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무슨... 동네 슈퍼야?
1: 아이고, 팽서방 놀라지 말게.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과자를 종류별로 쌓아놓고 먹어야 지성이 풀리는 애였다오.
0: 그제 알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은 옷장 속 과자 마니아였다는 사실을요. 또 하나, 결혼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1: 여보.
0: 어?
1: 나 어떤 점이 제일 좋아?
0: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조신하고 여성스러운 점. 그러자 아내는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1: 조신? 여성스럽다고 내가?
0: 그때는 아내가 왜 그렇게 웃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반년쯤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말없고 조용할 줄 알았던 아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수다쟁이였고 낙천적이면서 대책 없이 덜렁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 그 결혼 전에는 안 이랬잖아. 연애할 때는 내 말만 조용히 들어주고 그랬는데.
1: 아이고, 그거 뭐 부끄러우니까 내 손 좀 떠온 거지. 난 원래 입을 가만히 못 두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 앞으로 등산 절대 안 간다. 알았지?
0: 아니 그 우리 연애할 때 주말마다 같이 등산 다녔잖아.
1: 아 싫어 싫어. 사실 나 운동 진짜 싫어해. 특히 등산은 딱 질색이야. 연애할 땐 당신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참고 따라갔던 거야.
0: 그 순간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집 비밀번호만 몰랐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내라는 사람의 진짜 비밀도 저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언제나 허허 웃으며 다 받아주니까 세상 묻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의외로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꼼꼼하고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연애와 주말부부 생활 덕분에 저희는 서로를 다 안다고 착각한 채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달리 당황한 적도 있고 예상 못한 모습에 함께 웃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서로를 알아가며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지금은 길었던 주말 부부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아주 당당하게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들어갑니다.
2: 여보, 나 퇴근했어.
1: 아, 여보, 왔어? 어서 와. 아우, 나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말이야.
2: 문을 열면 소파에 앉아 과자를 와작 먹다가 와르르 달려 나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실.

0: 쉴새 없이 쏟아내는 진짜 아내가 저를 반겨줍니다. 연애할 때 알던 사람과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의 그 모습이 저는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부란 결혼식 날 완성되는 사이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서로의 비밀번호를 하나씩 알아가는 사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가장 익숙한 번호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는 이제는 누구보다 편안한 제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와, 어때요?
2: 야, 이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셨네.
1: 그러셨네.
2: 아니, 옛말에
0: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결혼하려면 사계절을 지내봐야 된다는데 10개월 만에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더군다나 또 지방이니까 주말 부부고 지나니까.
2: 또 다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해도 또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게.
1: 그렇죠.
0: 지금도 제 아내는 어디 나가면 되게 그 말도 없고 좀 무뚝뚝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2: 말도 안 돼. 지난번에 우리 형수님 오셨고.
1: 아, 그럼요.
2: 같이 방송하는데.
0: 예, 예.
1: 그 침성도 좋고. 예,
0: 예. 9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난 말도 없고 재미도 없을 것 같다 그랬는데.
2: 예.
0: 제가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옆에서 자자자자자자자자.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2: 그렇죠. 오히려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매력일 수 있는 거니까.
0: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2: 좋은 것만 찾아보는 것도 능력이지. 그럼요, 그럼요. 아, 3467님이. 네.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더 스펙타클할 것
0: 맞아요,
2: 같네요.
0: 맞아요,
2: 네. 지루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애를 3년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좀 어색하고 그 이제 주말 부부 같은 어떤 그런 어색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오히려 너무 잘하니까 결혼하고 나서의 좀 약간 설레임 이런 건 분명히 있지만 아내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
0: 연애 때 다입니다. 떼가지고.
2: 아, 진짜요?
0: 네네네. 그런 건 있었던 거.
2: 그럼 연애 때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진 모습이 그대로 결혼 생활에도 이어지죠.
0: 그렇죠, 그렇죠. 이어지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애하는 느낌으로.
2: 야, 이 경계가 이제 모호하니까.
0: 아니요, 경계가 모호한 게 아니라 아직도 연애하는 느낌이에요.
1: 아, 그래요?
2: 갑자기 뭐 설렘이 익숙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1: 어때더니 또 왜?
2: 본인이 이렇게
0: 거
2: 담는 거 봐.
0: 생방 중에 얘기하다가 아차 싶으면 머릿속에. 그냥 나 혼자 머릿속에 아차 싶으면 어차피 설레를 해야 돼요.
2: 그러니까 형수님이 듣다가 뭐야? 이제 뭐 설렘이 하나도 하는 거지? 나 원래 모습 그대로라는 거지? 말. 갑자기 주워 담으시네.
0: 네네네.
2: 7564님이.
0: 네.
2: 근데 궁금한 게요. 방귀는 다들 언제 트셨나요?
1: 아, 이거 쉽지 않지, 여자들은.
2: 맞아. 이거 저도 네네. 쉽지 않아요.
0: 저는 뭐 연애 때부터 텄어요. 텄는데 아내는 안 텄어요.
1: 아, 그렇겠지.
0: 실수로 몇 번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어제 대놓고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2: 아, 그렇죠.
0: 네네네.
2: 아, 그럼 형님은 대놓고 하셨어요?
0: 아, 저는 그냥.
1: 아이고.
2: 아, 소리도 왜 이렇게 리얼해? 아, 뭐야?
0: 전 연애하고 일주일 뒤에 나와요. 어떻게? 뭐 생리
2: 나도 모르게 센 거야? 아니면
0: 뭐 그냥 한 거죠.
2: 자연스럽게.
0: 넌 내 여자야. 넌 내 여자기 때문에 내 방구까지도 네가 책임을 져야 돼.
1: 그러면서
0: 지금도 부르르 막 좀 하지 마! 이래요.
2: 아, 진짜 소리
0: 제발
2: 너무
0: 좀 하지 마! 이러면.
2: 아, 저도 이렇게 쉽게 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0: 아직 그래요?
2: 저희는 공식적으로, 뭐, 공식적인 말이 웃기지만, 네, 네. 서로 이렇게 튼 건 아닌
0: 그러니까
2: 것 같아요.
0: 대놓고는 안 한다는. 예,
2: 실수로 나온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예, 예.
0: 일주일 씨 의외로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2: 아,
1: 충청도 양반이지 않냐고.
0: 아, 양반.
2: 네.
0: 그럼 나는 뭐, 경상도 상이요?
2: 차라리 경상도 사나이.
1: 예.
0: 아, 사나이. 좋다.
2: 예. 어디 양반이 집에서 푹. 나 소리도 안 나, 오늘 그.
1: 자, 아무것도 네. 몰라요. 이분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1: 장미화님이 이러셨어. 네. 연애 10년 해도 상대를 다 안다는 건 착각이죠.
0: 그렇죠.
1: 근데 처가 네. 비밀

0: 화장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밤새 응원한 축구팀이 역전 패당했을 때,
1: 지각했는데 엘리베이터 층층이 설 때,
0: 남자는 열받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1: 네, 조오수님의 선곡입니다. 연애 시절 여름 장마철마다 들었던 노래입니다. 조니 리버스의 Summer Rain. Okay, let's go.

0: 네, 조니 리버스의 Summer Rain 듣고 왔고요. 조우수님이 제 신청곡이 나오다니 감사합니다.
1: 하하하, 그러셨구나. 네. 듣고 계셨네.
0: 네, 선곡해주신 조우수님께는 시원한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네.
1: 네.
0: 그리고 9724님, 어제는 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했는데, 야, 오늘은 끈적끈적하네요. 여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니까요. 사람이 참 감사한 게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가을이 오면 아우 이렇게 여름이 금방 지나가.
0: 그러니까 곧 겨울이네.
2: 아, 곧 겨울이네.
0: 추워서 어떡해.
2: 맞아요, 진짜.
1: 아유, 0096님이 희은 네. 언니 일중 씨 진짜 더워요. 살려주세요. 그러게요. 식당 주방입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니까.
2: 네, 맞아요.
1: 진짜 아유, 진짜.
2: 예. 근데 요즘은 비가 쫙 오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비가 오면 더 끈적끈적.
0: 맞아, 더 습해. 기온도 안 떨어지고.
1: 네.
0: 자, 하지만 우리 네. 마음만큼은 또 예, 우리 시원한 수박 주스 드시면서 네. 조금 식히시라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2: 오, 맛있겠다.
1: 네. 네. 네, 무더운 여름 남자를 더 뜨겁게 하는 노래 계속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문자 #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2: 네, 이번에는요, 군 입대를 앞둔 아들에게 아빠가 편지를 쓰셨어요. 닉네임 아들에게 님이 쓰신 사연 전해드릴게요. 군 입대를 딱 이틀 앞둔 아들놈이 슬쩍 곁으로 오더니 묻더군요.
3: 아빠, 아빠는 젊었을 때 어땠어요? 막 날아다녔어요?
2: 녀석, 생뚱맞기는. 친구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하려니 속이 꽤나 타들어가긴 했나 봅니다. 근데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들의 질문에 머릿속에 제 20대 시절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아들에게 편지를 써봅니다. 아들아, 아빠의 20대 끝자락 목표는 단 하나, 제주 탈출이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할머니가 실명을 하시고 할아버지는 새로 할머니를 들이셨지. 내 뜻과는 상관없이 감당해야 할 많은 것들이 너무 버겁더라. 제주에서 육지로 나가는 마지막 비행기 시간 9시가 넘으면 오늘도 난 갇혔다 탄식하던 날들이었어. 결국 난 1996년 제빵 기술을 배우겠다는 핑계로 도망치듯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서울 중랑구의 한 빵집 막내로 들어갔는데 매일 새벽 4시 기상이 하루의 시작이었어.
3: 야야야, 신입 넋놓고 뭐해? 빨리 식빵 반죽 준비 안 해? 5분 다 식는다. 이따 점심은 대충 서서 때우고 바로 설거지판으로 볼게. 알았지?
2: 네, 선배님. 그때 아빠는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참 좋았어. 틈만 나면 반죽 배합표를 외우고 뜨거운 오븐에 팔목을 데워가면서도 아, 나도 이제 서울 사람이다. 이건 고생도 아니다. 애써 스스로 위안을 찾았더랬어. 아빠가 또 친화력이 좋잖냐. 싹싹하게 굴어서 선임들이랑 공장장님 사랑도 듬뿍 받았단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날벼락이 떨어진 거야. 가게 건물이 통째로 팔렸다고 하더라고. 공장장님이 다른 가게로 가면서 식구들을 데려갔는데 겨우 석 달 된 신입, 내 자리는 없더라고.

0: 막막하더라. 서울 한복판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았어. 한평 남짓한 고시원방에 누우면 눈앞에 바로 꽃무늬 벽지가 닿을 듯 다가왔어. 며칠을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지. 창틀에 과자 부스러기를 놓아두면 눈치 보며 날아오던 서울 비둘기가 유일한 친구였어. 그러다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나선 길에 우연히 빨간 깃발이 펄럭이는 점집을 발견해 들어갔는데,
1: 너 내 아들 해라.
0: 예? 저요? 아니 저보고 무당이 되라고요? 풍채 좋은 아주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대뜸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라는 거야. 근데 희한하지? 힘든 순간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 이거구나, 이러려고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싶더라고. 그땐 정말 운명 같았어.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그 점집으로 출근을 했단다. 굿이 있는 날이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온갖 심부름을 도맡아 했지. 나의 스승이자 신어머니가 된 그분은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의 점사를 나더러 맞춰보라고 시키기도 했어. 대충 느낌대로 뱉었는데 어떤 건 맞고 또 어떤 건 틀리고 그랬던 것 같아. 그 신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
1: 나는 사람을 보면 그 뒤에 조상이 같이 보여. 내가 딱 보면 알아.
0: 근데 말이야, 그 점집에 청소하러 오시는 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먼저 슬쩍 물어보시더라고.
2: 저 법사님, 사람만 보면 조상이 다 보이신다면서요? 혹시 제 뒤에도 뭐가 좀 있나요?
1: 아주머니? 어? 있긴 뭐가 있어. 평범해. 아무것도 없어.
2: 아 그래요? 실은 저희 어머니도 무당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좀 보일까 싶었는데.
1: 아니 내가 아까는 대충 봐서 그래. 어쩐지. 어? 그래 맞아. 자네 뒤에서 그런 기운이 언뜻 보이긴 했어.
0: 참 우습더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나서야 그런 기운이 보였다고? 다음날부터 바로 그 점집에 나가지 않았어. 내가 평소에 나는 신의 아들 될 뻔했다 웃으며 말하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단다. 그 후로 술집 웨이터, 커피숍 서빙, 새벽 트럭에서 농산물 내리는 일, 몰래 심야 영업을 하던 소주방 입구를 지키는 일에 뭐 고시원 총무까지 참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저 평범한 서울 시민 한 명 되어보겠다고 아등바등 길을 쓴 거지.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데도 마음은 늘 허공에 붕 떠 있더라고. 꼭 돛대와 삿대가 다 부러진 배 위에 나 혼자 멍하니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면 불쑥불쑥 도망쳐온 제주도 생각이 나는 거야. 앞 못 보시는 우리 할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서울로 멀리, 더 멀리 도망쳐왔는데 이상하게 할머니 모습은 날이 갈수록 더 또렷하게 눈에 밟히더라. 참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러다 어느 날 구로역 승강장이었을 거야. 휠체어를 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의자에 앉아있는 내 또래 남자를 봤어.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를 그 다정한 모습을 보는데 참 부끄럽더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 더 고민할 것도 없었지. 그래, 집으로 가자. 제주도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할머니 옆에 있어드리자. 그렇게 서울 생활을 끝내고 스스로 도망친 제주를 스스로 돌아왔어. 다시 돌아온 고향집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가 날 보며 그러셨지.
1: 왔냐? 밥은 먹었시냐?
0: 할머니가 차려준 뜨끈한 밥을 먹는데 그제야 살 것 같더라. 내가 도망치려 했던 그 섬이 결국 내 파랑새였던 거야. 그때부터 내 땅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 여행사에서 일하고 제주 환경단체에서 뒹굴고 우리 고유의 음식과 언어를 공부했지. 무엇보다 평생의 동반자인 네 엄마를 만났고 우리 아들, 딸을 품에 안았어.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1: 고늘게 먹엉 고늘게 싸라.
0: 가늘게 먹고 가늘게 배설해라. 소박한 일상에 만족하며 살라는 뜻이지. 진짜 행복은 내 발밑에 있었더라고. 아들아, 기억나니? 너 태어날 때 겨우 일

0: 6.02kg이었어. 칠삭둥이로 인큐베이터에 누워 수많은 주사바늘을 꽂고 숨을 몰아쉬던 작은 빗덩이. 소아응급실이 있던 병원 8층까지 난 단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대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단다. 제발 아빠 소리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네 앞에서는 씩씩한 아빠이고 싶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병원 계단을 내려갈 때는 미안해서 목이 메더라. 근데 내 기도가 통했는지 너는 보라는 듯이 건강하게 자라서 든든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주었지. 늦은 나이에 군대 가는 너의 뒷모습에 왜 걱정이 안 되겠냐마는 아빠는 널 믿는다. 월드스타 BTS도 나이 들어 군대 갔다 왔잖아. 우리 아들이라고 못할 게 뭐 있냐?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 힘든 고비도 씩씩하게 이겨낸 녀석이란다. 아들아,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선 가끔 멀리 돌아가는 법도 필요하단다. 군 생활은 네 인생에 멈춘 신호등이 아니야. 흔들리던 서울 생활 끝에 아빠가 소중한 제주를 다시 찾았듯 너 역시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가장 값진 시간이 될 거다.
1: 아빠,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0: 그래, 아들. 훈련소로 들어가는 너의 뒷모습 보며 슬퍼하지 않으마. 대신 꽉 안아주고 웃으며 보내줄게. 5주 뒤 훈련 수료식 날 늠름하게 변해 있을 대한민국 군이 너의 경례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마. 이 편지는 그때 네 손에 지어줄게. 사랑한다, 내 아들. 화이팅!
2: 오, 혹시라도 야. 군에서 네. 군대에서 아드님이 이 편지를 듣는다면 네네. 엉엉 울지 않을까요?
3: 그러게요.
1: 아빠.
0: 거기는 동료들 다 올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2: 군대 가면 네. 좀 남자들이 눈물이 네. 많아지잖아요.
3: 괜히 떨리고 네. 더럽고 뭐 이러니까.
0: 사실 그 여성분들에게는 안 보여주지만 남자들이 눈물이 더 많습니다.
2: 아, 네. 그래요?
0: 네. 뭐 개가 뛰어다녀도 울리고 뭐 슬프고.
3: 그랬어요?
0: 네, 저는 개가 뛰어가도 좀 뭔가 슬퍼. 이 아름다운 세상에 강아지가 저렇게 뛰어가는.
3: 아, 군대 시절에?
0: 아니, 저는 뭐, 늘.
3: 아, 그래요?
2: 늘 감수성이 뺄라다.
3: 예. 어, 진짜.
2: 뺄라다.
3: 아니, 강아지가 해맑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0: 어, 너무 아름다웠어.
3: 아름다워.
2: 어, 진짜?
3: 와.
2: 와, 나 희한한 감수성이네.
3: 그러니까. 저도 암만 감성적이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2: 아, 그래요?
3: 예.
0: 네네네. 아,
2: 혹시 아니, 아버님한테 네.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까요? 일종 씨는?
3: 어, 저는 군대 시절에도 그렇고, 네. 예,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2: 편지를. 예,
3: 편지를 종종 쓰시는 편이에요. 우리 손주들한테 이제, 네. 그, 용돈 혹은 뭐 세뱃돈 주실 때는 이렇게
2: 편지를.
3: 편지를 써서 주시는 편이죠.
0: 저의 아버지는 오리지널 경상도 거제도 분이시라.
3: 네. 네.
0: 편지는 글씨 쓴 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3: 예.
0: 매출 장부?
3: 어.
0: 장부에 무슨 뭐 술값 얼마 뭐 이것만 아버지 글씨체를 본 거 말고는 기억이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3: 네. 네. 그래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오히려 더 무게감이 실릴 수도 있겠네요.
2: 그럴 수도 있죠.
0: 네, 네. 맞아요.
2: 말이 없으신 분들이 한마디 딱 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더 맞습니다. 깊을 수 있어요.
0: 네네네. 네. 맞아요.
3: 5913님, 네. 아, 오늘 사연 너무 공감해요. 맞아요. 나도 내가 싫어서 서울로 탈출을 했지만,
2: 아.
3: 4개월 내내 그리운 건 떠나온 고향 영월이네요.
0: 맞습니다.
2: 됐다, 진짜.
0: 제가 93년도 이제 대학가 이제 MC 대학가 이제 은상을 받고 이제 가수하려고 이제 부산에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2: 네. 그게 처음이에요?
0: 네, 처음에. 예, 했는데, 한 진짜 한 2, 3년 동안은 부산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만 있으면 내려가서 친구들 만나고
3: 맞아 맞아
0: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고향의 그 추억들 추억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거기 찾아가보고 막 변해가는 것들 보고 그러면서 좀 많이 그 약간 향수병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살지만 실은 영월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 멋진 명소들을 우리는 또 늘 꼽고잖아. 네.
0: 그렇죠.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살던 곳이 네.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3: 아,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네. 그 고향이라는 게.
2: 그래요? 일종 씨도 대전이 그리워요?
3: 뭐 저는 그래서 가끔씩 가니까.
0: 어, 대전 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3: 네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리운 적은 뭐 딱히는 없긴 한데. 대전도.
2: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0: 아까는 뭐 감정이 뭐 한 번도 감정이 하나도 없구만.
3: 이런 말씀은 대전은 이렇게 쏙 볼 건 없어. 그냥 도시야.
0: 왜 유성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3: 아, 뭐 물론.

0: 그렇죠. 저의 네네네. 추억이 깃든 곳은 많죠.
1: 그럼요, 그럼요.
0: 예, 예.
1: 네네.
0: 아, 그리고 군대 가는 아들, 네, 이렇게 편지 네. 쓰셨다는 얘기에. 네. 저희도 아들 둘이잖아요, 제가.
1: 어, 이제 편지 쓰시겠네,
0: 곧. 이제 곧.
2: 그러겠네. 네.
0: 그래. 첫째 우리.
2: 금방 그렇게 된다고.
0: 우리 민준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용병이 되겠다. 특수부대 요원이 어? 되고 싶다.
2: 오, 그랬구나.
0: 그래도. 예.
1: 지금은요?
0: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지. 아빠 어떡하면 군대 빠져요. 저 이제 몇 년 후에 가는 거예요.
2: 진짜?
0: 그럼.
1: 이제 진짜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걸 현실을 이제 알게 됐네.
0: 그런다. 어, 몸 건강이 미리부터 준비해.
1: 군대 어떻게 하면 빠져요. 자, 누구나가 다 그럴 거야.
2: 닉네임 아들에게 이 님께도 네. 녹용 홍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아 웃긴다.
0: 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에너지 충전 한번 네. 해주셔야죠.
1: 자 우리 당당이님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뭐든 다 이루어져라. 오라 차차차차.
0: 아니 이런 분이 이렇게 울보라니 말이야.
1: 겉과 속은 좀 다른 사람인데 제가.
2: 걔가 뛰어다니 그걸 보고 울었다니. 아 진짜 아,
1: 큰 개가.
0: 아 심지어 큰 개가?
1: 큰 개가. 조그만 개는 감독이 별로. 큰 개가 이렇게 혓바닥 이렇게 날라가면서.
0: 왜 예. 흔들어 눈물이 나.
1: 아 세상에 아름다워.
0: 아름다운 세상 오늘도 에너지 네네. 충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계세요.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6: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용오리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용오리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큐레큐.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 노무법인 폐
4: 1544-7575.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1: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2: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2: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 클리너,
2: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올을 드립니다.
1: 자, 100만원 상당의 행운 꾸러미 바로 추첨하겠습니다.
2: 자, 저희가 1회 자리 뽑겠습니다. 1회 자리는 9번이고요, 9번.
1: 네, 자, 10회 자리 뽑겠습니다. 1번입니까? 0번입니까?
2: 0이네요, 0.
1: 0번. 그러면 오늘의 행운 숫자는?
2: 09.
1: 09.
2: 9번입니다.
1: 9번이죠?
2: 네.
1: 자, 오늘 이 숫자를 주신 분, 전화벨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2: 예.
1: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정보번이 있었어.
2: 시간이 별로 없어요.
1: 시간이
2: 지금.
1: 없어요. 빨리 받아주세요. 1분도 안 남았어요.
2: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이 전화를 안 받으시면 다른 분께 넘겨야 되나?
1: 커플 스니커스.
2: 안 되면 다음 주로 2월 되는.
1: MB 세트, 수저 세트, 떡볶이 밀키트 세트.
2: 전화를 받아요.
1: 만능 양념장 액젓 세트. 바다 클리너까지. 여보세요?
2: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요?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다음
1: 오늘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2: 그러니까요.
1: 아이고 참 그렇군요.
2: 이러면 저희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1: 200만 원으로 추첨하겠습니다.
2: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성시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1: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다양한 볼거리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선수들의 유니폼을 구경하는 재미죠.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오른팔 소매에 공식 엠블럼 패치를 달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데뷔 패치입니다. 금빛 월드컵 로고와 함께 데뷔라고 새겨진 이 패치는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선수만 데뷔 전 단 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처음을 기억하는 마음.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도 결과가 전부는 아닌 것 같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0: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11시 11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와 환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은 개선된 점이 기준금리를 올린 요인으로 보입니다. 2023년 1월 3.5%로 인상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단행한 통화 긴축 결정인데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오후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이른바 F4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 회의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관련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권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사급팬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구회는 연간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장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시즌이 진행 중인 시점에 구단의 졸림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세력인 예멘 반군 후티가 소말리아 무장조직 알샤바브와 손잡고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라프가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후티와 알샤바브 사이 공조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며 이란의 결정에 따라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봉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후티는 알샤바브의 드론 기술을 전수하며 소말리아가 있는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고 경상권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 충남 남부, 충북 남부는 20에서 60mm, 전북,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은 30에서 80mm, 제주도는 5에서 30mm입니다. 강원 산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포항 37도 등 전국 28도에서 3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체감온도는 경북권 강원 동해안은 최고 35도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를 보다 보면 건강에 좋다는 음식 이야기, 그리고 반대로 절대 먹어선 안 된다라는 음식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몸에 좋다던 음식이 오늘은 건강에 해롭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처럼 퍼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식품과 건강을 둘러싼 정보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래서 더 정확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식품생명공학자 이항승 박사와 함께 식품과 건강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들을 제대로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마이티마우스 선예의 에너지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세요.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저희가 이과학 저과학에서요 식품과 관련된 과학을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모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방송과 신문 그리고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난무하는 잘못된 식품 정보들을 속 시원하게 바로 잡아오신 분입니다. 식품생명공학자 이한승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뵙고 싶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1: 식품생명공학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생소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2: 그렇죠.
1: 예. 네. 이 어떤 분야인지 요것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실 우리가 생명공학 하면은 네. 영어로 이제 보통 바이오텍이라고 부르는데
1: 바이오텍.
2: 네. 네. 바이오텍은 사실 분야가 굉장히 넓거든요. 뭐 식품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의료라든지 네. 뭐 간호학,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범위인데
1: 그렇죠.
2: 그 사람들이 사실 식품이랑 바이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많이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생물체가 아닌 게 있을까요?
1: 생물체가 아닌 거요?
2: 네.
1: 생물체 사실... 아닌 거. 약.
2: 아, 그렇죠. 약들은 이제 보통 합성한 것들을 쓰지만 예.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거는 물 빼고.
1: 그렇죠.
2: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금.
1: 소금.
2: 네. 근데 소금은 네. 지금은 아닌데 소금은 예전에는 광물이었어요. 그래서 법도 아예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0: 광물로 다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 그랬어요. 네, 그러긴 하겠네요.
0: 우리가 먹는 건 사실 다 생물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텍과 생물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발효라든지 아니면 뭐 효소 같은 걸 활용해서 어떤 소재를 생산한다든지. 네. 그래서 식품과 생명공학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생명현상을 잘 이해하고
1: 네.
0: 식품에 응용하는 학문 이거를 보통 이제 식품생물공학 또는 식품생명공학 이렇게 부르죠.
1: 그렇군요. 아, 식품과 생명공학이 만난 것.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몸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소화라든지 우리 몸이 작용하는 그럼요. 원리 네. 같은 것들에 미생물이 굉장히 또 많이 작용한다고 하잖아요. 장내 미생물
0: 그렇죠.
1: 이런 말도
0: 장내 미생물은 사실은 이제 네. 완전히 새롭게 뜨는 분야로서
1: 예, 요즘에 많이 온 거거든요.
0: 뭐 이제 좀 과하게 얘기해서 이제 유익균이니 유해균이니 저는 그 표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1: 네.
0: 뭐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프로바이오틱스 네.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1: 그렇습니다.
0: 사실은 그 바이오와 식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아, 유익균과 유해균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모신 이유를 여러분들 네. 짐작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네. 사실 이제 오랫동안 식품생명공학자로 활동하시면서
0: 네.
1: 식품과 관련된 수많은 오해와 논란을 좀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0: 네.
1: 그런 논란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네.
1: 지금까지 보셨던 식품 정보 가운데 가장 널리 퍼졌던 오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사실 제가 처음 글을 쓰게 된 거는
1: 네.
0: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운동 하시는 분이 자녀가 감기에 걸렸는데
1: 예.
0: 이게 이제 중이염으로 이제 이렇게 번지면은 사실 잘 안 낫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이 풍욕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1: 풍욕이요?
0: 네. 그래서 애를 벗겨놓고 바람 부는 데다가 세워놓으면 자연 치유를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1: 예, 예.
0: 아니 중이염은 항생제를 꼭 써야 되는 병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비과학적인 이제 사회적으로 비과학적인 것들이 퍼져 있는 게 좀 많다
1: 네네.
0: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크게 나왔던 게 이 전자레인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전자레인지 괴담이라고 해서
1: 네.
0: 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뭐 암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1: 그 뭐야 유전 정보가 뭐 파괴되고
0: 네.
1: 막 단백질이 변형되고
0: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네.
0: 약간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제 좀 글을 쓰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문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길로 살짝 빠졌던 그런 감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자레인지를 가열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물을 진동시켜 가지고 그 열로 가열하는 건데
1: 네.
0: 모든 가열은 다 나쁜 물질을 만들거든요. 뭐 찌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뭐 굽거나
1: 그래요. 그 나쁜 물질이 나와요?
0: 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숯불로 구우면 발암 물질이 생겨서
1: 네.
0: 그 검은게 탄 건 먹지 않고 다 가열로 잘라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1: 네네.
0: 네. 그래서 모든 가열은 사실은 안 좋은 물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과하게 생기느냐
1: 네.
0: 아니냐의 문제인 건데 전자레인지는 사실 물을 진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가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과학적으로 좀 똑바른 얘기가 필요하지 않나?
1: 네.
0: 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게 됐었죠.
1: 가장 널리 퍼졌던 오해로 전자레인지 괴담을 꼽아주셨고요.
0: 네.
1: 그럼 식품 중에서는
0: 네.
1: 오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식품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0: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드는 예가 있는데
1: 예.
0: 예전에 MBC에서 아주 무릎팍도사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 예, 예.
0: 거기 한비아 선생님이 나오신 적이 있어요.
1: 예, 네. 저도 본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네. 한비아 씨가 나오셔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기아 아이들에게 당신이 한 500원 정도만 뭐 기부해도
1: 네.
0: 애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살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거기 영양죽을 예를 드셨는데
1: 네.
0: 그 영양죽이 설탕, 소금, 옥수수, 콩 이런 거예요.
1: 네.
0: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설탕 나쁘다고 수많은 책에 나와 있고 밀가루 나쁘다고 수많은 책에 나와 있고 옥수수만 먹으면 펠라그라라는 또 그 비타민 결핍증 생기고 콩은 뭐 GMO라고 또 나쁘다고 다 나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1: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 죽을
0: 그렇죠.
1: 아이들에게 먹인다고
0: 네.
1: 잘 못 먹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식품을 이렇게 약간 통합적으로 보고
1: 예.
0: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너무 살이 많이 찐 분들이 설탕을 많이 드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약간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어떤 기초 사실에 조금 무관심하고
1: 네.
0: 몸을 좋은가 나쁜가 이것의 결과만을 좀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1: 예.
0: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우리가 결론을 빨리빨리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네, 결과만을 중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0: 잘못된 식품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잘못된 식품 정보에도 유형이 있다면서요?
1: 이건 사실 제가 그냥 편의로 그냥 임의적으로 제 임의적으로 나눈 건데 사실 예. 모든 것들이 다 겹쳐 있긴 하지만 그냥 굉장히 단순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린 두부의 단백질이 뭐 6배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이건 이 두부는 우리가 먹는 두부가 아니고 동결 건조 두부이기 때문에
0: 네.
1: 건조하면 당연히 수분이 빠지고 그러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0: 수분이
1: 거죠.
0: 수분이 빠졌으니까.
1: 네. 네. 그거 말고 사실 이제 크게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 이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서 약간 편향적 정보들이 있어요.
0: 네.
1: 제 친구 아들이 카니보어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0: 네.
1: 카니보어는 완전 육식만 하는 거거든요. 채식은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반면에서 또 아주 극단적인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0: 네, 비건 뭐 네. 유행 많이 했잖아요.
1: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이건 철학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래서 자연적인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보건부 장관이 로버트 캐니어 주니어가 무슨 요즘에 생우유 먹자 막 이런 운동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그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많이 돕니다. 그래서
0: 네.
1: 뭐는 나쁘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식품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이기도 하고
0: 예.
1: 그거 말고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 광고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엉뚱한 광고들이 좀 많이 있는데
0: 예.
1: 그런 것도 있고 또 약간 단편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그 정보들. 예를 들어서 장래미생물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래미생물이 나온 게 2006년에 아마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논문이 하나 나와서 그때서부터 그 중요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0: 예.
1: 이제 한 20년 연구해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라고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적인 사실들이 쌓이고 연구가 쌓이면 아,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냥 한편 어느 쪽에서 이렇게 이걸 강조하면 그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0: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새로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MSG 같은 걸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1: MSG는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제 결론이 나버린
0: 한때 막 안 좋다라는 연구가 나와서 그걸로 막 유행을 해서
1: 그렇죠.
0: 안 좋다라는 인식이 퍼졌다가
1: 네. MSG는 예. 사실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0: 네.
1: 그 1908년인가 아마 그 다시마에서 이제 다시마를 넣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국물을 내면
0: 감칠 네.
1: 맛이 나는데 이게 뭐냐 그래 가지고 그 저기 일본 박사님이 이케다 박사님이 그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글루탐산이라는 물질이 되게 감칠맛을 내는 물질이다라고
0: 네.
1: 했고 글루탐산을 물에 잘 녹게 하려면 거기다가 이제 소듐 이온을 하나 나트륨 이온을 하나 붙이면 된다.
0: 네.
1: 그래서 만든 거였는데 이게 60년대 70년대에 약간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나쁘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0: 네.
1: 그리고 이게 무슨 뭐 ADHD 원인이다. 뇌의 흥분성 물질이다라고 하니까 나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뇌에는 글루탐산이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소금보다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밝혀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이제 MSG가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과학적으로는 거의 결판이 난 얘기인데
0: 네.
1: 이제 아직도 MSG를 넣으면은 뭔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0: 네. 그런 오해를 좀 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된 식품 정보의 유형으로 단순하게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리고
1: 네.
0: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편향적으로 정보가 퍼지는 경우 이런
1: 네.
0: 것들은 뭐 내 생각과 비슷하다면 그걸 또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과 연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또 세 번째로는 마케팅에 따라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하고 새로운 연구가 나왔을 때 또 정보가 퍼지기도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유독 식품 분야는 전문가들끼리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또
1: 그렇죠.
0: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어떤 날은 커피가 몸에 좋다고 하고 또 다음에 바로 또 나쁘다고 하기도 하고
1: 네.
0: 달걀이나 버터 같은 경우도 또 어떤 때는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나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식품 연구 결과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1: 사실 식품이
0: 네.
1: 굉장히 다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은 효능이 굉장히 명확해요. 왜냐하면 적응증, 소위 질병이 있습니다.
0: 네.
1: 그 질병을 걸린 사람이 원인이 있고 아니면은 증상이 있고.
0: 아, 타겟이 명확하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약을 써서
0: 네.
1: 그 증상이 생기느냐, 아니, 없어지느냐, 아니냐. 아주 명확한데.
0: 네.
1: 식품은 일단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증상이 있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0: 아.

0: 그렇죠, 맞아요. 네.
1: 게다가 식품은 하나의 물질로 돼 있지 않고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이 거기 섞여 있어요.
0: 네.
1: 커피 하면 사람들이 다 커피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는 카페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커피에 카페인이 많으니까.
0: 네.
1: 하지만 커피에는 카페인 말고도 무슨 크로모제인산이 뭐 이런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통 연구라는 건 그렇게 다 펼쳐놓고 할 수는 없고 특정한 마우스 조건에서
0: 네.
1: 걔한테 이걸 먹였을 때 안 먹였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0: 예예.
1: 연구 결과가 굉장히 오래 쌓여야 되죠. 그래서 이게 식품은 약간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기가 좀 쉬워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연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0: 예.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이
0: 네.
1: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의 일생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고
0: 네.
1: 또 그 사람도 인간이다 보면 약점이 있을 텐데
0: 그쵸.
1: 그 약점을 이렇게 파면은 안 좋은 점이 있을 거잖아요. 식품은 약간 그렇다. 식품 다면적이기 때문에
0: 아.
1: 그래서 연구자들이 약간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 생각,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그쪽을 연구하다 보면
0: 네.
1: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거나 또는 괜찮다는 쪽으로 발전이 되거나 이럴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 같은 경우는 어느 기전이 있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느 부분을 타겟으로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물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쉽게 연구할 수 있는데 식품이라는 것은 물질도 너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물질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1: 그렇죠.
0: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식품을 음식으로서 연구하시는 분과
1: 네.
0: 그다음에 화학적인 성분으로 연구하시는 분과
1: 네.
0: 건강과 연관돼가지고 연구하시는 분,
1: 네.
0: 예, 뭐 부정적인 건강과 긍정적인 건강의 영향을 또 딱 연구하시는 분 이렇게 연구 분야에 따라서도 또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래서 대개 보시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0: 네.
1: 이제 뭐 메타 분석이니 뭐니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걸 종합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0: 네.
1: 큰 효과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0: 네.
1: 이제 성분을 연구하는 화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성분에 되게 안 좋은 점은 논문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차이를 발견해서 그 차이를 보고해야지 그게 연구 성과가 되는 거죠.
0: 그쵸.
1: 그러니까 그러려다 보면. 작은 차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큰 차이를 만드느냐 그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 키 큰다고 얘기할 때 뭐 하면 키 큰다라는 게 대개 한 1, 2cm 정도 크건 많이 커봐야 그 정도 차이를 보일 수는 있거든요.
0: 예.
1: 근데 그게 10가지 방법을 10가지를 한다고 10cm가 크진 않습니다. 다 그냥 1, 2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보일 수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이한승 박사와 함께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말이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식품생명공학자 이한승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식품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게 음식도 음식이지만 네. 요즘에 또 너무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건강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네, 광고입니다. 네. 이걸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설명을 잘해요.
4: 네.
3: 근데 여기에도 사실 교묘하게 과장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4: 그러니까 건강, 이제 소위 말해서 큰 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광고할 때는 그게 한번 저기 잘못하면은 크게 혼나기 때문에
3: 네.
4: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사실 그런 광고들이 꽤 많이 있죠.
3: 네.
4: 근데 저는 건강기능식품은 그래도 양반이다. 왜냐면은 건강기능식품은 약간 그 인체 적용시험이나 그래도 이런 걸 좀 합니다.
3: 네.
4: 근데 잘 보시면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거를 그렇게 광고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 네.
4: 식품을 딱 보면 거기 뒤에 식품의 유형을 봅니다. 근데 유형을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이면
3: 네. 네.
4: 아, 그래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네.
4: 정도입니다.
3: 맞아요.
4: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내가 먹어보고 괜찮다. 생각하면 계속 드셔도 되고
3: 네.
4: 뭐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니면은 뭐 굳이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식품을 예를 들어 과체 가공품
3: 네.
4: 막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큰 그 효능이 있는 것처럼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3: 예.
4: 과거에 그 크릴 오일이 한번 크게 떴던 적이 있는데
3: 네.
4: 크릴 오일 같은 거는 그냥 일반 가공품이거든요.
3: 네.
4: 그래서 뭐 그 홍삼도 홍삼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3: 네.
4: 그냥 홍삼 주스가 있습니다. 홍삼액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3: 예.
4: 그래서 사실 이게 함량이 못 미치면은 그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기능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성분이 조금 들었다라는
3: 네.
4: 것 자체로 무슨 뭐 굉장히 큰 그 건강적인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3: 네.
4: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죠.
3: 혹시 뭐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게 좀 위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거는 별로 없죠.
4: 식품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 예.
4: 우리가 먹어서 안전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3: 네.
4: 때문에 아예 완전히 새롭게 합성된 물질을 쓰지 않는 이상은 크게 위해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3: 일반적으로 먹어온 식품이라면.
4: 그렇죠.
3: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한번 퍼진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그게 틀렸다.
4: 네. 네.
3: 실제로는 기능이 없다라거나 아니면 몸에 유해하지 않다라고
4: 네.
3: 밝혀지더라도 이게 잘 인식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4: 그렇죠.
3: 박힌 정보가.
4: 그래서 사실
3: 왜 그럴까요?
4: 지난주에 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0: 나오셔가지고 네. 그 욕망과 불안에 흔들리는 정보를 더 잘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1: 예예, 예. 우리 뇌가.
0: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나쁜 정보는 더 잘 퍼지고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정적 감정이랑 결합된 기억을 훨씬 더 잘 기억하는데 뭐가 나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억을 잘하죠.
1: 아, 우리 몸에 나쁘다 하면. 네.
0: 그리고 정보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뭐가 밝혀지면서 이게 네. 이제 위해성이 처음엔 100이었다가 이게 80쯤 됐다가 70쯤 됐다 이렇게 점점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걸 잘 기억 못하죠.
1: 언론에서도 사실 저는 이걸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책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게 몸에 안 좋다라고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네. 일면에 나옵니다. 앞에서 그렇죠. 크게 보도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것은 나중에 막 뒤에 조그맣게 나온다든지
0: 그렇죠.
1: 아니면 밝혀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대부분의 연구는 데이터가 있고 네.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게 있는데 사실 데이터를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예. 해석을 이제 보통 보도를 하거나 해석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로 떠돌죠. 근데 그 해석은 사실 약간 이제 연구자들의 주관이나 또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들이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좀 잘못된 식품 정보의 구체적인 예를 몇 개 좀 짚어가면서 얘기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0: 네.
1: 요것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이른바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거를 네. 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육류의 섭취가 많은데 심혈관 질환이 오히려 낫다.
0: 네.
1: 그 이유는 와인을 마셔서 그렇다라는 그래서 와인을 한두 잔씩 마시는 게 심혈관 질환에 좋다라는 네. 얘기가 한때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0: 네.
1: 네. 요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0: 사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1: 네.
0: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60미닛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루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식품 마케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1: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0: 그렇죠.
1: 들었으니까요.
0: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수없이 사람들이 그럼 진짜냐 이러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1: 네.
0: 프랑스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낫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미국이랑 비교하면 낫죠. 미국은 뭐 워낙 미국은 진짜 비만이나 이런 걸로는 전 세계에서 따라올 수가 없는 나라니까 그렇긴 한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낫지도 않고요.
1: 네.
0: 그리고 이 거기에 이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1: 예.
0: 그 물질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1: 와인 속에 있는 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
0: 네, 그 네. 폴리페놀 성분인데.
1: 네.
0: 그래서 이게 뭐 그 생쥐 마우스 시험을 했더니 이제 전립선암 진행을 억제한다는 논문이나 이런 게 막 나오고 그래서
1: 이 물질이요.
0: 아, 네, 그래서 이제 와인이 암에 좋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술이 암에 좋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 이제 이런 논쟁들이 막 있었죠.
1: 네.
0: 그러니까 사실 그 논문을 잘 보면은 그 생쥐에게 투여한 레스베라트롤의 양이
1: 예.
0: 70kg 성인으로 환산하면
1: 예.
0: 43g이 넘어요.
1: 예.
0: 그걸 레드와인 속에 있는 양으로 환산하면
1: 예.
0: 8,750리터 매일 먹는 겁니다.
1: 아, 8,750리터를 매일 먹어야?
0: 네, 먹어야 그 레스베라트롤, 실험한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1: 알코올 때문에 간이 못 견디겠네요.
0: 아, 그럼요. 그 전에 사람은 죽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와인이 다른 술보다 이런 성분들이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나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와인이 건강에 좋은 술이다. 라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되는 거죠.
1: 정말 미량이 그 암에 좋은 물질이 정말 미량이 들어있는데 그거에만 집중한 나머지 알코올의 안 좋은 부분을
0: 그럼요.
1: 잊게 만들었네요.
0: 네네.
1: 그러면 어쨌든 와인이 심혈관 질환에 좋다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0: 네. 요즘은 네. 거의 한 방울의 술도 건강에 이득은 없다는 쪽으로 이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뭐 제이커브라고 그래가지고
1: 예.
0: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 먹는 게 좋다라는 이렇게 이제 제이커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 쭉 내려가다가 네. 살짝 올라가잖아요. 네. 저희가. 그치?
0: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1: 네.
0: 요즘은 그냥 술 그러니까 술, 알코올 음료 섭취가 건강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쪽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좀 더 가고 있죠.
1: 아, 그렇군요. 6873님이요. 그때 저희 부부도 매일 마셨어요. 그 덕에 술만 늘었네요. 마셨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0: 술은 많이 먹으면 늡니다.
1: 술 많이 늘면 또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0: 아, 그럼요.
1: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0: 뭐 해장이니 뭐니 이런 거 막 궁금해 하시고 해장 음식 좋은 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1: 네.
0: 해장을 안 하는 게 건강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고.
1: 네.
0: 네. 적게 마시고. 근데 이제 술을 금지해서 인류가 성공한 역사가

0: 없거든요. 오. 동서양이 예. 술을 금지 뭐 알카포네 이럴 때 이제 미국에서도 술을 금주령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
1: 예, 예.
0: 우리나라도 뭐 영조 시대 때인가 아마 술을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
1: 네, 들어갔어요.
0: 단 한 번도 인류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1: 아, 술은 인류에게는 뭐야 안 먹을 수 없는
0: 물질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사회적인 관계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 악처럼 존재했던 거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날 이렇게 뭐 샴페인이나 뭐 와인 한 잔 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1: 그렇죠.
0: 예, 건강에는 그게 크게 이익이 되는 행위는 아니니까
1: 과음은 안 좋다.
0: 그렇죠. 과음뿐만 아니고 이제 자주 드시는 것도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6873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소문 때문에 아 몸에 좋다더라 하면서 이게 뭐야? 의심 없이
0: 그렇죠. 예,
1: 많이 드시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리화시키기 좋잖아요.
0: 맞습니다.
1: 내가 원래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개똥쑥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0: 네.
1: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알려주면서 품귀현상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노벨상 수상 연구랑 연관이 됐다라고 얘기가 됐다면서요.
0: 개똥쑥이 처음에 방송이나 이런 데 소개될 때는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노벨상을 받아버렸습니다.
1: 네.
0: 이게 2015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에 저기 개똥쑥을 발견한 건 아니고 개똥쑥 속에 있는 그 아르테미신이라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중국 과학자가 여성 과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1: 아.
0: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1: 개똥쑥 속에 있는 일정 특정 성분이
0: 그렇죠.
1: 말라리아 치료제로
0: 쓸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천연 성분 의약품이 가능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1: 네.
0: 사람들이 정말 천연 성분 안에 있는 의약품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개발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이제 개똥쑥이 뭐 기적의 약초다.
1: 네.
0: 뭐 항암제에 1200배 효능을 갖고 있다.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했지만
1: 예.
0: 이 1200배 논문은 사실은 아르테미신인이 아니고 아르테미신인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1: 네.
0: 다른 유도체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1: 네.
0: 1200배의 효능이 나왔다는 건데
1: 그러면 사실 암속에 있는 건 아르테미신인이고
0: 네. 네,
1: 아르테미신인으로 다른 거를 또 합성해서 만들어내야
0: 네. 더 좋은 거를 찾았다는 건데
1: 네.
0: 근데 암세포가 잘 죽는다고
1: 네.
0: 반드시 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르테미신인은 항암제로 못 써요.
1: 네.
0: 뭐 여러 가지 독성이라든지 인체 그 뭐 누적이 되는 거든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 사실 항암제로 쓸 수 없는 물질인데
1: 아, 그러면 그냥 잘못된 정보였네요.
0: 네. 네. 암세포를 잘 죽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약은 독이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아주 낮은 농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개똥쑥을 우리가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1: 네.
0: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그게 우리 몸속에 무슨 암세포를 죽여준다든지 종양을 없애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함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팩터가 되는 겁니다.
1: 네. 아,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방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개똥쑥이 암을 죽이는 게 좋대라는 이제 소문이 돌아서 그 얘기를 듣고 뭐 매 끼니마다 개똥쑥을 먹고
0: 그렇죠.
1: 떡도 만들어 먹고 뭐
0: 네.
1: 다른 콩나물 무침에도 개똥쑥을 먹고 막 이렇게 한다면
0: 네.
1: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0: 제 생각에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의 양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1: 네.
0: 크게 문제가 될 개똥쑥의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1: 어차피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먹었던 음식이니까
0: 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꼭 드리는 말씀은
1: 예.
0: 한 가지 음식을 계속 평생 먹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1: 네.
0: 몸은 굉장히 고른 영양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하나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철 따라 드셔라. 철 따라 먹으면은 여러 가지 먹게 되거든요.
1: 네.
0: 뭐 봄에 나는 거, 여름에 나는 거, 가을에 나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뭐 어떤 식품에 있는 특정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0: 네.
1: 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0: 네.
1: 그게 이게 우리 몸에 좋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퍼지는 데는 어떤 작용들이 있을까요? 중간 과정에는.
0: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그런 이제 연구 논문을 나오면
1: 네.
0: 많은 분들은 논문을 찾아보시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기사를 보죠. 이 기사화가 되면은 아까 그 레스베라트롤 기사도 그렇고 그냥 타이틀이 와인이 전립선암에 좋다. 이렇게 나와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 걸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꼭 이제 말씀을 주로 드리는 겁니다.
1: 우리가 기사를 본다거나 광고를 본다거나 할 때
0: 네.
1: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용자
0: 그렇죠.
1: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된다.
0: 네.
1: 스스로 똑똑해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0: 사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논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기사가 나오면 항상 논문을 찾아가지고
1: 네.
0: 이 기사의

0: 데이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약간 분리하는 이제 저는 그런 쪽을 연구하고 하는 네. 사람이니까 그게 훈련이 돼 있는데 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제 그 논문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써놓은 얘기가 기사에서는 그게 주요한 논문의 의의인 것처럼 나오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1: 자주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죠. 박사님께서. 네. 전인균님께서요. 요즘은 올리브유가 네. 염증 제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하셨어요. 요즘 아, 올리브유가
0: 아침마다 그 한 숟갈씩 떠서 드시고 그러시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제 주변에도 있고 네. 저도 미디어에도 막 올리시고 하시던데.
1: 꼭 먹어야 돼 이런 네. 말 많이 듣습니다.
0: 네. 사실 올리브유가 좋으냐라는 얘기는 네. 이제 올리브유를 아침에 이렇게 한 숟가락을 먹으면 저는 올리브유에 그 성분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분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올리브유에는 그 올레이게시드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 좀 특이적인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게 보통 우리가 오메가 6, 뭐 오메가 3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걔는 오메가 9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그 지방산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1: 오메가 6, 오메가 9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0: 아, 그 지방산이라는 건 이제 그 이게 탄화수소가 쭉 탄소와 수소가 연결이 돼 있는데 네네. 그 이중결합이 이제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불포화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 되거든요.
1: 근데 왜 9이 더 좋아요?
0: 9이 사실 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올리브유가 좋다고 그러니까 네. 올리브유에 뭐가 들었지? 아, 9이 있어서. 아. 그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1: 오해네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올리브유를 아침에 이렇게 한 숟가락씩 먹으면요. 네. 드셔 보신 분들의 얘기로는 배가 안 고프대요. 그러니까 뭐. 기름진 게 이렇게 들어가면 식욕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서 잘 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 단백질이나 지방이 들어가면 위가 조금 천천히 움직이기 그렇죠. 시작하고.
0: 그렇죠. 그런 효과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 이제 결국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네. 심지어 우리가 요즘 비만 치료제라고 맞는 뭐 그런 저기 주사약들도 결국은 식욕을 떨어뜨리거든요. 예. 먹는 양을 줄이고. 예. 그래서 올리브유를 드셨더니 아, 배가 좀 덜 고파서 섭취량이 줄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먹고도 나는 식욕이 굉장히 뭐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1: 염증 제거의 측면에서는요?
0: 염증과 관련돼서는 그런 논문들이 조금 있고 올리브유가 특별한 그 올리브유에 있는 그 저기 올레게시드라고 하는 성분들이 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들까지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꼭 올리브유에 있는 고 지방산에만 있는 효능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들이 좀 있죠.
1: 그리고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리브유에 있는 그 성분이 네. 미량이라서.
0: 아니요. 올리브유에는 그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럼 염증 제거에 만약에 효과가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면 네. 그러면은 올리브유 한 숟갈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런 연구는 사실 이 연구라는 게 이제 수준이라는 거는 레벨이 있는데 사실 이게 사람 대상 인체 적용한 실험이냐 예. 보통은 이런 걸 보통 이제 동물에서 마우스 특히 그렇죠. 마우스에서 많이 하는데 네. 그냥 인비트로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험관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효소적인 반응을 보고 하는 것과 예. 동물 실험과 뭐 아니면 사람 시험을 봤을 때 그 네. 차이들은 조금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올리브유만 먹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걸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올리브유만 먹었을 때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하면 그냥 다른 식사들과 다 같이 했을 땐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염증 제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염증이나 이런 면에 좋은 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운동과 적절한 영양소 섭취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함께 동반되어야지 가능하다. 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진희님은 올리브유 말고 들기름 먹으면 어떨까요?라고 하셨는데 올리브유에 특히 그 성분이 있다고는 하니까 뭐 같은 효과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0: 네, 제가 네. 들기름 논문은 별로 찾아본 적이 없는데 네.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7822님은요 레몬즙. 또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공복에 올리브유하고 레몬즙을 같이 먹으면 또 엄청 좋다라고 난리더라고요. 하셨어요.
0: 네.
1: 곤란하실 것 같아요.
0: 아니요. 이거는 어제 나오신 저 정재훈 약사님께 보시면 아마 정 약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글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약간 산성 조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걸 섭취할 때 어떤

0: 그 공복에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차이를 조금 조금씩 만들어냅니다.
1: 우리가
0: 뭐.
1: 음식의 궁합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랑 뭐랑 만났을 그렇죠. 때 뭐 이런.
0: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사실.
1: 아 그래요?
0: 사실 음식의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궁합들이 서로 어느 정도 있죠. 네.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1: 워낙 여러 성분들이 음식 안에 섞여 있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 끼를 이렇게 계속 먹는다 그러면은 다른 거 먹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한정된 조건 안에서 네. 보통 실험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한정된 조건에서 실험하는 것과 그냥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먹였을 때 하고는 과연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의약품 연구랑 비교하면 식품 연구는 특별히 어려울 라고 아까 말씀은 잠깐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성분이 여러 가지라 그런 걸까요?
0: 그렇죠. 이게 뭐 난이도가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식품을 이렇게 질병이랑 연관시켜서 할 때 어렵다는 건데 이게 질병이랑 연관시켜서 효능 이야기하는 건 사실 결핍증 정도가 거의 확실합니다. 예. 결핍증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 비타민 결핍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확실하고요. 하지만 이제 결핍증 예를 들어서 DHA가 이제 우리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하는 예. 이게 두뇌 발달에 좋다. 예. 이런 실험들이 사실은 DHA가 결핍된 마우스에게 급여했을 때 좋아지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좋아지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DHA가 만들어지는 마우스나 사람에게는 사실 이게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약품은 이제 적응증이 확실하고 또 이게 이제 소위 전임상 또는 비임상이라고 부르는데 임상, 1상, 2상, 3상 그래서 이 뭐 안전성, 유효 농도 이런 테스트를 굉장히 길게 하는 데 네. 비해서 식품은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1: 예.
0: 건강기능식품들은 그래도 이제 보통 건강기능식품 임상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인체 적용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체 적용시험 같은 걸 하지만 그게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네.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조사 서베이 같은 실험들
1: 네.
0: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효능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의약품으로 개발해야죠. 그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1: 그렇겠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아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언론에 소개되는 식품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볼 때에는
0: 네.
1: 박사님께서 결과만 보지 말고 좀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0: 네.
1: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 같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박사님께서 청취자분들께
0: 네.
1: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품은 대부분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해성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
1: 네.
0: 뭐 한 가지만 계속 먹는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열량이 높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그리고 식품은 절대로 약이 아니다. 아프면 병원 가셔야지 음식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제가 들은 어떤 의사 선생님의 특강 중에 위암 1기를 발견하면 사망률이 한 3%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분한테 들은 얘기지만 3%가 어떤 분들이냐면 아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무슨 신비의 약초 같은 거를 뭐 드시다가 잘못되는 경우라고 그냥 수술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네. 치료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의약품은 절대 약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 성분이 제대로 역할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
1: 네.
0: 그래서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1: 네.
0: 그리고 오히려 때로는 음식의 본연 즐기는 거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에는 태초부터 계속 인류가 먹어온 것들이잖아요. 그게
0: 그렇습니다.
1: 쌓이고 쌓여서 음식이 됐고 레시피가 됐고
0: 네.
1: 그러니까 그냥 골고루 먹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 건강을 잘 챙길 수 있겠죠.
0: 특별한 질병이 없거나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뭐 그렇지 않는 이상은
1: 네.
0: 사실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골고루 즐겁게 먹는 것 정도로도 충분하죠.
1: 네.
0: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병이 생기니까
1: 예.
0: 그런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음식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런 정보들은 그러면은 뭐 병원이라든지
0: 그렇죠.
1: 전문가를 통해서 얻는 게 좋겠군요.
0: 맞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초과학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한승 박사님과 함께 식품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0: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0: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리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리클 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입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2: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한승 박사님과 잘못된 식품 정보 알아봤는데요. 이왕 건강을 위해서 식품을 고르시는 경우라면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022님은요. 박사님 소신 있는 말씀 너무 좋습니다. 식품 관련 카더라 통신 너무 많은데 정확한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할게요.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3: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4: 묵기에서 보내는 특별한 1박 2일 우리 가족 묵기나들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주 주말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우리 가족 묵게나들이는 7월 19일 일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자연음식 체험, 별빛 공연, 가족사진 촬영 등 우리 가족만의 여름날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미래문화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미래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MBC가 후원합니다.
5: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6에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모레는 30에서 80mm입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31에서 34도 분포로 무덥겠습니다. 의성에는 폭염 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청송, 안동, 영양, 봉화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5분쯤 문경시 유곡동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5톤 화물차를 1톤 트럭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던 화물차를 트럭이 추돌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개별 대피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현장 훈련이 2023년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문경시 삼분면과 동로면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대피 시스템은 강수량 300mm의 극한 호우 상황 속에서 AI가 대피 명령을 내리면 실제 주민들이 본인의 대피 완료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재난당국이 대피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에코프로가 포항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획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연폐수 처리는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연폐수 전용 처리시설의 공동 구축을 제안했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속히 시행해 지역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는 포항에 투자했거나 투자 예정인 금액은 4조 9천억 원, 고용은 3,700명에 이릅니다. 지난달 경북의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고용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수출액은 34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 증가했고 품목별로는 전기전자 제품과 철강 제품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고용 상황은 나빠져 지난달 취업자 수는 148만여 명으로 농어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1% 줄었고 고용률도 0.6%포인트 떨어진 65.1%에 그쳤습니다. 폭염이

0: 본격화하며 이번 주부터 지역별로 물놀이장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예천군은 연휴인 내일 도청 신도시의 패밀리파크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원도심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는 25일 개장합니다. 의성군은 주말인 18일 조문국 박물관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다음 주말인 25일에는 어린이 DJ 공연을 펼칩니다. 영주시 가흥 안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문경시는 올해부터 세제 도립공원 2주차장에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해 다음 달 3일부터 20여일간 무료로 운영합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학가산 온천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임시 휴장합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이 29도 아직은 견딜만합니다. 그러나 포항은 37도 대구는 35도까지 예상됩니다. 57년 전인 오늘 1969년 7월 16일은 인류 최초의 유인 달 착륙선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날이죠. 당시 아폴로 11호에 실린 컴퓨터의 성능은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그때 슬로건은 모든 인류를 위해였지만 슬로건은 슬로건일 뿐 더 나아진 세상은 아닌 것 같죠. 오늘의 첫 곡은 Every Kind of People, 인종과 국가를 넘어 서로 받아들이자는 노래, 로버트 팔머의 대표곡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격화되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열이여 선열이여.
1: 예,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문자와 미니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도 10분을 선정해서 소소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8001번 문자로 주시거나 어플 미니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손석희 12시를 검색하시면 라이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밤에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구촌 사이드 A 시작할까요? 오늘 A면 역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인데, 다만 지금까지는 그 미국 쪽의 얘기를 중심으로 들었지만 오늘은 반대편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굉장히 긴장 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란의 속내와 방향을 한번 읽어볼까요? 중동 현실 취재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이죠. 알파고 신하 씨, 중동 전문 기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미 한국으로 2018년에 귀화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국인이죠.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2: 근데 사적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왠지 이란을 대피해서 이란의 속내를 얘기하고, 예, 뭐 우리는 그동안 서양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란의 얘기를 들어보자고 해서, 예, 제가 얘기한 것보다는 저 기자라서 양적 얘기다 하니까.
1: 그러시죠. 예.

0: 왜냐면 일부 시청자분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1: 아, 그럴 수 있죠.
0: 그렇게 네. 신정체제를 사랑하려면 이란에 가서 살아라 뭐 이런 댓글 많이 받으니까요. 어,
1: 그런가요?
0: 네, 미리미리 이렇게 안중잔치를 깔아야 돼요.
1: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우, 뭐 시작부터. 알겠습니다. 우선 중동 지역을 전문으로 취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예. 원래는 튀르키예 출신이시고요.
0: 저 원래 튀르키예 출신 한국에 있는 한국 특파원이었고 이제 튀르키예 예. 사람들한테 한국 중심으로 동양의 이제 뉴스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예, 예. 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벌어져 가지고 지금 예. 거꾸로요. 이제 한국인들한테 중동, 튀르키예 사우디 중심의 중동 얘기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예. 돼 버렸어요.
1: 혹시 그 이란 전쟁도 현지에 가신 적이 있나요?
0: 저는 제일 먼저 갔던 인생 처음으로 갔던 외국은 예, 이란에 들어가기 전에 이틀 낙지완이라는 아제르바이잔 자치구 있어요.
1: 예, 예.
0: 거기서 이틀 있다가 다음에 이란에 가서 이틀 있다가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본토에 갔는데
1: 예.
0: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밟은 외국 땅이 이란 아, 땅이에요.
1: 그게 그 전쟁이
0: 2004년.
1: 아, 2004년.
0: 예. 그런데 예, 예. 이번 전쟁 때문에 후자이라 갔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제일 많이 때렸던 아랍에미리트의 도시들 중에 하나였는데
1: 예, 예.
0: 이제 후자이라가 어떻게 복구를 했는지 왜냐하면 후자이라라는 그 도시는요 아랍에미리트에서
1: 예.
0: 유일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항구적으로 인프라적으로 호르무즈 밖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1: 예, 예.
0: 아랍에미리트는 이 전쟁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 몇 년 전부터.
1: 아,
0: 언젠가 이 전쟁이 터질 건데.
1: 예.
0: 그래서 이란 사람들 왠뭐 왠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 같은데 우리는 대안을 만들자. 그래서 아부다비에서 후자이라에다가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후자이라가 원래 5천이었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도시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엄청 큰 항구로 만들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그게 다 지금의 전쟁을 예상해서
0: 예, 아랍에미리트가 이런 것들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1: 예,
0: 지금
1: 예.
0: 원래 중동 아랍에 있었던 국왕들은 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들인데
1: 예.
0: 아랍에미리트의 좀 케이스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비교적으로 젊어요.
1: 예.
0: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사전 준비를 했었는데 이란도 이번에 후자이라를 많이 내렸죠. 왜냐하면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더 피해를 볼 수 있게끔.
1: 예예. 예.
0: 그래서 지금 후자이라가 지금 어떤인지 그 보려고 몇 주 전에는 후자이라 있었어요.
1: 그때 어떻던가요? 가봤더니.
0: 복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좀 언론
1: 공격받은 이후에.
0: 예, 예. 예. 복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언론 통제가 좀 약간 어느 정도 있어서 저는 왕세자 비서실에 있는 아는 친구가 있어서
1: 예.
0: 편하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쉽게 사진을 찍고 영상 찍을 수가 없어요.
1: 예. 근데 복구를 해서 그러면 이상이 없느냐? 아니면 아직 덜 됐거나 아니면 또 공격을 받았느냐? 그것도 궁금한데요.
0: 아니, 이제 복구는 어느 정도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 아무리 그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도 아랍에미리트의 전체 무역을 그 유조선들을 다 담당할 수가 없어요.
1: 예.
0: 그래서 후자이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호르무즈 해협 끊겨도 아랍에미리트가 전혀 영향을 받을 수 없게끔 하려면
1: 예.
0: 후자이라에다가 더 많이 인프라를 해야 돼요.
1: 예. 아무튼 그 요 며칠 사이에 미국이 계속 이란을 공습하고 공습은 네. 또 이란은 또 미국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아랍 지역의 다른 곳을 공습하고
0: 네.
1: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네.
1: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혹시 걱정할 만한 상황이 또 있습니까?
0: 이제 원래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미국이 공습을 했잖아요.
1: 예.
0: 그 추가적인 공습. 제가 이제 걱정이 될 거 뭐냐면 사실은 MOU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소규모 디격태격들이
1: 예.
0: 있었습니다.
1: 예.
0: 근데 이 디격태격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마지노선을 넘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벌어졌던 일들이었어요.
1: 예.
0: 이란이 정해주는 루트대로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나가지 않으면 이란이 좀 경고성 공격을 하고 경고성 공격을 하면 미국이 이란의 남부 지역을 때리고 이란도 이제 바흐레인이나 아니면 쿠베이트에 있는 미국 군사 기지를 때리면서 끝나는 해피닝들었어요.
1: 예, 예.
0: 이런 식으로 몇 차례를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란이 때리고 난 다음에 원래 끝나는 거였는데
1: 예, 예.
0: 미국이 또 추가적으로 때리고 근데 이번에 이란이 미국 때리는 만큼 안 때리고 가서 이번에 요르단에 있는 군사기지까지 예. 때렸어요. 이제 요르단은 이스라엘 바로 그 앞이에요.
1: 예.
0: 좀 약간 위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미국이 더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갔고
1: 예.
0: 그리고 미국이 원래 때릴 때는 이제 군사기지 위주로 때리고 있었는데
1: 예.
0: 이번에 좀 약간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인프라적으로도 살짝 인프라는 건들리는 공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MOU가 진행 중이냐 아니냐에 대한 물음표가 국제적으로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에 봉쇄했다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봉쇄된 거 아니지만

0: 실질적인 건 중요하진 않아요. 공식적인 거 중요해요. 왜냐면 호르몬제의 가는 유조선들이 가기 전에는 보험 처리를 해요. 예. 보험 처리했을 때 보험회사들은 지금 거기 안 보잖아요. 공식적인 발표들을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보험처리를 하는데 예. 이란이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는 호르몬제 봉쇄했다고 하면 그러면 유조선들을 그 보험회사들이 처리 안 할 거 아니야? 예. 너무 비싸게 보험처리를 한다든가.
1: 예. 예.
0: 그러면 실질적으로 호르몬제 협의 봉쇄되는 거죠.
1: 아, 아. 그 사실 뭐 그 MOU는 이미 파기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니요. 아직도 그 완전히 파기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1: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0: 예, 예. 왜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이란도 예. 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봐도 이제 물밑에는 그 파키스탄 중심으로 파키스탄 사주 중심으로
1: 예.
0: 이 미국에 있는 벤스 부통령 라인이 이제 동원돼가지고
1: 예.
0: 이 MOU를 유지하자는 노력들이 있어요.
1: 벤스가 이번에 휴전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건
0: 그렇죠,
1: 맞으니까.
0: 그렇죠. 예, 예. 엄청난 공을 세워서 인정해야 돼요.
1: 아, 그러면
0: 제 보기에는 벤스 부통령 없었으면 전쟁이 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1: 어, 그래요?
0: 예.
1: 어, 근데 그러면 알파고 씨가 생각하시기로는 양쪽이 지금 이렇게 거의 열전 상태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0: 예.
1: 여전히 협상은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MOU를 공식적으로 파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단 말씀이시죠?
0: 양측에서도 MOU를 파기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1: 예.
0: 측에서는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에서는 이 MOU가 이란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MOU인데
1: 예.
0: 이대로 냅두면 안 된다. 그러면 중동에서 그 균형이 다시 이란 쪽으로 기울 수가 있어요.
1: 예.
0: 마치 이라크 전 때처럼. 근데 이란 측에서도 아니 이번 전쟁에서 미국한테 필요한 거 시간인데
1: 예.
0: 우린 지금 미국한테 시간을 주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가고 어차피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처럼 버틸 수 있는 민족인데
1: 예.
0: 미국이 아무리 이 땅 위에 MOU를 가지고 와도 우린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란
1: 예.
0: 측에 있어요.
1: 그 우리가 이제 그쪽 그 미국 특히 이제 트럼프 쪽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신경을 곤두세우긴 하는데 중요하니까.
0: 네.
1: 근데 이란 쪽에서는 그러면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오는 것도 또 아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0: 지금 이란에서는 아주 좀 이란이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행보로 분석하기가 다른 나라보다 힘들어요.
1: 예.
0: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이제 국회에 몇 명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에서 어떤
1: 예.
0: 진영에서 들어간 거를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의 정당을 보고 대충 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 아니면
1: 예.
0: 이제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어떤 마음인지를 예측하면 그 나라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지만
1: 예.
0: 이란에서는 좀 그거 힘든 거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신학자들이 줘요. 신학자들의
1: 예.
0: 이제 지도자가 있고요.
1: 예예.
0: 근데 신학자들도 이 이란 혁명 수비대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동시에 또 이란 국민의 가반수이지만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은 가반수가 이 신정체제 오케이지
1: 예.
0: 나머지 사람들이 이란인이 신정체제를 되게 싫어해요.
1: 복잡하군요 내부가.
0: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도 이 이란 사회
1: 예.
0: 이 8.9천만 명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어떻게 이란이 이렇게 세게 가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않는 유연한 모습 보여줄 때도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좀 약간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많이 보여줘요, 이란이.
1: 예. 그건 이란이나 트럼프나 비슷하잖아요, 예측 불가능.
0: 어떻게 보면 수호를 잘 맞는 것 같기도 해요.
1: 예. 근데, 결국 이제 관심이 모이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인데, 절대로 이란은 이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0: 그래 보여요, 일단은.
1: 예.
0: 왜냐면 이란은 이제, 온건파이든 이제 강력파이든
1: 예.
0: 이란 신정체제를 싫어하든 말든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힘을
1: 예.
0: 다들 이제 깨닫게 된 거고 다들 그 얘기예요. 전쟁 이전 단계를 안 갈 거다.
1: 근데 그렇다면 이건 미국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파키스탄이 중재를 한다고 한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나요?
0: 이제 거기서 이제 진행 중이니까 예측하기 힘들어요.
1: 예.
0: 그, 뭐, 미국이 어차피 지금 거길로부터 나오는 배들이 미국에다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1: 예.
0: 그러면 앞으로 이란이 거길로부터 돈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1: 예.
0: 이제 미국 경제에다가 크게 영향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미국 안에 있는

0: 이란 전문가들, 아니면 이란의 실무진들이 이란이란 대놓고 이렇게 전반전을 버리고 이란 신정체를 무너뜨리는 거는 가성비가 너무 안 되니까
1: 예.
0: 우리는 경제 제재를 통해서 때리자. 그리고 나름도 성과를 했어요. 사실
1: 예.
0: 이 방법이. 왜냐면 이란에서는 항상 반정부 시위 더져요.
1: 예.
0: 최근에 더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압박 때문에 이 간격이 줄였어요.
1: 예.
0: 원래 뭐 7년에 한 번이었는데 최근에 2, 3년에 한번더 줘요. 왜냐면 미국이 경제 제재 때문에 국민이 너무 힘들어서
1: 힘드니까.
0: 이제 조그마한 신정 제재가 국민을 짜증나게 만들면 국민 들고 일어납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만약에 이란이 다시 한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자본주의 세계 경제 시스템에다가 다시 이렇게 도입이 되면
1: 예.
0: 이란을 압박할 수가 없어요.
1: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죠.
0: 네.
1: 호르무즈 해협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난리지만 다른 원유나 가스 수출로 차단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란 쪽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수출로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0: 이란이 무슨 행동을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 예.
0: 자기네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1: 예.
0: 더군다나 자기 가족이랑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번 공습 때는 학교가 이제 공격받아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죽었어요.
1: 예.
0: 이건 미국 측에서도 이제 미국 언론이 인정했어요.
1: 예.
0: 그리고 전쟁이 아무리 이란이 많이 맞아도 그래도 잘 버티면서 미국이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는 MOU로 가지고 왔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란 보기에는 아 이렇게 이제 비속어이긴 하지만 또라이 모습으로 나가면 좀 쓸모가 있나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이 인터넷 케이블들을 자를 수도 있어요. 이란이
1: 예.
0: 무슨 행동을 할 건지는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최소 트럼프 대통령만큼 돌발 예측 불가능한
1: 예.
0: 나라예요, 지금은.
1: 방송에서 적절한 용어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이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뭐 예를 들면 그 바벨 만드베 해협이라든가.
0: 그건 이제 예멘이에요.
1: 예. 그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이란이 거기에 참견을 하겠다니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발언까지 나와서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예전에 사실은 마둘 맨데블 그 후티 반군
1: 예.
0: 애들이 이제 막으려고 하다가 미국이 니네들 누군데 막아요 해서
1: 예.
0: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랑 함대를 해가지고 2년 전인가 1년 반 전이었는데
1: 예.
0: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건 쉽진 않아요. 거기 이제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후티
1: 그러니까요.
0: 반군 애들이 이제 섬에 숨으면 어떻게 찾아요? 근데 배가 지나갈 때 하나만 폭탄만 떨어지면
1: 예.
0: 보험회사들이 조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야 그러면 이제는 미국 패드만 건드리지 마. 나머지 네가 알아서
1: 예.
0: 해가지고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마둘 맨데까지 여기에 들어가면 세계 무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예. 거기까지는 아무튼 가지 말아야
0: 와,
1: 되는데.
0: 이틀 전에는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가 치고받고 싸웠는데 거기는
1: 예.
0: 이제 거기서 마무리 될 것인지 아니면 확전이 될 건지를 봐야 돼요.
1: 예, 그래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알파고 신하 씨 중동 전문 기자와 함께 현지 상황을 좀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자, 에머슨 레이큰 팔머의 럭키맨을 들으면서 조금 가라앉혀야 될것 같은데. 사실 이 노래 내용도 운 좋은 사람도 전쟁의 총탄은 피할 수 없다라는 멤버 그렉 레이크가 불과 12살 때 작곡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그 나이에. 후반부의 무그 신디사이저 연주가 아주 인상적인 곡인데 김윤화 선곡위원이 추천한 곡입니다. 들어보죠.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Let the world smile out.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손석희의 12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지구촌 사이데이에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의 문은 부시에 닫히고 있고 해결이 좀 난망한 상황처럼 보이긴 하는데 유가도 물론 뛰고 있고요. 이번 호르무즈 사태는 석유가 세계 경제를 얼마나 지배하는가를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은 원유 수입국들한테는 뭐 거의 생존이 걸린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힌다면 우리에게 다른 길은 있는가? 출렁이는 호르무즈 해협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투자 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시는 고란 경제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7: 예, 잘 지내셨어요?
8: 네, 잘 예. 지내셨나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거의 대투자 시대라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실 것 같은데.
7: 그러게요.
8: 하루 걸러, 하루.
7: 예. 네. 어제 뭐 오르다 오늘 또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8: 네, 맞습니다. 예. 아침에도 또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더라고요.
7: 아, 예.
8: 이게 그 올해 들어서 3일 걸러, 하루 걸러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습니다.
7: 예, 예. 진짜 심각하네요.
8: 네.
7: 예. 국제유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8: 이 와중에 사실 국제유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7: 예.
8: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좀 시름을 덜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자면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85달러선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예. WTI는 80달러선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하니까요. 다행히 WTI는 79.45달러
7: 아, 예.
8: 조금 내려왔습니다.
7: 일부에서 뭐 100달러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8: 네, 맞아요.
7: 예, 예.
8: 이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MOU 맺고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하고 좀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육자도 왔었습니다. WTI 기준으로는 68달러 선까지
7: 예,
8: 왔었거든요.
7: 예.
8: 아, 그리고 이제 그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수출을 못했던 산유국들이 너도 나도 야 이제 우리 돈 좀 벌어보자. 그다음 못 벌었으니까
7: 예.
8: 증산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선물 가격이 굉장히 급락했어요.
7: 예.
8: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MOU 파기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란에서 약간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사령부가 군대가 이제 이란을 공격하면 또 이란도 맞대응으로 공격하고
7: 예,
8: 그러면서
7: 예.
8: 약간의 이제 미사일이 오가는 상황 펼쳐지면서 13일 날 그 우리 이제 MOU 파기할 거야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7: 예.
8: 한 10%가 그냥 갑자기 확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WTI 기준으로는 80달러선 안팎, 브렌트 기준 85달러선 안팎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 예, 예.
8: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흐름을 보자면요. 초반보다는 조금 유가가 좀 둔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7: 아,
8: 들어요.
7: 예.
8: 이게 제 생각에는 시장이 야 트럼프 저러다 또 말 바꾸겠지.
7: 뭐 일종의 학습 효과.
8: 아, 예,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럼 다시 전면전 가는 거야 라고 시장이 생각했다라고 하면
7: 예.
8: 유가 수준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그 해프닝 앞서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7: 예.
8: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선박에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 20%
7: 돈 받겠다고 했죠.
8: 그 얘기 나오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7: 예.
8: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굉장히 뛰었어야 돼요.
7: 그러게요. 예, 예.
8: 근데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어요.
7: 안 그래도 그걸 박현도 교수랑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8: 네.
7: 이거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그랬는데 역시
8: 네,
7: 안
8: 실제로,
7: 받는 쪽으로.
8: 네, 다음 날.

0: 그거 안 받기로 했어. 대신 이제 중동 국가들한테부터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받겠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꿨거든요.
1: 예, 예.
0: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완전히 이제, 이제 그냥 전쟁 끝나나 보다라고 시장이 생각했을 때보다는 유가 수준이 올라오긴 했지만.
1: 예, 예.
0: 그렇다고 많이 뛰진 않았다. 초반처럼.
1: 예. 아, 이거 대체 언제까지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온 세계 시장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한 측면이 큽니다. 근데 그 미국이라는 전쟁이 한창일 때 왜 갑자기 쓰레기 봉투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때 굉장히 당황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가 얼마나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느냐.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안정기라고. 네,
0: 뭐 지금은 약간 안정기, 일단 일시적으로 이제 안정기를 찾는 상황이고요.
1: 예, 예.
0: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진짜로 호르무즈 협이 완전 봉쇄가 되고,
1: 예.
0: 아, 이거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문제가
1: 오른다.
0: 되겠지만,
1: 예.
0: 지금 현재는 약간 안정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그럼 이제 일단 그 호르무즈 해협이 뭐 막히고 거기서 뭐 공격당하고 이럴 때는 유가가 또 엄청 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잠시 좀 내려놔도 된다라는.
0: 아,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예. 따라서 다른데
1: 예.
0: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시장도 그렇고 실제로도 저러다 또 약간 또 이른바 이제 탁구라고 하잖아요.
1: 예.
0: 탁구하겠지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탁구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아직 그렇게 과민 반응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1: 예.
0: 사실 호르무즈 해협 막히니까 당연히 휘발유가 오르지는 너무 다들 생각하시는 것
1: 그러게요.
0: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얘기가 나오니까
1: 예.
0: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 석유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그 에너지 구조를 보자면 점점 이제 전기로 친환경 이렇게 이동하면서
1: 예.
0: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석유에서 파생되는 부산물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1: 관련 산업이 엄청나죠.
0: 네, 맞습니다. 예. 아까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왜 생겼냐면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 으로 만들고요.
1: 예, 예.
0: 폴리에틸렌 만들려고 하면 에틸렌이 필요하고요. 그 에틸렌은 원유를 증류할 때 나오는 나프타에서 추출하는데
1: 예.
0: 이 나프타가 산업의 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예.
0: 여기저기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1: 예.
0: 제가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그 수액 있잖아요. 수액팩.
1: 아, 팩.
0: 그, 왜 보면 병원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병에다가 그 수액을 담았던
1: 예,
0: 것 같은데
1: 예.
0: 사실 그 병이라서 깨질 위험이 있잖아요.
1: 예.
0: 최근에는 다 이렇게 플라스틱 팩으로 바뀌었잖아요.
1: 아, 주산업 때 쓰는 수액.
0: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그게 네 이게 이제 납사에서 만드는 거라서 이게 납사의 그 위기가 한창이었을 때는 야 병원에 수액 그 팩이 약간
1: 예.
0: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액 안에 들어가는 물질은 괜찮은데 그걸
1: 예.
0: 담을 수 있는 봉지가 부족해서 병원에서 약간 곤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1: 예.
0: 말씀드린 대로 나프타 같은 경우에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안 쓰이는 곳이 없어서
1: 예.
0: 근데 이제 공급망이 약간 타격을 받으니까 납사 가격이 전쟁 전에는 톤당 한 590에서 600달러였거든요.
1: 예. 근데
0: 순간적으로 1,100달러 이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1: 두 배나.
0: 네.
1: 예, 예.
0: 이러다 보니까 중소 비닐 제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1: 예.
0: 아니면 가격을 확 올려받겠다. 라고 했거든요.
1: 예.
0: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쓰레기 봉투도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소비자들의 사재기가 있었고요.
1: 예.
0: 이게 맞물리면서 그 마트 매대에는 아예 종량제 봉투가 품절되는 이제 사태까지 빚어졌던 거고요.
1: 예. 하여간 한두 가지가 아니고
0: 네. 맞습니다.
1: 예. 덕분에 아무튼 별 공부를 다 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제일 걱정하고 있는 그 해협 쪽에서 배가 들어와야 그래도 원유 수급이 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비축한 석유의 양도 그래도 꽤 된다면서요?
0: 일단 이제 정부 입장은 뭐냐면요.
1: 예.
0: 7, 8월 도입 물량은 100% 넘게 확보했다는 겁니다.
1: 다음 달까지?
0: 네네. 그리고 예. 9월 물량도 70% 이상 채워둬서 단기 수급엔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1: 예.
0: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까지도 뭐 단기 수급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중동 상황이
1: 예.
0: 끝났다 싶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1: 예.
0: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9월 이후에 진짜 문제 터질 거다라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왜냐하면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 전에 원유 도입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1: 예.
0: 지금 쓰고 있는 기를 보자면 이제 봄철에 계약해둔 물량이에요. 근데 만약에 계약이 이제 9월 이후에는 체결이 안 됐는데
1: 예.
0: 9월 이후에 중동 상황이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계약을 새로운 계약을 따내기도 어렵고 따낸다고 해도 그걸 다시 우리나라까지 싣고 오는 길도 막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1: 예.
0: 지금 현재로서 보자면 정부 입장대로 9월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1: 예.
0: 앞서 말씀드린 국제유가가 100달러로 폭등하는 상황 이것도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나오곤 있습니다.
1: 예. 아, 뭐 근데 그

0: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전쟁에도 영향을 끼치고 석유값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 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1: 그쵸.
0: 텐데 이제 국제정치 전문한 저 공부하시는 분들은 역시 가장 큰 변수로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보고 있는데.
1: 네, 맞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디 나가서 연설하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다 상황 해결되면 유가가 이제 $55까지 떨어질 거다. 라고 이제 말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중동의 위기 상황을 부추기고 있는데 어떻게 $55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0: 예예.
1: 앞서 말씀하신 그 중간선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최악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도 시장이 다들 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1: 네.
0: 상황.
1: 그리고,
0: 공부가 필요한 그쵸. 상황이 됐습니다.
1: 그리고 예. 사실 저는 이 유가가 휘발유값 오르는 것 자체 그것도 문제지만 이걸
0: 예.
1: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물가를 자극하게 되잖아요.
0: 그럼요.
1: 이렇게 되면 사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0: 예.
1: 가장 쥐약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다행히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밤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0: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다.
1: 맞아요. 그러면서 예. 물가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0: 예.
1: 시장이 조금 상승 반응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한번 이렇게
0: 예.
1: 석유류를 비롯한 이 품목들이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렇게 되면 자산 시장에도 충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시장 이제 반도체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인데
0: 예, 예.
1: 여기서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산업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0: 예, 예.
1: 그러면 우리 증시가 받고 있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0: 예.
1: 빨리 중동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 자산시장도 좀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죠.
0: 그러네요. 그 사실 지금 더 걱정은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홍해 쪽이 봉쇄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그 알파고 기자하고도 그 얘기 좀 더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는 못했습니다만은. 만약에 홍해가 막힌다면 이건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돼서
1: 네.
0: 유가나 또 우리 경제에 타격이 뭐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사실 지금 그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0: 예.
1: 이 사우디 쪽에서는 이제 얀부항이라고 해가지고요.
0: 얀부항?
1: 네네.
0: 예.
1: 파이프라인을 진짜 갖고 와가지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지도에서 보자면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0: 예.
1: 페르시아 안쪽으로 이제 가스 그 수송유가 이제 끌어와요.
0: 예.
1: 그 얀부항을 가서 거기서 이제 항에서 이제 그 수출을 하는 그 통로를 이제 만들었는데
0: 예.
1: 그게 이제 동서 횡단하는 파이프라인인데 지금 현재 그 파이프라인으로 현재 그 약간 감당하고 있는 게
0: 예예.
1: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일간 2천만 배럴이거든요. 근데 그 얀부항 쪽으로 이제 5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감당하고 있어요.
0: 그 양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1: 부족하죠.
0: 예예.
1: 그래도 그나마 이제 숨통이 좀 트였었던
0: 예예.
1: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란의 프록시 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경우가 그쪽이 본인들이 약간 어떻게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0: 예.
1: 영역이거든요. 영향력이 미친 영역. 그런데 만약에 그나마 호르무즈 해협 막혀서 얀부항 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제 하려고 있는데
0: 예.
1: 예멘 후티 반군 쪽에서 만약에 홍해 쪽을 또 막아버리면 얀부항 쪽으로서 나오는 그 물량까지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0: 예, 예.
1: 이렇게 되면 나올 곳이 없잖아요. 중동산 원유가
0: 예.
1: 시장에 풀릴 길이 없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후티 반군 쪽이 약간 좀 바로 해서 예멘 쪽까지 막아버리면
0: 예.
1: 아, 유가 흐름은 정말
0: 그러게요.
1: 상상하기 좀 어려울 정도다.
0: 지금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1: 아, 네네 여기 나왔네요.
0: 예, 근데
1: 네.
0: 이제 라디오로만 들으신 분께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도 다시 한번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큰 반도에 있잖아요.
1: 네네.
0: 그 밑에 예멘이 있고 오만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호르무즈 해협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왼쪽에 이제 홍해가 있는데 홍해에서 바깥쪽 바다로 나오는 부분이 바벨 만데브 해협.
1: 네네, 맞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1: 여기가 후티 반군의 주요 활동지.
0: 그러게요.
1: 거죠.
0: 근데 말씀하신 얀부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왼쪽으로 가로질러서 홍해까지 가는 그 홍해.
1: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죠.
0: 파이프라인이 있는, 바닷가의 항. 물론 항이니까 바닷가에 있습니다. 예. 거긴데, 거기서 이제 그 바벨 안데브 해협을 거쳐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 괜찮은데,
1: 네.
0: 만일에 이제 그 이란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쳐가지고 정말 거길 닫아버리면 이거는 정말
1: 네.
0: 상상하기 싫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계속 무기를 삼을 때마다 우리는 대체 무슨 뭐 그 매번 휘둘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트럼프한테 휘둘리고 이란에 휘둘리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1: 네네.
0: 다른 우회로나 뭐 다른 대안 그러니까 우리는 원유를 거의 한 70%를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0: 없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수입선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는?
1: 아, 그 바꾸자는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0: 예, 예.
1: 그리고 실제로 보자면 그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는 의존도가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10년 전에는 80%가 넘었어요.
0: 아, 그래도 10%는 엄청난 양인데.
1: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초와 비교해서도 아, 지난해 초와 비교해서도 68% 선에서 지금 이제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0: 예, 예.
1: 1분기 기준으로 보자면요.
0: 예.
1: 그런데 이걸 이제 정부가 목표로 세운 게 이거 50%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0: 아, 그건 정말 원대한 계획이네요.
1: 네. 예. 그 50%로 낮추면 이제 다른 곳 어디서 가오냐를 예. 보자면요. 일단 이 미국에서 이제 셰일 오일 사오는 거 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최근에 약간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캐나다산 원유입니다.
0: 아, 캐나다산.
1: 네. 그 캐나다 유전이요. 대부분 이제 내륙에 있었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배로 실어나갈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0: 예.
1: 그런데 캐나다의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여기 확장 개통했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대량의 원유를 내륙에서 그 밴쿠버 항까지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0: 예.
1: 끌고 오다 보니까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거기서 싣고 오면 되기 때문에
0: 예.
1: 실제로 이제 캐나다산 원유가 수입선 다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 떠오르고
0: 예.
1: 있고요.
0: 그래서 계속 그 북해 항로를 보다 좀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전부터 나왔었잖아요.
1: 네네. 이게 예. 보니까 2분기에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이 하루 평균 6만 1000배럴이에요.
0: 예.
1: 6만 1000배럴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분기에 17,000배럴이었어요. 4배 늘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요게 이제 송유관이 이제 확장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예. 캐나다에서 이제 원유를 실어 나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아무 원유나 사서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0: 예.
1: 왜냐하면 우리의 정유시설이 대부분 두바이산 그 중질유에 맞춰져 있거든요.
0: 예.
1: 끈적끈적한 원유. 근데 이게 만약에 경질유였다고 하면 경질유를 갖고 오면 우리가 만든 정유시설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0: 예.
1: 조금 힘듭니다.
0: 그러면 정유시설을 바꿔야 된다.
1: 네, 맞아요. 그 바꾸는 건 사실 그
0: 돈이 또 많이 들 텐데.
1: 아, 게다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고요.
0: 예.
1: 그런데 캐나다산 원유가 바로 중질유입니다.
0: 아, 예.
1: 그러다 보니까 대체 효과가 좀 좋은 거고요.
0: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동에만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0: 예.
1: 이제 캐나다산 원유, 그리고 미국의 셰일 오일, 그리고 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이쪽 있지.
0: 예.
1: 미 대륙 쪽으로 약간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0: 예.
1: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캐나다가 졸지에 구세주처럼 됐군요.
1: 네.
0: 그 잠수함도 좀 사갔으면 좋았을 텐데.
1: 아, 그러네요. 네. 네.
0: 이제 석유 공급망을 이렇게 다양하게 바꾸는 건 특히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생각했을 테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1: 네.
0: 테고요. 어찌 보면 이제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도 뭐 비슷하게 대응한다면 또 캐나다산 중질유가 값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1: 뭐 그러기에는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막 물건을 살려고 막 몰려드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0: 예, 예.
1: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산 원유를 많이 수입을 늘리고 있어요. 중동산
0: 예.
1: 원유에 대한 비중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은 사실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중동 의존도가 94%나 돼요.
0: 아이고.
1: 예. 여기는 이제
0: 우리보다 좀 게을렀군요.
1: 아, 네.
0: 예.
1: 여기는 다각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약간 일본 쪽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영토 확장하려고 해요.
0: 예.
1: 이제 아제르바이잔산 원유를 전격 도입하는데 여기가 카스피의 연안국이거든요.
0: 예.
1: 근데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가 지난 5월에 여기 아제르바이잔 원유를 갖고 오기로 했어요. 이게
0: 예.
1: 어떻게 갖고 오냐? 중동 거치지 않고요. 터키를 지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조달하기로 한 겁니다.
0: 예.
1: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약간 뭐랄까 제재를 받는 원유, 특히 이제 러시아산 원유
0: 예.
1: 이제 많이 갖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 예.
1: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비축유가 14억 배럴이나 됩니다.
0: 상상하기 어려운.
1: 네, 이번에 왜 그래서
0: 비축하기도 힘들겠네요.
1: 네.
0: 예.
1: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문가들이 초반에 전쟁 초반에 무슨 얘기했었냐면 야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까지 막힌 적이 없어요.
0: 예.
1: 계속 이란이 야 막을 거다 막을 거다라고 협박은 했었는데 실제로 막은 적은 없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번에 실제로 막았어요. 그래서 막으면 유가 100달러, 150달러 간다라고 했었는데
0: 예.
1: 실제로 그렇게 안 올라갔잖아요.
0: 그러게요.
1: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중국이 덜 사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서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번 그 석유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나라가 결국은 중국이다 이런 얘기가
1: 네.
0: 나오는 게 그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들?
1: 그 맞습니다. 지금 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자 포식자라는
0: 예.
1: 말까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오를 걸 이제 걱정했는데 왜 안 올랐지? 를 보자면 중국이
0: 예.
1: 원유 수입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6월에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0% 넘게 줄었어요. 1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0: 그게 가능합니까?
1: 네. 일단 비축한 걸로 쓰는 거고요.
0: 예.
1: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러시아산 같은 걸 이제 우회해서 헐값에
0: 예, 예.
1: 사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 미국보다 우리나라보다 전

0: 자동차 보급률이 더 높아요.
1: 오, 대단하죠?
0: 네, 맞습니다.
1: 예, 수출도 많이 하고.
0: 네. 예. 그래서 그 국제에너지기구가 이제 그 약간 전망을 해봤는데 사실 경제가 커지면 원유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1: 예, 예.
0: 그런데 올해 중국이 원유 소비량이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를 기록할 거다라고 전망할 정도로 지금
1: 예.
0: 중국은 탈석유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예. 그 겨울에 난방연료나 좀 어떻게 좀 바꿔야지. 예. 딴 얘기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트럼프는 아무튼 호르무즈 그 통행료는 하루 만에 번복했는데
0: 네, 맞습니다.
1: 이란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0: 계속 받겠다라고 했죠.
1: 그건 좀 네. 두고 봐야 되겠죠.
0: 네, 네 맞습니다.
1: 예.
0: 이란은 굉장히 받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1: 예, 예.
0: 국제법에 맞지 않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예.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의 고란 대표와 국제유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한 걸음 더 살펴봤습니다. 늘 모실 때마다 배우는 느낌입니다. 예,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준비한 노래는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Fortunate Son, 운 좋은 녀석입니다. 번역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쟁이 일어나도 부자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는 매우 신랄한 가사를 가지고 있죠. It ain't me라는 가사가 반복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상원의원 아들도 아니고 백만장자 아들도 아니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애들은 따로 있어. 이렇게 외칩니다. 네타냐오도 이런 걸로 욕먹고 있고 미국은 과거에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이미 다큐로 고발했던 것처럼 돈 있고 빽 있으면 전쟁터 안 나간다는 게 미국에 숨겨진 불평등이기도 하죠. 노래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문자 6585 쓰신 분께서 목포라고 하셨습니다. 잔뜩 흐린 날씨 힘들다고 하셨네요. 더운 날씨에 활력소가 되는 손석희 12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죠. 고란 기자와의 인터뷰 들으시고 자세한 설명 감사하다고 유튜브에 태훈고 씨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겨울이 오면 서민들은 연료비 때문에 걱정이 더 큰데 어서 서로 좀 조금씩 양보해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좋겠다 하고 3857 쓰시는 분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박성원님 미니에서 아마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꼬마들과 수업하고 점심 먹으러 급정리하고 라디오 켜졌다고요. 고맙습니다. 예. 역시 미니로 이민정님. 손님으로 갔던 가게 직원에게 손석희 씨 라디오 진행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몰랐다고 하네요. 채널 알려주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대신 열심히 다니시면서 프로그램 선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선전이란 말을 썼더니 그 옛날 말이라고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하시던데 바꾸겠습니다. 프로그램 광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면 뭐 마케팅해 주셔서 이렇게 바꿀까요? 최승민님께서 어제 사실은 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마지막 코너 듣다가 문득 궁금해서 댓글을 다신다고요. LP는 어떤 원리로 노래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 처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1948년에 나왔다는 건 제가 아는데 원리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우리 그 선곡위원들과 토요일 특집을 늘 진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전문가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항준 감독과 함께했던 질문들 영상에 역시 유튜브 댓글로 모니카님께서 그때 장 감독이 나와서 어느 팬분과 그 저 봉준호 감독 이렇게 셋이 사진 찍었다고 하셨는데 그 사진의 주인공이 올려주셨네요. 예, 두 거장 감독님의 다음 행보를 기대한다고 라디오에서 그 얘기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3부에서는 어제 만나 뵀던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 디자이너 노희영 대표를 다시 만납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권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서 있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민생법안 59건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대표 거취에 대한 당내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도 사퇴 의견을 철회한 게 아니라 지켜보자는 생각이라며 당내 갈등을 계속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체로 일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고위원 4인이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 자연적으로 대표가 사임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도체제가 개편돼선 안 된다는 데에는 많은 의원이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 이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안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1984년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 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 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의 잠실 개표소 현장 검증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을 어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일 낮 1시쯤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현장 검증을 막기 위해 도로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시위 참가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부터 경기 남서부와 급

0: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 서해안 많은 곳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 최대 80mm, 충청권 최대 60mm, 경기 남서부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6624 쓰시는 분께서 덕유산인데 비 내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비 오는 지역, 호남 지역에 좀 있다고 아까 기상예보에서 본 것 같은데 경북 지방은 굉장히 더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부에서는 브랜드 전문가 노희영 희노 컨설팅 펌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모시죠.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서머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서머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자, 질문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모희영 대표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2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살린 미다스의 손, 대한민국 최고

0: 최고의 브랜딩 전문가 노희영 대표와 이틀째 함께 할 텐데 어제 뭐 저희 그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창에 아주 그냥 폭발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예. 그 어제 저희가 요식업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드릴 질문을 다 미처 드리지도 못한 채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그 요식업을 그렇게 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손대는 족족 성공하신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공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성공에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운, 재능, 노력. 비율을 따져본다면?
1: 저는 뭐 3, 3, 4 뭐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아, 네네. 골고루.
1: 네네.
0: 예. 어차피 나중에 일은 남으니까 그걸 노력에다가 붙이셨군요.
1: 네네네.
0: 그럼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1: 그럼요. 네.
0: 아, 예. 그러다 2010년에 CJ그룹 브랜드 전략 고문이 되셨고 여기 대개 이제 기업 조직이라는 게 좀 약육강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1: 네네.
0: 여성에 대해서 약간 좀 차별적으로 나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임원은 더더군다나 흔치 않아서.
1: 네.
0: 스며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어떻게 스며드셨습니까?
1: 스며들진 않은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돌파하셨습니까?
1: 네. 스며들었던 것 같진 않고요.
0: 예.
1: 진짜, 뭘, 제가 아마 정치나
0: 예.
1: 조직을 알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0: 아, 예.
1: 오히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0: 예.
1: 그냥 일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목표. 목표 지향적이었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위약이었던 것 같아요.
0: 위약?
1: 네.
0: 그 위선의 반대 위약.
1: 네. 왜냐면 예.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인사하면서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새로운 노희영인데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거를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만약 이랬으면
0: 예.
1: 왜 우리가 너랑 예. 우린 잘하고 있고 우린 1등 예. 기업인데
0: 이게 장면이 그려집니다.
1: 네. 예. 왜 그러셨을 것 같은데
0: 예.
1: 처음부터 가서 뭐 막 다 진짜 뭐 바꾸고 쓸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0: 예.
1: 야, 쟤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더라. 이제 이런 소문?
0: 아, 예.
1: 예. 그럼 그렇게 이제 좀 위약을 떨고 좌양좌. 그러면 좌양좌를 하죠.
0: 아, 예. 예. 그 처음부터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군기를 잡으신 거예요?
1: 예. 처음에는 그런 게 좀 강했던 것 같고.
0: 근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죠?
1: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는 거예요. 욕먹는 게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사실은.
0: 아, 그러세요?
1: 지금은 두렵습니다.
0: 지금은 왜 두려우십니까?
1: 그게 그 욕을 먹는다는 게 타인이 타인에게 욕을 하는 게 사실 그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일이라는 거를
0: 예.
1: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0: 아, 그러면 그 사이에 남을 향해서 수없이 뱉어놓으셨던 독설에 대해서 좀
1: 네네네.
0: 후회하고.
1: 네.
0: 아, 그런가요?
1: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그냥 일 중심적으로
0: 예.
1: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어떤 힘듦이나 어떤 욕도
0: 예.
1: 불사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예. 지나와 보니까
0: 예.
1: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제가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아마 또다시 예. 그런 상황이 오면
0: 또 그러실
1: 그렇게
0: 거예요?
1: 돌파했을 것 같은데
0: 예.
1: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아 그때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0: 예.
1: 꼭 그거를 공을 저는 공만 논하주면
0: 예.
1: 내가 그 어떤 공을 세워서 성과가 생겨서 그걸 나누면 너희들도
0: 다
1: 행복한 거 아니냐.
0: 것이다.
1: 네, 그리고 행복한 예. 거 아니냐 너희들도.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0: 예.
1: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 그때 좀 상처받았던 사람들한테 아 뭔가 내가 보답을
0: 예.
1: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예.
1: 네.
0: 그걸 이제서야.
1: 네.
0: 예. 유튜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유튜브에서도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고분고분 하시진 않아요.
1: 아, 그렇죠.
0: 예, 제가 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월급 주는 사람을 신으로 생각해라. 부하 직원이 뭔데 리더를 판단하냐? 그럼 네 언니 가족은 다 마음에 드냐? 리더는 네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1: 네네네.
0: 아니 이게 어찌 독설이 아니며.
1: 네.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0: 예.
1: 저는 저를 지금 만들어준

0: 그런 그 팩터 중에 여러
1: 예.
0: 가지가 있지만 나는 제 보스들이 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1: 예.
0: 저는 정말 훌륭한 보스들하고 일했었고요. 그 보스들이 저를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지금도 꿈에서도 제 예전 엑스보스나 지금 보스
1: 예.
0: 욕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왜냐하면 제가 왜 보스라고 판단하면 인간적으로 결함이 없겠어요.
1: 예.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이 약점을 잡을 수 있는 보스랑 내가 일을 한다는 거를 저는 못 견딥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무조건 존경. 무조건
1: 아,
0: 보스
1: 그렇게
0: 말이 됩니다.
1: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는군요. 아, 그러면 보스가 그 사실을 압니까?
0: 아실지 모르실지 몰라요. 하지만
1: 아, 그것과
0: 저는 그렇게
1: 상관없이.
0: 살아왔습니다.
1: 예. 아니, 그래도 이렇게 당하다 보면, 예? 당하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
0: 보스들이 칭찬해주시는 보스들은 별로 없어요.
1: 예.
0: 근데 저는 월급이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거기서 차이점이 있군요. 다른 사람하고. 예.
0: 왜냐면 못 자를 이유가 없는데 나를 옆에 둔다는 거는
1: 예.
0: 필요해서이기 때문이고 그게 칭찬 아닐까.
1: 예.
0: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월급 생활이라는 건 월급이 곧 칭찬이다. 월급 나오는 날까지는 내가 칭찬받고 있다.
1: 예. 아, 이거 뭐더할 말이 없습니다. 그, 최근에 2026년에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올해를 이끌어갈 인물을 이렇게 수상하셨습니다. 아니, 왜 이제서야? 2026년이 돼서야?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 연세를 밝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환갑이 지나서 이 상대를 그 상의 의미대로 하자면 유망주가 되신 거잖아요. 받으면서도 아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혹시
0: 아니요,
1: 하지?
0: 저는 너무 기뻤고요.
1: 예.
0: 그리고 저는 환갑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이게 전부 다 돌아서 60갑자를 돌아서 세팅을 해서
1: 그렇죠.
0: 다시 시작하는 그 해에 제, 그 다음에 제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1: 예.
0: 저는 돌잔치 내지는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1: 예.
0: 받는 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1: 아,
0: 아주 기뻤습니다.
1: 예. 환갑, 요즘은 환갑 잔치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0: 저는 엄청 했습니다.
1: 아,
0: 저
1: 그러셨어요?
0: 한 20번 했어요.
1: 누구하고?
0: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 엑스
1: 예.
0: 동료들도 하고 제 보스들이랑도 하고 뭐 정말 그룹 나눠서
1: 아.
0: 저는 환갑이 너무 좋았습니다.
1: 예. 저는 전혀 안 했거든요.
0: 네, 좀 지식인들은 안 하시고 전처럼 좀
1: 예.
0: 나대는 사람들은 합니다.
1: 아, 뭔가 그 20번 이상 하셨다는데 그때마다 다 의미를 이렇게 주면서
0: 그러니까
1: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저는 환갑이 되면서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자꾸 그 그룹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60주년 됐을 때
1: 예.
0: 사사를 발간했어요. 환갑 기념으로.
1: 예.
0: 근데 제가 그 사사를 다 읽고 다 수정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1: 예.
0: 뭐냐면 환갑이라는 게 정말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는 해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은 오로지 내 그런 목표,
1: 예.
0: 그다음에 제 성공,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받는 평가, 막 이런 거에 집착했었는데,
1: 예.
0: 이제 다시 나한테 살아볼 기회가 왔다면,
1: 아.
0: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1: 예.
0: 그래서 조금 더 공익적인 삶을 살겠다를 다 공표했어요.
1: 예.
0: 왜냐면 말을 해야 지키게 되니까.
1: 예.
0: 그래서 저한테 환갑잔치는 공표?
1: 아,
0: 나의.
1: 말하고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른바 공적인, 공익적인 삶을 사셨습니까?
0: 네, 많이 살고 있습니다.
1: 어떻게요?
0: 지금 제가 그 유튜브를 하는 것도 남에게 제 경험,
1: 예.
0: 젊은이들에게 세상에는 기회도 많다. 그리고 개인이 나가서 개인의 역량을 받아서 기업에 가서 바꿀 수 있을 수도 있고,
1: 예.
0: 너희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에는 기회가 널려 있다.
1: 예.
0: 그 기회로 나는 이렇게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우투를 경험을 나누어주고
1: 아.
0: 싶은 그런 공익, 그리고 뭐, 나라 일, 뭐 제가 저번에 그 윈터 올림픽 때
1: 예.
0: 그 코리아 하우스 단장으로 나갔었거든요.
1: 아, 그러셨죠?
0: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1: 예.
0: 그게 급여나 이제 어떤, 금액에 상관없이
1: 예.
0: 제가 해야 되는 일이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그럼 손석희 12시에 가끔 나와주시면
0: 네네.
1: 또 그만한 공익적인 일도 네네, 없지 않겠습니까?
0: 뭐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1: 고맙습니다. 어.

0: 왜냐면
1: 저는 손석희님 팬이에요.
0: 아이고, 진짜로. 예. 아, 이거 뭐 영광입니다. 네. 예. 저는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즐거웠던 경우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죠.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노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음식은 어떤 겁니까?
1: 저는 면을 좋아합니다. 예. 저는 냉면,
0: 악수 한번 하시죠.
1: 아, 그러신, 예. 좋아하십니까? 네.
0: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면도 사랑합니다.
1: 저도, 그래, 저도 진짜 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0: 예. 근데 그 면이 건강에 좀 안 좋다고 해서.
1: 그럼요.
0: 빵도 그렇고.
1: 네네.
0: 저는 빵돌이거든요.
1: 그냥. 네네네.
0: 저희 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빵을 먹으러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빵을 사러 가기 위해서 간다.
1: 아, 네.
0: 그 정도로
1: 아,
0: 사랑합니다.
1: 아, 네. 예.
0: 근데 하여간 그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1: 그, 사실은 그 칼보, 그 밀가루만 줄여도. 예. 저는 진짜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예. 아, 그 빵과 면을 좋아하시는군요.
1: 네.
0: 아, 그래서 공통점을 발견하니까 또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나라는 브랜드가, 이건 뭐 저의 경우가 아니라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들, 나라는 브랜드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또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성공하기 위한 그런 브랜딩이 필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1: 네네.
0: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도. 네. 그 옛날에.
1: 네.
0: 제가 그때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 PR 시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아, 그랬었나요?
0: 예. 6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1: 네네네.
0: 예. 그때부터 자기 PR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1: 아,
0: 것이었겠죠.
1: 네네네.
0: 그러면 브랜딩의 가장, 뭐랄까, 작고 구체적인 첫 단계는 뭘까요?
1: 주제 파악이죠.
0: 아.
1: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요.
0: 예.
1: 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내가 아는 나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를 객관화시켜서 누군가에게 팔다는 것은. 예.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젊은 분들이 저한테, 후배들이 질문할 때 잘하는 걸 하는 게 좋으냐,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잘하는 걸 먼저 해서.
0: 예.
1: 크레딧을 쌓으면.
0: 예.
1: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아. 일을 할 기회가 온다.
0: 예.
1: 이런 것처럼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다음 내가 잘하는 것 중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0: 예.
1: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된다거나 보통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스펙이 비슷하잖아요.
0: 예, 예.
1: 어디를 나오고 어떻게
0: 뭐 거기서
1: 되고.
0: 거기서 거기죠.
1: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0: 예.
1: 나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이 회사에서 누가 옷을 제일 잘 입냐. 베스트 드레서 누구니.
0: 예.
1: 누가 옷 색깔, 양복 같은 걸 잘 고르니. 그 다음에 이 동네 맛집 누가 제일 잘 알아. 이런 것도 차별화 포인트가 되거든요.
0: 아, 예.
1: 뭐 하다못해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 회장님, 사장님 식사 약속 잡을 때도 걔한테 물어봐. 요즘 여기서 어디가.
0: 예, 예.
1: 제일 맛있고.
0: 예.
1: 룸이 어디가 있는지.
0: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1: 있죠.
0: 예, 그러니까 어느
1: 그것도
0: 조직이든.
1: 차별화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뭐 너무 큰 차별화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게끔.
0: 예, 예.
1: 영화가, 야, 쟤는 요즘 영화 다 보더라. 야, 이번에 개봉하는 거 재밌나 물어봐.
0: 예.
1: 근데 이렇게도 될 수 있고.
0: 아.
1: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를 기록으로 축적하고.
0: 예.
1: 데이터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저는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만두를 만든다. 그러면 너 요새 뭐가 제일, 뭘 먹어봤니? 그러면 그 중간에 경쟁사 만두만 다 먹어봐 있어요.
0: 예예.
1: 그럼 내가, 너 고객이 꼭 슈퍼에 가서만 만두를 사니? 밖에 나가서 만두를 안 먹니?
0: 예.
1: 그럼 우리의 경쟁 상대가 슈퍼에서만 파는 만두야? 아니면 밖에서 사는 만두들, 밖에서?
0: 다 전부죠.
1: 전부.
0: 예.
1: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늘려가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전문 분야를 넓혀가야 되거든요.
0: 아, 예.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만두 또 다 먹어봐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0: 예.
1: 마케터는 저금하는 마케터는 성공 못 한다고 합니다.
0: 아, 그래도 다 써야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내가 진정한 소비자일 때.
0: 예.
1: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예.
1: 써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좋은 상품을. 예. 만들 수 없어요.
0: 그러다 보면 이제 체중도 늘게 됩니다.
1: 네. 더 돈도 쓰게 되고.
0: 그 취업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1: 네네네.
0: 대

0: 몇 가지를 이렇게 캐치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떤 면이 노희영이라는 사람한테는 뭐 비단 노희영이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1: 그럼요.
0: 예. 일단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든지 끝까지 다 먹어봐야 된다.
1: 도시락도
0: 예.
1: 한입 먹었을 때 맛있는 도시락이 있어요.
0: 예.
1: 근데 한 그릇을 다 먹으면 반찬이 다 비슷비슷해서 싫증 나는 네.
0: 예.
1: 전
0: 노희영이란 브랜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1: 무지개 같았으면 좋겠어요.
0: 무지개.
1: 네.
0: 예.
1: 다양한. 많은 분들이 제가 식음료 사업만
0: 예.
1: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명량이라는 그 타이틀이
0: 예.
1: 제가 그 왕과 사는 남자에 항상 예민했던 게
0: 예.
1: 천만 대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0: 예.
1: 1200만, 1300만 오면서 내 명량이 깨지지 않을까? 그 1760만을 기록은 깨라고 있는 건데 깨지지 않을까? 이런
0: 예.
1: 불안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0: 엊그저께까지, 그러니까
1: 네.
0: 월 화요일에 장항준 감독이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안 깨졌어요.
0: 예,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진
1: 네. 아직
0: 않았습니다.
1: 안 났습니다. 네.
0: 예.
1: 이제 그럴 만큼 저는 그런 영화, 그리고 이런 컨텐츠,
0: 예. 예.
1: 이런 스포츠, 제가 작년에는 그 현대카드 슈퍼매치 그, 알카이즈랑 저기 시너,
0: 예.
1: 온 그런 것도 기획 그 VIP 마케팅 이런 거 했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저는 노이영이라는 마케터는 모든 브랜드를 다할수 있구나라는
0: 아,
1: 그런 것으로 기억되기를
0: 예.
1: 원해요.
0: 욕심이 너무 크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네. 저는 죽는 그날까지
0: 예.
1: 새로운 뭔가 재밌는
0: 예.
1: 그런 일을 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0: 아, 되게 이런 경우에 그 욕심이 너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아이, 뭐, 그렇진 않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 그냥 맞습니다.
1: 네,
0: 하시는 거
1: 저는
0: 보니까.
1: 욕심도 많고요.
0: 예.
1: 네, 저는 지금도 막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0: 예.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1: 저는 제가 그 실버타운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0: 예.
1: 제 마지막 나의 모든 경험을 만들어서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실버타운은 안 되겠더라고요.
0: 왜요?
1: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래서
0: 아, 예.
1: 그렇게 집단 생활은 원하지 않고 오히려
0: 예.
1: 요양원이 필요하고 실버타운은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아, 진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요즘 하고 있는 작업은,
1: 네. 지금
0: 예.
1: 요 순간이 아니라
0: 예.
1: 지금 제가 여러 군데서 그래도 인터뷰했었는데요. 저는 일본에 가면은 그 면세점에서 도쿄 바나나 이런 빵을 집어갖고 오지 않습니까?
0: 아, 본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저는 한국에 오면 그걸 사갖고 와라. 이런 게 지금 올리브영이 물론 대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0: 예.
1: 뷰티 브랜드들이.
0: 예.
1: 그거보다 저는 그래도 먹거리를 시작한 사람으로 한국에 가면 그 과자든 면세점에서 나누어 줄수 있는
0: 예.
1: 그런 거를 하나 사와라 하는 그런 과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0: 아,
1: 꿈이 지금
0: 예.
1: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직 뭐 과자 이름이나 뭐 종류나 이런 건안 나온 상태죠?
1: 네.
0: 예,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1: 이번 가을쯤 나올 것 같습니다.
0: 아, 얼마 안 남았네요?
1: 네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제가 꼭 한번 사 먹겠습니다.
1: 네네네.
0: 예, 그걸 제가 하여간 약속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모시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0: 예,
1: 영광입니다.
0: 오늘 정말, 어제 오늘 감사했습니다.
1: 아, 네네. 저도
0: 예.
1: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예, 저보다도 우리, 저만큼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갑고 즐거우셨던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0: 예. 노희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손석희의 12시 4부를 시작할 텐데 4부의 첫 곡이죠. 노희영 대표가 남겨놓고 가신 곡입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비지스의 Stayin' Alive입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IPO 스페이스X의 주가가 결국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상장 한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한때 기업 가치가 2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열풍을 일으켰지만 최근에는 차익 실현과 고평가 논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치면서 고점 대비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7시에 예정된 스페이스X의 스타쉽 13차 시험 비행에 쏠리고 있습니다. AI 데이터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죠. 뉴욕주에만 133개의 AI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뉴욕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50메가와트급 이상 전력을 사용할 경우 1년간 허가를 유예한다는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네 전기료가 뛰고 물이 부족해진다. 시끄럽다. 프랑스 하원이 조력 사망법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성인들 가운데 약물이 듣지 않는 경우, 명확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조건 아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내용인데요. 다만 종교계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서 헌법위원회의 최종적인 위헌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야간 통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부터 82년 1월까지 시행됐는데요. 영국에는 SNS 야간 통금이 있습니다. 16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SNS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거는 건데요. 이르면 내년 초에 시행 예정입니다. 영국은 현재 16세 미만은 아예 SNS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유럽연합도 올여름 13세 미만 SNS 금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경화 주미 대사가 일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쿠팡 갈등이 오래간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비단 쿠팡 문제뿐일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3년간 3,500달러, 우리 돈으로 520조 원 투자를 약속했죠. 아직 1호 투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이 다양한 경로로 불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지금까지 7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역시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야간 통행 금지. SNS 예. 찬성합니다.
0: 아, 야간에 SNS 해야 제맛인데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침대에 네. 누워서 해야 제일 재밌는데.
1: 아, 애들한테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애들한테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진짜 네. 야간 통행금지는 안 겪어보셨죠?
0: 네, 저는 88년생이어서 그렇군요. 아슬아슬하게 안 겪어봤습니다.
1: 12시 땡 치면 갑자기 사위가 조용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죠.
0: 걸려보신 적은 없으시죠?
1: 아,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저는 뭐 모범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이선영 아나운서 손석희 DJ 앞에서도 기죽지 않은 당당함이 아름답다고 유튜브에 당신과 함께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0: 예.
1: 뭐 기죽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 봐선 뭐
0: 아니요 정말 긍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네. 번쯤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1: 지구촌 사이드 B 오늘 어떤 이야기로 준비해 와셨습니까?
0: 너무나 다정하시다고요.
1: 예.
0: 오늘
1: 시작했죠.
0: 예. 사이드 B 얘기는요 부자들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건데요 퀴즈로 예.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누구일까요?
1: 머스크죠 뭐.
0: 예. 예. 이거 얼마 전에 저희 12시에서도 다뤘었잖아요. 예. 세계 최초의 조만장.

0: 이건 좀 떨어졌다고 그러대요.
1: 네.
0: 잠깐 그랬다가, 예, 예.
1: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단신으로도 전해드렸듯이
0: 주가 떨어졌어요.
1: 주가가 예, 예. 떨어지면서 좀 이제 가난해졌겠죠. 뭐, 이런 예, 표현이 그, 이상하지만.
0: 예, 예.
1: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게 과연 정확할까?
0: 예.
1: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1: 예. 예. 이런 궁금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파이낸셜 예. 타임스의 기사고요. 부호 순위에 대한 집착,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0: 예예. 왜 그렇다는 건가요? 사실 이게 그 순위 같은 것도 일단 정확한 그 개인 재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개인 재산은 이렇게 발표를 공지를 안 하는데 이 사람들 거는 어떻게 알아내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1: 예, 그 이야기부터 좀 차근차근 해보면요.
0: 예, 예.
1: 처음 부자들의 재산을 나열할 생각을 한 사람 바로 영국의 한 기자였다고 합니다.
0: 예.
1: 1980년에 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 부자였던 공작들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했더니
0: 예.
1: 공산주의자냐, 내 재산이 왜 궁금하냐 예. 이러면서 굉장히 꾸중을 들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 베레스포드라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0: 예.
1: 이직까지 해가면서 결국 1989년 영국 선데이 타임스에서 첫 번째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0: 예.
1: 나름대로 뭐 굉장히 꼼꼼하게는 아니지만 자신도 회고하기를 조금 이제 갖다 붙이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0: 예.
1: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말로 완전히 히트를 칩니다.
0: 예.
1: 발행 부수가 18%나 급증을 한 건데
0: 아.
1: 재밌잖아요.
0: 그러게요. 뭐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재밌는 뉴스죠.
1: 예.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인 1982년에 포브스에서 미국 부자 400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고
0: 예.
1: 1987년부터는 억만장자의 명단을 발표해 왔습니다.
0: 예.
1: 그리고 현재는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중국과 인도 부호들의 자산 변동을 추적하는 후룬 리포트라는 게 있고 프랑스에는 샬랑주가 있고
0: 예.
1: 홀란드에는 부프로스트 등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0: 그게
1: 통계들이 나오는
0: 각각
1: 것이죠.
0: 각각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같습니까?
1: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0: 예.
1: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제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와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을 비교를 해보면 1위 일론 머스크, 2위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 3위 세르게이 브린, 4위 제프 베이조스 이렇게 순위는 같은데요.
0: 예예.
1: 옆에 이제 숫자가 나와요.
0: 예.
1: 숫자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0: 아, 예.
1: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라는 게 공개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0: 예.
1: 그리고 공개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를테면 스페이스X 같은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평가 방식에 따라서 제각각일 수 있는
0: 예.
1: 점이 있는 것이죠.
0: 그 명단에 오른 부자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뭐 좋아합니까? 아니면 좀 거북해합니까?
1: 그것도 재밌는데
0: 예.
1: 이 순위에 집착했던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누구죠?
1: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아, 예. 빠지질 않네요. 매일 네. 빠지질
1: 그러게요.
0: 않아요.
1: 그러게요. 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0: 예.
1: 항상 껴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점수에 너무 집착을 해서 자신의 집 평수를 기자들에게 속이거나
0: 예.
1: 내가 부수입으로 카지노에서 번 돈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치거나
0: 순위가 높길 바라는군요.
1: 예, 그렇게 예, 예.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돈을 가족끼리 주고받은 다음에 한 사람한테 몰아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부풀리거나
0: 예, 예.
1: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사교 클럽 같은 데서 만나면 안녕 347위? 응, 안녕 425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을 하는 소재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0: 재산이 부풀려져서 그렇게 유리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1: 그렇죠.
0: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1: 예.
0: 예. 뭐 세금이나 뭐 이런 문제도 걸릴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서는 이 부자들의 세금 부과에 있어서 포브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0: 예, 예.
1: 중국 당국은 부인하지만 후룬 리포트가 이제 중국의 부자들의 자산 변동을
0: 예, 예.
1: 보도를 하는데 탈세자를 찾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소문 때문에
0: 예.
1: 살찐 돼지 도사의 명단 이렇게 불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0: 뭐 굉장히 단어가 좀 강하군요, 너무.
1: 네.
0: 예, 예. 그 이런 그 이 기사를 결론은 넘어가 보죠. 기사가 이런 거부들에 대한 관심이 어떤 지점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까?
1: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된
0: 예.
1: 이 데이터가 100% 정확한 게 아닌데도 그 랭크가 마치 굉장히 신뢰성 있는 정보처럼
0: 예.
1: 대중들에게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0: 예.
1: 사실 그런 인식을 저도 조사하면서 처음 느끼게 됐거든요.
0: 아, 예, 예.
1: 그리고 그렇게

0: 정확하지 않은데도 과세 등의 어떤 사회적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예. 점에서 굉장히 그러게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확한 잡지의 기사 수치가 국가의 어떤 정책에 영향을 준다라고 예. 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세무조사의 타깃을 피하기 위해서 예. 내 자산을 축소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1: 그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0: 예, 충분히 그 부분. 예. 악용의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는 점을 짚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부의 분배나 이제 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데 예. 이걸 진지하게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가볍게 이 주제가 소비된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사실 이 조만장사 이런 얘기할 때 현실감이 좀 없고
1: 그렇죠, 뭐.
0: 우리 일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예, 하지만 예. 사실 이 부라는 거는 너무나 빈곤층으로 갔을 때는 생계가 걸린 이야기인데 예. 이런 부의 양극화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시화한다, 너무나 가볍게 소비를 한다라는 예. 차원에서도 파이낸셜 타임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 우리나라도 보면 뭐 연예인들 부동산 뉴스 뭐 수십억 수백억 이런 기사 매일 나오잖아요.
0: 예.
1: 그 사실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박탈감도 느끼는 거고 부작용 많은 건데
0: 네.
1: 그냥 흥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선영 아나운서의 지구촌 사이드 B였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마지막 코너죠. 이번 주는 LP의 잡음 위로 진짜 빗방울이 쏟아지는 음악들만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프랑스 뮤지션 FKEJ의 뭐랄까 아주 젊고 감각적인 그런 빗소리를 만나봤는데 오늘은 다시 아날로그의 시절로 가는데 그것도 한참 위로 갑니다. LP에서는 진짜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박종웅 선곡위원이 고른 이번 주 네 번째 곡은 캐스케이즈의 Rhythm of the Rain입니다. 아, 그 노래 하고 벌써 이제 아실 텐데 1960년대 초반, 정확하게는 1963년 그때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휩쓸었죠. 미국의 저작권 협회가 꼽은 20세기 미국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의 뭐 단골곡이기도 했고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주가 흐르는 순간 다 아실 겁니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밴드의 리드 보컬이자 기타리스트였던 존 거모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군에 복무할 때 어느 날 밤에 야간 당직을 서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온 모양이죠. 그 비 오는 밤에 이 노래를 떠올렸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멜로디는 뭐 무척 부드럽고 서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꽤 쓸쓸한 마음이 담겨있죠.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헤어진 옛 연인을 절절하게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LP 자켓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리지널 올디스라고 나와있습니다. 올디스는 옛 것을 얘기하는데 이 레코드가 박정영 해설위원이 만 장에 가까운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급히 일산 MBC에서 급히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늘 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금지록 수록 음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곡은 물론 금지곡이 아닙니다. 근데 이 주위에 보면 빨갛게 고이는 곡이 있는데 트리니 로페즈의 If I Had a Hammer, 내가 망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금지곡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바로 금지될 것 같은 곡이긴 합니다만 바로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 판이 1988년에 저 입고가 됐는데 그때 이미 이게 올디스라고 한 걸 보면 이게 63년 거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Rhythm of the Rain, 사이드 2의 두 번째 곡이네요. 컴플레이션 곡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곡들하고 같이 이제 섞여 있는데요. 이 곡을 오늘 특별히 좀 준비했는데 비가 오는 날 들어도 좋고 맑은 날 들어도 좋습니다. 캐스케이즈의 Rhythm of the Rain, 1963년의 빗소리 위에 바늘을 올려보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7: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골뱅이
7: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예, 손석희 12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방송 아마 나이 드신 분들도 또 젊은 분들도 함께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1118 쓰시는 분, 손석희 씨는 저와 동갑이라는 이유로 가족들이 친구라고 합니다. 딸이 전화와서 엄마 친구 라디오 시작해서 들어봐 해서 알게 되셨다고요. 따님과 어머님 동시에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LP 코너가 제일 좋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5826 문자 쓰신 분, 어린 시절 손석희 시선 집중을 아침에 하품하면서 아버지와 출근길에 들었었는데, 예, 그런 친구들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현재는 조카들과 함께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LP에서 나오는 음악들과 현 시대를 꼬집는 듯한 선곡들이 과거와 현재를 비틀어주네요.

시대를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희영 대표님 인터뷰 들으시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유튜브에 MSC2012 쓰시는 분께서 브랜딩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 두바이 생활 18년 차 할머니입니다. 한국 라디오 방송 처음 듣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한 줄 브랜딩하자면 사막을 누비는 씩씩한 여자입니다. 늘 씩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니의 선혜숙 씨,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가장 와닿으셨다고요. 노희영 대표께서 남기고 하신 얘기죠.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은영 씨, 회사에서 몰래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다고요. 색다른 고품격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폰으로 듣는다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미니의 최은주 씨, 손석희님 방송 들으려고 미니를 다시 깔고 생방 못 들은 날은 팟캐스트로 다시 듣고 있습니다. 저처럼 일하는 사람은 팟캐스트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네요. 뇌가 활성화되는 방송 주위 분들께 권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최은주님, 저희 손석희 12시에 영업사원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흐르는 곡은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Always Walking With You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름철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1 메가헤르츠 여러분의 안동 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MBC 2시 종합 뉴스입니다. 오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던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 진입을 알렸습니다. 신현승 총재 기자회견 내용 등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1: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 내불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친명계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월 동해에서 경비 임무 중 실종된 해군 병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도 취재기자와 함께 정리해봅니다.
0: 통일교축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는 24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 조작 무상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 측 협상 대표를 맡은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하면 이란 역시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합의 파기를 시사했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닷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친이란 무장 세력인 예멘 반군 후티는 홍해 입구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2.5%에서 2.75%로 올렸는데요. 경제팀 양소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양 기자,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입니다.
2: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기존 2.5%에서 0.25%포인트 올린 2.75%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1월 한국은행은 당시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입니다. 오늘 이전의 흐름을 잠깐 보면요. 앞서 한국은행은 2024년 10월과 11월 그리고 작년 2월과 5월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내렸는데요. 특히 작년엔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상호관세 충격, 또 국내 건설 경기 악화 등 악재가 겹쳐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번에 올린 데에도 이유가 있겠죠. 네. 자, 인상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그냥 둘지 판단할 땐 물가, 성장률, 대출, 환율 등 경제 상황에 국내외 여건 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하는데요. 우선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죠. 원유 공급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도 불안정해진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름값이 비싸졌고요. 여기에 환율까지 고공행진하면서 물가가 오를 거란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1: 아, 안 그래도 올해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계 대출도 많이 늘었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올해 들어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난달엔 3.2%를 기록하면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나타냈는데요. 한국은행은 중동 불안으로 인한 기름값 상승이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다른 품목의 가격까지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난 것도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였는데요.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7조 6천억 원 늘어난 걸로 집계됐는데 이게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거라고 하거든요.
1: 가계대출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난 걸까요?
2: 네, 지난 5월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났잖아요. 당시 이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매가 증가했습니다.

0: 했는데 이게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로 나타난 걸로 풀이가 됩니다. 게다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도 전세도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오르거든요. 집값이 비싸지면 그만큼 빌려야 하는 돈, 그러니까 대출이 늘겠죠. 이런 상황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집값 상승 흐름을 둔화하려면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긴축 기조로 들어서야 했던 이유가 좀 설명이 되는데요. 경기 반등 신호가 나타나는 것도 이번 금리 인상의 이유가 됐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 성장률이 살아날 거란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작년 1230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기고 성장률도 3%에 이를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더는 기준금리를 비교적 낮게 유지하면서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상황은 아닌 거겠죠. 오늘 인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향후 원화가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오전 6시 1488원에서 거래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1485원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1: 아, 그럼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는데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웅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오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3: 네, 오늘 오전 당정협의 결정사항입니다. 지금 그 대전 유성구 자운동 근처에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이렇게 17개 군사교육시설이 있는데 그 지역을 자운대라고 부릅니다. 그 충남 인근에 충남 계룡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군 네네. 본부가 있고요.
2: 네.
3: 그곳 근무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이곳에 자운대에 3군 통합 사관학교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그 2학년까지 기초교육을 받고 3학년부터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선택해서 전문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2 플러스 2, 4년제고요.
2: 네.
3: 그 10월쯤 국군 사관학교 생도 선발 방식 또 그 시기, 그러니까 입학 시기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걸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세부 계획을 국방부가 다시 내놓을 예정입니다.
2: 네. 뭐 관련 단체, 뭐 유관 단체, 혹은 또 뭐 졸업생 대표들 이런 많은 그 단체에서 이제 항의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제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발언 때문에 아주 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죠.
3: 그 체육의 매불쇼에 나와서 한 말이죠. 유시민 작가가 강조한 말을 그 핵심적인 발언을 좀 직접 옮겨드리겠습니다.
2: 네.
3: 그 대통령의 길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정치적으로 틀린 거다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실패할 거다. 위험하다. 본인에게만 해로운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진영과 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할 거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자신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배경으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본인 현실을 말씀드려서 여론을 새로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그 여론을 보면서 자신의 노선을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했네요.
2: 네.
3: 지난번 그 먼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지지자들은 증축을 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논란 또 논쟁의 복판에 서지 않았습니까?
2: 네네.
3: 어제는 좀 더 직접적인 말을 한 거죠. 유 작가가 비판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2: 네.
3: 그건 아마 이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권 여기 필요성 이런 거 말한 거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서울시장 여당 전당대회 국회의장 등에서 이른바 대통령이 명픽을 넣어서 개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또 정원호 후보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말한 것 같습니다.
2: 네.
3: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당은 망하고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된다 이렇게도 유시민 작가가 말을 했습니다.
2: 근데 이제 방금 언급한 것처럼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뭐 위험하다, 실패할 거다, 해롭다 이 굉장히 표현 수위가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게 반발이 거세요.
3: 일단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나 청와대 입장은 아직 알려진 건 없고요. 그 발언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 입장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3: 그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열리는 독설에 가깝다 이렇게 말했고요. 강득구 최고위원 여긴 또 친명계 의원이죠.
2: 네.
3: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을 향한 발언들은 공감을 얻기

0: 얘는 상당 부분 현실과 괴리돼 있고 왜곡돼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건 맞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고요. 반면에 그 정청래 전 대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역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노 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대신에 페이스북에 또 이런 말을 썼는데요.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이걸 해내지 못하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0: 직접적인 언급 대신에 그 검찰 보안수사권 관련 입장으로 애둘러서 표현한 거로 보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 간의 갈등 또 서로를 향한 견제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번 유 작가의 발언으로 그 갈등이 다시 당외에서도 촉발이 됐다. 뭐 촉발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네.
0: 당대표 선거 국면에서 이 발언으로 인해서 파열음이 더 커질지 아니면 파급력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그라들지 좀 주목할 상황이 됐습니다.
2: 그렇군요.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0: 내일까지 후보 등록하고요.
1: 네.
0: 다음 달 1일부터 충남북 대전 세종 영일 시작으로 또 전국을 돕니다. 8월 17일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확정하고요. 당대표 선거에는 뭐 한 명을 뽑는 거 5명이 출마했고 또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는 12명이 출마했습니다. 그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서 당초 논의는 됐지만 그 청년 최고위원은 뽑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났죠.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평가가 뒤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민주당이 이달 초에 이런 제목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런 거였는데
1: 네.
0: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하지 않은 배경으로 그 이유로 이런 배경이 또 거론이 됐는데 그 친청계가 친정청래계가 반대했던 선호투표제 도입은 받아들이는 대신에 또 그쪽에 불리한 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막아냈다. 정략적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 네.
0: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그래서 그 지도부 출범 이후에 한 명을 청년 몫으로 지명하겠다 이런 말을 방안을 권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지명직 최고위원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은 그 무게감 확인한 차이가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제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고 넘어가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사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며칠 전에 동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 실종 당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 이런 의혹 관련해서 장 대표는 청와대가 비공개 일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골프 친 게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 그렇군요.
0: 장 대표는 내일 재연절 서울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고 이후에도 장애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2: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김희웅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3: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친이란 무장 세력인 예멘 반군 후티가 소말리아 무장 조직 알샤바브와 손잡고 홍해 입구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통은 후티와 알샤바브 사이 공조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며 이란의 결정에 따라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봉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 상황에서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힐 경우 세계 물류와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 두 곳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4.95달러로 전장 대비 0.26% 올랐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종가도 배럴당 79.60달러로 전장 대비 0.33%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리서치 기관에서는 현재 수준의 적대행위가 몇 주간 지속되면 유가가 100달러 선까지 역내 주요 석유 인프라가 공격 대상이 될 경우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3: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보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비가 충청, 전라, 제주 지역에 이어 경기 남서부와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라 서해안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 최대 80mm, 충청권은 최대 60mm, 경기 남서부는 5mm 안팎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

0: 전북과 경북, 대구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1: 경북권 소식입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에서 60mm, 모레는 30에서 80mm입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은 31에서 34도 분포로 무덥겠습니다. 의성에는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청송, 안동, 영양, 봉화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개별 대피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현장 훈련이 2023년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문경시 산북면과 동로면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대피 시스템은 강수량 300mm의 극한 호우 상황 속에서 AI가 대피 명령을 내리면 실제 주민들이 본인의 대피 완료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재난당국이 대피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인공지능을 학교 현장과 교실 수업에 결합하는 AI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 AI 교육 혁신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지난 6년간 6개 대학에서 AI 융합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한 초중등교원 130여 명의 전문 인력풀이 현장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학교 현장 맞춤형 AI 수업 디자인, 경북형 AI 융합교육 콘텐츠 발굴 등을 지원합니다. 2027년 영주시와 봉화군에서 공동 개최하는 제65회 경북도민 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회 상징물 공모전이 열립니다. 공모 분야는 엠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 슬로건 등 4개 부문으로 경북 북부권 화합과 도민체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모집합니다. 심사를 거쳐 모두 12개 작품을 선정해 부문별 최우수작에는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문경 에코월드에서 열리는 문경 좀비 워터나이트를 여름철 지역축제로 추천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열리는 문경 좀비 워터나이트는 옛 은성 탄광터를 배경으로 좀비를 피해 탈출하는 생존게임형 축제로 공포와 물놀이를 결합한 이색체험과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문경 옛 은성 탄광은 가은읍에 있던 국내 대표 무연탄 광산입니다. 현재는 문경 에코월드와 석탄 박물관으로 변신해 산업유산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본격화하며 이번 주부터 지역별로 물놀이장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예천군은 연휴인 내일 도청 신도시에 패밀리파크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원도심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는 25일 개장합니다. 의성군은 주말인 18일 조문구 박물관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다음 주말인 25일에는 어린이 DJ 공연을 펼칩니다. 영주시 가흥 안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문경시는 올해부터 세제도립공원 2주차장에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해 다음 달 3일부터 20여일간 무료로 운영합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학가산 온천이 다음 달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임시 휴장합니다. MBC 도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해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역전 드라마, 대반전, 막판 뒤집기. 듣기만 해도 도파민이 싹 도는 말들이죠.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모든 경기가 딱 이랬습니다. 32강부터 매 경기 역전승. 바로 어제 준결승에서도 극장골이 터지면서 축구팬들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메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나쁜 결과란 없다. 때로는 실점도 하고 남들보다 뒤처질 때도 있지만, 근데 아시죠? 명경기는 가장 숨 가쁠 때 시작되는 거.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도 패배도 없습니다.

오늘 오프닝 곡부터 비장합니다. 현역 가왕 2에서 나태주, 최수호, 성리, 전종혁, 유민이 부른 박현빈의 빠라빠빠 보내드렸습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7월 16일 목요일 이곳 서울 상암동 MBC 가든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오늘 비가 올까 말까, 아니 얼마나 더울까, 아, 좀 바람이라도 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 정말 이 와중에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밖에 진짜 이 부채 없이 못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어도 나옵니다. 괜찮아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원하게 시원한 노래들로 잔뜩 한번 채워드릴까 합니다. 김혜정님께서 오늘 저희 오프닝 이야기를 듣고 대표팀 경기만 간간히 보시던 7학년 저희 엄마도 메시는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잘하더라, 메시가 있네 하셔서 놀랐어요. 네, 리오 메시 이 리오넬 메시는 참 한 획을 우리가 그 이 전설적인 축구 선수랑 같은 시대에 있다, 이거 자랑할 만하거든요. 예, 그만큼 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월드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스페인과 해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면 월드컵 이 두 번 연속 우승이고, 또 스페인이 우승을 한다면 또 오랜만에 또 우승을 하는 건데, 참 재밌는 게 리오넬 메시가 당시 그 바르셀로나라는 팀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원래 바르셀로나 그 유니폼에는 스폰서가 없습니다. 그거 스폰서를 달게 되면 이제 후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축구팀 앞에 뭔가 있잖아요. 근데 없었는데 처음 달게 됐던 게 유니세프에서 이제 함께 했을 때요. 근데 그때 어떤 행사에서 스페인에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아주 유망주의자, 지금 에이스인 야말,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유니세프 행사에서 되게 가난한 가족들을 좀 이렇게 후원하면서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메시가 목욕을 해주고 있던 그 추첨됐던 아이가, 5개월짜리 아이가 이 야말이라는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 야말 선수와 메시와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야말이 나중에 축구 선수가 돼서 메시의 등번호 10번을 달게 될 거라고 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지금 저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야, 어떻게 이때도 메시가 20살이었어요. 예, 그때 2007년이었으니까 이제 메시가 만으로 39, 40 정도 됐는데 이렇게 같이 붙습니다. 이게 참 여러모로 참 재미난 구도인데, 뭐 비록 저희는 이제 구경하고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재미난 결승 아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0356님께서 가든입니다. 날은 좀 덥지만 비도 안 오고 가든 오는 길은 언제나 즐거워요. 가든

0: 우리 또 치명적인 트롯 왕자 김희재 씨가 옵니다. 네, 아주 기대 많이 되고요. 우리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보면서 들으시면 더 좋다는 거. 지금 이분들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이 지금 온라인으로 계시는데 우리 가든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덥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그래도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에 물도 많이 드시고 너무 덥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 IS 동서, 백조싱크, 음주엔 티맵대리, 데이팩, 성원 에드피아, 롯데렌탈, 브람스 안마의자, 웰템,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빅토스,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주식회사 봉컴퍼니,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현대커머셜,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롯데건설, 한국농어촌 공사 클린 농촌 만들기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러분들 손태신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거 MBC 상암 가든 스튜디오에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더우신 만큼 그리고 특별히 또 가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하는 만큼 네 제가 이거 라이브석에 잠깐 섰습니다. 우리 5245님께서 더위를 날려줄 큼지막한 손 선풍기와 얼음물 들고 가든 스튜디오 찾아왔어요. 더운 날씨이지만 사연과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이곳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네요.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신청해요 라고 하셨고 6077님 산 넘고 물 건너 그리운 손트라 달려왔습니다. 가슴 떨려요. 손태진 노래하는 곳에 신청해요 해주셨는데 우리 더운 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위해서 그리고 또 멀리서 손트라 찾아와 주신 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3, 4부에 우리 희재씨의 팬덤 색이 또 같은 색이어서 그런지 더 가족 같아요.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 노래하는 곳에 네, 제 리메이크 앨범 곡 한번 띄워드릴게요. 갑니다.

0: 아,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라이브로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도 즐거우신가요? 아, 아무리 더워도 조금 이렇게 좋은 노래와 함께 이렇게 웃고 박수치고 하면 더위도 잠시 잊고 할 텐데 노래 끝나자마자 다시 또 이렇게 부채질을 엄청나게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5343님께서 가드는 가지 못하지만 사무실에서 몰래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언제나 들어도 좋은 노래 아 신나게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아, 이렇게 몰래 사무실에서 아니 12시 20분에서 2시로 옮겨진 바람에 아유 지금 일 때문에 못 듣게 되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그 예쁜 머리카락으로 오른쪽 귀 그냥 가리시고 이어폰 하나 꼽으시고 있으시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우리 1974님 새벽 4시에 출근해 생수 배달 마치고 지금 늦은 점심 먹고 있어요. 노래 들으니 기운 나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 4369님께서 또 파주 갔는데 듣고 있다가 아 벌써요? 잠깐만요 2부에서 봐요 잠깐만요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집을 펼쳐 읽는 것은 잊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별이란 말로 떠나지만 온전하게 한번 사랑도 못해본 사람은 아직 그 슬픈 뜻을 알지 못해요. 설령 깨지듯 아파지더라도 뜻도 모를 이별의 시를 읽겠어요. 남겨진 그대의 향기처럼 전 그렇듯 잔인하지 못했기에 당신은 이별만을 남겨두고 온전하게 한번 사랑도 못해본 사람은 아직 비의 뜻을 알지 못해.

되는 순간 오늘은 이은아의 사랑도 못 해본 사람은 전해드렸어요. 이게 뭐 밝고 이렇게 경쾌한 멜로디를 갖고 있어도 그냥 그 가사만 떼어서 듣다 보면 참 늘 이렇게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106님께서 그 와중에 저 지금 가든 스튜디오 처음 왔는데 어찌 손틀에서 나오는 노래들 다 흥얼거리고 있어요. 왜? 어찌 이 노래들 다 알고 있을까? 옛날 사람. 라고 하셨는데. 누구세요? 5106님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5106. 아, 저기 뒤에. 아, 희랑별. 아, 어머, 어머. 다 알고 있죠? 예, 저희가 이제 중독되신 겁니다, 이제. 예, 다 아시는 노래들로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있고요. 5245님께서 태진님 목소리가 중학교 때 명시 낭독 카세트 테이프에서 듣던 성우 목소리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뭐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또 시로 한번 가사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노래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연 소개한 분들에게는 타월 세트 그리고 매운 실비김치 세트까지 아주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우리 1부가 너무 순삭 이라고 하죠.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 마지막 문자 이 읽다가 말았는데 4369님께서 남편과 파주 가는데 듣고 있다가 아 손태진 라이브 잘하는구나 칭찬을 하네요. 남편이 좋다고 하니 기분 더 좋아요 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4369님. 네, 저는 라이브를 더 즐겨 부르는데 마침 내일 또 오늘 파주로 가시는데 내일 부산 어떠신가요? 제가 부산에서 내일 공연하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5886님께서는 베란다 방충망에 붙어있는 매미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매미를 잡아 예쁜 손주들에게 선물하고 싶었지만 이걸 왜 선물하고 싶으세요? 매미가 고운 소리로 나에게 한번 울어주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조용히 주위를 맴돌고 있을 때 하늘 높이 날아가는 매미를 보면서 그래 잘 살아라 빌어줬습니다. 아 손주가 그래도 매미를 좋아할 나이인가 봐요. 예, 정말 저도 어렸을 때는 잠자리 같은 거 얼마나 잘 잡았는지 그 잠자리가 딱 이제 손가락 잡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나뭇가지 같으면서 되게 좀 아 느낌 별로 좋진 않아요. 지금은 좋지 않은데 어렸을 때는 뭐가 그렇게 무섭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잡고 보이는 대로. 우리 0409님께서 지금 도시락 봉사를 위해 열심히 반찬 만들고 있어요. 10명이 모여서 땀 뻘뻘 흘리고 있다가 노래 나오면 흥겹게 따라 부른답니다. 감사해요. 신청곡 쿨 아로하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 노래는 좀 들으면 좀 시원해지지 않나요? 우리 함께 뭐 따라 불러볼까요? 쿨의 아로하 띄워드릴게요.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상암 가든 스튜디오 여기 함께 정말 많은 분들과 정말 즐기고 있죠? 즐기고 있죠? 저 마음 같아서 계속 보는데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창문을 다 깨버리고 싶네요. 그냥. 네, 그래서 이 약간 그 에어컨 바람이라도 좀 밖으로 나가게끔. 안 되겠다. 여기 공조 다 끄세요. 그냥. 저도 덥게 있을게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좀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2부 마무리하기 전에 사연들 몇 개 더 소개해드릴게요. 3522님이 태진씨 평상 대여할 수 있는 수영장에 왔는데 필수인 브루스타를 집에 놓고 와서 아내에게 구박받고 지금 근처 마트 찾아 사러 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했는데 이게 휴가가 맞을까요? 네.

0: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타월 세트랑 제가 김치 세트 받았으니 다시 한번 사랑받으시길 바라고요. 5319님께서 아내와 서핑하러 왔어요. 아내는 프로.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막 배우는 단계인데 파도를 가르며 멋지게 보드 타는 아내 모습이 진짜 멋있어 보이네요 하면서 이야 정말요. 근데 마침 또 보드판이 오렌지색이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더더욱 좋습니다. 판이 너무 예뻐요. 예. 우리 9470님 여기는 부산 신발 공장입니다. 부산은 많이 더워요. 지금도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고 있는 아리아 평생 사랑해 달기 아빠가 꼭 읽어주세요. 아 달기 아빠가 또 아리아가 누구일까요? 아내분일까요? 아니면 뭐 따님? 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내일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스윗한 사랑꾼들이 많으세요. 3299님께서 전 가계부를 매일 써요. 어제는 떡튀순 5,000원, 식혜 2,000원, 군것질거리로 채우네요. 오늘도 군것질걸로 군것질로 10,000원 쓸 예정. 먹는 게 제일 좋아. 맞아요.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사실 트렌드 뭐 다른 거는 뭐 흥미가 좀 떨어져도 먹는 건 평생 가잖아요. 평생 가고 참 신기한 게 먹어도 먹어도 새로운 게 있다는 게. 예. 이강영님께서 여자친구와 삼척 가고 있어요. 차 안에서 손틀어 듣고 가는데 행복이 따로 없네요. 신나게 다녀올게요. 오 반갑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뭐 휴가 지금 내일이 또 공휴일이라 미리 휴가를 뭐 내서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손틀어 3, 4부에는 더더욱 함께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희재 씨 금방 올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힘내주시고 지금부터 가든에서 만약에 문자 보내면 앞에다가 가든 꼭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듣고 3시 5분에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3시 뉴스입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회사 돈 횡령 혐의 재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성 씨에게 일부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혜성 씨가 설립한 IMS 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지만 끝내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건희 씨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차 주포 이정필 씨의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이 씨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한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의 말을 떠나서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정체성이 훼손되고 얼룩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전통적 지지층들로부터 외면과 실망 등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청년 미래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 미래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청년 미래 비서관으로 김태원, 이노레드 공동대표를 임명했다고 알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부터 경기 남서부와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 서해안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 최대 80mm, 충청권은 최대 60, 경기 남서부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진희였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의자에 앉는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인간의 몸은 걷고 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만 있으면 병에 걸리죠. 의자는 편하려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왕관처럼 권력의 상징이었죠.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의자에 앉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요통과 디스크로 고생합니다. 결국 의자에 앉는 좋은 자세는 없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마세요. 때로는 질문 자체가 틀렸을 수 있으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1: 손님 온다.
2: 어서 오십시오.
1: 손님 온다.

0: 자, 줄지어 수업쇼. 여기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가든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약 한 4,50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이제 더 이 분위기 뜨겁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4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하죠. 청량하고 시원한 노래로 컴백한 김희재 씨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고요. 선물도 정말 많이 드릴 예정이니 절대로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아시죠? 네, 오늘 놓치면 후회합니다. 얼른 앉으세요.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날 따라 따라와.
2: 이분을 따라 따라가다 보면 장르의 끝이 어딘지 헷갈립니다. 구성진 트로트는 물론 애절한 발라드, 치명적인 댄스, 뮤지컬과 연기까지 섭렵한 남자, 뭐든 다 잘하는 퍼포먼스의 대가, 팔색조 김희재.
3: 안녕하세요,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2: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0: 입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1: 너무 오랜만에 손들어와서 네. 반갑고 네. 태진이 형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네. 밖에 날도 더운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유, 그동안 참 뭐 바쁘게 지냈지만 마지막 또 뉴스로는 제가 저희 그 포르테디콰트로 멤버 중에 김현수 씨가 네. 또 같이 로미오와 줄리엣 거기 뮤지컬
1: 그렇습니다. 예. 현성이랑
0: 진짜 그걸 보고 싶었는데 그때
1: 핑계예요.
0: 그러니까
1: 보고 싶은 는데가 어디 있어. 와야지.
0: 갔어야 되는데 제가 못 가가지고 근데 그때 또 로미오의 모습을 그나마 그 앵콜 영상들 이런 거 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더 유익 있게 봤는데 그건 잘 맞추셨나요?
1: 네, 너무 감사하게 네. 로미오의 역할로서 한 두 달 반 3개월 정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박수!
0: 아하. 아니, 근데 이런 거를 다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어떤 작품에 이렇게 빠지다 보면 그런 로미오 병 같은 거 이런 건 없나요?
1: 로미오 병이는 딱히 없었고요. 네. 예, 머리가 이제 노란 머리니까
0: 그렇죠.
1: 어딜 가나 시선이 집중된다.
0: 아하.
1: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사실 뮤지컬을 하는 동안은 좀 네. 발성을 다르게 쓰다 보니까
0: 네.
1: 제가 원래 하던 장르의 음악을 부를 때 소리가 좀 두꺼워진다.
0: 아,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1: 뮤지컬 발성으로 노래를 한다.
0: 네.
1: 약간 그런 건 있었는데 딱히 뭐 로미오 병은 없었습니다.
0: 아, 네. 아니, 근데 이런 뭐라 그러지? 성대 전환을 네. 탁탁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1: 저는 태진이 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손태진 하면은 노래야 뭐 당연히 잘하죠. 근데 DJ도 잘하죠. 근데 MC까지 잘 보죠. 아주 만능 엔터테이너가 전 손태진 씨라고 생각하거든요.
0: 하지만 그 중에 제가 못하겠는 거는 뮤지컬입니다.
1: 네. 한번 해보세요.
0: 정말 지금 뭐 팬텀 싱어 이후로 여러 기회들도 있었는데 오디션조차 제가 볼 용기가 안 났고 이거는 내 분야가 아니구나라고 저는 못하겠는 거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이다.
1: 근데 형이 한번 도전을 하시면
0: 네.
1: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느끼게 되실 거고
0: 아, 물론이죠.
1: 팬분들도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하여튼 오늘 네. 주인공은 우리 김희재 씨입니다.
1: 말 여러분. 돌린다 말 네. 돌려.
0: 이렇게 열정적으로 달리는 사나이 이분 신곡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런 날 기다렸나요? 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이 노래는 또 우리가 장공장작.
1: 네.
0: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좀.
1: 장윤정 선배님께서 네. 저한테 만들어주신 곡이고요.
0: 네.
1: 아무래도 미스터트롯 첫 시즌부터 장윤정 선배님께서 저를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네가 어떤 노래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니? 라고 하셔서 제가 돌리도를 네, 말씀드렸어요. 네, 네, 네. 그때 해군복을 입고 네가 무대에 섰을 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0: 네.
1: 그때 그 느낌 그대로
0: 네.
1: 그런 너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거다.
0: 네.
1: 그래서 돌리도만큼의 히트가 될 수 있는 곡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모습 그대로 해군복을 입고
0: 네.
1: 이런 날 기다렸나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0: 이런 날을 기다렸나요? 그때의 모습을
1: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런 날 기다렸나요로 돌아왔습니다.
0: 아니 직접 작사 작곡도 해줬지만 또 코러스까지 직접 맡아서 해주셨다고
1: 맞습니다. 모든 걸 다 윤정 누나 손을 거쳐서 탄생했고
0: 네.
1: 제가 누나 팬클럽 출신이니까
0: 네네.
1: 누나가 작사 작곡을 하고 코러스까지 해주시고
0: 네.
1: 심지어 안무도 여러분이 보셨던 안무까지도 누나가 다 디렉을 해주시고 의상도 누나가 다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대로 무대를 만들었던 거라서 굉장히 저한테는 남다른 음악이죠.
0: 아니 트로트 경연으로 데뷔를 해서 장윤정 선배를 이제 그렇게 팬으로서 바라봤던 이 가수를 만나기도 했는데 또 이번에 또 다른 성덕이 되었네요.
1: 아 맞습니다. 그래서 누나랑 항상 뭔가 음악 작업을 할 때도 신기한데
0: 네.
1: 같이 이제 사적으로 뭔가 운동을 같이 하거나
0: 네네.
1: 이럴 때도 너무 신기해요. 아직도 막 연예인을 보는 듯이.
0: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인간미 넘치는 분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털털하시고.
0: 네, 아니 근데 누구보다 더 뭐라 그러지? 이분이 필요한 뭐가 있을까? 그걸 누구보다 잘 분석을 해준 것 같아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0: 네.
1: 보컬 스타일이나 댄스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민하셔서 뭔가 제가 돋보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의 곡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0: 아,
1: 너무 감사하죠. 네.
0: 가사도 참.

0: 인상적인데 우리 같이 나랑 놀아볼까요? 다가와 한 뼘도 남기지 말고 다가와 바람도 지날 수 없게.
1: 네.
0: 바람이 지날 수 없게면 얼마나 가까운 건가요?
1: 살짝 붙어야죠.
0: 살짝 붙어야 돼요?
1: 너무 붙어야죠. 아, 꼭 붙어야죠.
0: 꼭 붙어야 되겠습니다. 공구 예. 이사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
1: 내가 생전 처음으로 경의중앙선을 타고 수색역에 내려 김희재 찾으러 왔습니다. 이런 희재 기다렸어요.
0: 이런 희재 기다렸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5106님은요?
1: 첫 가든 스튜디오 방문입니다. 희재님 기다리는데 왜 이리 설레고 떨릴까요? 김희재 화히팅 손트라에도 스며들고 있어요.
0: 아, 첫 가든 스튜디오 어디 계시죠? 아 저희 우측에 또 계속 불리우네요.
1: 많이 계시는데요.
0: 많이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같은 번호예요 이분은? 누구?
1: 한 번호로 같이 보내셨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첫 가든 스튜디오 방문이 아니 그러니까 아 까치발로 계속 서 있는데
2: 여기요.
0: 네 여기 우측에
1: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0: 까치발로 계속 서 있는데 왠지 키가 쑥 큰 느낌적인 느낌. 아 좀만 더 컸더라면 그나마 편히 희재님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1: 아 뒤쪽에 네. 계시는구나. 까치발로
0: 뒤쪽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 저기서도 가운데서도
1: 제가 네. 일어날게요 그러면.
0: 야 역시. 이런 박력이 전 늘 멋있단 말이죠. 아니 이 노래는 우리가 잠시 후에 라이브로 들어보기로 하고 근데 저번에 우리 찾아왔을 때 그 앨범은 이제 발라드였잖아요.
1: 네.
0: 솔직히 그때 발라드, 댄스 중에 발라드가 더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발라드, 댄스 중에 더 나답다. 아 이런 날 기다렸나요? 까지 나왔는데 뭐 네. 더 나답다 한 거는 요새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시나요?
1: 더 나답다 하는 거는 당연히 댄스 트롯이죠.
0: 아,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몰라도 그 이제 우리가 뭐 음악 프로나 뭐 다양한 뭐 무대들 보면 이 뒤에서는 카메라 그 모니터가 있잖아요.
1: 네네.
0: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그 눈빛이에요. 네. 이 춤추면서 그 눈빛 딱 이제 카메라 쳐다보고 딱 저 눈빛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1: 약간 자신감이 있다. 나 오늘 다 죽일 거다. 약간
0: 다 죽일 거다. 네. 약간 삼키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클로즈업이 되고 있는데 딱 그 눈빛이 있는데 이게 흐트럼 없이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딱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 역시 또 그래도 그 댄스하면 더 그래도 무대 위에서 신나게 즐길 수가 있죠.
1: 그렇죠. 댄스하면 자신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인드와 마음과 눈빛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대 위에서 하는 모든 게 부끄러워요.
0: 네.
1: 그래서 항상 올라가기 전에는 네. 나 스스로 네. 최면을 걸고 올라가죠. 아 나는 멋있어. 나는 섹시해. 나는 잘해야 돼. 막 이런 거 하고 올라가면 이제 그냥 눈 꼭 감고 합니다. 저도. 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0: 아 그래요? 저는 올라가기 전까지 부끄럽지 않은데 올라가서 하기 시작하면 부끄러운데 거꾸로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아 괜히 했네 이러고
1: 다음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밑에서
0: 바꿔볼까요? 거꾸로
1: 자신 있다.
0: 아 밑에서 자신 있다.
1: 올라가서 자신 있다.
0: 더 자신 있게 네. 알겠습니다. 아 워낙 춤성 고운 걸로도 유명하지만 이런 역동적인 안무 다채로운 표정 연기가 더해지면서 별명도 있어요. 비욘세가 아니고 히욘세라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김희재 씨는 알아주는 별명 부자인데 위키 땡땡 사이트에 쓰여져 있는 별명만 해도 지금 무려 55개입니다.
1: 아하.
0: 왔구나. 뭐야? 뭐가 왔어요?
1: 갑자기 왔구나. 왔어 퀴즈.
0: 잠깐만.
1: 제가 손태진 씨한테 지금부터 퀴즈를 낼 겁니다. 손태진 씨가 맞추면 오늘같이 이 무더운 날
0: 네.
1: 밖에 한번 봐주세요, 손태진 씨.
0: 네네.
1: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뜨거운 날 와주신데
0: 네.
1: 청취자분들 10분께 시원한 커피 쿠폰을 쫙 돌릴 거고요. 만약에 손태진 씨가 못 맞춘다.
0: 하나.
1: 그러면 여기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0: 네.
1: 딸랑 한 분께만 야. 커피 쿠폰을. 그리고는 저에게는 엄청난 실망감을.
0: 아, 그래요?
1: 아, 우리가 요 정도 사이밖에 안 됐구나.
0: 아, 잠깐만요.
1: 요런.
0: 아니, 근데 별명이 55개인데.
1: 아, 그 중에 네. 쉬워요, 근데.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다음 보기 중 김희재 별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네.
1: 1번 브로드웨이 2번 레모네히드

0: 3번 맞아? 맞아? 블루 희재. 4번 에어른.
1: 와 잠깐만, 제가 가는 찬스를 좀 쓰려고 그랬거든요.
0: 여러분 알려주지 마세요.
1: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이렇게 저는 딱 하나 갑자기 뭐 도중에 이제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브로드웨이 이거는 그 뮤지컬 때문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레몬의 히드 이게 그거죠? 그 장윤정 선배님
0: 맞습니다.
1: 팬클럽. 예. 네. 자 블루 희재와 에어른. 아 이거 애매한데 에어른이요? 아니
0: 안 어울리죠 저랑.
1: 어 에어른은 조금 안 어울리긴.
0: 그럼 그걸로 갈까요?
1: 아니요. 그렇게
0: 그걸로 갈까요?
1: 아니요. 그러면 2번 4번을 뺄게요. 1번 3번 중이구나. 1번 3번 중이구나. 어 그러면 저는 블루 희재. 아 근데 왜 블루 색깔이지?
0: 아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아, 자 그렇다면 손태진의 선택은 몇 번 외쳐주세요.
1: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1번으로 갈게요. 저는 왠지 느낌이 1번이 갑자기 오네요. 브로드웨이가 김희재 별명이 아니다. 정답이
0: 1번 정답입니다. 아니 여기 밖에 계신 모든 분들의 소리가 지금 저희 모니터로 들어와요.
1: 그러니까 갑자기 커졌어요.
0: 근데 뭐 1번 이런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1: 아 들렸어요? 어 저 안 들렸어요.
0: 아 지금
1: 저 안 들려가지고
0: 듣기 찬스를 너무 제대로 쓰신 것 같은데요.
1: 아 이게 가든의 묘미죠 또.
0: 아, 그냥 여기 밖에 계신 분들이 떠먹여 주셨는데요. 그냥 이렇게 못 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1: 어 아니 잠깐만 이거 한번 그래도 보기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레모네 히드는 그게 맞고요.
0: 네.
1: 어 레모네이드 회원으로 활동해서 생긴 별명이고 3번 블루 히즈는 뭔가요?
0: 아 제가 해군 출신이라서 파란색 군복을 입어서 네. 블루 희재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네.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
1: 아,
0: 예, 죄송합니다.
1: 그래요?
0: 저도 여기 작가님들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알았어요.
1: 어, 네. 그리고 4번 에어른은
0: 아 제가 어릴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어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에어른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1: 아 신동
0: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죄송합니다.
1: 아, 제가 봤을 때 우리 희재 씨가 그 55개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땐 브로드웨이 히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뮤지컬 스타로서 이제 브로드웨이 히 어 이거 이제 새로운 56개로 이제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괜찮죠?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손틀에서 만들어준 하나의 별명 하나 더 얻고 갑니다. 아, 참 진짜 근데 앞으로 또 뮤지컬 무대도 그렇고 뭐 연기도 그렇고 지금 막 할 수 있는 거 뭐 다 해보긴 했어요.
0: 네.
1: 근데 그럼에도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 하는 나의 도전 뭐 이런 거 있을까요?
0: 아, 저는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더 해보고 싶다라기보다는 항상 저한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자.
1: 에이.
0: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손트라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에이. 오늘 그냥 이 하루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웃음을 드리자.
1: 아하.
0: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1: 야. 역시 이제 가수로서는 음악이 가장 오래 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첫 번째 라이브 들어봐야 되겠죠? 들어봐도 될까요? 자, 우리 라이브 속으로 김희재 씨가 지금 이동 중입니다. 정말 지금 또 희재 씨 오셨다고, 아우, 지금 실시간으로 한 2,000분 넘게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첫 번째 라이브로, 첫 번째 라이브가, 우리 바랑, 아주 애절한 감성이 느껴지는 곡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박수요!

0: 김희재 파랑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우리 라이브 중간에 마이크 케이블조차도 감동을 받아서 녹아내렸어요.
1: 아,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갑자기 마이크 케이블이 빠져가지고 네. 중간에 살짝 앞에 놓쳤는데 그래도 자연스러웠죠?
0: 아, 전혀 어색하죠. 네. 저는 단지 그냥 왜 안 들어오시지 했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왼손에도 마이크 오른손에 케이블 이렇게 들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 두 개를 급하게 결합했어요.
0: 급하게 결합했어요.
1: 네.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아유 참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를 이렇게 가든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이게 그 감동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1: 맞아요.
0: 우리 1216님 지금 들으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4부에서는 땀이라도 닦고 가시게 지금 네. 히트해야 하는 계절송입니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0: 진짜 땀 흘리시는 분들 이 노래 듣고 정말 조금 잠시나마 더위 잊으셨길. 우리 4부에서 김희재 쇼로 함께하는데 진공쌀통 받고 싶은 분들 내가 받아야 하는 이유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감사합니다.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딸 낳고?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7: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이런 날 기다렸나요? 이런 날 또 없습니다. 청취자 감사 이벤트 선물 대방출!
1: 출연한 김에 손틀어 곳간 탈탈 털고 가겠습니다. 아낌없이 쏠게요. 마감 임박!
0: 김희재 쇼쇼쇼! 방송 끝나면 마감, 망설일 시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고 선물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1: 오늘 제가 들고 온 선물은요, 네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팔색조잖아요. 네네. 팔색조.
0: 팔색조.
1: 8kg 진공 쌀통 가지고 이야, 왔습니다.
0: 우리 이거 8kg 맞추려고 김희재 씨가 공장 사장님과 신랑이를 꽤나 했다고 하는데
1: 신랑이 굉장히 네, 많았어요. 맞습니다. 될까 말까 하다가 간발에 성공시켰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자, 요 진공 쌀통 여름철엔 필수거든요. 습기 때문에 쌀이 눅눅해지는 걸 막아줘서 밥이 얼마나 맛있게요.
1: 그뿐만이 아닙니다. 쌀벌레도 안 생기고 아주 깔끔하게 이야. 보관하실 수 있거든요.
0: 좋아요, 좋아요.
1: 첨단 과학의 집합체에 진공쌀통 마구 쏘겠습니다.
0: 자, 지금부터 내가 오늘 진공쌀통 받아야 하는 이유 보내주시면 돼요. 특히 여기 지금 가든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은 현장이라고 꼭 써서 보내주시고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다 드립니다. 문자번호 8001 앞에 꼭 샵이 들어가야 되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진공쌀통 솔직히 내 돈 내 산 하기 아까운데 그냥 주세요. 이런 솔직한 고백도 좋고요.
0: 네, 아니면 뭐 100일 된 우리 아들이 갖고 싶대요. 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유에도 저희가 선물 팍팍 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누구에게 진공쌀통을 보내드릴까? 뭐 예시로 몇 개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우리 7793님.
1: 북한산 백운대에 왔는데 진공쌀통 받고 싶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내주셨어요. 네,
0: 지금 사진까지도 지금 와. 진짜 북한산 이거 올라갔어요. 거의 정상에.
1: 멋지다.
0: 이분 드릴까요?
1: 드립니다.
0: 드립니다. 우리 6190님.
1: 10개월 휴직 끝내고 오늘 면접 붙어서 8월부터 다시 직장인 됩니다.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0: 축하 선물로 진공쌀통
1: 복직 선물 나갑니다.
0: 나갑니다. 이 두 분께 진공쌀통 일단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우리 문자 받는 동안 우리 김희지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라이브를 한 곡 더 준비를 했어요. 아, 괜찮을까요? 자, 이번에는 마이크가 부디 딱 잡히길 바라면서 방금 전에 흐른 노래죠. 이런 날 기다렸나요? 장공장장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노래 라이브로 보내드립니다. 박수요!

0: 오랜만에 기다렸네요.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야, 또 이 희랑별의 응원과 함께 노래가 완성이 되니 더 꽉 찬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우리 1320님 가든 스튜디오 좁아요 좁아. 희재님 춤선이 너무 멋지네요. 이 가든 스튜디오가 꽤나 크다 생각했는데 우리 희재씨의 춤을 담기에는 너무 좁네요.
1: 아,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 곡이 네. 나오고 나서 네네. 팬분들의 응원이 네. 멀리서는 들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크게 모니터로 들어온 건 처음 느껴봤거든요.
0: 아, 그렇죠. 우리가 와. 인이어를 끼니까.
1: 여기 네. 솜트라 가든 스튜디오 현장감 대박이네요. 진짜.
0: 아, 특히나 또 밖에서 엄청나게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딱 올렸는데도 그걸 그 이상을
1: 저 깜짝 놀라서 지금 콘서트장인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콘서트장 감사합니다.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2: 네.
0: 아, 너무 다행입니다. 자, 이제 근데 또 진공쌀통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주인공들 한번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이런 날 기다렸나요?
1: 예스 기다렸어요.
0: 바로 시작해볼게요. 김희재 쇼쇼쇼. 자 진공쌀통 지금부터 나눠드립니다. 어떤 분들 함께 해주시는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863님
1: 여기 김밥집입니다. 꼭 받고 싶습니다. 잘 보관된 쌀로 잘 말아보겠습니다.
0: 야 김밥집에 이 진공쌀통 8kg짜리 필요하죠.
1: 너무 필요하죠. 필요하죠. 딱이죠.
0: 네. 자, 바로 보내드립니까?
1: 보내드립니다.
0: 드립니다. 우리 7375님은요?
1: 60평생 라디오를 듣고 있지만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 쌀통 받고 싶어서요.
0: 아니, 지금 60평생.
1: 아니, 그동안 60평생 지켜오셨던 자존심을 쌀통 하나에 내놓으신 쌀통 거예요. 하나요? 이런 분에게는 당연히 드려야죠.
0: 드려야죠.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저거. 7865님은요?
1: 부모님이 두 분만 시골에서 사시는데 네. 갈 때마다 쌀통에 쌀벌레가 생겨서 속상합니다.
0: 아, 속상해.
1: 부모님 드릴 쌀통 좀 주세요.
0: 아, 효자. 효자. 이거 드려야 돼요.
1: 이거 드려야죠.
0: 드려야 됩니다. 드립니다. 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4406님.
1: 우리 손녀가 태어난 지 21일 됐습니다. 손녀가 필요하대요?
0: 잠깐만요.
1: 아니, 잠깐만요.
0: 21. 그 쌀통 대신 그 분유 딴 거 넣었고요?
1: 아니 21일 됐으면요 손녀가 말도 못하고요 목도 제대로 못 가눠요. 근데 쌀통을 달라고 필요하다 했다고요? 아 이렇게 센스 있으시면 네,
0: 줘야죠.
1: 드립니다.
0: 자 그다음에 우리 5332님은요. 쌀을 매번 생수병에 넣어두는데 생수통 구멍이 너무 작아서 쏟을 때 힘들어요. 혹시 제게 행운이 올까요? 이렇게 쌀을 생수통 안에다가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맞아요.
0: 근데 진공쌀통이 있으면 이 생수통 다 버려도 되잖아요.
1: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0: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한테 드려야죠.
1: 드립니다.
0: 와 화끈해요. 오늘 이렇게 많이 드린 거 진짜
1: 처음
0: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계속합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뭐 들어오는 대로. 0802님은요.
1: 해외에서 오랜 이민 끝에 한국 나왔는데 밥맛이 없네요. 맛있는 쌀밥이 꼭 먹고 싶어요.
0: 아, 이 진공쌀통에다가 밥을 넣으면 더 맛있어지나요?
1: 그럴걸요?
0: 아, 그럴까요?
1: 그럴걸요?
0: 그러면 드려야죠.
1: 드립니다.
0: 아, 드립니다. 야, 우리 창고 재고 남았어요? 아, 있다고요? 아, 있어요? 알겠어요. 계속 갈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8243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마당에 파라솔 펴놓고 컴퓨터 해체 작업하는데 선풍기 바람은 뜨신 바람만 나오고 등 얼굴엔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쌀통 받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야, 이 쌀통 받으면 몸이 시원해지나요?
1: 쌀통 받으면 시원해집니다.
0: 아, 시원해져요?
1: 저요?
0: 아 그래요? 어떻게 시원해지는 거죠?
1: 쌀통을 받으면 너무 기뻐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0: 마음이 시원해지다. 그러면 드려야 되겠네요?
1: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0: 자, 정말 이게 뭐 사연과 지금 사연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1: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요?
0: 다 되네요. 어떻게 됐네요. 네, 그럼요. 자, 우리 3656님 과연 이건 연결시킬 수 있을지 우리 희재 마법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콩밭에서 순치기 하고 있대요.
2: 아, 네.
0: 진공쌀통에 콩을 보관해서 1년 내내 먹고 싶대요.
2: 그렇죠.
0: 그 진공쌀통이라고 해서 진공 콩통 해도 되지 않을까요?
1: 되죠.
0: 아, 돼요?
1: 쌀도 발효하잖아요. 네. 콩도 발효하잖아요.
0: 아, 네.
1: 쌀콩 같습니다.
0: 같아요.
1: 아, 보관해서 1년 내내 드십시오.
0: 아, 그럼 드려야 돼요?
1: 드립니다.
0: 눈에 그 자식은 너무 좋아요. 계속할게요. 계속할게요. 자, 2099님. 저는 만 65세 남자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진공쌀통 받아서 마누라 웃겨주고 싶어요.
2: 아~
0: 야, 진공쌀통을 받아서 마누라에게 주면 웃긴가요?
1: 쌀통을 드리면요.
0: 네.
1: 아내분께서 네. 마음이 해피해피해지시죠.
0: 아, 마음이 해피해피해지죠.
1: 그래서 웃겨드릴 수 있습니다.
0: 웃겨드릴 수 있어요.
1: 지금 진공쌀통 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은 게 만 65세시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아내분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나이가 먹어도 애인 거예요.
0: 이게...
1: 아내 사랑이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좀 많이 주세요. 남편분들께.
0: 이게... 이게 그만큼 딱 마누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뭐 과거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속 좀 썩였을 수도 있지만
0: 아, 그래요. 네.
1: 그래도 지금 함께 계시니까 감동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0: 그럼 이 진공쌀통으로 그 마음 다시 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1: 이 진공쌀통 하나 딱 받잖아요.
0: 네.
1: 그럼 아내분 마음이 살짝 녹습니다.
0: 녹아요.
1: 드립니다.
0: 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년의 사랑이 생기는 진공쌀통 드리고 있고요. 우리 이쯤에서 이 노래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0951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한 김희재 돌리도 다시 또 듣고 싶다.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박수와 함성이요!

김희재 돌리도 듣고 왔습니다. 아, 참 이 무대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추후에 나왔던 모든 경연 프로그램을

0: 이 돌리도가 늘 한 번씩 회자됐던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서 저희도 콘서트 때도 이 노래가 제일 히트했어요.
1: 아, 그렇죠. 네. 반응도 좋고 현장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뭐 원곡자분도 참 감사하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국민분들이 사랑해 주신 건데 네. 제가 막 감사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아유, 네.
0: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김희재 쇼쇼쇼로 함께하고 있는데 진공살통 뭐 이제 바닥났나요? 어떻게 됐어요?
1: 이제 더 없나요?
0: 이제 있어요?
1: 있어요?
0: 남았어요? 남았다고 이렇게 저도 아, 자,
1: 아 솜트라 잘 나가네요.
0: 달릴게요.
1: 달려.
0: 자, 달릴게요. 진공살통 필요하신 분들 줄 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은 3513님입니다.
1: 아내와 싸웠는데 진공쌀통으로 화해하고 싶어요.
0: 야, 요새 트렌드인가요?
1: 요새 트렌드입니다. 진공쌀통 들으면요 마음이 네. 풀려요. 요새 트렌드예요.
0: 아, 그게 풀려요?
1: 그럼요. 아하. 그 쌀통 안에 약간 다이아 같은 거 좀 넣어주면 더 좋긴 한데 아. 예, 쌀통으로도 풀립니다.
0: 쌀 사이에 이제 다이아를 넣어서 다이아 반지를 찾아라.
1: 그렇죠, 그렇죠.
0: 이야, 이거 게임도 되고 일석이조 화해까지 드립니까?
1: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3547님은요
1: 지난 일요일에 제대한 아들입니다. 오. 저를 위해 애쓰시는 엄마께 선물 드리고 싶어요. 충성.
0: 야,
1: 와 효자다.
0: 효자예요, 효자예요. 요새 군대에서 월급이 150만 정도 이 정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진공살통 괜찮을까요?
1: 그럼 하나 사주실래요, 그냥? 아니 그래도, 네. 진짜 효자인 게 뭐냐면. 네. 제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친구들이랑 놀기 바쁜데
0: 맞아요.
1: 엄마를 위해서 이 라디오 들으면서 선물 드리고 싶다고 사연 보내신 거예요. 네. 이런 효자분한테는 당연히 드려야죠.
0: 아, 당연히 드립니까?
1: 드립니다.
0: 그러던 와중에 우리 3547님 그 아드님 혹시 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을지 지금 당장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라고 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1: 궁금합니다.
0: 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1: 아, 진짜.
0: 우리 1764님은요?
1: 필승! 희재씨 해군 298기 선임입니다. 필승!
0: 저 298기요? 와.
1: 방송활동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집이 습해서 쌀통 좀 부탁합니다.
0: 아, 이거 선임이라고 이렇게 쌀통 들어도 될지 잠깐만 그 우리 희재씨가 몇 기죠?
1: 저는 649기입니다.
0: 649기. 298기 선임이.
1: 저랑 거의 한 400기 차이.
0: 쌀통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선임이라고 드려도 됩니까?
1: 필승!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6636님은 대전 태평시장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손님도 없고 힘 좀 주세요. 어? 진공쌀통이 아니고 힘 좀 달라 그랬는데.
1: 네. 힘을. 진공 쌀통을 들으면 힘이 나시겠죠?
0: 아, 날 거예요?
1: 그리고 손태진 씨와 김희재가 응원을 해드리면 네. 더 힘이 나시겠죠?
0: 아, 그럼 우리 대전 태평시장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대전 태평시장 화이팅! 화이팅!
1: 쌀통도 드립니다!
0: 드립니다. 자, 우리 9624님. 어? 가든입니다. 가든이에요. 자, 저 주세요. 가든 밖에 너무 덥네요. 땀 한 바가지 쏟고 손트라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오, 이게 진공쌀통이랑 어떤 연관이죠?
1: 그 이 손트라를 너무 사랑해서
0: 네, 너무 사랑해서
1: 이 현장에 와서 이 날씨가 더운데도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0: 하고 아 이렇게 이 더운 날씨도 왔다.
1: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진공쌀통 드려야죠.
0: 아, 그 감사한 마음으로.
1: 감사한 마음 담아서. 이야, 어디 계십니까?
0: 어, 가운데 딱 계시네요.
1: 축하드립니다. 쌀통 드립니다.
0: 네. 그러기에는 너무 피부가 지금 뽀송뽀송하신데 땀 한 바가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아, 자. 자, 우리 계속해서 드립니다. 1983님. 아, 잠깐만. 74세, 67세, 62세. 세 자매, 강릉에서 함께 노후 생활 보내고 있어요. 진공쌀통 있으면 더 행복하겠네요.
1: 이야.
0: 이야, 세 자매가 강릉에서 지금 함께 있습니다.
1: 노후 생활을 함께 보내고 계시는데, 네. 노후 생활을 잘 건강하게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밥심이 중요하죠.
0: 밥심이 중요하죠.
1: 그럼 진공쌀통에 쌀을 넣어놓고 맛있는 밥을 지어 드셔야겠죠.
0: 그래야 되겠죠.
1: 강릉으로 쌀통 갑니다.
0: 갑니다. 보내드립니다. 어, 마지막 손님 있습니다. 우리 0431님.
1: 뜨거운 정유회사 현장에서 잠시 쉬다가 방송 듣고 부탁드려요. 집에 쌀통 타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지금 일하고 계세요. 와, 일하던 와중에 잠시 쉬는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진공 쌀통? 희재 씨가 지금 나한테 줄까? 이러고 있어요.

0: 이렇게 더운 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요. 네. 쌀통을 타가고 싶다고 문자까지 주셨고
1: 문자까지 주셨어.
0: 힘도 드리고 싶고 힘도 선물도 드리고 싶어서 진공 쌀통 드립니다.
1: 드립니다. 와, 오늘 최역대 많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8kg 진공 쌀통 다 드리면서 다 드릴 거 다 드리고 저희 광고도 드릴게요.

0: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카리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견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1: 지금까지

0: 터널 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0: 양양하는 빗소리 때문에 아외기 소리라고 부른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아주 청량하고 시원한 노래로 돌아온 김희재 씨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1: 네.
0: 야, 오늘 진공쌀통 역대급으로 나눠드렸고 또 문자도 3,000통 넘게 왔어요. 와. 그냥 진공쌀통만 보내달라고. 와. 그러니까 그 20분이 되게 희박한
2: 그러네요. 확률로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서.
0: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희재 씨 또 팬이 되었다는 분이. 처음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 7288님 마지막 쌀통의 주인공입니다.
3: 역시 김희재입니다. 화물차 운전하는 손트라 애청자인데 오늘부터 김희재 팬 되었습니다. 아. 기념으로 쌀통 받고 싶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응모합니다.
0: 아, 바로 60평생을 넘어 70평생 이렇게 응모까지 하게 되는, 아, 우리 오늘 희재 씨와 함께 했고요. 마지막 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 10초 남았습니다.
3: 손트라, 청취자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런 날 기다렸나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0: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5: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6: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7: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8: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7: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9: MBC
10: MBC
11: MBC 라디오
12: MBC 라디오
7: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3: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 있잖아요.
14: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13: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4: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13: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4: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13: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5: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내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로 올린 가운데 연이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신현송 한은 총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오늘 기준금리 인상 결정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나올 데이터가 워낙 중요한 게 많아서 어느 한쪽으로 단언할 수 없다면서 물가 성장률이 저희 목표 수준까지

0: 빨리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총재는 또 1분기 국내 총소득이 13.2%로 높게 나왔다며 소득 개선이 강하게 현실화하면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로 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상민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김 전 특보 등 국정원 관계자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특보는 지난해 3월쯤 가덕도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받은 뒤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배후 세력설이나 정보기관 개입설, 수사 축소를 위한 애외압설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수사 TF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안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안 장관의 병역 자료를 공개해 제가 주장하는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왜 허위인지 설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부터 경기 남서부와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 서해안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 밖의 남부지방은 최대 80mm, 충청권 최대 60mm, 경기 남서부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5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5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심리학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중간고사를 잘 본 중학생 자녀에게 칭찬보다는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다. 기말고사를 잘 보고 오면 또 고등학교 때 실력이 진짜 실력이야. 그러다 수능시험을 잘 치고 나면 대학 가서 잘해야 한다. 그렇게 대학생활도 직장생활 준비로 희생되고 직장생활은 노후 대책을 위해 희생되며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희생되는 인생. 미래라는 두 글자에 매여 지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가끔씩은 멈춰서서 돌아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수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일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일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0: 아니 정말 어쩜 이렇게 함성이 상큼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 맞아요.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까요? 네. 자 어디서 견학을 오셨을까요?

0: 오늘은요, 전주 솔래고등학교에서 12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전주 솔래고등학교. 아, 이름도 너무 예뻐. 솔래고등학교.
0: 솔래. 네.
2: 근데 진짜 다들 에너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럼 몇 시에 출발한 거예요?
3: 7시 반이요.
2: 7시 반에서. 아이고. 오, 피곤하겠다.
0: 새벽에
2: 괜찮아요?
0: 나왔네, 새벽에.
2: 아침 먹었어요?
3: 아니요.
2: 아직 못 먹었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0: 이제 점심을 세상... 먹었겠죠, 정순혜 씨?
2: 네. 아니, 아니, 아니.
0: 오, 4시인데
2: 지금. 첫 끼를 안 한 거예요?
3: 먹었어요.
0: 먹었죠.
2: 네. 그래.
0: 본인이 미안해. 누룽지나 많이 드세요, 정순혜 씨.
2: 그래, 저 나이 또래 때 먹어야지 에너지가 이 정도는 나오지.
0: 근데 기사 난 거 보니까 2월인가요? 웹 예능을 찍는다고 솔래고등학교에 연예인이 왔었대요. 맞아요?
2: 아, 진짜?
3: 네.
0: 와, 누가 왔었어요? 클로즈 유어 아이즈.
2: 모르지.
0: 와, 전 알죠. 전 애들 둘 키우잖아, 정선우 씨. 아이들 얼마나 관심 많다고요. 그, 여준이 웹 예능 오늘 우리 학교는 촬영을 위해서 왔었대요.
2: 아, 네.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여준이.
0: 네.
2: 오. 오. 어땠어요? 실제로 보니까 막 빛이 나던가요?
3: 잘생겼어.
2: 잘생겼어. 막 리얼하지 않아, 막. 그쵸. 웹툰 만화 주인공 같죠?
3: 네.
0: 아, 예전에 그래. 설문조사 보니까요. 청소년 10명 중에 7명은 연예인을 꿈꿔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면서 한 반에 두세 명씩은 꼭 연예인이 되겠다는 친구가 있다는데.
2: 자,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께 한번 물어봐야죠.
0: 그래요?
2: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내 주변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손 들어보세요.
3: 저요.
2: 오!
0: 우와.
2: 자, 어떤 장르?
0: 끼가 있어 보이는데.
3: 배우인데 약간 로맨스?
0: 로맨스? 오, 로맨스 배우.
2: 로맨스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3: 아, 네. 했어요.
2: 이름이?
3: 아, 정유빈이요.
2: 유빈이. 기억해놔야겠네요.
0: 정유빈.
2: 네, 나중에 또 우리가 유빈이가 배우로 활동할 때 그때 걔가 저예요라고 말하면 알아볼 수 있잖아요.
0: 저는 꿈을 정하고 키워나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예. 그럼요, 그럼요. 아, 멋있는 친구들. 근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뭐 워낙 친구들에게는 막 또 꿈을 펼치고 싶은 끼가 많은 친구들에게는
0: 그쵸.
2: 굉장히 다가가고 싶은 직업군이기도 하죠. 그게
0: 그리고
2: 좋아요.
0: 그게 다양하잖아요.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2: 그쵸.
0: 여러 가지 그죠.
2: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2: 예. 오늘 혹시 방송국 견학 오면서 보고 싶은 연예인들 보셨나요?
3: 네.
2: 누구?
0: 우와.
2: 저 친구는 사회생활을 너무 잘한다. 정말 진급했어 벌써. 내가 1년 안에 진급한다.
3: 감사합니다.
2: 아유 좋아요.
0: 동물농장을 좋아한대요 정선혜 씨.
2: 아 진짜?
0: 네.
2: 사랑합니다.
0: 네. 네. 그래요.
2: 자, 오늘 함께하신 우리 솔래고등학교 친구들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0: 네. 네. 재밌게 보고 가세요. 오늘 첫 곡은요.
2: 악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햇빛. Bless you.

0: 네, 악뮤의 햇빛 블레스 유 들으셨고요.
1: 이성민님, 네. 얘들아 지금 전주 비 올라고 헌디 조심히 와요 하시면서 아주 다정하게 한마디 또 해주셨어요.
0: 박하연님은요, 저 중학교 다닐 때 정준하 씨가 오셔서 정준하여 노래 불렀어요. 스위스로 인형 들고 하셨어요.
1: 아 진짜 네. 정말 그 인형 너무 많이 재밌었겠네요. 사진 많이 찍으시죠. 네. 아 근데 아이들이 사실 너무 해맑고 뭐랄까 투명하고 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예전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우리를 보면
0: 그쵸.
1: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뭉클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느낌. 그래서 오늘 덕분에 시작부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0: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해 줬어요. 연예인들이 여기 많이 없는 이유가 일산 MBC 가야 된다고 제가
1: 말했어요.
0: 여기는 아나운서들하고 정선희 씨랑 뭉칠 수밖에 없다고.
1: 고등학교 견학은 일산으로 잡히겠다.
0: 왜냐면 여러분들 일산 MBC의 드라마 예능을 거기서 찍으니까
1: 맞아요.
0: 거긴 연인들 많거든요.
1: 그쵸.
0: 좀 미안했어 내가.
1: 여기는 아나운서가 많아요.
0: 미안했어.
1: 아, 뭘 미안해.
0: 아, 연인들 한 30명 보고 싶을 텐데
1: 아,
0: 괜찮아요.
1: 너무 웃겨. 네. 아,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문자 샵 8001번 한결 같습니다. 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어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1, 2부 도움 주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1: 음주 후엔 티맵대리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한올사이언스 타타타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청원 에드피아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케미칼
0: 키움증권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올품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IS동서
1: 백조싱크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잔뼈 최씨.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선.

0: 터널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예.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지라시 웃음표.

0: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 편지 쓰실 배짱이 씨?
2: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1: 월 1200만 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 편지.
2: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 편지방에 올려주세요.
1: 저희가 지배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0: 지라시 웃음 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3: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4: 맥주 웃어봐요.
1: 제목, 제 아내는 사람만 안 고장냅니다.
2: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이종환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어요.
5: 안녕하세요. 정선혜 씨, 문천식 씨. 저는 결혼 20년 차 남편입니다. 제 아내는요, 사람은 안 다칩니다. 제 대신 물건이 다칩니다. 예예. 저희 집에서는 새 물건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용설명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내 손에 물건을 안 쥐어주는 겁니다.
6: 택배 도착했다고 문자 왔는데 새로 산 토스터기 어디 있어?
5: 안 왔어, 안 왔어.
6: 왔다고 문자 받았는데 주방에 있어?
5: 아니야 뭐. 가지마.
6: 아, 제대로 왔나 뜯어보기만 할 거야.
5: 아니, 듣지 말라고. 뭐야? 왜?
6: 레버꼭지 부러졌어. 이상하다. 아나 그냥 만지기만 했는데.
5: 생각해보면 아내는 연애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2: 어떡하냐.
5: 하지만 그때는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던 시기라 아내가 그저 귀엽게만 보였죠. 왜?
6: 충전기가 끊어졌어.
5: 귀여워. 괜찮아, 이따 가는 길에 사자. 우리 이어폰 나눠 끼고 음악 들을까?
6: 응.
5: 왜?
6: 이어폰 꼭지 떨어졌다.
5: 귀여워. 그러면 그냥 집에 가자. 데려다 줄게. 비가 오는데? 우리 우산 같이 쓸까?
6: 응. 우산 내가 펼게.
5: 왜?
6: 우산 뒤집어졌다.
5: 귀여워. 그땐 뭘 고장내든 사랑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고장나는 물건 단가가 너무 올라가요.
6: 여보, 수박 먹을래?
5: 뭐 좋지. 수박 어디 있는데?
6: 냉장고에.
5: 저는 생각했죠. 또 수박 꺼내다가 다 깨먹고 주방을 수박밭으로 만들겠구만. 근데 웬일로? 제대로 잘 잘라왔어요. 어휴, 당신 웬일이야? 수박이 멀쩡하네.
6: 응. 근데 냉장고가 고장났어.
5: 뭐 어쩌다가?
6: 몰라. 아니, 아까 냉장고 청소한다고 코드 뽑고 이리저리 닦았는데 다시 코드를 뽑으니까 냉장고가 안 돌아가.
5: 이런 식입니다.
2: 와.
5: 왜 고장났는지 알면 앞으로는 조심해라 할 텐데 그게 없어요. 한 번은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아내가 선풍기를 틀더니 이러더라고요.
6: 여보, 바람이 약한 것 같아.
5: 그래? 먼지만 좀 청소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거실에 선풍기가 분해돼 있었어요.
6: 이왕 닦는 거 내가 구석구석 닦아야 될 것 같아서 다 해체해놨어. 이제 당신이 이거 닦고 조립하면 돼.
5: 그래서 그날 저녁 겨우겨우 조립을 했는데 선풍기가 저를 향해서 계속 꾸벅꾸벅 절을 해요.
6: 인사 잘한다.
5: 지금 농담이 나와. 그래서 결국 새 선풍기를 샀어요. 새 선풍기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6: 여보, 이것도 청소할까?
5: 아니 무슨 청소. 새거 새거니까 안 해도 돼. 절대 하지마. 그래. 다시 손대지 마.
6: 알았어.
5: 분명 알았어 라고 했는데 TV를 보고 있는 사이 아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급기야 아내가 그러더군요.
6: 여보.
5: 왜?
6: 세탁기에서 눈이 나와.
5: 달려가 보니 세탁기가 어마어마한 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6: 아니, 세탁조 청소법이 너튜브에 나와서 그대로 했는데.
5: 네.
6: 이상하네. 세탁기가 원래 고장이었나?
5: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세탁기가 갑자기 무슨 고장이야? 지금도 뭐가 잘못됐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더 큰 대망의 사건은 TV였습니다.
2: 또 있어요?
5: 이건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2: 어떡해.
5: 아내가 저희 집에서 제일 비싼 물건을 헤쳐먹은 거. 몇 달을 고민해서 TV를 샀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마치 셋째가 태어난 기분이랄까.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6: 여보, TV가 좀 이상해.
5: 순간.

0: 본능적으로 식은땀부터 났습니다.
1: 그래서?
2: 내가 좀 만져봤어.
1: 만져봤어?
3: 또 우선 아내를 둔 전국의 남편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져봤어. 이 말은 이미 수리비가 출발했다는 뜻이에요.
0: TV 앞으로 가보니까 화면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사람 얼굴이 전부 외계인처럼 보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 여보, 뭘 건드린 거야?
2: 설정.
0: 아니, 설정을 왜 건드려, 왜?
2: 화면이 좀 이상해서.
0: 네가 더 이상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4: 쫓겨나지.
0: 예.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4: 그렇죠,
0: 못하고.
4: 잘하셨어.
0: 그날 저녁 TV 설명서를 꺼내서 읽고 고객사한테 글 남기고 인터넷 검색하느라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선희씨, 전식씨. 그날 정말 제 심장이 TV보다 더 많이 고장났어요. 아내는 옆에서 미안한 표정을 짓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2: 아니, 근데 여보, 나가 진짜로 고쳐보려고.
0: 아싸.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화를 내려갔던 마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아내가 가여 보였습니다.
2: 난 정말 당신이 아끼는 TV가 이상한가. 우리 남편이 마음 상할 텐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0: 알았어요, 여보.
2: 여보와 많이 났어?
0: 아니, 됐어.
2: 소주 있는데 꽁치찌개 끓여줄까? 한잔할래?
0: 소주에 꽁치? 그렇게 제 마음은 풀려버렸습니다.
4: 헐.
0: 근데 이상한 건요, 아내한테 큰 소리로 화를 못 내겠어요. 물건은 잘 고장내는데 사람 마음은 정말 잘 고치거든요.
4: 너무 낭만적이다.
0: 회사에서 지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알아주고요.
4: 어머.
0: 아이들이 속상하면 또 제일 먼저 안아주고 생일도 안 잊고 가족들 좋아하는 음식도 다 기억합니다.
4: 세상에.
0: 이런 아내에게 한마디 하려고요. 여보, 사랑한다. 근데 그 새 물건은 내가 개봉하게 해줘. 당신은 그냥 박수만 치면 어떨까? 그리고 오늘 방송 듣다가
5: 라디오 좀 이상한데
0: 이 말만 하지 마, 알았지? MBC까지 망치면 나 진짜 못 참아, 진짜.
2: 여보, 라디오 좀 이상해.
0: 아니, 말지 마, 말지 마. 와.
4: 마이너스의 손이구나, 마이너스의 손.
0: 마이너스가 아니라.
4: 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있죠? 저도 약간 마이너스긴 한데.
5: 6423님. 방금 남편한테 전화 왔어요. 혹시 라디오에 사연 보냈냐고. 당신 얘기 사연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네요.
4: 이게 그렇잖아요. 기계치인데 호기심을 못 참고 뭔가 좀 열어보려는 분들, 용맹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기계치인데도. 저는 기계치면서 용맹스럽진 않지만 제 주변에 있어요. 무조건
0: 손이
4: 따봐.
0: 험한 분들 있어요.
4: 예, 무조건 따보고 일단 딱 따본 선풍기도 날개가 세 개였는데 두 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0: 6948님. 와, 제가 보면 우리 와이프 얘기인 줄. 제가 아내에게 손에 가시 박혀냐고 매번 놀리거든요.
4: 그렇죠. 네. 자, 이정님도 흔히들 말하는 마이너스의 손이나 컴맹들의 특징.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래.
0: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망가지냐고.
4: 엄마. 아니, 저희 어머니가 휴대폰.
0: 장군사 왜요?
4: 휴대폰 설정이. 얘, 이거 왜 안 들리냐? 얘, 이거 왜 이렇게 깜깜하니? 야, 이거 왜 아무것도 안 들리고 볼륨이 이렇게 돼 있어?
0: 어머.
4: 야, 이거 왜 뜨니?
0: 그래서
4: 계속 이래요.
0: 들었어요?
4: 야, 그거 휴대폰이 오래돼서 그래. 엄마, 그 약정도 아직 안 지난 거야. 몰라.
0: 요즘 휴대폰 잘 나와서 한 3, 4년 쓸 수 있는데.
4: 저희 어머니가 진짜 유명한 기계체예요.
0: 아하.
4: 진짜. 네. 저는 저희 어머니에 비해선 진짜 공학박사예요.
0: 양승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폐차장이나 철거 현장에 보내면 일 잘하실 것 같은데요.
4: 아니요. 거기서도 분명 어떤 기계 하나를 박살 내실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4: 폐차장에도 기계가 돌아가야 다 차를 이렇게 분해하잖아요. 그 기계를 고장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의 손들은요. 진짜 필요한 것들만 고장 내거든요. 우리 1216님 자기 고백 들어왔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0: 왜요?
4: 오디오 정전됐다가 다시 전기 들어오면 시간을 맞추다가 오디오 시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저도 아내는 잘 안아줍니다. 이게 그렇게 조금 머릿속에 기계 회로가 없는 분들이 낭만 회로가 있구나.
0: 그렇구나. 427님께서는요. 네. 맞아요. 한국인이 제일 안 읽는 책이요. 제품 사용 설명서래요.
4: 빙고.
0: 예.
4: 너무 작아.
0: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 사용 설명서를 그림으로 하거나
4: QR코드.
0: QR 찍어서 영상으로.
4: 난 너무 좋아. 그 네. QR 찍는 이 문명의 발달이 너무 좋아. 왜냐면 그 설명서를 한 12개국어로 나온 그 설명서 책은 보기도 전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막 보면 태국어도 있어요.
0: 맞아요. 네. 하여튼 뭐 부디 고장 안 내시기를. 예.
4: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0: 저희 와이프도 약간 이런 쪽이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예.
4: 그렇지만 사랑하잖아요.
0: 그럼요. 예. 나훈아 노래 들까요?
4: 그래요. 고장난 벽시계.

0: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해결해 줍니다.
1: 자기 고백도 괜찮고요.
0: 그렇죠.
1: 아는 사람에 관한 제보도 좋습니다.
0: 예.
1: 손만 대면 망가지고 부러지고 막 짜부러지고 녹고 막 예. 이상해지는.
0: 심지어 망가뜨리다 이것까지 망가뜨리더라.
1: 야, 이건 진짜 망가뜨리기 쉽지 않은 건데. 예. 하는 것들을 망가뜨렸다. 이런 것들.
2: 저희 와이프도 손이 험한 편인데 그 차에 타면 조수석에 이렇게 손잡이가 하나 달려있잖아요.
1: 네, 달려있죠.
2: 그게 빠지더라고. 그게 안 빠지잖아요, 여러분, 보통, 그죠?
1: 잠깐만.
2: 그게 빠져, 그게.
1: 잠깐만.
2: 그래서.
1: 에이, 잠깐만 있어봐봐.
2: 아, 우리 아빠가 날씬해, 근데 그게 왜 빠질까요, 그게?
1: 폐찰시킨 거예요? 그거.
2: 아니, 그것만 그거
1: 빼면
2: 빠졌어요.
1: 폐차 아니에요?
2: 아니, 아니, 아니.
1: 그게 떨어질 정도면 많이 낡아 있는 차 아니에요?
2: 새 차예요. 새 차인데 빠져, 신기해요. 그래서.
1: 아내분이 요새 그 쇠를 많이 들어가지고.
2: 운동을 하긴 하는데, 네. 야,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내주세요.
1: 조심해. 네. 그거를 뽑을 수 있는 아내라면 문천식 씨 조심해야 돼요.
2: 예.
1: 아, 재밌네요.
2: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체크 등심 툭불로 사왔는데
1: 네네.
2: 우리 와이프가 구우면 고무줄 된다.
1: 고무줄에 없다.
2: 네.
1: 수시다.
2: 숯대가지고 왜 씹었더니 질겅질겅.
1: 철망 밑으로 보냈다. 수시돼가지고
2: 생돈 나가는 거.
1: 아우. 네.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포토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비니 무료입니다.
2: 문자 소개되시면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텀블러 세트 얹을게요.
1: 그것도 똥손 있지 않아요? 그 육아할 때 애기 못 재우는 분들 있잖아요.
2: 있어요.
1: 애만 안으면 자지러지는
2: 진짜 분. 진짜 사랑하는데 못 재워.
1: 네, 그리고 헐렁헐렁 하면 애가 이미
2: 경기.
1: 경기는 너무.
2: 진짜 경기.
1: 경기는 너무하잖아. 사람 극단적이야. 아니 어떤 얼굴을 보고 얘가 경기를 해. 사람. 아유, 누가 개그맨 아니랄까 봐 진짜.
2: 미안합니다. 좀 오바했네요.
1: 에일리의 노래 손대지 마 듣고 올게요.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내가 아는 똥손. 8858님. 저요. 초등학교 때 비누로 토끼를 조각해 갔더니.
1: 예, 예.
0: 선생님이 비누를 통째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1: 아.
0: 그래서 다음 만들기 숙제 때 오빠한테 부탁해서 만들어 갔더니 선생님께서 비누만 바꾸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1: 이야, 선생님 드립 과하신데. 열심히 해봤는데 아이한테 좋게 말씀.
0: 자, 봅시다.
1: 아, 정말 고마워.
0: 어떤 비누로 어떤 토끼를 조각해가야 비누가 통째로 보일까요?
1: 그러니까
0: 아. 그냥 몽글몽글한 비누를 이제 녹은 비누를 갖고 온 줄 알았나 봐.
1: 그런가 봐요. 한 3시간 남.
0: 근데 오빠가 만들어 갔어. 그랬더니 비누 바꾸면 안 된다. 이게 뭐야.
1: 선생님 과하시네.
0: 이게 드립이. 뭐야. 선생님 되게 솔직하시다. 8211님.
1: 저요. 한우 먹고 옆 테이블에서 돌판 된장찌개 시키길래 우리도 시켰죠. 근데 올리자마자 사라졌어요. 정말 국물이 다 쫄아서 육 뒤지게 먹고 다시 시켰습니다. 신랑이 마실 자라고 구박.
0: 이은결, 이은결.
1: 아.
0: 돌판 된장찌개 순삭.
1: 와.
0: 사라졌습니다.
1: 어, 쫄아서.
0: 일루미네이션. 아, 진짜 이런 마술사들이 세상에 있어요. 존재합니다.
1: 돌판 된장찌개 한 15,000원 하실 텐데.
0: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김명철님. 네. 저는 요리학원을 다녔는데도 요리똥손입니다. 제가 만든 김치볶음밥은 게사료 맛이 나요. 된장찌개에서는 익기 맛이 나요.
1: 아하.
0: 닭볶음탕에서는 식탁 맛이 나요. 떡볶이에서는 코딱지 맛이 난다네요. 그런 가족들의 음식평이 있어서 잠깐 요리를 쉬고 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저기 아, 딸이 닭볶음탕을 먹 아 떡볶이를 먹더니요.
1: 어때 딸?
2: 어렸을 때 내가 코딱지 먹었을 때 딱 그 맛이야.
0: 이럴 땐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1: 아, 우리 명철이.
0: 진짜 코딱지 무슨 맛이에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코딱지 먹는 애들 있었어.
1: 예.
0: 짭조름하다고. 야. 떡볶이가 짭조름하기 쉽지 않은데.
1: 김영철님 대단하시다.
0: 그쵸?
1: 학원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0: 익기 맛이 나는 된장찌개는 대충 알겠어 뭔지. 근데 닭볶음탕에서 식탁 맛이 났다는 건.
1: 식탁 맛을.
0: 식탁을 핥아본 분이에요?
1: 나무를 핥아보신 건가 다들?
0: 닭볶음탕에서 어떻게 식탁 맛이 나지?
1: 그렇죠. 와.
0: 게사료 맛도 얼추 알 것 같아요, 뭔지.
1: 김명철님 고생 많으십니다.
0: 근데 진짜 아티스트시다, 김명철님. 내가 만든 요리 레시피로 이렇게 글을 써보세요. 글을 잘 쓰시네, 이분이.
1: 그러네. 이제 요리 그만하시고 글을 쓰.
0: 예, 글로 가죠. 바꿔요. 예. 1004님이 똥손 바로 접니다.
1: 예.
0: 시댁에서 제사 준비로 잡채 재료 썰고 있는데 시어머님한테 칼하고 도마 뺏겼어요.
1: 내놔, 내놔.
0: 조사님이 놀라시겠다고.
1: 아.
0: 내놔.
1: 너 절로 가.
0: 제사인데. 응. 어머님, 제가 이거 준비해.
1: 아, 내놔.
0: 아, 어머님.
1: 인조. 너 절로 가.
0: 아니, 당근.
1: 다른 거.
0: 어.
1: 상닦어.
0: 어머님, 그럼 제가 나물이라도 좀 할까요?
1: 아니, 쉬어.
0: 저는요?
1: 아니, 그냥, 아.
0: 끙끙.
1: 아이고야. 아니, 어떻게 써셨길래 그러지?
0: 그게 뭐 얘가 깍둑썰기로 하셨나? 잡채 아, 재료.
1: 5169님은요. 저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통기타를 배우고 싶어서요. 3년 전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통기타 레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초보곡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연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타 코드를 잡으면 기타줄이 끊어져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늦게 배우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
0: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님.
1: 저도 예, 잘 모르는 노래인데 어쨌든 코드를 얼마나 세게 잡으시길래 이 기타줄이 끊어질까요?
0: 우리 예전에 그 나비야만 계속하신 분 같은 거 아니에요? 나비야.
1: 그러니까요.
0: 나비야.
1: 이게 기타줄이 쇠줄인데 이게 끊어지기 쉽지 않은데.
0: 그래서 그거를 며칠 계속 나비야 이 파트만 하니까 옆에서 부인께서 그놈은 나비는 언제 날아오르냐고 그랬던 분이랑
1: 왔었죠.
0: 똑같은 거 아닐까?
1: 예, 예.
0: 그죠? 사람에 따라서 늦게 배울 수 있어요. 진짜 저도 이런 거 몸 쓰는 거 되게 젬병이라 늦게 배우거나 아예 그냥 정말 다른 사람들의 따블로 시간이 걸리는 그런
1: 그렇죠.
0: 스타일이에요.
1: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0: 5533님. 요즘 조립식 가구 많이 사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 똥손 남편이 책상을 조립하고 나니까 나사가 세네 개가 남더라고. 나사가 왜 남아? 그랬더니 아이고 여분으로 준 거야. 이렇게 우기더라고요.
1: 예예. 예.
0: 며칠 뒤에 책상 다리가 휘청휘청해가지고 결국 내가 다시 조립했어. 남을 리가 있니 인간아? 김정열 씨.
1: 저 처음에
0: 승부의 당당.
1: 그러니까 남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했는데.

0: 숭고리.
1: 책상에서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아, 숭고리. 아, 아니야?
0: 무섭네요. 밥 먹기
1: 무섭네요. 책상다리 휘청거리기 쉽지 않은데.
0: 무섭다, 그죠?
1: 그죠. 예. 하긴 뭐 보니까 이게 DIY 한참 유행할 때 나사 남든다는 사연 되게 많았어요.
0: 그 설명서를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안 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1: 봤어요.
0: 대충 보시.
1: 봐도 남는데. 그래서 아 이게 잃어버릴까봐 여분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0: 예, 알겠습니다.
1: 대한민국은 정의 나라니까요.
0: 알겠습니다. 예, 최은숙님. 화장실 줄눈이 청소로는 더 이상 깨끗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고 바르는 줄눈제를 이거 샀거든요.
1: 네네.
0: 그 손으로 짜면서 바르는데 이 양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보더니 아, 화장실에 무슨 예술, 행위예술을 했길래 이 모양이야. 그래서 혀를 차더라고요.
1: 그게 두께가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약간 꼬불룽꼬불룽 애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0: 그렇게 됐나 보다. 이게 쭉 밀정하게 해야 돼.
1: 아, 뭐 화장실에 벌레 겁나 많아.
0: 아.
1: 지렁이야.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이거 힘들어요 근데.
0: 그렇죠.
1: 사실 이거 집에서 혼자 셀프를 하신 분들도 여러 시행착오 끝에 완벽하게 성공한 영상을 올리는 거지 그 실패 영상은 안 올리잖아요.
0: 그쵸. 하신 다음에 이게 헤라로 쫙 긁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1: 헤라가 뭐예요?
0: 도구가 있어요.
1: 아, 헤라는 화장품인 줄 알았어.
0: 아니, 아닙니다. 예, 도구입니다.
1: 예. 알겠어요.
0: 둘둘둘육님, 우리 옆반 선생님 똥손이세요. 정말 애들도 사랑하시고 예뻐해 주시고 정말 찐 천사 같은데 글씨를 되게 못 써요.
1: 아하.
0: 예전 알림장 손으로 쓸 때 글씨를 못 알아봤네요. 그리고 머리도 진짜 못 묶어요. 애들이 다 코난에다가, 아, 코난에 나오는 포비 알죠? 포비. 포비 머리로 하원한 적 있어요. 아, 어린이 선생님인데.
1: 뭔지 알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걸, 코난을 모르는 분들은, 그 사과머리 같은 걸 해야 되는 대역죄인 머리가 된 거예요.
0: 아.
1: 추노, 추노.
0: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랑해라고 손편지 써주셨는데?
1: 하이.
0: 어, 누가 봐도.
1: 사망해, 뭐 이런
0: 거. 어, 누가 봐도 예. 이상한 글씨.
1: 사당해, 뭐 이런 예. 거죠.
0: 사당.
1: 그쵸. 근데, 선생님이 아마 사랑이 많으시고 상냥하실 거예요. 다 가질 순 없지만, 다 없기도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뭐 하나는 있을 겁니다.
0: 있어요, 있어요.
1: 자, G-Dragon의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해볼까요? 네. Heartbreaker.

0: 자, 오늘 주제가 내가 아는 똥손인데요. 8459님. 아, 저는 카페 운영하면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아, 처음 판매하기 시작한 게 머랭 쿠키였어요. 그때 형부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 저제는 똥손은 아니야. 그냥 똥 만드는 손이니까. 아, 형부 진짜. 너무하네, 형부, 진짜.
1: 형부, 최소 문천식.
0: 아, 진짜.
1: 근데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0: 예, 예, 예.
1: 형부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0: 정직한 사람이구나, 형부가.
1: 형부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0: 네.
1: 형부가, 잘 지내봐요.
0: 예. 예.
1: 하여튼 전화 연결해볼게요.
0: 네.
1: 카페 통신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카페 통신원 박유서입니다. 카페 운영한 지 7년째 되는 사장입니다. 저 처음 머랭을 만들었을 때 분명히 예쁘게 만들었는데 형부가 저한테 똥을 만들었냐 하더라고요. 그 말에 충격받고 열심히 연습해서 지금은 받을만 해요. 지금은 스콘도 만들고 하는데 요리는 좀 어렵네요. 지금까지 카페 통신원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박윤서님.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너무 귀여워. 아, 우리 사진 보고 있어요, 지금.
0: 네, 보고 있는데.
2: 아, 네.
0: 이게 꽈배기처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서 그런 거죠?
1: 머랭이 힘들어.
2: 아니. 아, 원래 예쁘게 만들려고 했어요. 약간, 제 나무 모양?
1: 예. 그 머랭이, 사실 반죽 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2: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1: 쉽지 않아요. 아, 예. 근데 얼마만에 머랭 쿠키를 그럼 제대로 만들게 된 거예요?
2: 한, 일주일?
1: 아, 일주일? 일주일? 네, 그러면 계란... 일주일 동안 매일 연습을 한 거네.
2: 네, 계란 많이 썼어요.
1: 그거 다 누가 먹었어요, 그러면?
2: 그래도 맛은 있어가지고.
1: 그랬구나.
2: 모양은 좀 그래. 똥이어도 맛은 있어가지고.
0: 다행이네요.
2: 사람들이 많이 드셔선 주시더라고요.
1: 아니, 형부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형부가 재치가 있네.
0: 그러니까. 유서 씨, 카페면 커피도 직접 내리시는 거예요?
2: 네네.
0: 커피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1: 잠깐만. 본인이 대답 너무 늦잖아요, 지금.
0: 왜 이렇게 정직한 거죠?
2: 커피는 기계가 뽑아주는 거라. 아, 그렇지,
1: 그렇지.
2: 네.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형부는 어때요? 형부는 시식해봤는데 지금 만든 머랭은 맛있대요?
2: 아, 네. 원래 시식은 예전부터 했어요.
1: 아,
2: 예전에
1: 맛은 있는데. 모양이.
2: 네, 그러니까, 모양이.
1: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이게 모양 잡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2: 네, 모양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0: 윤선님, 요즘 영업은 어때요? 괜찮습니까?
1: 카페 어때요?
2: 저희가 원래 여름이 지금
1: 성수기죠.
2: 성수기여가지고,
1: 맞아. 배달도 괜찮습니다. 많고.
0: 아유, 네네. 다행이다. 예, 예.
1: 그러면 윤선님은 요리는 잘하세요? 한식이나 뭐 이런.
2: 요리는 신랑이 그런데.
1: 네.
2: 장금이라고.
1: 그래요?
2: 근데 장금이가 입맛을 잃은 장금이라고.
1: 잠깐만. 장금이가 입맛을 잃으면 장금이에게 뭐가 남아요?
0: 아하.
2: 글쎄요. 뭐가 남을까?
1: 장금이는
2: 노력?
1: 장금이 뭐 어떻게 살아야 돼?
0: 장금이가 입맛을 잃었다는 거.
1: 근데 머랭이 성공했다는 건 박윤서님한테 그 입맛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 아닐까 싶어서.
0: 그쵸, 그쵸. 예. 윤서님, 전국방송 타셨는데 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2: 제가 이거 이렇게 다 될 줄 몰랐어요. 너무 떨려요.
0: 천천히 하세요.
2: 별로 할 얘기 없는데요.
1: 아, 진짜. 그래도 형부한테 한 말씀 하시던지.
2: 형부의 재치 있는 말 덕분에 그 사진과 함께 이렇게 라디오를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 똥을 만드는 손이라는 정말 형부의 한마디가 지라시를 들었다 놨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0: 네.
1: 보내주신 사진도 너무 재밌었어요.
0: 좋습니다.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
0: 퀴즈 부탁드릴게요.
2: 제가 요리 똥손인데 이 요리를 최근에 밀키트를 사서 성공을 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삼계탕, 2번 김치찜, 3번 마파두부입니다.
0: 삼계탕, 김치찜, 마파두부 중에 성공한 요리 맞춰주십시오. 샵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0: 선물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 즐거웠어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예, 대박 나시고요. 저희 광고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6: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B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0: 힘들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네, 카페 통신원이 최근에 밀키트로 성공한 요리는요?
2: 2번 김치찜이었습니다. 오, 맛있겠다. 예. 서정원님, 4051님, 2407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예, 밀키트로 망치기도 쉽지 않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2: 어우, 깐족깐족 같은, 어우, 정말, 점수 짜게 주네, 정말. 아, 이거 모처럼 하셨대잖아요.
1: 축하드립니다.
2: 월행 하나 조롱했으면 됐지 말이지. 어? 아, 근데 되게 신기한 똥손 문자가 하나 도착해서 하나만 더 소개해. 예예. 9844님, 소매 길이 줄여보려고 재봉틀을 샀는데 예예. 어렵게 실을 꿰어 시작했는데 쭉쭉 돌아가며 박음질하는데 예? 만나지질 않아요.
1: 아하.
2: 아, 예. 미치겠다. 잠깐만요. 이게 뭔 소리야?
1: 어떻게 된 거죠?
2: 만나지질 않는다는
1: 거예요. 만나야 될 텐데. 만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2: 약속을 해야 되지. 예. 만나려면.
1: 예. 장소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2: 못 듣다 들다 진짜 죄송해요.
1: 네, 슈퍼주니어 해피.
2: 요리왕 2부 끝곡으로 들으시고 뉴스 듣고 저희는 5시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딸이 내 대리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 강변에서 생활지원사와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지 8일 만인 오늘 영주시 안정면 일원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지점은 실종 장소인 남원천에서 서천 방향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으로 경찰은 신원 확인과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수색기간 동안 모두 2,60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 장비를 투입해 수색을 벌인 끝에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개별 대피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현장훈련이 2023년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문경시 산북면과 동로면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대피 시스템은 강수량의 300mm의 극한 호우 상황 속에서 AI가 대피 명령을 내리면 실제 주민들이 본인의 대피 완료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0: 재난당국이 대피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인공지능을 학교 현장과 교실 수업에 결합하는 AI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 AI 교육 혁신 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지난 6년간 6개 대학에서 AI 융합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한 초중등교원 130명의 전문 인력풀이 현장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이들은 학교 현장 맞춤형 AI 수업 디자인, 경북형 AI 융합교육 콘텐츠 발굴 등을 지원합니다. 폭염이 본격화하며 이번 주부터 지역별로 물놀이장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예천군은 연휴인 내일 도청 신도시의 패밀리파크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원도심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는 25일 개장합니다. 의성군은 주말인 18일 조문국 박물관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다음 주말인 25일에는 어린이 DJ 공연을 펼칩니다. 영주시 가흥 안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25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문경시는 올해부터 세제 도립공원 2주차장에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해 다음 달 3일부터 20여일간 무료로 운영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문경 에코월드에서 열리는 문경 좀비워터나이트를 여름철 지역축제로 추천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열리는 문경 좀비워터나이트는 옛 은성 탄광터를 배경으로 좀비를 피해 탈출하는 생존 게임형 축제로 공포와 물놀이를 결합한 이색 체험과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0.6도, 습도는 60%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의자에 앉는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인간의 몸은 걷고 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만 있으면 병에 걸리죠. 의자는 편하려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왕관처럼 권력의 상징이었죠.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의자에 앉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요통과 디스크로 고생합니다. 결국 의자에 앉는 좋은 자세는 없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마세요. 때로는 질문 자체가 틀렸을 수 있으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1: 잠시 후에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집니다. 8755님이 지라시 만담 코너 들을수록 재밌어요. 저는 특히 정선희님 할매 목소리가 너무 듣기에도 좋고 웃깁니다.
0: 아,
1: 그래야.
0: 저도 이령엄님 목소리 좋아합니다.
1: 네. 고마워.
0: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인데요. 주식회사 두드림 SNC,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에어비앤비,
1: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환인제약,
0: 한국주택금융공사,
1: 음식물 처리기 효래,
0: 빅토스,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국민연료 써연료,
1: 베이팩,
0: 웰템,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2: 기성장의 라이클까이.
1: 키가 크고 싶다면
2: 기성장의 라이클까이.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부너 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199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르키의 민담, 어부의 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메르하바, 안녕. 옛날에 한 어부가 살았어요. 그 어부에게는 아주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기대를 하고 학교에 보냈죠. 그런데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아들은 공부가 영 적성에 맞질 않았던 거예요.
1: 아빠, 나 학교 안 가려 하봐. 국어단은 왜 외워야 하려? 받아쓰기도 너무 싫어할라.
2: 야, 헤이! 이놈 자식! 안 되겠다, 하봐!
1: 어?
2: 그럼 나를 따라 생선장사나 배우게를!
0: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선을 진열한 목판과 술이 달린 멋진 옷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다행히 아들은 목소리가 아주 좋았죠.
1: 아, 생선 사세요, 이렇게.
2: 응?
1: 싱싱하고 맛도 좋은 생선 사세요, 이렇게. 내려와봐.
0: 이야, 이건 뭐 노래하듯 막 감미로운 목소리로 미끄럽게 생선을 팔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누구 목소리가 저리 좋은가 하며 내다볼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왕궁 앞을 지나게 됩니다.
3: 생선 사세요, 이렇게.
4: 어머나, 군데다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누구 하봐?
0: 공주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4: 너! 세상에, 너무 잘생겼다. 야이야이야르. 얼굴이 살짝 큰가뭇지. 이목구비가 그걸 다 덮고도 나무르야.

0: 일로 와보 가봐.
1: 아, 공주님 부르셨어요?
0: 자, 목소리 좋은 남자가 들고 있는 생선을 전부 사고 목판에 금을 한움큼 두고 널. 하녀는 공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신이 나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요.
2: 아버, 아버지 이거 좀 봐봐. 누가 생선을 몽땅 사고 금까지 줬어요 이렇게.
3: 아, 아들아, 좋아할 일만은 아니군. 우즈, 공짜로 받은 금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하라.
0: 웬일인지 아버지는 별로 기뻐하질 않네요. 하지만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공주는 그의 생선을 전부 사고 금을 갖다 주다가 어느 날 그를 궁전으로 불러들이는데.
4: 자, 어서 들어오라 키에. 이옷부터 받으실람? 그리고 여기 가발도 써발릴까?
2: 아니, 이것은 여자 옷이 아니 이렇게? 난 남자라 키에.
4: 어, 마즈르 마즈르. 이제부터 당신을 내 새 하녀라고 속일까르? 하녀인 척 하라 봐봐. 그래야 우리가 궁전에서 계속 만날 수 있지 않겠나 봐.
2: 나 이런 생선 팔다가 하녀가 될 줄이야. 아, 인생은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래.
4: 빨콤 야르.
2: 혼자 좋아.
0: 이거라도 하자.
2: 예.
0: 공주는 그에게 글을 알려주고 튀르키의 전통 악기인 우두 연주도 가르쳐줍니다. 어부의 아들은 점점 공주와 어울리는 멋진 청년으로 변해갔죠. 그리고 마침내 공주가 고백을 합니다.
4: 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다.
2: 아, 나도 좋기에. 하지만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선 장수라는 것을 비웃으면 어떡하오르? 그러면 나는 혀가 굳어서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오르키에.
4: 노! 하이르! 하이르! 절대 그런 일은 없으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라바!
0: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고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둘이 장난을 치며 놀다가
2: 아, 당신 왜 이렇게 웃기나 봐. 미치겠어라.
4: 아프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생선 장수 목판인 줄 알아. 하다 자꾸 치야. 왜 자꾸 치야.
0: 그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의 혀가 굳기 시작했어요.
2: 생선 장수 비웃으면 혀가 굳는다고
0: 공주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죠. 다음날 새벽 남편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집을 나와 부둣가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배 한 척이 지나가고 남자는 몸짓으로 애원해 배에 겨우 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주에게 배운 악기 연주를 선원들에게 들려주었지요. 선원들은 그를 좋아했고 그렇게 배를 타고 먼 나라들을 떠돌게 됐어요. 한편 공주는 자신의 실수로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웠지요.
4: 이놈의 입이 방정 싸봐. 기다려요.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기에.
0: 공주는 행동파였어요. 곧바로 배를 마련해가지고 선원들하고 남장한 하녀들을 쫙 태웠죠. 그리고 공주 역시 남장을 쫙 하고 항구마다 쫙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봤어요.
4: 저기 엄매를 봐. 혹시 잘생기고 말은 못하지만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남자, 그런 남자 못 봤을걸?
2: 어허, 내가 봤는데 그런 선원이 봤던 것 같으게. 악기를 아주 잘 쳤지 하바. 그 배는 지금 이 집으로 갔다르.
0: 공주는 그 길로 이집트로 향했고 공주의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집트의 왕도 소문을 듣고 공주를 궁전으로 초대했죠. 왕은 성대한 연회를 열었고 악사들을 불렀어요. 아이, 좋다. 그런데 그 악사들 사이에 바로 공주의 남편, 어부의 아들이 있었네요. 공주는 모른 척하고 물었어요.
4: 왕이시여? 저 청년은 튀르키의 전통악기를 참 잘 치는군요.
5: 아살라모 알레이쿰 마소. 악기를 아주 잘 치지만 안타깝게도 말을 못한다, 살라마.
4: 아니요!
5: 아이, 깜짝이야, 알레이쿰. 왜 소리 질렀꿈?
4: 저 남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5: 무슨 말씀, 아살라모? 벌써 6달 동안 궁전에 있었지만 저 남자가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었거랑.
4: 그렇다면 왕이시여, 오늘 밤 저 청년을 제게 보내십시오.
5: 에?
4: 제가 반드시 말하도록 만들겠어라. 하바! 만약 못한다면 제 배에 탄 선원 전부를 왕에게 드리겠어.
5: 오호,

0: 밤 드디어 남편을 만난 공주는 간절히 사과를 합니다.
1: 여보,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당신을 찾으려고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아니, 제발 말만 해줘요.
0: 하지만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죠. 결국 공주는 왕에게 배와 선원들을 넘기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1: 왕이시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제 목숨을 걸겠어봐!
2: 아이, 그런 말 마살라무. 이런 내기는 하지 말자꾸란. 사람 목숨이 장난이오그란.
1: 아니요. 제가 죽든지 저 남자가 말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기에.
0: 다음날 공주의 형이 집행되기 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중엔 남편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집행관이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3: 잠깐 마르키에 멈추시야마. 그 사람은 선원이 아니라 공주요. 그리고 내 아내요.
1: 여보, 드디어 말을 했어.
0: 남편은 왕에게 그동안의 사연을 모두 들려주었고 다시 배와 선원들을 돌려주었어요. 남편도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건 공주의 진심을 그제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둘은 진하게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 다음에 공주는 그 이후로 다시는 남편한테 그 생선장수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르하바.

0: 네, 민담과 만담 사이에 들으신 노래 시아의 근원 목소리였어요.
1: 네.
0: 뒤리키 민담 들으시고 느낀 점 보내주셨는데요.
1: 최경란님이 요즘 애들이 좋다는 의미로 쓰는 야, 이 어원이 튀르키일 수도 있다? 라고.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디쯤에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예. 튀르키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혀봤어요, 오늘은.
0: 네, 접근인데요. 예. 박종욱님, 교훈! 공부를 부모가 시키면 안 해도 여친이 시키면 한다.
1: 100%. 짧지만 강렬하죠.
0: 그렇죠.
1: 예. 8158님. 세상에 공짜 없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오늘 치리키의 민담 교훈이었습니다.
0: 네. 8976님.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얘기네요. 한마디라도 생각하고 서로 상처되는 말은 하면 안 되죠.
1: 0390님도 예. 돌은 떨어지면 주워 담을 수 있지만 말은 흘러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다들 생각 잘하고 말합시다. 저 오늘도 당했어요. 말로 오늘 또 사람 치는 검객들이 있지.
0: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과묵한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1: 그렇죠. 문천식 씨가 잘 쓰는 말을 우리 이수민 님이 한 번 더 들려주셨어요.
2: 입은 하나요, 귀는 둘이다. 말은 신중히 하고 남의 말을 잘 들어라.
1: 예. 진짜 예. 그거는 좋은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걸 이수민 씨가 하시니까 참 무게가 또 다르네요. 저는 이 얘기를 문천식 씨한테 자주 듣습니다.
0: 예. 예. 좋은 얘기니까요. 서 나누는 거죠.
1: 예. 그래서 예. 제가 귀도 하나 또 만들어줄까? 하나로 통일해줄까? 이런 장난으로. 예. 근데 진짜 그 이유가 있어.
0: 그럼요.
1: 말에는 너무나 큰 무게가 있어.
0: 책임도 따르고요.
1: 맞아요. 예.
0: 자,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민만사 퀴즈! 오늘 튀르키예 민담 들어봤으니까 튀르키예 관련된 퀴즈 드립니다.
3: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소고기나 양고기, 닭고기 등을 구워 빵과 채소, 소스를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꼬치에 끼워 굽거나 커다란 꼬치에 쌓아 회전시키며 굽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죠.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보기 드립니다. 1번 김밥, 2번 케밥, 3번 국밥.
3: 정답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맞힌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0: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드릴까요?
1: 클론의 노래입니다. 난!

0: 민마사 퀴즈,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 정답은요?
1: 2번 케밥이었죠. 네. 안규철님, 2346님, 3548님 이분들 포함해서 5분께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고요.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수고한 남편에게 트로피를 주고 싶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노윤정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1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남편 나이 58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남편은 연초에 이미 연말에 퇴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회장님 말씀 때문이었대요.
2: 김상무, 이쪽은 우리 큰아들인데 일 좀 잘 가르쳐봐요. 1년이면 노하우 다 알려줄 수 있지?
0: 그리고 1년이 흐르자 점차로 담당 업무가 줄고 회의 참석에도 배제되며

0: 저는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1: 걱정 마. 우리 가족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집에서 보자.
0: 그 후 남편은 남은 연차가 있어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원하다. 회장님 목소리 안 듣고 회장님 큰아들 안 보니까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산책 중에 남편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면서요. 벤치에 앉아 허리 벨트를 풀고 신발도 벗고 시계도 풀고 숨을 천천히 고르고 있는데 정말 저도 같이 혼이 나가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부랴부랴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일시적으로 온몸에 오작동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1: 사실은 너무 화가 나. 19년을 일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아,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
0: 그날 남편 옆에서 같이 회장님 이름을 부르며 남편보다 더 크게, 더 세게 회사 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말해줬어요. 마음 편히 올해 1년 푹 쉬라고. 남편은 요즘 집안일에 재미가 들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사람이요. 청소, 빨래,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도 하고 빵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화도 드라마도 실컷 보고요.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퇴사했지만 남편 말대로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퇴직연금과 실업급여 그리고 제 월급으로 뭐 집안 경제도 그럭저럭 꾸려갈 만은 합니다. 7월 6일에는 남편의 차가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내준 차를 타던 남편이 퇴사하면서 차를 반납했는데 기분이 정말 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까짓것 제가 큰맘 먹고 남편한테 차 한 대 뽑아줬습니다.
1: 아니, 이게 진짜 내 차라고? 아이, 나 괜찮은데. 야, 너무 좋다.
0: 비록 큰 차는 아니지만 그동안 고생한 우리 남편에게 제가 주는 트로피예요. 남편은 꼭 새 차가 좋아서라기보단 뭐 그동안의 노력을 가족들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네요. 여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마워. 우리 앞으로 걷게 될 새로운 길도 열심히 잘 살아보자. 사랑해, 내 신랑.

0: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이어 들으신 노래 양희은 강승원의 당신 생각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그 8273님. 네. 와, 오늘 편지 너무너무 감동적이라 저도 집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해주셨고요.
0: 그렇죠.
1: 이정님도 진짜 잘하셨어요. 남편분이 그동안 가족들만 보고 사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두 분이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세요. 라고 응원을 진짜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0: 참 따뜻하지 않아요? 본인 일처럼 다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1: 어쩌면 우리가 네. 함께 부부가 이제 생활하면서 네. 그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현실에 가장 이상적인 정답이 아닌가.
0: 너무 보기 좋았어요.
1: 이게 참 우리 마음인데 쉽지는 않잖아요. 네. 야, 이렇게 서로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괜찮아 괜찮아.
0: 그럼요.
1: 서로 불안하지만 뒤로 감추는 거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조금 좋은 시간을 보내면 그 양분이 몸에 쌓이더라고요. 아,
0: 그럼요. 네. 건강만 그래서, 잘 생기시면 됩니다.
1: 그래서 네. 좋은 일들을 또 부르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난 이 와중에 그 회장님 좀 얄미워. 아들 그 교육시키고 그렇게 쏙.
0: 그러게요. 네.
1: 자, 이제 신수임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네.

0: 희망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속상한 마음에
2: 예, 아이고.
1: 목소리가 먼저 나왔네요.
2: 대본을 보고 걱정이 돼서. 아, 심신부터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1: 아이고, 예, 예, 지금 은천식 씨가 네. 대본에 그 사연을 먼저 네. 좀 보셔가지고.
2: 아, 젊은 분의 사연이네요.
1: 일단 맞아요. 예,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3: 오늘 사연은요, 아주 담담하면서도 깊은 예. 형제 간의 사랑을 보여준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올해 33 이재홍 씨입니다.
1: 젊은 분이시네요.
3: 네, 너무 젊은 분이시죠. 예. 그리고 이재홍 씨의 형 이호승 씨의 사연인데요. 그 재홍 씨의 경우는 한두 해 전부터 드디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돼서 네. 정육점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발골사였습니다.
2: 오, 예, 예.
3: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액암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2: 혈액암이요?
3: 네. 올 초 설 연휴 직후였는데요.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찾은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겁니다. 형 호승 씨의 목소리로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4: 작년 설 전부터 이게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배 쪽이.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이제 예약이 잡혀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그 이제 백혈병, 림프종이 생겼다고 발병이 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항암을 시작을 하긴 했죠. 집에다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걱정을 하실까봐 저한테만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암이 생기기 전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좀 컸죠. 뭐.

0: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긴 했죠. 정말 안 되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2년 차 됐는데 얘마저 가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1: 형 호승 씨의 목소리도 좀 떨리고 있네요.
2: 예, 그렇죠.
1: 어머니 걱정부터 하는 참 효자 아들들인 것 같은데.
2: 맞아요.
3: 항암 치료는 어떻게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2: 한 6차례, 7차례 항암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완치를 위해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의료진으로부터 듣게 돼요.
3: 그렇죠.
2: 이식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조직이 일치하는 공여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행인 게 형 호승 씨의 조직이 100% 일치한다는 어머. 결과가 나왔습니다.
3: 진짜 너무 다행이세요.
2: 예. 형은 이식을 앞두고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정말 조금도 없었다고 해요. 그냥 피 한 번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말도 듣고 곧바로 검사를 받았고요. 담담하게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동생이 없어지면 어머니와 저 둘만 남는 거니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고요. 그렇게 지난해 9월 재웅 씨는 형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았습니다.
1: 그 당연하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잖아 이게, 그죠?
2: 네, 맞아요.
3: 사실 행동으로
2: 네.
3: 또 옮기는 거니까.
1: 그렇죠. 그런 이식 이후엔 상황이 좀 좋아진 건가요?
2: 아,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식 직후에 재홍 씨에게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라는 희귀 합병증까지 겹치고 말았어요.
3: 그게 뭐예요?
2: 이 병이 주로 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급성 피부 점막 전신 질환인데요. 그 상황이 정말 안 좋았던 거예요. 재홍 씨는 이 병 때문에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온몸의 피부가 벗겨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흉터가 아직까지도 깊이 남아있더라고요. 이식만 하면 정말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벼랑간 닥친 이 합병증으로 석 달간 추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요. 결국 이식 4개월 만에 암이 재발하는 불행까지 닥쳐왔습니다. 100% 일치하는 공여자였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컸거든요. 항암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항암 후유증으로 인해서 폐렴과 폐혈증까지 겹치는 바람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는 가족으로서는 차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까지 들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응급 상황이 계속 휘몰아치면서 형 호승 씨는 운영하던 문구점을 정리하고 반년 가까이 동생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1: 형님이 하시던 일까지 정리하고 지금 간병에만 매달리고 계신 상황이군요.
2: 네.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고요. 그 선택에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33살의 젊은 청년이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게 벌써 두 번째잖아요.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다행히 이번에도 중환자실에서 고비는 가까스로 넘겼는데요. 아직 감염 문제가 남아있어서 1인실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길고 긴 사토를 벌이고 있는 이 재홍 씨 곁을 형 호승 씨가 24시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식부터 지금 중환자실 간병까지 형은 동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0: 간병인 쓰는 것보다 이제 제가 해주는 게, 마침 또 제가 일을 하고 있었으면 못 해줬을 건데 마침 쉬고 있던 상황이었고 간병인 쓰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동생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있게 됐죠.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걸 이제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게 좋은 거죠. 예. 그전에는 이제 얘는 좀 어땠을까, 좀 괜찮아졌나 이런 생각을 들다가 지금은 제가 아주 괜찮아지고 있는 걸 보고 있고, 또 이제 중간에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은 간호사분들한테 이제 상황을 바로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아, 저는 몸은 피곤하고 뭐 힘들지만 지금은 다 괜찮아요. 그런 건 다 버틸 수 있어요. 예.
3: 아, 몸이 진짜 정말 든든하고 확 뜨거운 어떤 애정이 너무 느껴져요.
2: 맞아요.
1: 몸이 힘들어도 다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3: 강하다. 말이
2: 참. 맞아요.
1: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3: 맞아, 맞아. 네.
2: 그 정말 딱 츤데레라는 말이 그 유행이었잖아요.
1: 그렇죠.
2: 형에게 딱 맞는 말인 것
3: 그
2: 같아요.
3: 동생들이 바라는 그 형의 그 이상적인 모습 같은 느낌이랄까.
1: 그렇죠. 네. 속으로는 진짜 굉장히 힘들 텐데.
2: 맞아요. 네. 네. 근데 아마 그 동생 앞에서는 전혀 티 안 내실 거고요. 제 맞아. 앞에서도 굉장히 좀 속으로 울음을 삼키시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 모습마저 좀 안타까웠는데

0: 실제로 동생이 중환자실에 내려간 뒤로 형은 이제 혼자 병원 복도를 이리저리 서성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거리는 날들이 좀 많아졌다고 해요. 저 혼잣말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혼잣말 마지막 컷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최근에 이제 동생이 중환자실 가고 나서 그냥 이제 돌아다니다가 아무 생각이 안 들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괜찮아지겠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얘기를 이제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완쾌될 거라는 걸 믿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원래 그렇게 바라던 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예.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은 또, 일어나야죠, 예.
2: 그럼요. 형이 그렇게 밖에서 정말 의지 있게 동생한테
0: 네.
2: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잖아요.
0: 네.
2: 저는 그 형이 계속 중얼거리는 게 정말 형만의 기도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정말 간절한 마음.
0: 그리고 형님은 그 처음 진단받았던 순간부터 굳게 믿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내 동생은 분명히 일어설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고비가 많았음에도 지금 재용 씨가 꿋꿋이 버텨주고 계시거든요.
2: 그럼요,
0: 그것도
2: 그럼요.
0: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 그게 얼마나 큰 힘인데요.
0: 네.
2: 예.
0: 뭐, 비록 지금은 1인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지만,
2: 네.
0: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되면요.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암 반응이 좀 어떻게 진행되나 지켜보면서 두 번째 조혈모세포 이식도 계획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2: 네.
0: 비록 지난 이식때에는 모두의 예상을 좀 뒤엎고 위험한 고비를 만나게 됐지만, 이번만큼은 부디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온 가족이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2: 그럼요.
3: 형이 지금 동생에게 몸의 일부를 나눠준 거고, 그죠?
2: 그럼요.
3: 곁을 지켜가면서 그 회복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재용 씨가 다시 건강하게 걷고, 그죠? 형도 재용 씨도 모두 다시 일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0: 네,
3: 와야겠네요.
0: 왔으면 좋겠어요.
3: 네.
2: 형과 지금 재용 씨가 가장 단단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네.
2: 네, 그래서 왠지 그 형의 아주 다부지고 강인한 그 의지, 그러나 좀 불안해하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3: 사람인데.
2: 근데 그게 동생의 의지이기도 한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오늘 그 열정을 저희가 모두 좀 모아서
3: 네.
2: 더 퍼드리기 위해
3: 그렇죠.
2: 예, 마음으로 정말 응원해 주실 분도 감사드리고 또 물질적으로 응원해
3: 네.
2: 주실 분들에게 계좌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3: 그렇습니다. 33살의
2: 네.
3: 청년에게 응원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앞으로 계좌번호 2개 있는데요. 둘다 기업은행 겁니다.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 숫자 2번을 10개 찍어주시면 돼요. 22222222 이겁니다.
2: 네, 또 하나 조금 긴 계좌는 2를 9개 찍어주시고 뒤에 01037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3: 네.
2: 기업은행이고, 아, 정말 힘들다. 그러면 2를 10번 찍는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2: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 확인 부탁드릴게요.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아,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 잘 모아서 이재웅 씨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 지금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0: 네네,
2: 아마
0: 맞아요.
2: 형님께서 이걸 그대로 전달받아 동생께 정말 잘 응원으로 전해주실 것 같아요.
0: 네.
2: 예.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3: 그러게요, 진짜.
0: 그러니까요.
3: 힘내십시오, 우리
2: 네,
3: 형제분들. 예.
2: 진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3: 네.
2: 일어나실 거예요.
0: 네.
3: 저긴 있더라고요.
2: 네, 그럼요. 신순 리포터 애쓰셨어요.
0: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2: 네.
0: 뵙겠습니다. 안녕히
2: 고맙습니다.
0: 계세요.
2: 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4: 환인제약.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용오리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용오리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0: 하는 쥐소리 때문에 아외기 소리라고 부른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네, 1501님께서 지라씨 오늘도 역시 웃겼다가 감동했다가 가슴 찡했다가 다 하네요. 지라씨 되는 모든 청취자분들 모두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고 네, 하셨습니다.
3: 진짜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1: 네.
3: 존박의 스마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묵기에서 보내는 특별한 1박 2일 우리 가족 묵개나들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주 주말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우리 가족 묵개나들이는 7월 19일 일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자연음식 체험, 별빛 공연, 가족사진 촬영 등 우리 가족만의 여름날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미래문화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미래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내딸에 티내딸이
0: 음주 후엔 티맵대리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입장을 묻자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지는 않는다면서 대응도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경찰 수사를 감시하는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담조사기구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 비리 수사대도 신설됩니다.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으로 경찰관 순환 인사제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유 작가님이 지적하신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직접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진심으로 조언할 게 있으면 대통령에게 편지를 하던지 별도 인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어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지만 매우

0: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초호황을 맞고 있는 반도체 사업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총 2천억 원을 출연해서 금융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금융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측은 삼성전자가 1,500억 원을 출연하고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 등 금융관계사가 500억 원을 공동 출연해서 금융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사업 운영자금, 창업자금, 긴급 생계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권과 전라권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라 서해안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은 최대 80mm, 충청권도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MBC 6시 뉴스 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심리학 책에 나오는 얘긴데요. 중간고사를 잘 본 중학생 자녀에게 칭찬보다는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다. 기말고사를 잘 보고 오면 또 고등학교 때 실력이 진짜 실력이야. 그러다 수능 시험을 잘 치고 나면 대학 가서 잘해야 한다. 그렇게 대학생활도 직장생활 준비로 희생되고 직장생활은 노후 대책을 위해 희생되며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희생되는 인생. 미래라는 두 글자에 매여 지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 가끔씩은 멈춰서서 돌아보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국민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방패로 쓰일 때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장윤기 사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에 대해 오늘 정부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 앞에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무너져 내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패한 비리 경찰은 아예 조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질적인 연고지 유착을 끊기 위한 순환 인사제 전면 도입과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원천 차단할 가족 사건 자진 신고 및 상피제 도입도 함께 약속했는데요. 오늘의 대국민 사과와 쇄신 다짐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소나기 피하기가 될지 아니면 진정한 경찰개혁의 출발점이 될지 모두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행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거.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7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에서 연극협회를 만들고 문경연극계를 이끄는 분이죠. 잠시 후 문경연극협회 남우성 협회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0: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내일 쉬는 날인데요. 바로 제헌절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0: 이 제헌절이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데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제헌절이 그 만들 제자에 헌법 헌자를 써서 헌법을 만든 날, 이 정도 의미가 되는데, 네. 정확히는 1948년 7월 17일 날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네. 보통 헌법은 요즘에는 이제 국민투표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헌헌법은 국민투표로 된 게 아닙니다. 예, 제헌국회에서 의결해서 공포했습니다.
0: 아하.
3: 그래서 이제 좀 현재의 헌법과는 다른 절차가 있었고요. 연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3: 다 아시듯이 광복 이후에 38섬 이남 지역에는 미군정이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 미군정 스스로 공포한 국회의원 선거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네.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입장에 서 있던 당시 남북협상에 참가한 김구, 김규식 등은 이 선거를 거부했고요.
0: 네, 그렇죠.
3: 또 뭐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폭동으로 6개 선거구에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사태도 발생했는데, 이런 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0: 네.
3: 또 이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남녀에게 평등하게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인정했다는 건데요. 참고로 뭐 1919년에 네덜란드, 20년에는 미국, 26년에 튀르키예, 44년 프랑스, 45년 이탈리아, 그리고 71년엔 스위스, 84년에 리히텐슈타인에서 이제 여성의 선거권이 주어졌는데요. 그리고 우리도 상당히 그쪽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선진적이 다 할 수 있죠. 네,
0: 그러네요.
3: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0: 네.
3: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0: 어허.
3: 거죠.
0: 참 이
3: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제대로 한 거라 볼 수 있고요.
0: 그러네요.
3: 그리고 당시에 국회의원 수를 총 300명으로 했습니다.
0: 네.
3: 그런데 특이한 것은 북한 지역에 백석을 할당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 그 선거해라 이랬는데, 네. 안 해가지고 우린 뭐 어쩔 수 이렇게 된 거죠. 하여튼 백석을 북한 지역에 할당했다는 특성이 있고요.
0: 네.
3: 그래서 이제 선거를 5월 10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지역 백석은 뭐 어차피 선거를 못 했고, 또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무장투쟁 때문에 선거 무효로 된 두석을 제외하고,
0: 네.
3: 198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50선거에서 선출이 됩니다.
0: 음흠.
3: 그래서 제1대 국회가 1948년 5월 31일 날 개원을 하고,
0: 네.
3: 이제 제1차 회의를 개회하기 이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헌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0: 네.
3: 제1대 국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헌법을 만드는, 즉 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0: 그래서 그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논의와 조정 끝에 헌법안이 만들어졌고 마침내 1948년 6월 23일에 국회 본의에 그 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1: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네요.
0: 그렇죠. 상정까지 이제 채 한 달이 안 걸린 거죠. 네. 5월 31일 날 열어가지고 한 20여일 된 건데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고 모두 온 힘을 투자했구나 이래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국회 본회로 넘어간 게 6월 23일이고
1: 네.
0: 본회의에서 헌법을 세 번, 3회 독을 합니다. 읽으면서 뭐 논의를 하고 이런 거겠죠.
1: 네.
0: 그래서 1948년 7월 12일 날 대한민국 헌법이 제헌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아하.
0: 그리고 나서 5일 뒤죠. 1948년 7월 17일 공포 네. 시행되었다는 거니까 이때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기념하는
1: 네.
0: 거고요.
1: 네. 공포 시행된 날.
0: 근데 7월 17일이란 게 또 네. 의미가 있는 게 조선왕조 건국일입니다.
1: 아.
0: 그래서 이에 좀 맞춰서 연속성을 네. 준다 이런 의미에서 7월 17일 했다 이런 아하. 견해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하여튼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고요.
1: 네.
0: 그래서 좀 이게 절차를 살펴봤고요.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참 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현대적인 의미의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1: 네.
0: 좀 특이한 점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1: 어떤 거요?
0: 경제 질서에서는 그 자유시장 경제라기보단 통제 경제를 경제 질서의 주축으로 삼았다는 오. 점이죠.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1: 그러네요.
0: 좀 84조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한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현재의 헌법을 보면요.
1: 네.
0: 여기 보면 이제 막 사회정의 실현 이게 우선이고 그 안에서 자유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 네.
0: 현재는 헌법 제9장에서 제119조에서 뭐라 돼 있냐면 1조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1: 다르네요.
0: 자유 우선이고 이건 국가가 좀 네, 사회적인 우선이라 볼 수 있죠.
1: 거고.
0: 그리고 참고로 현재 그 119조 2항에서는 뭐 이에 더해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선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하며 쭉 해가 뭐 조정을 하시다. 이렇게 했으니까
1: 네.
0: 1조가 자유와 창의가 기본이다. 이렇게 현재는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다른
1: 달랐네요.
0: 거죠. 이런
1: 네.
0: 점이 있고요. 차이가 있고. 또 이게 제가 통제경제를 기본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 견해라기보다는
1: 네.
0: 그 제 은사님이신 또 정종석 교수님 서울대에 계신데요.
1: 네.
0: 그분 저서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헌법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제가 보면요. 또 85조에 이게 또 특이합니다. 광물 기타 중요 지하 자원, 수산 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1: 오.
0: 공공 필요에 의해 일정 기간 뭐 특화하거나 뭐 할 수 있다는데 기본적으로는 광물이나 기타 지하 자원이 국유입니다.
1: 오호.
0: 이게 굉장히 좀 다르죠.
1: 네, 다르네요.
0: 예. 그리고 86조가 또 굉장히 어쩌면 사회주의적인 건데요.
1: 네.
0: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요래 놨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인데요.
1: 네.
0: 이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1: 아하.
0: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야 됩니다.
1: 오.
0: 농사를 실제 짓는다는 걸
1: 네.
0: 입증을 해야 돼요.
1: 아하.
0: 그래서 이게 뭐 농지 살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농지 취득 절차 있는 건 바로 이 제헌헌법부터 내려온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많지 않아요.
1: 그래요?
0: 그렇죠. 다른 나라는 뭐 돈 많은 농지 사보고 이러는데
1: 네.
0: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제헌헌법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87조에서
1: 네.
0: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 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가 아니라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용으로 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굉장히 국가주의적 공공주의적인 거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88조에는 또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해서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1: 어구.
0: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하면 법률에 정하는 바에 행한다. 이런 규정까지 있어서
1: 네.
0: 국가 주도성이 농후한 경제 질서 규정했다. 이런
1: 그러네.
0: 특성이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1: 네.
0: 좀 다르죠.
1: 굉장히 다르네요.
0: 좀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게
1: 네.
0: 요즘 이제 모 기업들 막 반도체 돈 많이 벌어서 이익을 노동자들 근로자들도 좀 노나 달라 이런.

0: 논리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성과급 논쟁이죠.
1: 네.
0: 아, 그런데 재헌헌법 18조를 보면요. 참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 범위 내 보장한다. 이 규정은 뭐 지금도 뭐 있는데요.
1: 네.
0: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 오.
0: 이렇게 이제 규정한 거죠.
1: 네.
0: 다시 말씀드리면 재헌헌법에서는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점권을 인정하는 특색이 있었다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때에 이제 지금 논쟁되고 있는 게
1: 네.
0: 헌법에 못 박혀 있었다는
1: 거죠. 그 당시에는 헌법에까지 예.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게.
0: 그렇죠. 굉장히 좀 이게 뭐랄까요.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 신경을 쓴 부분이 있죠.
1: 네.
0: 그렇습니다. 이 점이 좀 경제 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과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1: 네.
0: 또 한 번 주목할 점은 헌법 전문이라고 있습니다. 헌법 1조부터 쭉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걸 앞전자서 헌법 전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전문이 있지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헌헌법상은 전문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오.
0: 그러니까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명시하고 있고
1: 네.
0: 또 민주 독립국가를 다시 건립한다, 재건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건립 시기를 언제로 볼지에 대해서 이제 뭐 뉴라이트 진영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뭐
1: 있죠.
0: 그런데 요 점은 이제 참고하셔서 각자 판단하시면 된다는 점이 있고요.
1: 네.
0: 이상이 좀 재헌헌법의 제정의 경위 또 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1: 네.
0: 참 말씀드리려면 밤새워 드려도 많습니다. 법이 의외로 참 재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참고로 그 지금 청취자들 댁에 가시면은 7월 17일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달력이 많을
1: 네.
0: 거예요.
1: 빨간 날인지 몰랐어요. 심지어
0: 그렇죠.
1: 저는.
0: 그래서 제가 법률사무소한테 저희 사무실 내일 출근하려고 했거든요.
1: 네.
0: 그럼 오지 마라 이랬는데 왜냐하면 이게 재헌절이 원래는 공휴일이었는데
1: 네.
0: 공휴일이 또 2008년 정도도 아니다가 올해 들어서 공휴일이 됐습니다.
1: 아, 올해 들어 딱 된
0: 예,
1: 거군요.
0: 올해 초부터 이제 법률이 바뀌고 하니까 작년에 12월 때 나온 달력들이
1: 네.
0: 그 검은색으로 해놓은 거죠.
1: 아하,
0: 그래서 내일은 그래서. 공휴일이 맞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직장 안 나가셔도 되고 나가시더라도 네. 좀 추가 수당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럼 국경일과 공휴일이 법적 개념이 뭐가 다른가 이 점이죠.
1: 그러니까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0: 제가 오늘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1: 네.
0: 공휴일은 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 오.
0: 이름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입니다.
1: 오, 그렇군요.
0: 그래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조에서
1: 네.
0: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경일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1: 음흠.
0: 제2조에서 국경일에 국경일은 다음에 각화 같다 이래서 국경일은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렇습니다. 요거는 상식적 알아주면 좋은데
1: 네.
0: 3월 3일절이고요.
1: 네.
0: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10월 3일이죠. 한글날 10월 9일 요렇게 다섯 개가 국경일입니다.
1: 아, 이 다섯 개만 국경일이군요.
0: 네. 5대 국경일인데 여섯 개가 아니라 다섯 개입니다.
1: 네.
0: 그리고 한편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1: 네.
0: 내용을 보면 1조가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는 목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1: 네.
0: 2조의 공휴일을 정하고 있는데 11가지입니다.
1: 11개요.
0: 네, 첫 번째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1: 그러니까
0: 다섯 날은 다 쉬는 거죠. 그런데
1: 네.
0: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제헌절 이런 게 빠졌던 거죠.
1: 그런데
0: 네. 하여튼 올해부터는 국경일은 다 공휴일입니다.
1: 네.
0: 그리고 1월 1일. 그다음에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번째는 부처님 오신 날 갈로하고 음력 4월 8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오.
0: 우리나라 법률에 갈로하고 음력 날짜도 명시돼 있다는
1: 네.
0: 게 좀 흥미롭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다섯 번째 노동절 5월 1일, 여섯 번째 어린이날, 일곱 번째 현충일 6월 6일, 여덟 번째는 추석 전날 추석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갈로하고 음력 8월 14일 15, 16 이렇게 친절하게 법률 자체에 돼 있고요.
1: 음력까지.
0: 예. 그리고 아홉 번째가 크리스마스인데요.
1: 네.
0: 그 법률에 크리스마스를 뭐라 써놓은지 아십니까?
1: 뭐라고 되어 있나요?
0: 기독 탄신일.
1: 아, 기독 탄신일.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흥미롭죠.
1: 아.
0: 그리고 열 번째는 공직선거법상 뭐 선거의 선거 이렇게 해놓고, 열한
1: 네.
0: 번째는 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일이 다 공휴일이 되었고, 그
1: 네.
0: 외에 이제 이런 날들은 공휴일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마음먹으면 예를 들어 억수로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
1: 네.
0: 이제 수시 지정하면 내일은 공휴일 지정하면 내일

0: 쉬는 겁니다.
1: 얼마나 달콤할까요?
0: 그렇죠. 그래서 정부 권한이 이렇게 명시되어 네. 있다는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헌법이란 게 국민들이 항상 숙지를 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노력을 좀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0: 안 그러면 그 정신이나 규범력이 어느 순간 슬금슬금 훼손돼버리는 점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뭐 우리 역사도 그렇고 세계사 쪽으로 알 수 있는데요.
1: 네.
0: 내일이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참 공휴일이라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1: 네.
0: 그것도 그렇지만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 또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내일 제헌절이니까요. 푹 쉬시면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하시면서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2: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딸 낳고?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8: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6시 25분 1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올해 1월이죠. 문경 연극계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문경 지역 연극 문화의 구심점이 될 한국연극협회 문경지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요.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죠. 한국연극협회 문경지부 남우성 협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극협회 문경지부 남우성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동남아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0: 네, 이렇게 문경연극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는데요. 초대 지부장이라는 정말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소감부터 네. 들어볼까요?
1: 먼저 라디오 오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극협회는 사실 인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마추어 연극이나 뭐 거리극 정도는 회원 신청이나 심사 자격조차가 되질 않거든요. 오. 그래서 각 지부, 지회 등 이사회를 거쳐서 한국연극협회 최종 인준심사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한 개 지부당 하나의 극단이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저희 옆 동네 상주만 해도 이제 등지극단이라든지 공터다, 문경은 뭐 남았을 때 이런 식이죠.
0: 네.
1: 아, 하여튼 뭐 우리 문경이 사사발 축제를 비롯해서 뭐 축제의 고장이기도 하지만은 이야기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백두대관의 중심이고 문경 세제에 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만큼 연극적 소재가 많다는 얘기죠.
0: 네.

0: 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어요. 우리 저 김학홍 시장님께서 문화예술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문화예술의 조예가 아주 깊으십니다.
1: 네.
0: 정말 기대가 많고요. 어쨌거나 지방 소멸시대니 인구 절벽이니 또 우리 문경시도 좀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우리 문경시의 공무원분들도 정말 고군분투하시고 어쨌거나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는 문화예술이 위로가 됩니다. 또 중심에 하여튼 연극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발맞춰서 활력 넘치는 문경 되도록 열심히 작품 활동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많은 분들이 거는 기대가 크실 텐데요. 그런데요. 네네. 10년 전에요. 도시랑 연극계를 완전히 떠나겠다. 이 마음으로 문경으로 귀촌을 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문경에서 이 연극에 대한 열정이 다시 고개를 든 걸까요?
0: 제가 사실 여기 강신호 작가님 질문지 보고 한참을 네. 웃었어요. 문경에서 다시 고개를 들게 됐다고 그래서
1: 네.
0: 이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싸울 때 쓰는 레파토리거든요.
1: 아.
0: 이게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는데
1: 네.
0: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문경 연극에 뭐 책임 어쩌고 그러냐. 그래서 하여튼 뭐 한참을 웃었습니다. 정말 조용히 식당이나 하려고 지금 내려왔는데
1: 네.
0: 송나영 아나운서님 명태 막국수 혹시 아시나요?
1: 어우 좋아하죠.
0: 네. 또 문경하면 또 오미자 주산지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문경 오미자로 저희 남한골에서 오미자 명태에도 만듭니다. 꼭 한번 드시러 오시고요.
1: 네.
0: 암튼 문경 와서 식당이나 하면서 이 지역에 도움을 받고 사는데 문경에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냈고요. 제가
1: 네.
0: 올해로 이제 이 일을 연극을 고민한 게 40년 차가 됐는데
1: 와.
0: 우리 문경에 이제 연극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 연극 인생에 정말 이제 소중한 일이 됐습니다.
1: 네.
0: 우리 집사람도 제작자로 이제 극단 대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연극 일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1: 협회장님의 부인이시죠. 안선영 극단 대표님과 함께 이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 연극의 기반을 네. 다져오셨는데요. 사실 사비로 살림을 꾸린다는 게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은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나요?
0: 이게 지방극단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상황들에 처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북 청도에 공연한다고 해서 청도지부 공연을 한번 갔다 온 적이
1: 네.
0: 있어요. 거기도 부부가 조그만 소극장에서 관객도 없는 데서 연극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오, 그렇군요.
0: 제가 뭐 각 지역마다 똑같은 상황이기는 한데 얼마 전에 저희가 경북도청에서 경북연극협회 간담회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뭐 연극에 이제 뭐 연극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총의 다른 단체들하고는 다르게 그야말로 이제 제작비 확보가 안 되면 활동 자체가 안 됩니다. 다행히 또 문화예술과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1: 네.
0: 저희는 또 매년 경북연극제가 열리는데 이게 전국연극제 예선이죠.
1: 네.
0: 이렇게 매년 또 창작을 해서 공연하는 게 이제 각 지부의 1년 농사가 되는데 저희도 하여튼 그때마다 좀 부부싸움도 많아집니다. 그래 뭐 하여튼 계속 또 의미를 찾고
1: 네.
0: 또 다음 작품을 또 준비해가고 그렇게 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운강 2강년 기념관하고 또 업무 협약식을 또 진행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 또 황용건 관장님께서 또 그렇게 열정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함께 연극 작업이라든지 저희가 청소년 영화 연극학교도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좀 구상을 하고 그래서 개발을 좀 하려고
1: 네.
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하여튼 이렇게 지역에서 하나둘 관심을 가져주셔서
1: 네.
0: 이제 저희 뭐 부부가 외롭지 않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 그럼
0: 또
1: 이것
0: 문경시에서 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1: 네.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문경제부 창립 이후에 블랙코미디 연극이죠. 늙은 도둑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셨던데요.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0: 늙은 도둑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네요. 이상호 뭐 가깝게 지낸 형님이셨는데 극단 차이무라는 극단에서 거의 뭐 한 20년 넘게 작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1: 네.
0: 이제 공연이 올라가는 작품인데
1: 네.
0: 이게 이제 그 도둑들이 이제 어떤 공간에 들어가

0: 시민들께서도, 아, 우리 또 문경 지역에서 또 문경 사람들의 무대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좀 놀라셨을 겁니다.
1: 그럼 앞으로 뭐 계획하고 있는 공연 따로 있으신가요?
0: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운강 2강년 의병장 얘기라든지, 네. 또 박열 열사 이야기, 그리고 또 세제 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소재들을 활용해서,
1: 네.
0: 공연을 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저는 지부장님 모시면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AI 시대라고 하는데 대체 불가능한 예술이 바로 연극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술이 모든 걸 대신하는 이 시대에 연극만이 주는 힘은 뭐라고 보시나요?
0: 생명력이죠.
1: 어허.
0: 아,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호흡입니다.
1: 네.
0: 숨쉰다고 하는 인간의 이 행위, 그것은 사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사실은 연극을 우리가 제대로 호흡하고 느끼려면 소극장 연극을 봐야 되고, 또 소극장 연극이 가능해지려면 그만큼 디테일하게 인간의 호흡을 다뤄야 되고,
1: 네.
0: 그래서 연극이라고 하는 거는 AI를 뭐 피지컬 AI로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요.
1: 네.
0: 결국엔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지는 행위가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네.
1: 그러면 문경의 소극장 마련을 위해서 지금 어떤 숙제들이 남아 있나요?
0: 사실 여기 이제 문화원이랄지 이제 소극장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1: 네.
0: 그 동안에는 우리 문경 지역에 이제 축제라든지 어떤 관광 산업 쪽에 그렇게 좀 많은 투자라든지 관심도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전국적인 어떤 축제 행사도 좀 만들어내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어떤 문제의 어떤 이렇게 핵심을 들어가 보면 사실 문화예술 쪽에서 그 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극이라고 하는 것도,
1: 네.
0: 소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좀 만들어져서, 또 우리 계속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역의 그 전문 인력들이 좀 양성이 되고,
1: 네.
0: 제가 좀 계속 여기 의원님들이라든지 제 말씀을 드리고 다니고 있는데, 또 많이 관심들도 가져주시고, 우리 김학홍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1: 네.
0: 또 조만간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1: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네, 우리 문경에 그 예전에 보면은 저기 뭐야 문경 그 소재로 드라마들이 좀 많이 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뭐 귀신 네. 이야기라든지
1: 그랬죠.
0: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문경의 이야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작품화 시켜서 뭐 문경에서뿐만 아니라 서울 대학로에서도 공연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1: 네.
0: 수준 높은 공연들을 좀 만들어낼 겁니다.
1: 네.
0: 하여튼 문경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축제에 많이 좀 놀러와 주시고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이 지역 네. 연극 문화의 구심점으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시길 정말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0: 네,
1: 잘
0: 감사합니다.
1: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국연극협회 문경지부 남우성 협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인미입니다.
0: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셨던데요. 어떤 연유로 최고위원 출마를 결정하신 건가요?
1: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늦은 결심이긴 하지만 어저께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0: 영남권에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최고위원 출마는 처음인데요. 저희가 워낙 당세가 작아요.
1: 네.
0: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는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1: 네.
0: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그 뒤에 당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건 집권 여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만드는 야당 정치 지도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당과 대통령실과의 끊임없는 잡음들이 나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해주는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한데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네, 그런 지도부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1: 네.
0: 하나와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 혹은 또 호남 중심의 정당이라는 인식을 저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네.
0: 예, 그래서 영남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저 같은 사람이 민생 그리고 지방주도 성장 그걸 통한 국가 대도약 이런 이슈들 거기에 더해서 정치개혁의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기에는 제가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어려운 싸움이지만
1: 네.
0: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1: 그렇군요.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겠고요. 지금 당권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정청래 의원이 연임 도전을 선언했는데 그 와중에 송영길 의원이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깔보는 느낌이 있다라고 직격을 했거든요. 이 상황
0: 네.
1: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야당 정치가 아니라 협의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여당 지도부가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1: 네.
0: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청래 의원의 연임 도전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 매우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1: 네.
0: 지나친 뭐 이런 과도한 표현으로 상대를 좀 모욕하는 듯한 메시지 이런 거는 선거 끝난 다음에도 저희 당내에 그러면 앙금이 남아있거든요.
1: 네.
0: 이게 감정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많고 이런 게 당의 통합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캠프들이 좀 서로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리고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는데 이 룰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오래 끌 일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전준위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걸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일주일 넘게 논의하면서 논의가 커진 거예요.
1: 네.
0: 논란이 막 생긴 거죠. 그런데 이미 선호투표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24년도 전당대회에서 이게 의결이 됐던 거고요.
1: 네.
0: 거기다 25년도에 저희가 보궐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자녀 임기를 수행할 당대표를 뽑을 때도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이죠. 그때 정청래 최고위원이 참여한 전준위에서 이 도입을 결정을 했었어요.
1: 네.
0: 후보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그런데 당시 후보가 2명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을 때는 이게 도입이 안 됐는데 경북 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후보가 4명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당시 도당위원장 후보 선거에서는 이 선호투표제가 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전례도 있고 당헌 개정 없이 당규 개정만으로도 선호투표제 시행이 가능한 일이었는데
1: 네.
0: 그렇다면 굳이 처음부터 당헌 당규를 이유로 논란을 만들 이유는 없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더 아쉬운 건
1: 네.
0: 이게 만약에 선호투표제가 당규 개정을 통해서 도입하기로 했다면 당원당규 미비로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뽑는 것을 다음으로 미뤘거든요.
1: 네, 물 건너갔더라고요. 예.
0: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0: 뭐가 더 중요한 거지?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지? 라는 좀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결정
1: 네.
0: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1: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서 요란하게 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런 뼈 있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당권 주자들의 경쟁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0: 뭐,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한 발언이긴 하지만,
1: 네.
0: 뭐, 이런 발언은 정치권에서 또 염두에 둬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신중하고
1: 네.
0: 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의도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발언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긴 하지만, 민주당을 향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속도전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1: 네.
0: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1: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당내에서는 11명 의원이 예외적 허용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지도부도 숙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기존에는 이게 당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당론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0: 네, 이게 당론이었다기보다는 이게 가끔 기사가 나올 때도 보면은 서로 당론이다, 아니다, 원칙이었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가 좀 엇갈리는 측면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검찰 보안수사권,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의 폐지에 대한 의견도 분명합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사실 정윤기 사건을 통해서 특수검찰만이 검찰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1: 네.
0: 특수검찰 사건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루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남용하고 그걸 통해서 기소를 무분별하게 해내는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마땅한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경찰 수사에 대한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1: 네.
0: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경우에 피해를 입었을 때 대책이 없다. 이런 국민들의 약간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이 원칙은 굉장히 분명한 거고요.
1: 네.
0: 이 원칙 하에 이런 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다라고 좀 저는 지금 저희 당내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1: 네.
0: 또 저희 당에서는 형소법 개정 TF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1: 네.
0: 근데 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홍기현 의원과 몇 분의 의원들이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
1: 네.
0: 이거를 반개혁적인 발언, 그러니까 법안으로 이게 선을 긋고 그 의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또 당원들이 이 의원들을 향해서 항의하도록 유도하고, 저는 이거는 한때 그래도 당 지도부였던 분은
1: 네.
0: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당내 이견이 노출되고 있긴 하지만, 숙고하는 자세로 함께 담론을 나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명태균 게이트로 넘어가서요. 1심 재판에서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작업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0: 네.
1: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이게 사실 이 사건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는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김영선 이 다섯 명이잖아요.
1: 네.
0: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에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게이트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1: 네.
0: 결국 이번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 유죄 판결이 단순히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여론조사가

0: 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게 결국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는 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것. 그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1: 네.
0: 이후에 다른 재판에도 이것이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7월 22일 날 1심 선고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앞두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같은 방식이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김한정 씨가 돈을 대신 대준 거예요.
1: 네. 네.
0: 예. 그래서 22일 날 1심 선고가 어떻게 그 판결이 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1: 그러네요. 재판부가 특히나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연결고리로 공범 김건희 씨를 명확히 지목을 했거든요. 1,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던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이었는데 특검이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이건 진짜 윤석열과 김건희는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잖아요.
1: 네.
0: 따로 볼 수 없는 거고
1: 네.
0: 윤석열이 유죄면 김건희 역시 유죄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판결은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영향력을 요구했고 이런 명태균 게이트의 요 구조를 법원이 처음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1: 네.
0: 대법원에서도 이걸 반영한다면 김건희 씨 무죄가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저희가 재판 얘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불가를 선언하자 한 의원이 장 대표와 당권파는 소수다 이런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질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0: 요즘 장동혁 대표가 그 당내에 있으면 굉장히 이 불편한가 봅니다. 그러니 계속 당외로 나가시고
1: 네.
0: 장외로 나가서 보여주는 행동이 같은 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 대표로서 보여주는 처신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이게 글쎄요. 이거는 이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1: 네.
0: 그 중심에 장동혁 대표가 있다는 것 장동혁 대표는 강성 당원들 지지를 받고 그것에 의존해서 지금 정치 생명을 이렇게 버텨나가고 있다는 것
1: 네.
0: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애 집회 집착하고 있어서 민생과 멀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1: 네.
0: 뭐 이렇게 당내 목소리 외면하고 뭐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또 건전한 보수나 건전한 야당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이런 행보는 참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1: 네.
0: 다른 당이긴 하지만.
1: 사실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0: 근데 정치는
1: 네.
0: 사실은 여야 파트너가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1: 네.
0: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뭐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국민들한테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네.
0: 정치를 하려면 우리 정당이 모두 다 좀 반듯하게 서야 또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또 대변될 수 있는 거여서
1: 네.
0: 결코 저희한테도 좋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열리지를 않고 있어요.
1: 그러니까
0: 상임위 구성을 못 하고 있어요.
1: 이건 뭐 언제쯤 가닥이 나올까요? 알 수 없는 걸까요?
0: 의장은 재원절 전까지 마무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1: 네.
0: 오늘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재원절 행사가 반쪽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고 그게 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1: 네.
0: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오늘 열리려고 하면
1: 네.
0: 화요일 날인가? 그날 원구성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서 해서 상임위 배정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상임위원장 그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1: 네.
0: 안 했거든요.
1: 그렇군요.
0: 여기서 아마 다음 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반쪽짜리 재연절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해.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지금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무려 18년 만입니다. 올해부터 제헌절이 다시 우리 곁에 빨간 날로 돌아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황금 연휴에 설레는 마음도 크지만 그보다 먼저 제헌절이 품은 묵직한 의미를 떠올려 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란 주춧돌이 놓였는데요. 헌법이 지향하는 상생과 평등의 가치가 우리 삶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바라고요. 또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와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마음씨가 곱고 정이 많은 학생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 받을 거야. 아주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 거야. 하지만 학생이 좋아하는 말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말들이 아니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덕담이었겠지. 엄유진의 만화 펀자 이씨툰에 나오는 어머니의 얘기였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말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상처가 많죠. 하지만 말 속에 숨겨진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서운한 마음 줄어들겠죠?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 안정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1: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7: 라디오
6: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의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의 저녁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2.5%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긴축기조로 돌아선 건데 이제는 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2.5%에서 0.25%포인트 올린 2.7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인상하며 긴축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중동 불안이 계속되며 기름값이 오르고 환율마저 고공행진 중이라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본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더니 지난달 3.2%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3%대를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7조 6천억 원, 약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면서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제 성장률이 살아날 거란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작년 1230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기고 성장률도 3%에 이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더는 기준금리를 비교적 낮게 유지하며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인상으로 미국과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향후 원화가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1488원에서 거래를 시작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480.4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6.37% 내린 6820.60으로 장 마감하며 하루 만에 다시 7000선 아래로 떨어졌고 코스닥도 어제보다 4.53% 내린 791.84로 거래 마쳤습니다. MC 뉴스 양소연입니다.
1: 쿠팡 INC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법인 쿠팡이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며 쿠팡 INC가 한 로비 활동은 합법적이고 기준에 맞는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은 또 쿠팡 INC

0: INC의 로비 규모는 한국 주요 대기업 그룹사와 비교해 작은 수준이라며 쿠팡 INC의 로비 활동은 글로벌 수출과 무역 투자 진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입장을 묻자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지는 않는다며 대응도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천억 원 긴급 운영 자금을 마련하게 된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가 연장되면 곧바로 매장 영업 재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금융그룹이 긴급 운영 자금 2천억 원 대출을 의결한 뒤 입장문을 내고 노조와 MBK 파트너스, 메리츠가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회생 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회생법원이 회생 연장을 결정하면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또 마트 노조와 일반 노조는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1: 대법원 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권 전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으로부터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모두 권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 사용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권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0: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경찰 수사를 감시하는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담조사기구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도 신설됩니다. 연구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으로는 경찰관 순환 인사제도 전면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영장실질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안 장관의 병적 자료를 공개해 제가 주장하는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왜 허위인지 설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1984년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근무 이탈 기간에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했습니다.

0: 한 뒤 1985년 8호에 소집 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CJ제일제당과 사조가 식품 가격을 일제 인상합니다. 이 CJ제일제당은 햇반과 만두, 생선구이 등 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하며 인상된 가격은 대형마트는 오는 30일부터 편의점은 다음 달 1일에 적용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충청권과 전라권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는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은 32도, 대구는 33도 등 27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성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저는 지난주부터 뉴스 하이킥 진행을 맡은 MBC 30년차 기자 조성원입니다. 지난주 시작된 청취율 조사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조성원의 뉴스 하이킥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께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좋은 의견 보내주신 두 분 선정해서 무려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으로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신당 창당설이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복당을 압박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 걸까요? 3부에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4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청년 문제 해법 더 깊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아이고.
5: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5: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6: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5: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따라해서 지원한다네.
4: 좋다.
5: 두루두루 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8: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9: 자, 오늘 3부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0: 네, 반갑습니다.
9: 네, 요새 많이 바쁘시죠?
10: 예, 다들 이제 오늘 오는데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휴라 아마 뭐 이제 또 쉬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저희 당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도 마음 편하게 쉴 날이 없어요.
9: 아, 그러시군요. 예. 자, 일단 국민의힘 상황을 얘기하셨으니까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일단 메시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0: 그러니까 예.
9: 저기 정점식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정당 얘기를 하시고 장동혁 당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좀 메시지가 좀 엇갈리는 거 어떻게 보세요?
10: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우리 당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성 우파만 대변하는 분 아닌가요?
9: 그래도 당대표시잖아요.
10: 그러니까요.
9: 네.
10: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저희가, 선거에서 진 거 아닙니까?
9: 네.
10: 특히, 장동혁 노선의 실패는요, 부산 북갑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입증이 됐어요.
9: 네.
10: 장동혁의 아바타라는 평가를 받았던 박민식 후보가 우리 당 후보였지만 15%를 받았습니다.
9: 네.
10: 참패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은 한동훈 후보의 어떤 보수 재건 노선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당을 쇄신하는 게 중요한 과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총선을 이제 치러야 되는 정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될지 그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당을 당의 운영 기조를 맞추는 방식이 그냥 누가 생각해도 쉬운 정답이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 정답을 얘기한 거고.
9: 네.
10: 장동혁
9: 국민 중심.
10: 예.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 민심의 어떤 준엄한 회초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당에서 서서히 고립되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당내 의원분들 110명 중에 저는 1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9: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로우셔서 자꾸 밖으로 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10: 그 외로움을 누가 자처했죠? 예, 본인이 자처해서 본인이 고립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이 이제 복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심 마음속으로는 대다수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보수를 재건하지 않고는 총선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본인의 이익으로 서서히 의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9: 네.
10: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빼고 복당시키지 않고 선거를 치렀을 때 우리가 과연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본인들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각하는 지금 시간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한동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0: 신년 성향, 단꽃파 성향의 의원분들도 적극적으로 만나고 하면서 그런 공포감들을 덜어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1: 조금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 이번에 당선된 이후부터.
0: 그러니까 원래 달라졌다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한동훈 네. 의원하고 계속 소통을 어려운 시기 때부터 계속 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일관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좀 따뜻한 면모가 많이 부각이 됐고 예를 들어 뭐 찰밥 할머니 이런 네. 것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런 면모가 있었는데 이제 특수한 국면에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이제 본인한테 생긴 건데 저는 그런 이미지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한 의원이 많이 지금 부식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한동훈 의원 얘기 나온 김에 그 이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예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 지금 갈등을 좀 빚고 있죠.
0: 예.
1: 네, 티격태격. 처음에는 약간 잽 정도 주고받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는 좀 스트레이트 좀 주고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은 왜 이 시점에 지금 한동훈 의원을 자꾸 이렇게 좀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0: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티격태격. 네. 또 잽을 주고받는다라 네, 괜히 약간. 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그냥 일방적인 왜곡을 시도했다고 봤고 그게 이건 너무 심한 왜곡 아니냐고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제 집단 이지매라는 식의 어떤 안철수 의원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죠. 한동훈 의원 예를 들어 한동훈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지금 대화를 한동훈 의원이 예를 들어 이제 전 학교에서 전국 수석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간 학생인데 안철수 의원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야 쟤 옛날에 좀 빵점 맞았어 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계엄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계엄이 잘못됐다고 선언을 하고 또 계엄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부르려고 했던 한동훈 당시 대표를 마치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먼저 오라고 했어. 이렇게 해서 마치 빵점 맞은 사람으로 왜곡을 한 거잖아요.
1: 당사로 오라고 먼저 얘기한 건 사실 한동훈 의원이었다. 이렇게 지금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죠.
0: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요.
1: 시간대가 좀 다르죠.
0: 예, 한동훈 의원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맞아. 한동훈 의원이 그때 당시 앞장선 건 맞아.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 숲에 있었다고 자랑했잖아. 두려워서 그랬든 어떤 이유에서 그랬든 그때 당시에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달랐던 건 분명해요. 근데 그 역사성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야 그건 그게 아니지 않아라고 얘기한 거를 야 이거 집단적으로 나를 이렇게 린치를 가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그거를 왜곡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싸우고 다툴 문제도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이것도 이슈가 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심플해요. 그냥 안철수 의원이 조금 어이없는 얘기를 했고 그냥 그게 어이없는 얘기였다고 정리를 한 거다. 그 이후에 한동훈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 아니, 그게 잘못됐다고만 얘기를 했지.
1: 그러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안철수 의원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죠. 뭐 이제 세간에서는 이제 당권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봐요. 마음속에 네. 정치인이 계산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자신의 이해와 이 문제를 결부시키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저희가 사실 원구성 협상을 지금 여야 간에 교착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저희 당내에서는 야 이거 사실상 더 이상 뭐 우리가 버틸기가 어려우니까 좀 들어가서 상임위 몇 개라도 우리가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도 그 국면까지 아마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 전반기 때 외통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김석기 의원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그런 계산도 한 거 아니냐. 당내 당권파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소구를 위해서 주장한 거 아니냐. 단 한동훈 하면은 의원들이 더 많이 편들어 줄 거라고 보니 계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주장을 잘 정리하셔서 지금 사선 중진 의원답게 우리 당에서 역할을 해 주시길 저는 기대합니다.
1: 자, 또 좀 민감한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다 민감하죠.
1: 네,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0: 예, 복당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창당을 하면 박수 쳐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신당 창당 이거 가능성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1: 복당에 대해서 본인이 뭐 판단할 위치에 있지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복당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을 갖고 있나요? 신당 창당의 가능성은 0%라고 보시면 됩니다.
0: 0%?
1: 예, 0%. 그러니까
0: 아예 없다.
1: 왜냐? 우리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의원에게 부산지역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이 찍어준 거잖아요. 보수 재건 한번 해라. 그리고 당의 노선을 바꾸고 총선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고 민심이 이미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본인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고 복당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창당해라? 창당을 한다는 것은 보수의 재건을 포기하고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별도의 플랫폼을 만든다는 어떤 그런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 지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노선을 바꾸고 노선을 바꾸는 데는 한동훈 의원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당은 불가피한 큰 대세다.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복당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이 복당은 최고위에서 결정하거든요.
2: 네. 네,
1: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럼 징계를 하게 되면 그냥 뭐 징계 당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저도 뭐 치킨 먹었다고 징계한다는데
2: 네.
1: 그럼 법원을 통해서 가처분을 통해서 징계를 무효화시켜야 되잖아요. 그 국면이 벌어지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법적 판단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 네.
1: 그렇게 되면 가처분을 통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당이 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0: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 조갑재 대표 같은 분들인데 부산을 기반으로 한 신당 가능하다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역 기반은 분명히 생긴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분이 또 팬덤이 또 좀 세잖아요. 팬덤이 있고 이러면 신당 창당도 충분히 가능한 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1: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문제로 이 문제를 보기는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봐요.
2: 네.
1: 지금은 우리 당에 갖고 있는 큰 자산, 정치적 자산과 당원들 그리고 야 그래도 한번 가서 저 당을 한번 바꿔서
2: 네네.
1: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인데 거기에 정치적 상상력 조갑재 대표님께서 굉장히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건 분명하지만 일종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거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켜서 보수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0: 복당이 가능한 시점은 결국 현 지도부,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가 뭐 무너진 뒤에나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 그러니까 복당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복당하는 방법.
2: 네.
1: 그거는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고치는 방법이죠.
2: 네.
1: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안 물러나고
2: 네.
1: 안 물러나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2: 네.
1: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2: 네. 예,
1: 그거는 이제 법원을 통한 어떤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0: 알겠습니다. 그 어제 권영세 의원 이분이 이제 중진이시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어요. 워딩도 좀 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굉장히 상식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2: 네.
1: 권성동 의원이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여러 가지
0: 권영세.
1: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권영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덕수
2: 네.
1: 총리를 우리 당 후보로 추대하려고 했던 무리하게 했던 부분이잖아요.
2: 그렇죠.
1: 거기서 이제 당원권 정지 징계 권고까지 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분들의 눈으로 봐도 장동혁 대표는 도저히 우리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그분이 수도권 중진이잖아요.
2: 네.
1: 서울의 중진이고 수도권 선거는 이대로 가면은 이런 당의 기조로 간다면은 저희가 뭐 더 지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0: 실패한다.
1: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식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시는 거고 그런 위기의식들이 본인들도 참다 참다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0: 예. 오세훈 시장하고 또 가깝습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한 지금 노선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인식의 공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장경혁 대표는 계속 지금 장외 제가 정의를 한번 했습니다. 장외 정치, 그다음 반말 정치, 그다음에 이제 징계 정치 이렇게 세 가지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는 또 이재명이 내란 수계라는 팻말 들고 광주 집회에 참여하셨던데 이런 정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0: 무슨 답을 기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이름만 불러서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통상 정치. 예 통상 이제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과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절반 정도 되니까 절반 아래로 50% 이하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반반 정도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네. 절반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 호칭을 안 붙이고 부르실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절반 정도의 국민은 존칭을 붙여서 아마 직함까지 부를 텐데 우리 당이 어쨌든 제1야당이고 더군다나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성을 떼고 불렀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건 조금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과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거는 계엄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민주당 대표에게 연결 책임을 더 부과하는 것과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비판할 부분 많이 있거든요.
1: 네.
0: 뭐 오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똑같이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다고 증언이 진술이 있었던 유재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는 부실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내란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호칭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쪽이 위축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1: 전재수?
0: 네, 예, 전재수. 예, 예, 예, 예.
1: 이름이.
0: 제가 자꾸 오늘 틀리네요, 이름을.
1: 날이 더워서 그런가. 그 국회의장이 재원절 이전까지 원구성 합의 좀 마치도록 시안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 보이콧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출구 전략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나요?
0: 출구 전략이라는 게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사실 정무위나 뭐 외통이나 이런 중요한 상임위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안 주는 건 물론이고 이제 더 폭력적인 모습으로 저희들을 당을 대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저희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선거 패배 이후에 우리가 노선을 조금 더 국민 다수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바꾸기에 노력을 했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전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출구 전략으로 볼 때는 이제 특검에서 우리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검으로 받아주는 정도의 어떤 타협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장외에서만 우리가 투쟁할 수는 없지
1: 그럴까요?
0: 않느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1: 당장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만 해도
0: 예.
1: 지금 법사위에 들어와서 뭔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이게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0: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는 정리가 안 될 거라고
1: 네.
0: 봅니다.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강경파의 목소리를 의식해서 마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할 것처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의 기류도 야 이렇게까지 가서는 경찰을 견제하기 어렵다. 이런 기류가 저는 있다고 듣고 있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에서 충분히 이 문제는 논의할 수 있고 국민에게 피해가 적게 가는 방법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원내 지도부로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고 봐요.
1: 현실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근데 있는.
0: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저는 저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또 뵙죠.
1: 네,
0: 고맙습니다.
1: 뵙겠습니다.

0: 수질오염 사고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아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하루 종일 후텁지근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충청과 남부 곳곳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비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토요일 새벽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전국에, 월요일에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어지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상당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반월터널 부근에서 구곡까지,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8km 구간이 정체고요. 인천 방향으로는 34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김민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석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경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큰일이네. 이게 재밌는 얘기 해야 되는데 우울해요.
2: 그래도 해야 할 얘기라서. 먼저 63 지방선거 때 나타난 이 젊은 층의 2030의 표심,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일단 뭐 이 현재 보수 쪽에 이제 지역별 편차가 있는데 서울은 청년들이 보수 쪽에 많이 찍어요. 그리고 20대는 아직은 그 젠더 투표라고 해서 남녀 간의 투표 차이가 조금 있어요.
2: 네.
3: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아마 다음 대선에도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질 거예요.
2: 네.
3: 이건 뭐 뒤집기 어렵고. 네, 지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청년의 보수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2: 네.
3: 그래서 꽤 진행이 된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정치 논리를 얘기하면은 스윙보터라는 말을 쓰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이게
2: 왔다 갔다
3: 이 꽂혀 있는 게 아니고 하는 거 봐서 내가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스윙보터의 모습에 좀 가까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가 매력이 없었어요.
2: 네.
3: 그리고 이제 대구나 이런 쪽에는 나름 매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쪽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준 거, 그 다음에 서울에서 생각보다 덜 준 거,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드러난 거고요. 그러니까 스윙보트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에 등장할 20대, 그러니까 지금 10대는

0: 조금 달라요.
1: 어떻게 다릅니까?
2: 이제 이게 이 10년 전부터 이제 10대 보수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지금 10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 어떤 연령에서 봐도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붙어요.
1: 네.
2: 그러니까 어느 쪽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지금 10대들이 하는 단톡방 같은 데 보면은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 예를 들면 그런 논쟁은 없고 중도 혹은 중도 보수와 극우파가 서로 막 싸워요.
1: 그래서 중도 보수와 극우.
2: 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계열은 없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보면은 정의당 같은 이제 이 진보 정당이 소수였거든요. 지금 그 소수의 위치에 민주당이 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뭐 A고 B고 C고 이런 데들은 그 학교에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학생이 한 명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럴 정도니까. 근데 이렇게 특정 집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0의 수로만은 그런 집단은 나온 적이 없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다음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힘들어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게 비슷한 일이 이제 2012년 프랑스 대선 때 올랑드라는 사람이 됐거든요.
1: 네.
2: 잘 못했어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지금 마크롱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 사회당이 몰락해서 대선 결선 투표에도 못 나가요.
1: 네.
2: 그러니까 중도랑 극우가 결선에서 붙거든요. 근데 그거 이 프랑스는 20년 동안 벌어진 건데 우리는 5년 내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민주당 대통령의 시대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 아, 마지막 민주당. 아,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없으면 진짜 2030 대선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 이걸 이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네. 죄송한데, 가당치도 않죠.
1: 가당치도 않다?
2: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을 뽑겠다고 했는데,
1: 네.
2: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변화를 한다면 국회의원의 절반 정도를 청년들을 하겠다. 뭐, 이 정도 가야 되는데, 한 자리 정도 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걸로 뭐가 바뀌겠냐. 근데 그 한 자리도 따져보니까 이 다섯 자리 중에 한 자리 빼는 거는 나 너무 아까워.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합의한 거 아니에요.
1: 부결됐죠.
2: 그, 뭐, 불교도 불교이지만 거의 뭐, 당연히 주면 안 되지. 그러고선. 그거는 이 사태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청년이라도 민주당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왜 얄미워서라도 안 찍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라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 예, 예.
1: 이거라도 하겠다. 사실 그 청년 최고위 뭐 선출직으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2030의 표심을 이렇게 받아오겠냐라는 회의론도 있지만 그래도 요거라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것도 안 된 거잖아요 지금.
2: 그러니까 뭐 면피라도 하자고 한 건데.
1: 네.
2: 면피도 귀찮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2: 그 좀 이준석 대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컸던 거는 이런 뭐 청년직 최고위원이나 이런 제한된 게 아니라 딱 붙어서 이긴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민주당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어려워서 이제 소멸의 각오로 가는 거 아니냐.
1: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만이 큰데 가장 큰 불만은 뭐라고 보세요?
2: 정서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1: 정서.
2: 정서. 그러니까 이 87년에 이제 학생운동 같은 사람들이 지금 뭐 대통령을 몇 번씩 하고 그러면서 10대, 20대한테는 이 사람들이 기득권으로 보이는 거예요.
1: 네.
2: 근데 그 사람들 그 얘기하면 우리는 뭐, 먹은 것도 얼마 없고 아직 이 거대한 한국의 주류 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심정이고 TV 보면은 장관, 총리, 뭐 국회의원들 쭉 해서 다 곧 또래로 보이잖아요.
1: 네.
2: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좀 섞어요. 40대 장관도 좀 넣고.
1: 많죠, 사실.
2: 그 프랑스도 이 굉장히 극우에 가끔 보수가 집권했을 때 30대 장관들, 30대 여성 장관들 몇 명을 얻거든요. 그래서 외견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섞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게 하는데

0: 박근혜 때 장관들이 70살이 넘어섰거든요.
1: 네.
0: 그때 이제 늙은 정당 욕을 막 먹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모양내기도 못해요.
1: 네.
0: 그러니까 본질은 그렇더라도 모양내기를 해서 30대 장관을 놓고 40대 장관을 놓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좀 하고 있다라고 이 모양내기 해야 되는데 아, 또 내 거 먹기도 힘든데 내 걸 어떻게 내놔라고 하는 그게 이제 청년 최고의 선출에서 보였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1: 한마디로 언제까지 저 세대가 다 해먹을 거냐라는 불만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리고 일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일단 논쟁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스피커들이 막 60대, 70대 그렇거든요.
1: 고령화됐죠.
0: 그래서 이제 막 서로 맞다고 싸움 보면은 예전에 그 박근혜 때 이 할아버지들 잔치 보는 거라 지금 민주당의 그 잔치랑 10대 감성으로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극우화 얘기 좀 해주셨어요.
0: 예. 근데
1: 10대의 뭐 보수화를 넘어서 10대 청소년들의 극우화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0: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극우라고 표현할 때는
1: 네.
0: 한국 기준으로는 이제 뭐 우파보다 조금 더 오른쪽 이런
1: 네.
0: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1: 네.
0: 그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1: 네.
0: 인종주의 혹은 국가끼리의 경쟁이 기본 이념이냐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극우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때 이제 유태인이나 이런 박해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이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일본, 한국 전부 다 10대, 20대의 극우화를 선동하는 이슈는 중국이에요.
1: 중국.
0: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경제적 갈등도 있었던 것도 맞고.
1: 네.
0: 그래서 뭐 아무 현실도 없는데 벌어진 건 아닌데, 이 중국에 대한 혐오가 1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10대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노무현에 대한 이
1: 네.
0: 혐오가 매우 강해서
1: 네.
0: 놀이가 돼 있고 그런데
1: 네.
0: 그 서사는 뭐냐면, 그 진실과는 상관없이 중국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인 사람이 노무현 정부였다라고 하는 서사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걸 공고화시킨 것이 문재인 정권이니까 그 사람 거기서 나쁜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근대 투표도 부정선거를 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 서사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축이 이제 젠더 축인데
1: 네.
0: 지금은 10대 여성들도 혐중이 남자 여자의 문제보다 더 우선 순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뭘 못하거나 늙어서 싫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중국에 너무 친중이라서 우리를 위성 국가로 바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형적인 인종주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1: 네.
0: 이거는 그냥 민주주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우리의 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도 지금 총리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거는 중국하고 갈등하면서 총리도 되고 인기가 생긴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양 두 나라가 조금 청년의 극우화라고 하는 중국을 축으로 해서 비슷한 정서가 형성이 돼 있죠.
1: 이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한강 작가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데 벨제고 야구부 선수들 그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밤은 어떻게 보셨어요?
0: 뭐 터질 일이 터진 거다라고.
1: 터질 일이 터졌다.
0: 예, 그게 이제 그냥 우리들끼리 현장에서 삐고 쉬고 이런 데가 언젠가 터질 거다.
1: 네.
0: 그런 그 삐고가 여기였어요.
1: 아.
0: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로는 팔에였죠. 그 문제가 생긴 게.
1: 네.
0: 근데 이 팔에 전에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 전 다른 게임에서는 시고도 비슷한 걸 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배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한테만 이러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랑 상관없이 이제 야구 자체의 논리로는 원래 야구가 조금 신사적인 게임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프로에서도 그렇고 미국 프로야구도 그렇고 상대 팀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우리도 원래 그랬고 지금 특히 일본 고시엔 같은 고등학교 야구는 상대팀을 되게 진 팀을 위로하는 게 그 전통이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야구 고등학교 야구에 상대팀에 대해서 이게 욕을 하는 일이 생겼다고요.
1: 조롱의 문화가
0: 네, 예,
1: 있었죠.
0: 예. 그래서 이거 야구

0: 협회 차원에서도 이걸 몰수 게임 정도 할 수 있게 기준을 만들고 그러던 중에 이게 터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야구 게임을 신사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 하나랑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광주에 대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하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거는 그래서 광주는 그럼 다르냐라고 네. 할 때 극우라는 흐름에서는 광주나 대구 다를 바가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광주 지역 청소년들도 그거는 훌륭한 일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때 훌륭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때 도망갔거나 뭐 무장해제하자고 한 사람들이 지금 남아서 광주를 뭐 기념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되고 기득권이 된 거니까 결론은 민주당 나빠요라고.
1: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0: 그 세계적인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보면은 68혁명으로 더 멀어질수록 이제 점점 더 보수화되고 우리는 87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보수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10년 전까지는 새로 등장하는 10대가 늘 이전 10대보다 더 진보적이고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고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고
1: 네.
0: 그런데 10년 전부터 뒤집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7년 세대가 기득권화되고 보수화되면서 반작용으로 이제 점점 반대가 심해지는 거죠.
1: 올림픽공원 참정권 시위 이제 청년들이 많이 예, 예. 참여를 했는데 뭐 이 참여한 이 청년들을 뭐 다 구구 이렇게 몰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0: 논리 자체는 그건 이제 구구랑 상관없이
1: 네.
0: 룰을 지키자는 거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1: 공정이라는 키워드.
0: 네. 공정이기도 하고 이건 뭐 참정권을 빼앗겼다.
1: 네.
0: 그럼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화적으로는 깃발이 처음에 이제 태극기 깃발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태극기 깃발 아래 그냥 일반적으로 그 앞에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갔고 조금 며칠 지나면서 이제 태극기 옆에 성조기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순수한 참정권 문제였다가 후반에는 조금 변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이거보다 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네. 청년들이 분노를 하고 그럴 거예요.
1: 공정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의 키워드인데 이 젊은 세대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건 어떤 부분들이라고 보세요?
0: 아, 공정이 우리말이긴 한데 또 쓰이긴 하지만 이 영어로는 번역할 방법이 없어요. 이 justice는 다 아니라고 부르고 정의는
1: 정의.
0: 아니고 fair가 제일 비슷한데 영어에서 fair라고 얘기할 때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fair라고 하거든요.
1: 네.
0: 공정무역이라는 말 쓰잖아요.
1: 네.
0: 그거는 원주민들이 커피 같은 거 만들 때 뭐 소년들이 노동을 하거나 농약을 너무 많이 쳐서 이게 우리가 커피를 좀 비싸게 사 먹자고 할 때 공정무역.
1: 맞아요. 공정무역이라고 하죠.
0: 그 공정이란 말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학벌주의가 좀 있어요. 시험 보자. 그 한국 사회 처음 공정이 등장한 거는 사시 없을 때 등장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좋은 점은 한국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어둡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룰이라도 똑바로 지키자라고 네. 하는 것이 공정 논의의 긍정적인 거고 좀 부정적인 거는 시험 보자. 그리고
1: 네.
0: 실력 있는 사람이 최고다라고 하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달라는 거라서 구호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이제 현실 적응될 때는 좀 학력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1: 네.
0: 미국에서도 좀 이런 비판을 좀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기본적인 공정도 안 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친한 사람 데리고 오고 자기 아들 취직시키고 이건 한국 자본주의 부패니까
1: 그러니까
0: 나쁜 거죠, 이건 진짜.
1: 그런 모습들을 기성세대가 너무 많이 보여준 거죠?
0: 아니,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서 봐도 안 그런 분을 보기가 어려워요.
1: 좀 높은 분들 중에 특히.
0: 저도 솔직히 그래요. 아니 민주화 운동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저렇게 자기 자식한테 특권을 주고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냐라고 저도 분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본 10대나 20대가
1: 내로남불.
0: 그 분노는 저도 공감해요.
1: 네.
0: 그 특히 이제 젠더 문제 때문에 20대는 투표나 정서가 갈릴 때가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안 갈려요.
1: 알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

0: 네, 다 됐습니다. 우석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로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늑대는 힘이 셉니다. 터키만으로 뼈를 부러뜨릴 정도죠. 하지만 새끼 늑대와 놀아줄 땐 절대 제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몸을 낮추고 새끼 늑대가 밀치면 대단한 타격을 받은 것처럼 나가떨어지죠. 새끼 늑대가 사냥 기술을 몸에 익히도록 일부러 쳐주는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기는 힘보다 기꺼이 쳐줄 수 있는 다정함이 아닐까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2: 한낮의 열기를 피해서 해가 진 뒤 천변을 산책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입니다. 주변이 어두워서 서로를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우선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보행자용 산책로로 걸어야 하고요.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이어폰 착용을 삼가야 합니다. 아울러 자전거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야 하죠.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다가 몸을 다쳐서는 안 되겠죠. 타인을 배려하면서 안전하게 운동하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 남부 연안을 넘어 수도 테헤란 외곽과 내륙 깊숙한 곳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란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이란 중서부 로레스탄주, 호라마바드시, 마르카지주 혼다브시, 북부 샘난주 등 내륙 곳곳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들 도시는 이란의 주요 탄도미사일 생산기지와 우주 프로그램 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이란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 등을 단행하는 등 군사보복과 경고로 응수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친이스라엘 성향의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 장례 일정이 연기되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일정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8일 미국으로 건너가 그레이엄 위원회 장례식에 참석하고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재헌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부정선거 집회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에서 법사위원장,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등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데 반발하며 내일 거행되는 재헌절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외 집회 현장을 너무 자주 간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110석 의석만으로 국민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매일 올공에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 열려던 청문회를 일주일가량 미뤄 3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 행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이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7월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문체위는 지난 9일 축구협회 청문회 날짜를 7월 22일로 결정하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충청권과 전라권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그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으로 비가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라해안 많은 곳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은 최대 80mm, 충청권도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3도 등 27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

주신 분까진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어제 5678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저녁에 러닝이라도 하러 나가고 싶은데 남편과 주말 부부라서 아이들만 집에 두고 나가질 못해서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와중에 남편은 타 지역에서 혼자 운동했다고 자랑하네요. 저도 나가고 싶어요. 제 편 들어주세요. 엉엉. 나도 운동하고 싶다고. 5678님 혹시 오늘도 듣고 계신가요? 5678님을 위해서 제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법을 조사해봤는데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일단 하늘 자전거가 있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고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이 다리를 돌려주면 되는 운동인데요. 층간소음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고요. 또 벽 잡고 푸시업 하기도 정말 간단한데 벽을 바라보고 서서 두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을 짚은 다음 팔을 굽혀서 벽과 가까워졌다가 또 벽을 밀어내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오면 됩니다. 참 쉽죠? 여러분도 좋은 실내 운동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SES의 달리기 전해드렸습니다. 2013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8519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내 편 해주세요 하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7190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 자전거 50개씩 꼭 합니다. 오프닝에서 하늘 자전거 소개해 드렸잖아요.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실내 운동. 누워서 다리 들고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이 다리 돌려주면 되는 이 운동. 되게 시원하죠. 7190님 50개씩 꼭 한다고 합니다. 윤근식님 맨손 스쿼트 추천합니다. 맨손 스쿼트. 김동환님은 남편은 자유를 누리고 있군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5678님이 어제 이렇게 글을 문자를 보내주셨나봐요. 남편은 마음껏 운동도 할 수 있고 한데 우리 5678님은 아이들 봐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시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운동들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은희님이 잔디 저도 예전에는 실내 운동 많이 해봤는데요.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운동은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운동은 진짜 보통 의지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뭐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PT를 꼭 해야지만 가게 되는 경우 있고 돈을 내놔야지 이제 돈이 아까워서라도 가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런 거 없이도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김규수님 그걸 알려달라고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내 운동 알려달라고 보내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공감해달라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신 거긴 해요. 김명자님 저는 집에서 내 맘대로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뒤꿈치 올리기 누워서 자전거 타기도 하고 앉아서 두 팔을 뒤로 해서 깍지 끼고 뻗기 등등 그냥 내 몸이 시원함을 느끼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렇게 그 집에 매트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이것저것 누워서 팔도 올려보고 다리도 뻗어보고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시원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자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3, 4부 오늘도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끊김없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노래 있으시면 편하게 지금부터 바로 문자 미니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본컴 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데이팩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화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에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천억 원을 지원하고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이를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대형마트는 법원의 회생 절차 연장 결정이 나면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언제 영업을 재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이런 협의 내용을 반영한 즉시 항고를 제기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2천억 원은 홈플러스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자금이라기보다는 파산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한 운영 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메리츠금융이사회가 첫 번째 관문이었다면 이후 영업 정상화가 진짜 회생을 가를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재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에 기소됐는데요. 앞서 1, 2심은 모두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현직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오늘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강원 강릉시에는 2027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날씨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헌절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연휴에 이동 계획 세우신 분들은 특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토요일인 18일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해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특히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80mm의 극한 호우도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20일 오전, 남부지방은 20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실제 총 강수량은 훨씬 많아지겠고요. 이달 들어서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다시 많고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높지 않겠지만 습도가 올라가면서 무더위는 지속되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I might lose my mind Waking when the sun's down Riding all these highs Waiting for the calm down Walk these streets with me I'm doing decently Just glad that I

0: Can you come through?
1: Yes, baby. How's doing, baby?
2: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제레미 주커의 Come Through 듣고 왔습니다. 9682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윤근식님이 내일 1박 2일 태안 가는데 비가 오면 슬프겠어요. 여름 휴가인데 유유. 이종표님도 3일 동안 뭐하지? 비가 온다고 하니?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날씨 소식 전해드렸어요. 요즘에 이제 비가 계속 왔다가 그쳤다가 더위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제헌절 연휴 시작되는 내일부터 또 장맛비 전국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동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참고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해도 날씨가 계속 더워가지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요즘에 특히 보면은 밤사이에 또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잘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장마가 언제까지 계속되냐 보니까 좀 해마다 차이가 크긴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장마가 일찍 끝났대요. 근데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7월 말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같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도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다고 예상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침수나 뭐 산사태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날씨 상황 잘 보시고 혹시나 하천이나 계곡, 뭐 저지대 지역 가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침수된 도로 같은 곳은 절대 진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 그럼 기본적으로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수영님 홈플러스 일은 잘 되었네요. 직원분들이 밀린 월급 받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영님 비가 많이 온다는데 주말에 서산에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있나 보더라고요. 큰 버스에서 태국 아이들이 내리는 걸 보았어요. 아무도 다치지 말고 잘하고 돌아가길 바라요. 그러게요. 또 비가 많이 오는데 축구 대회를 하는군요. 모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무사히 경기 잘 치르길 바라겠습니다. 이 축구 대회 보니까 5개 나라에서 1,700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 대회래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 선수들 모두

즐겁고 안전하게 경기 치를 수 있기를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고요. 안대범님, 울산은 제발 비 좀 점점 하셨는데, 그쵸. 울산 지역은 아마 어제도 그랬고, 비가 오지 않고 계속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그래도 예보가 있긴 하대요. 오후에 비가 내릴 거라고, 또 예보가 돼 있긴 하지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지금 폭염특보 발효된 곳들이 있어서, 체감온도 31도, 제주도도 오늘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많이 더웠다고 하는데, 그 더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 서울도 덥긴 더워요. 비가 와도 덥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에 모두 모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이야기 조금 더 만나볼게요. 유나의 런, 이 노래는 8128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신청곡도 좋은 것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앞에서 제레미 주커 노래도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오늘 목요일 여러분 신청곡 계속해서 틀어드리는 날이니까요. 지금 바로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이유도 같이 적어주세요. 유나의 런, 이 곡은 8128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예요. 같이 들을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내일이 연휴라서 지금 이동 중에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게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 샵 8001번이고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미등님, 땀 뽀질뽀질 흘리면서 3km 달리기 합니다. 의지박약이라서 내 돈 걸어두고 뛸 때마다 보상받는 앱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효과 짱인 듯. 오, 그런 게 있어요. 또 앱에 이렇게 돈 걸어두고 뛸 때마다 보상을 받는 그런 게 또 있군요. 좋은데요. 요즘 이런 또 앱이나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활용하면서 운동 도움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4815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디오 들어요. 두 달 전에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문자 보냈었는데 예쁜 공주님을 출산했어요. 날도 덥고 지칠 시기인데 모두 모두 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고 파이팅하세요. 오, 축하드립니다. 4815님 벌써 이제 두 달이 지나서 아내분이 출산을 하셨군요. 아내분도 또 아이도 건강하게 또 회복하고 잘 자라기를 바랄게요. 5971님은 오늘 학교 앞에 미용실에 제비들이 날아다니길래 뭐요 하고 봤더니 요 녀석들이 이러고 있네요. 애기 제비들이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요즘 도심에서 보기 힘든 녀석들인데 퇴근하다가 차 세워놓고 한참 보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비 집에 이렇게 귀여운 제비들이 앉아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또 보시고 깜짝 놀라셨겠네요. 귀여운데요. 집을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을 또 공유해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제비 집이나 이렇게 새들이 집 지어놓은 모습을 가까이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또 신기하네요. 또 애기 치고는 좀 새가 크긴 커요. 애기 제비들은 아닌 것 같고 좀 커 보여요.

0: 이 야말이 어렸을 때 무슨 캠페인을 해가지고 그 야말 어린 친구를 너무 귀여운 모습인데 목욕을 시켜줬던 그게 남아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두 선수가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서 또 같이 경기를 치르게 된 거죠. 진짜 너무 멋진 서사인데 어떻게 또 결말이 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3, 4위전은 일요일 새벽 6시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고요. 그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월드컵 시작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BTS가 또 공연을 한다고 하죠. 최초로 하프타임 쇼가 이번 결승전에서 열리는데 우리 BTS가 또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7668님, 휴게소에서 술빵집을 하고 있어요. 내일 연휴라 준비할 게 많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지난주에 또 라디오 들으면서 빵 만들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내일이 연휴라서 아마 오늘 더 바쁘게 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7668님이랑 오늘은 전화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조문석이라고 합니다.
0: 대전에 사시는 문성님, 반갑습니다.
1: 예.
0: 오늘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1: 아, 아직 작업이 좀덜 끝나가지고요.
0: 네.
1: 예,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빵을요?
1: 예.
0: 안 그래도 내일이 연휴라서 오늘이 더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또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이런 날은 사실 평소보다 빵도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1: 예, 한두 배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에 비해서.
0: 평소보다 2배 정도. 혹시 문성님 계신 곳이 어디 휴게소예요?
1: 예, 여기 공주 정안이라는 곳에
0: 네.
1: 촬영 휴게소라고 있어요.
0: 어디 휴게소요? 촬영 휴게소?
1: 예.
0: 네. 거기에서 지금
1: 여기에서,
0: 일하고 계신 거군요.
1: 예, 맨날 술찜빵 이렇게 상어 걸고
0: 네.
1: 장사하고 있습니다.
0: 와, 그 술빵은 그럼 혼자 만드시는 거예요?
1: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 하고 있는 건데요.
0: 네.
1: 예, 좀 오래됐습니다.
0: 얼마나 되셨어요?
1: 예, 지금 휴게소에서 한 13년 정도 하고 있어요.
0: 우와, 대단하시네요. 13년 동안 하고 계신데, 와, 공주 정한 촬영 휴게소 가면은, 그러면 술빵집 찾아가면 되는 거죠?
1: 북도변에 있는 거거든요. 이 첫, 뭐야, 논산에서 서남 방향으로.
0: 아,
1: 예, 오시다 보면
0: 네.
1: 촬영 터널이라고 있어요.
0: 네.
1: 예, 터널 바로 진입하기 전에
0: 오.
1: 촬영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0: 국도변에 있는 그 촬영 터널 진입하기 전에 있는 촬영 휴게소에 가서 술빵집을 찾으면 우리 문성님이 만들어주시는 술빵을 먹을 수 있는 거군요.
1: 예.
0: 감사합니다. 혹시 내일 지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들러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혹시 문성님 술빵집만의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1: 예, 저희가 하는 술빵은요,
0: 네.
1: 백막걸리로만 물한 방울 안 넣고,
0: 네.
1: 예, 저희가 빵을 빚어가지고, 한 3, 4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발효시켜서 찌는 빵이거든요.
0: 오직 막걸리만 넣어가지고 발효를
1: 예.
0: 해가지고 3일 이상 숙성시켜서 다른 건 그럼 전혀 안 들어가요?
1: 그렇죠. 저희는 이제 빵맛을 좌우하는 게 생막걸리가 이제 빵맛을 좌우하고요.
0: 네.
1: 예, 드시고 나서 속이 상당히 편하신 걸 느끼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고 있는 빵집이에요.
0: 그 콩도 들어가는 거죠, 콩.
1: 콩을 저희가 이제 네 가지,
0: 네 가지.
1: 네 가지를 같이 넣고 반죽을 해서,
0: 네.
1: 저희가 이제 한 3일 이상 숙성시킨 거,
0: 오.
1: 발효시켜서 이제 찌고 있는 거예요.
0: 어떤 콩들이 들어가요?
1: 저희 이제 밥맛이 나는 병아리 콩하고요,
0: 네.
1: 완두콩, 그다음에 강낭콩, 팥,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넣고 반죽을 합니다.
0: 와, 많이 들어가네요.
1: 예.
0: 병아리콩, 완두콩, 강낭콩에 팥까지.
1: 예.
0: 술빵은 그러면은 어떤 분들한테 좀 특히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밀가루 음식 드시면 속이 부대껴가지고 좀 이렇게 꺼려하시는 분이라든가,
0: 네.
1: 요즘에 이제 당뇨 때문에 밀가루 음식 그못 드시는 분들이,
0: 네.
1: 저희 빵

0: 조금씩 드시고 계십니다.
1: 소화가 잘안 되시거나 밀가루 잘못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선물용으로 또 사시는 것도 좋겠네요, 구매하실 때.
0: 네, 요즘에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이, 시골 가고 하시면서 부모님에게 택배로도 보내기도 하지만, 방문해서 이제 좀 가지고 가고,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가지고 가십니다.
1: 아, 그렇군요. 어쨌든 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0: 밀가루도 들어가는데요.
1: 들어가긴 들어가요?
0: 저희는 옥수수 가루를 좀 많이 넣어요.
1: 아, 옥수수 가루를 넣으시는군요. 그게 또 맛의 비결이고. 우리 문성님 이야기 들으시다가 조 기자님이 목소리가 정감 있어요. 저도 술빵 완전 좋아하는데 먹고 싶네요. 대박 나시길요 하고 응원 보내주셨어요.
0: 네, 한번 방문하세요. 오시면.
1: 네.
0: 저희가 맛있는 빵도 있지만 휴게소라.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 좀 식도 취하고.
1: 네.
0: 저희가 또 맛있는 커피도 조금씩 사드리고 있고 하니까.
1: 와.
0: 예. 방문 한번 하시면 꼭 방송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또 정성스럽게 더 모시겠습니다.
1: 와, 너무 좋네요.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 오당제 듣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커피도 타주신다고 합니다.
0: 예.
1: 방수영 님이 오직 막걸리만 넣고 빚는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급빵 꼭 먹어보고 싶네요. 장인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문성님 혹시 언제 쉬세요?
0: 저희는 이제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싹수주 월요일 날 쉬는데요.
1: 네.
0: 이제 손님이 주말에 많이 계셔가지고 택배가 또 있을 때에는 또 그냥 근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또 생각해서 이렇게 주문해 주신 분들 생각해서 저희가 또 근무할 때도 있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원래는 한 달에 두 번 월요일에 쉬시는데 또 바쁘신 날은 그냥 일도 하시고.
0: 예.
1: 5411님이 택배로 주문해서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0: 예, 좀 시간이 좀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1: 네.
0: 예, 저희 빵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1: 오, 그러신가 봐요, 진짜.
0: 예.
1: 와,
0: 예.
1: 이렇게 또 바로 고객님이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우리 문성님 오늘 전화 연결 하신, 된 김에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0: 예, 뭐,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하는 빵인데.
1: 네.
0: 예,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도 이제 우리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했으면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같이 일하시는 아내분한테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당신 그 빵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뭐 시간 구애하지 않고 짜증 안 내고 옆에 항시 있는데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거죠, 아내분도?
0: 예, 옆에 있습니다.
1: 6873님이 옛날 엄마가 해주시던 빵 생각나네요. 한번 들릴게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우리 문성님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0: 예, 저희가 그 이선희 씨 좋아하거든요.
1: 네.
0: 이선희 씨의 2년 듣고 싶습니다.
1: 이선희의 2년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문성님 내일도 이 바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고요. 늘 대박나시고 행복하세요.
0: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와 주세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공주 정한 촬영 휴게소에서 술빵 판매하고 계시는 조문성님의 신청곡 이선희의 2년 듣고 왔습니다. 2299님이 천안 논산 고속도로 뚫리기 전에 촬영 휴게소 갔던 기억이 나네요.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시절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또 그때 촬영 휴게소 갔던 추억이 생각나셨나 봐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문성님이 하고 계시는 술빵 저도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혹시 여기 들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술빵 먹어보시고 후기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611님 대전 대청호 주변에서 차박하면서 라디오와 함께하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타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신탄진에 거주하는 최완식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 완식님 듣고 계신가요? 신탄진에 거주하시는 지금 또 대청호 주변에서 차박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 너무 좋은데요. 낭만 있고. 근데 비가 또 오늘은 안 오겠지만 내일 주말 사이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차박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220님 너무 더워서 불을 쓰지 않는 반찬을 하려고 묵과 오이와 동치미 냉면 육수를 사서 묵사발을 해보려는데 남편이 팥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팥을 삶았더니 주방이 펄펄 끓네요. 가지까지 가져와서 볶고 나니까 내 속도 볶이는 것 같아요. 냉동실 뒤져서 아이스크림 입에 물고 잠시 쉬어요. 그렇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이제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조차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좀 불 안 쓰는 음식을 해볼까 하셨을 텐데 남편분께서 또 팥밥이 드시고 싶다고 너무 좋은 아내분이시네요. 남편분도 분명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요.

0: 구예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영에서 듣습니다. 펜션 창밖으로 넓은 바다가 보이는데, 넓은 바다 보면서 식사하고, 컵라면 먹는 재미도 있네요. 와, 예찬님, 통영 여행 가셨나봐요. 너무 좋으시겠는데요. 펜션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바다도 바다뷰 함께 밥도 드시고, 컵라면도 먹고, 너무 좋은 여행 될것 같습니다. 즐겁게 보내다 오시고요. 3000님, 저 오늘도 출석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면접이 잡혔는데 잘 보고 올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어서 오시고요. 우리 3000님. 다음 주 화요일 면접 잘 보셔서 꼭 합격하시길 응원할게요. 광고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1: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2: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1: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찾아가는 서비스인 이동 빨래방 소개해드린 적 있죠. 이번에는 찾아가는 슈퍼마켓입니다. 충북 옥천군에서는 장을 보기 어려운 농촌과 산골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행복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량 안에는 두부와 우유 같은 신선식품은 물론이고요. 식료품과 생활용품까지 구비돼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 곳까지 장을 보러 가기 힘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청산면의 한 주민은 면마트까지 가려면 오토바이를 타고도 10분 넘게 가야 하는데 이렇게 마을로 슈퍼가 직접 오니까 정말 편하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이것이 먹고 싶어도 사러 갈 엄두가 안 났는데 여기서 파니까 집에 가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마을 주민이 찾아가는 슈퍼마켓 덕분에 집에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붕어빵, 2번 아이스크림, 3번 군고구마. 더운 날씨에 생각나는 시원한 간식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붕어빵, 2번 아이스크림, 3번 군고구마.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윤종신의 팥빙수 8701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9시 9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입장을 묻자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지는 않는다며 대응도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부정선거 집회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에서 법사위원장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 등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데 반발하며 내일 거행되는 제헌절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외 집회 현장을 너무 자주 간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110석 의석만으로 국민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매일 올공에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 열려던 청문회를 일주일가량 미뤄 3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 행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이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7월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문체위는 지난 9일 축구협회 청문회 날짜를 7월 22일로 결정하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국 기업 우버가 국내 배달앱 1위 기업인 배달의 민족 모회사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우버는 현지 시간 16일 딜리버리 히어로를 127억 유로, 약 22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현재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 50개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친이스라엘 성향의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 장례 일정이 연기되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일정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충청권과 전라권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땅 속에 묻힌 폐기물이 썩는 건 미생물과 같은 분해자가 활약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과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폐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되는 거죠. 게다가 이 현상은 온난화에 의해 더욱 가속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쓰레기 매립지의 메탄이 1%가량 증가하는데요. 땅속이 따뜻해져서 미생물

0: 식물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태우면 공기가 오염되고 묻으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폐기물. 애초에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마을까지 직접 찾아오는 슈퍼마켓 덕분에 주민이 집에서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간식은 무엇이었을까요? 9948님 정답 2번 아이스크림. 문제 들을 때는 정답이 수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보기가 있었네요. 9948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5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찾아가는 슈퍼는 충북 옥천군뿐만 아니라 영동군에서도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분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웰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빙그레, 가마치 동닭,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0: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여행 잔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매미도 울고 나도 울고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기가 막힌 신청곡 오늘도 전해드릴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요, 2960님이 오늘 회사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마음이 답답해서 머리도 식힐 겸 자전거 타고 한강에 나왔어요. 후텁지근한 여름밤인데도 한강에는 연인과 가족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서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낮 동안 저를 괴롭혔던 고민들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에 꿀 들으면서 저도 기분 좋게 페달을 밟아 힘차게 출발해보고 싶어요. 와, 너무 멋진 문자네요. 2960님 오늘 하루 종일 답답하고 힘드셨지만 진짜 나와서 자전거를 타시고 바람 쐬면서 좀 나아지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힘차게 출발하시길 응원할게요.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에

김기준님. 잔디 반갑습니다. 뉴스 앞차기에서 보고 모처럼 인사하네요. 오늘은 목요일, 내일은 연휴네요. 저는 출장 갔다가 집으로 가서 먼저 출발한 가족들 만나러 지리산에 갑니다. 주말 비 소식이 걱정되지만 그래도 모처럼 가족끼리 놀러가요. 9시에 지리산으로 출발하는데 가는 길에 김동률의 출발 듣고 싶어요. 오, 또 주말 맞아서 또 연휴 맞아서 지리산 놀러 가시나 봐요. 기준님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김동률의 출발 전해드릴게요.

8148님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신청합니다. 행복한 목요일 밤 내일 출근 생각 안 해서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목요일 밤 다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듣고 올게요.

내일 연휴라도 저는 출근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즘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바쁘거든요. 지금도 야근 중이에요. 일하면서 듣고 싶은 곡이 있는데 성시경 버전의 여우야 듣고 싶어요. 아 맞아요. 내일 모든 분들이 쉬는 건 아니죠. 현희님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일 일하시는 분들도 모두 모두 힘내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현희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여우야 전해드릴게요.

3377님.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틈새로 듣고 있어요. 내일과 모레까지 출근해야 해서 이번 주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네요. 퇴근하면 늘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 제 마음을 대변한 노래가 있어서 듣고 싶은데 신청 가능할까요? 데이식스 성진의 이지 신청합니다. 오, 또 새로운 노래인데 이 노래가 좀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인가 봐요. 좀 불안한 마음 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37님의 신청곡 성진의 이지 저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5348님, 젠디, 러닝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처음엔 1분도 못 뛰던 제가 드디어 30분을 쉬지 않고 뛸게, 뛸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속도는 상당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안 쉬고 30분을 뛴다는 게 저에겐 놀라운 변화네요. 근데 하루 뛰고 나면 이틀 동안 너무 피곤해요. 체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체력이 줄어드는 것 같나요? 차차 나아지겠죠? 러닝하다 힘들 때 듣는 노래 신청합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바람이다 신청해주셨어요. 그렇게 꾸준히 뛰다 보면은 진짜 체력이 쑥쑥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5348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콜드플레이의 비바람이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됩니다. 문자와 미니 활짝 열려있는데요. 아직 신청곡 안 보내주신 분들 지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당제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수줍어 하지 마시고 지금이 기회니까요. 여러분 마구마구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샵 001번 짧은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요. 김혜정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전 오늘 엄마 집 가서 반찬해서 같이 밥 먹고 왔어요. 좀 덥긴 했지만 엄마가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하루는 엄마 집 가서 밥 먹기로 했어요. 얼마 전 아프고 나서는 엄마가 저에게 예전보다 더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건강을 빨리 회복하셔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이문세의 그대와 영원히 신청합니다. 어머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이문세 씨 10집 앨범에 실린 버전으로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와 영원히 같이 들을게요.

이지영님, 에어컨 바람 쐬며 박하윤비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듣고 싶어요. 아, 이 밤에도 에어컨 시원한 바람 쐬면서 듣는 노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박하윤비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전해드릴게요.

이정훈님. 이승환의 그 한 사람 듣고 싶어요. 매일 러닝하면서 듣는데 젠디 방송 듣느라 뛰는 시간이 늘었어요. 오, 오단자 들으면서 매일 뛰시나 봐요, 정훈님. 그럼 두 시간을 뛰시는 걸까요? 오, 대단하신데요. 정훈님의 신청곡 이승환의 그 한 사람 같이 들을게요.

8455님. 저녁밥 먹고 남편과 산책 나와서 이어폰 한쪽씩 끼고 듣고 있어요. 여행 스케치 운명 신청합니다. 50대 부부입니다. 참 편한 목소리에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7455님. 남편분이랑 또 산책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가 봐요. 부부를 위해서 여행 스케치 운명.

9193님, 선곡 되나요? 차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유유.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시원한 곡.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신청해요. 오,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 와일드싱 OST죠.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우리 9193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에어컨 고장나서 어떡해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시원해지시길 바랍니다.

0: 함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떠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봉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3, 4부 잔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로 함께했습니다. 박지연님이 신청곡 채택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크크크크 그래도 잘 듣고 있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이러실 것 같아서 잔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내일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신청곡 보냈는데 선곡 안 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을 기대해주세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9948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과연 뭘까요? 전 유해진의 나에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래 듣고 싶어요. 아 유해진의 나에게 그대만이 이 노래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9948님의 신청곡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역사 콘텐츠 비평 및 분석을 신설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늘 2026년 제7차 회의에서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요청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15개 부처에 새로 설치하고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 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9개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5개 부처에도 신설하겠다는 게 성평등부의 설명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의약품 관리와 의료용 마약류 감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우선 지정 검사기관에서 20개 업체의 담배 46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10월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12월 개설해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을 기존 3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 12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병원 내 의약품 정보 시스템 확인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 수도 알제 외곽에 있는 보육원에서 불이 나 최소한 1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소방 등을 관할하는 알제리 시민보호국은 현재 시간 16일 새벽 알제 모함마디아 지역의 국립보육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상자의 구체적 신원이나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방문 일정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친이스라엘 성향의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 장례 일정이 연기되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일정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충청권과 전라권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어제 7200선까지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변동성의 이유 중에 하나론 최근에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는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은 과거의 파생 상품에 대해서 금융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변동성을 조금 더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변동성 확대가 시장의 위험 신호이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약세장 전환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증시의 높은 변동성, 고점의 신호는 아닐지 잠시 후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경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배요. 배가 너무 아파요.
1: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2: 친구들 주식 오른다 했을 때부터?
1: 남들 수익률에 배 아픈 당신,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똑똑한 경제 습관. 평일 아침 8시 30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우리 증시의 높은 변동성, 약세장으로 이어질 신호는 아닐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3: 예, 박사님, 우리 증시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뭐 9000선까지 정말 랠리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다가 요즘은 진짜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고점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또 한번 조정받다가 또 가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4: 저는 뭐 오늘 쭉 이렇게 뒤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서

0: 고점이라기보다는 약세장. 그러니까 지수가 이미 고점 대비해, 장중 고점 대비해서 장중 저점하면 거의 30% 하락했는데,
1: 예.
0: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터널을 빠져나올 때는 고통스럽지만 기간 조정을 거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간 조정에 더 가깝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1: 네.
0: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냐면 지금도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입이 바짝바짝 타네요.
1: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증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쏠림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요. 우리나라는 흔히 주도주라고 우리가 불렸던 그런 종목 들 중심으로 시장이 견인되어 왔던 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
0: 예, 맞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쏠림 현상도 아니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최근에 아마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1: 예.
0: 원래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냐
1: 네.
0: 그리고 원래 이렇게 뭐 상위 한두 개의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막 50몇 퍼센트를 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쏠림이라고 하면 그 단어를 긍정적이거나 그 단어가 되게 기본적이야. 우리 고루고루 이렇게 가는 게 평상시지 뭐 이렇게 확 쏠려 있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1: 예.
0: 그런데 좀 예외적으로 의외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쏠림이 기본값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베센바인더라는 분이 1929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90년이죠. 거의
1: 네.
0: 100년 동안에 주식들이 몇 개의 주식이 상당 부분의 부를 가져갔는지를 쭉 추적해서 연구를 했어요.
1: 예.
0: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전체 미국의 시가총액이 1억에서 2억이 됐다가 1억이 늘어났다라고 치면
1: 예.
0: 상위 10%, 그러니까 1000만 원은 한 몇 개의 종목이 가져갔을까. 2019년도에는 단 두 종목. 그리고 1929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90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아도 한 5개 종목. 퍼센티지로 따지면 미국에 한 5천 개 정도의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상위 0.1%의 종목이 상당 부분의 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정말 숫자가 저렇게 작단 말이야.
1: 예.
0: 그리고 또 공교롭게 미국에서도 2019년도에 상위 0.04% 단 두 종목이
1: 예.
0: 전체 부의 10%를 가져갔다라고 하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1등 주식을 사고 싶어 하죠.
1: 그건 그렇죠.
0: 2등 주식이나 3등 주식 고만고만하게 갈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새로운 기술 그리고 요 헤게모니를 쥐는 종목으로 굉장히 쏠려서 가고 이게 사실 옳다 그르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왔던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도 숫자가 너무 적어서 충격인데
0: 예. 네.
1: 하다못해 요즘 우리 증시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관심 있는 섹터들이 방산도 있고 에너지 쪽도 있고 반도체 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두 개가 이렇게 견인하는 시장이 많았다라는 통계까지 물론 과거의 데이터긴 합니다만 좀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에 있는 이런 엄청난 쏠림 이건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0: 요거는 두 개를 갈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현상 자체는 저 크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고 경제가 크고 되게 거의 모든 섹터에서 우량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마저 저렇다고 하니
1: 네.
0: 내가 심정적으로는 옳지는 않은 것 같아. 편하지는 않지만
1: 네.
0: 금융시장의 기본값 그도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도 굉장히 몇 개의 종목에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시가총액의 증분이
1: 예.
0: 몰리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패턴하고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1: 예.
0: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조금 차이는 그거인 것 같아요.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한국은 연못에 고래가 사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전체 GDP 순위로 봐도 한 10위 정도 하거든요. 되게
1: 예.
0: 커요. 되게 크고 시가총액 전 세계에서 한 3%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1: 예.
0: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조선 방산 이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는 수출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상위에는 또 수출 기업이 되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쏠림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확확 쏠리는 것 같은데
1: 예.
0: 이게 한국의 이 내수 대비해서 수출

0: 기술에 대한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조금 더 격하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1: 아, 그렇군요. 네. 그 비유가 싹 이제 제가 이해가 확 되네요. 네네네. 연못에 고래가 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거에 주도주들이 있었었고 그게 시장을 견인해 왔던 건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데 요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AI 관련한 회사들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반도체 회사들인데
0: 네.
1: 과거의 주도주들과 비교했었을 때 지금 주도주들 뭔가 다른 조건이 있는 건지 아니면 특성이 좀 다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0: 사실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그런데 특성이 저는 아주 다른가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AI가 훨씬 이제 광범위하긴 하고요.
1: 네.
0: 그리고 병목이 AI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병목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
1: 예.
0: 거기 병목을 우리가 이제 틀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글로벌하게도 한국 기업들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이 한국에 있다. 좀 뭐 약간 되게 생경한
1: 네.
0: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좋아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1: 예.
0: 저는 둘 다 좋아요? 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드리면서
1: 예.
0: 근데 그 두 종목이 한국에 있다는 게 저는 더 신기합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그렇게 탑티어들이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쏠림이 심화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요, 그 대답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0: 네.
1: 이렇게 AI를 견인하는데 여러 병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보니
0: 네.
1: 해외 자본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고 그런 해외 자금까지도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하루 변동성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커지는 면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겁니까?
0: 그거는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젯밤에 하이닉스 ADR 가격 어떻게 됐나를
1: 네.
0: 아마 확인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연초 이후에 외국인이 계속 팔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모든 분들이 되게 의아해하셨을 것 같아요. 기업이 이익이 그렇게 많이 벌고 이게 HBM이라는 거는 다른 회사가 그렇게 빠르게 따라오기 어렵다는데 뭐 기계적인 리밸런싱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팔만한 이유는 있을까? 그래서 올해 이후 특히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한국의 이 상승장은 국내 수급이 한 100%가 아니고 150% 견인해서 올라간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변동성이 그렇게 작지는 않았어서 조금 피곤한 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 ADR까지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1: 네.
0: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조금 더 흔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1: 네.
0: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마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런 뉴스 보셨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상장한 지 한 달 됐는데
1: 네.
0: 본전이다.
1: 네.
0: 그래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가가 엄청 올라갔다가 내려갔잖아요.
1: 예.
0: 근데 스페이스X는 시가총액 2조 달러로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누구나 아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인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렇게 크고 성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를 주고요. 몸집도 큰 그런 회사들도 상장 초기에는 그렇게 등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ADR이 초반에는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것 같고
1: 네.
0: 그것까지만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이닉스 ADR을 사시는 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오히려 꼬리가 우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하죠.
1: 네.
0: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요 며칠 좀 보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은 더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찌 보면 내년 뭐 내후년부터 뭐 피지컬 AI니 AI 에이전트니 뭐 또 다른 시장의 큰 화두들이 또 열릴 거다라는 예고들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지금은 모든 어떤 그 증시로 가는 관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개만 있는데 혹여나 피지컬 AI니 AI 에이전트니 다른 화두들이 좀 열려지면 이게 변동성을 좀 줄이는 요소가 될까요? 아니면 그것들도 결국 다 반도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전히 한동안은 우리가 이 변동성을 그냥 디폴트로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0: 요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은 더 한 발 들어가서 조금은
1: 예.
0: 나눠서 이야기를 드려요.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저희가 9200 갈 때까지도 변동성이 컸어요. 근데
1: 네.
0: 그때는 돌이켜놓고 보면은 좀 기분 좋은 변동성이 많았죠. 그러니까

0: 전쟁, 그러니까 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급락하고 이런 양상들은 있었지만 급등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9200 이후에 아주 빠른 시간 동안 30% 하락하는 동안에는 이제 급락이 훨씬 이제 많았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 지난 며칠 동안에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라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 굳이 뉴스 플로우를 추적해서 놓고 들어가다 보면은,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한다는데, 아니, 데이터 센터가 다 부족해서 난리가 아니었어? 예. 근데, 장사가 좀 안 되나 보네? 그러면 우리 HBM이, 수량이 당장 줄 가능성은 없겠지. 그러니까 수요요. 예. 수량이 당장 줄 가능성은 없겠지만 지금같이 막 전년 대비 몇 배, 몇십 배씩 느는 수요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거야. 라는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애플이 가격을 인상한다는데 그건 괜찮은 거야. PC 출하량이 줄어든다는데 그건 괜찮은 거야. 이제 이렇게 걱정들이 맞물리면서 좀 증시를 강하게 이끌어내리고 있죠. 네. 뒤에서 아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 정도로 하락할 정도의 재료냐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하락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네. 이런 것들에 그동안 아주 가파르게 올랐던 거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로 인한 그런 변동성 심화들이 최근에 낙폭을 조금 더 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거에 대답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 피지컬 에이전트 AI, 피지컬 AI로 가면서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은 토큰을 쓸 것이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예. 더 많은 HBM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월가에서는 톤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을 줄 때도 이제는 HBM 위주로만 종목들이 주가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범용 메모리라고 예. 하죠. 오히려 범용 메모리가 주가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어. 이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막 범용 메모리 이런 얘기 나와서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등 제품만 지금 되게 잘 팔리다가 예.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메모리의 양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2등, 3등 제가 표현을 그냥 쉽게 해드릴게요. 2등, 3등 이렇게 더 저가인 저사양의 제품 제품은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것까지 올라가면서 그 종목들까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글로벌 월가에서 반도체 주식만 트레이딩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HBM은 많이 갖고 이제 나머지도 오히려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전반적인 수요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엄청 꺾였다라거나 저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뭐 기대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바뀐 것도 아닌데 네. 아 정말 마음이 더 아파지네요. 뭔가 우리가 아 놓쳤구나 허무하죠. 하면 그러니까요.
0: 네,
1: 허무해요.
0: 네.
1: 야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건가. 자 그런 과정에서 더 자세한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대만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과 대만에 비해서 주도 업종이 좀 더 자주 바뀌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전문가들이 우리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주시잖아요. 뭐 무슨 이방원이니 뭐 조방원이니부터 해서 이게 우리의 특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 정도는 자주 바뀌는 게 맞나요?
0: 방금 이야기해 주신 조방원도 있고 뭐 네. 차화정도 있고 빅도 있었고요. 더 예전으로 올라가면 뭐 트로이카도 있고요. 예. 그냥 맞아. 주식시장은 뭔가 되게 맞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들은 흔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한국이 좀 유독 되게 자주 바뀌더라고요. 예. 그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시가총액 상위 10위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제가 업종별로 같은 업종은 같은 색깔을 칠해놨거든요. 네. 삼성전자만 계속 1위인 거지 밑에는 연두색이었다가 회색이었다가 주황색이었다가 뭐
1: 노란색
0: 하늘색이었다가 네. 이제 난리가 납니다.
1: 예.
0: 이 말은 주도 업종이 굉장히 빠르게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1: 그렇네요.
0: 이에 반해서 밑에 대만을 보시면
1: 예.
0: 뭐 조금 뭐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 초록색 일색이잖아요.
1: 그렇죠.
0: 해봤자 뭐 약간 연두색
1: 예.
0: 네, 그 정도여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가 손바뀜은 있었지만 상위의 종목에서 자기들 순서만 바뀌는 이제 그런 수준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요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 한국 시장은 참 투자하기가
1: 어렵다.
0: 만만치 않구나. 주도주가 이렇게 한 해, 두 해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고.

0: 네. 그래서 한국은 자체만으로 놓고 보기에도 이렇게 주도주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좀 어떻게 보면 투자 난도가 높은 시장이었구나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피곤하라는 거야? 주식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힘을 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반도체가 있죠. 조선이 있죠. 예. 그리고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게 탄피부터 화약까지 한 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적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총알을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 나라에서 다 만들 수 있는 나라 얼마 안 되는지 몰랐거든요. 예. 방산도 있죠. 그리고 식품, 라면 예. 있죠. 그리고 요즘은 화장품도 엄청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네임드랄까요? 그러니까 요즘 해외여행 가서 보시면 만약에 좀 이야기를 하실 일 있으면 너 한국의 회사 뭐 알아? 그럼 사람들이 줄줄줄줄 이제 다섯 개에서 열 개는 아마 이야기할걸요.
1: 네.
0: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뭔가 뭐 화장품이 잘 되는 환경 혹은 반도체가 잘 되는 환경 혹은 뭐 정유가 잘 되는 환경 이럴 때마다 한국 기업들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시가총액 상위하는 종목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밸런스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더 많은 나라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AI 이슈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잦아들면 우리는 또 쳐다볼 수 있는 화장품도 있고 식품도 있고 뭐 에너지도 있고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0: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좀 집중해온 키워드 중에 하나가 수직 계열화예요.
1: 수직 계열화.
0: 예. 수직 계열화라고 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효율적이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딱 떠올렸었던
1: 예,
0: 것 같습니다.
1: 문어발식 경영 뭐 이런 예, 얘기했죠.
0: 너무 A부터 Z까지 하다 보니 여기서 이제 뭐 효자 계열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열사도 있고 저런 게 있었어라고 할지도 모르는 예. 계속해서 골칫거리인 계열사나 사업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세계화 시대 그러니까 모든 게 분업이 되게 잘 이루어질 때는 수직 계열화 모델이 사실은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아웃소싱을 여기다 주고 저기다 주고 납기 안에 빠르게 짝짝짝 가지고 오니까 수직 계열화가 오히려 되게 뚱뚱한 멸종을 네. 앞두고 있는 공룡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를 겪어왔나요? 보호무역과 팬데믹을 지나왔잖아요. 불과 한 5, 6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되게 많은 국가들이 내 눈앞에서 뭔가 생산되지 않으면 믿기가 어려워. 이제는 무슨 일이 나타날지 모르겠어를 그냥 학자들이나 뭐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다 보니 이 자국의 공급막을 재구축하는 되게 어지러운 흐름 안에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왔던 이 수직 계열화 모델이 지금으로서는 되게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파트너가 되었죠.
1: 네.
0: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 HBM도 기술도 선점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도 맞지만 조선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요. 우리가 첨단피부터 화약까지 이런 구조를 계속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랠리가 주식 랠리도요.
1: 네.
0: 그리고 경제 랠리도요. 이 AI 인프라 붐도 저는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길 바랍니다만 계속해서 가기만 하는 건 없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리고 다른 이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또 준비된 기업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좀 같이 드리고 싶네요.
1: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주도주가 계속 바뀌고 싶어도 새로운 산업이 국가를 견인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어도 그런 산업의 싹 자체가 잘하지 않은 나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차세대 주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행복한 고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 모시고 AI 사이클이 계속될 수 있을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우리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종목들에 너무 몰린 현상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주도주가 자꾸 바뀌어가는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지 쭉 여쭤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요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속상하신 분들은 그런 한가한 질문 하지 말고 AI 더 뭐 여쭤봐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AI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사이클도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이 흐름이 꺾일 때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럼 꺾이게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3: 저는 AI 산업보다는 오늘은 AI의 주식 랠리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예. 하고요. 지난 예전에 저희 약세장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출렁출렁 조정받는 거 말고 지수가 30에서 50% 정도 하락하는 걸 약세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좀 패턴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패턴은 주도주가, 그러니까 그 경제와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 주도주가 후발주자한테 역전당할 때. 아. 네. 그래서 이익이 아주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우리한테 접목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이 우리를 추월하거나 중국의 뭐 CXMT 그런 기업들이 우리를 추격하는 경우가 예. 되겠고, 저는 이거는 가장 멀리 안 오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1번으로 넣어놓은 이유는 되게 느리게 진행돼요. 이 반도체 산업만 해도 이 기술이 뭐 1.8나노, 1.5나노 이렇게 정말 점나노로 이렇게 가다 보니 굉장히 치열하게 기술이 나아가고 있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이런 추격들은 진행이 되지만 한 번 추격되고 나면 제자리 다시 왕좌를 차지하는 기업이나 주식의 사례는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추격을 안 당할 거야. 지금은 굉장히 자신감 있지만 세상에 가능성이 0%인 일은 또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가장 거리는 멀다. 네. 두 번째는 기업의 기술도 괜찮고 마켓쉐어도 굉장히 공고했는데 전방 수요 사이클이 꺾이게 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메타의 데이터 센터 임대부터 뭐 애플 가격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드렸는데 요즘은 저기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꺾였다라기보다는 지금 작년 뭐 2023년도에 벌어들인 돈 대비해서 2분기에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90조라는 금액이 15배거든요. 네. 연간 2023년 연간 이익의 15배를 한 분기에 벌다 보니 예. 이게 가파른 게 아니고 90도죠. 90도의 각도로 이익이 늘어났는데 계속해서 이 속도로 늘어날 수 있겠어?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기업의 사이클도 사실은 괜찮았고 후발주자하고도 계속해서 여전히 좋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을 짜부러뜨리고 결국은 금리가 무거워지면서 이 전방 수요들도 좀 해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은 주식이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가장 많은 유형이 요 3번에 속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1, 2, 3번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지만 2번하고 3번은 약간 세트로 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금리 가장 중요한 이번에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정말로 마지막 점을 찍는 걸 누가 해줄까? 엔비디아가 할까? 하이닉스가 할까? 누가 할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금리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역할을 해주면 안 되죠.

0: 그래서 닷컴 붐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껍데기만 있는 기업도 정말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 비해서 지금은 자기 돈을 벌어서 자기가 투자하는 빅테크들이 이 랠리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길고 강하게 주가 상승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셈이죠. 요 며칠 사실 한국 주식이 출렁이면서 저의 마음도 작아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피로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은 좀 되게 얄밉게도 오히려 평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닷컴 붐처럼 주가가 막 올랐다가 갑자기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도 급락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빅테크조차도 저희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이죠. 잉여 현금이 막대하다가 워낙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칩을 사고 그리고 전력까지 다 돼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돈을 많이 헐어서 쓴 상황이에요.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그런 거죠. 돈이 막 곳간이 막 돈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와 이러다가 몇년 후까지 투자할 수 있어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일 때랑은 투자에 대한 심리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리에 대해서 만약에 뭐 주커버그가 되었건 일론 머스크가 되었건 미국 금리 얼마인지 당연히 모르겠죠. 중요한 뭐 나는 돈이 이렇게 많고 돈을 투자한다는 데가 줄을 섰으니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을 안 했을 텐데 금리가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꽤나 오른다라고 한다면 우리 계속 이렇게 그럼 사용자들이 뭐 클로드 쓰시는 분, 제미나이 쓰시는 분, 챗GPT 쓰시는 분다 많을 텐데 이게 조금 사용자가 들어오는 속도가 좀 줄었네. 경제가 괜찮나요? 라고 물어볼 순간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금리가 되게 큰 영향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금리가 또 시장의 새로운 트리거가 될수 있는 요소다라는 거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 말고도 만약에 약세장 전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장에서 먼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이 좀 있다면 힌트들 좀 주세요.
0: 네. 몇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개 정도를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급상으로는 닷컴 버블 때하고 지금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사람들이 하는 결정,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결정이 되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좀 들어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게끔 설명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되었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되었건, 특히 주식이 언제 좀 쉬어갈지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지는 저는 그들도 사실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등 주식은 특히 지금 1등 주식, 글로벌 1등 주식, 한국의 1등 주식은 너무 그 가파르게 성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비전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에이전트 AI, 피지컬 AI로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가졌던 생각은 1등 주식에서는 뭔가 주가 고점을 잡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돈도 많잖아요. 기술도 너무 많고 비전도 굉장히 뚜렷하고요. 근데 제가 주식 시장에 계속 있으면서 느낀 거는 돈은 무한하진 않거든요. 올라가는 가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가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무한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올 대로 다 들어왔나를 계산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돈이 얼마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를 계산하는 방법을 저는 못 찾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죠. 닷컴 붐 때의 마지막 3개월 주가 차트예요. 그러니까 2000년 3월이 주가 고점이었는데 그 3개월 전에 사람들이 어떤 패턴들을 보였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장주가 이제 나스닥이었는데 나스닥은 마지막 3개월 동안 지수가 4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는 기미가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게 나스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스닥이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기간인데 다우존스랑 S&P 500이 이미 마이너스였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말은 돈은 이미 다 들어왔고 들어올 수 있는 돈은 다 들어왔고 다우존스면 얼마나 우량한 기업들이에요. 우량한 기업들을 추리고 추려서 따로 편입을 시켜주는 게 다우존스인데 예. 다우존스에 있는 되게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어 코카콜라 예. 이런 주식을 팔아야지만 나스닥을 살 수 있을 때 아. 저런 차트가 나오죠. 같은 미국인데 누구는 마이너스고 누구는 플러스일 때요.

0: 그래서 저는 이 1등 주식들은 너무 성장성도 강하고 이래서 내가 뭔가 사전 시그널을 찾지는 못할 것 같다.
1: 예.
0: 그렇다라면 오히려 저 성적으로 따지면 중하위권 학생들이 언제 지쳐서 낙오되는지를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유동성 측면에서의 접근법이 아닐까라는
1: 예.
0: 생각을 하게 됐고
1: 네.
0: 그래서 제가 글로벌 증시를 요즘 원래도 열심히 봐야지 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되게 열심히 봐요.
1: 예.
0: 특히 최근에 보면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코스닥은 이미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1: 그렇죠.
0: 우리는 다 끝까지 자금이 쥐어짜진 것이 아니냐.
1: 네.
0: 또 특히 같은 코스피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격차가 되게 많은데 그럼 이미 우리는 올 대로 온 게 아니냐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AI가 한국의 이슈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한국에서 떠오른 테마이고 한국의 내수시장에서 굉장히 흥해서 주도주가 됐다면 국내 수급만 봐도 되죠.
1: 네.
0: 그런데 국내 증시만 봐도 되죠.
1: 네.
0: 그런데 지금은 AI는 글로벌 전 산업 전 인류의 문제라면서요.
1: 네.
0: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영끌이 있어야 네,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들도 다 AI의 수혜를 받는 국가는 좋고 AI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주식이 되었건 뭐 국채 가격이 되었건 그거는 평가가 박하게 받는 것까지 되어야 글로벌 자금이 다 AI로 몰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최근에 보면 좀 말하면서 속상하게 되는데 인도랑 유럽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인도와 유럽에는 AI와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되게 사실 열위에 있거든요.
1: 예.
0: 특히 유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한 3개월 동안 유럽 증시가 거의 1위예요.
1: 어, 그래요?
0: 네. 황당하죠.
1: 예.
0: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글로벌 그 전 세계 자금이 AI로 모두 집중이 되어야 제가 볼 때는 주식이 산업은 계속 가더라도 주가는 자 들어올 살 사람 다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살 사람 다 샀나?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1: 네.
0: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주식이 여기서 아주 그냥 더 내리꽂기보다는
1: 네.
0: 예,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의 국면을 지나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약세장 전환을 본격화할지 알아보는 신호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0: 네.
1: 주도주 주변부가 먼저 무너지는지 확인해봐라. 그런데
0: 네.
1: 아직은 그런 시그널을 못 찾았다 해주셨고
0: 네.
1: 다음 또 신호는 뭐가 네. 있을까요?
0: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IPO인데
1: IPO요.
0: 네.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이제 큰 규모의 IPO죠. 우리 흔히 대어라고 보면은
1: 예.
0: 큰 규모의 IPO가 있으면 시장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스페이스X는 이미 상장을 했고
1: 네.
0: 엔트로픽과 오픈AI도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1: 네.
0: 근데 요 세 개의 기업을 다 합하면 4조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4조 달러 하면 그냥 엄청 큰 돈인 건 알겠고 얼마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국의 GDP가 2조 달러 정도 돼요.
1: 네.
0: 그리고
1: 허망하네요.
0: 네, 한국에 이제 한국이 두 개, 한 상위 10위 정도 되는 국가의 두 개가 시장에 이제 물량이 풀리는 셈이고
1: 네.
0: 그리고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021년도에 상장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1.1조 5천억 달러가 안 됐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1년 안에 4조 달러가 IPO를 해 좀 부담스럽죠. 근데 금액도 금액인데 IPO만 추적하는 교수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은 요 IPO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는 괜찮다 안 괜찮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라고 연구 결과들을 좀 쭉 봤더니 금액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IPO도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IPO의 질은 너무 어렵잖아요.
1: 예.
0: 두 개로 본답니다. 신주 발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1: 예.
0: 즉 우리가 기업을 IPO, 즉 기업을 공개한다라는 거는
1: 네.
0: 새로운 자금을 자본금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IPO를 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어떤 기업은 신주 발행을 적게 하기도 하고 많게 하기도 해요.
1: 예.
0: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인데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신주 발행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정말 돈이 필요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주 발행을 적게 하는 기업은 굳이 지금 돈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기존 투자 묶여있는 자금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1: 예.
0: 아니면 기존 투자자들을 이 엑시시라 그러죠.
1: 네.
0: 이제 자금을 회수, 투자를 이익을 실현하고 회수를 하게 해주기 위해서 IPO를 한다라는 거예요.
1: 네.
0: 말이 길었는데 사우디 아람코의 IPO

0: 를 떠올려 보시면은 아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한 4, 5년 정도 전에 사우디 아람코가 IPO를 했는데 금액은 2조 달러가 훨씬 넘어서 단일 종목으로는 역사상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최대 규모의 IPO였어요. 그런데 구주 매출, 그러니까 1.5%밖에 신주 발행을 하지 않았어요. 구주 매출을 1.5%밖에 하지 않았어요. 왜냐? 왕자님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기업의 가치를 시장가로 보고 싶었을 뿐. 네, 그리고 신사업에도 투자를 해야 되니 융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했을 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규모가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은 거의 없었죠. 아람코 상장에서 어떻게 됐다더라 들어보신 기억이 없잖아요.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돌아오면 신주 발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중요하고 전체 상장하는 기업 중에서 적자 기업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니까 우리 닷컴 붐테처럼 혹시 껍데기만 있는데 비전만 너무 강한 기업들이 상장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세 개의 기업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과 오픈 AI 요 세 개를 놓고 보면은 스페이스X는 신주 발행을 4%밖에 안 했어요. 되게 적게 했어요. 그리고 전체 기업은 적자이지만 스타링크가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간 거죠. 뭐 엔트로픽도 최근에 돈 잘 벌고 있다 하고요. 이제 제가 조금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이벤트는 오픈 AI의 이벤트입니다. 상장이죠. 오픈 AI는 흑자까지 가려면 거리가 되게 멀다라고 하는 걱정들을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3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5.1, 5.2, 5.3. 그러니까 뭐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쥐어짜서 내놔야 다시 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되게 열심히 할 만큼 상황은 좀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순환 출자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구조라든지 조금 이 상장이 매끄럽지 않은 많은 허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 게 오픈 AI의 상장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상장이 다행히도 내년으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오픈 AI의 상장이 될 때쯤에는 뭐 주도주의 압착이 얼만큼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되짚어볼 만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IPO가 단순히 많다라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닌데 내년으로 점쳐지고 있는 오픈 AI가 상장할 때쯤이면 주식을 계속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줄여야 될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금리입니다. 제가 아까 그 약세장 전환의 유형을 세 개로 나누면서 저는 금리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경제 쪽을 계속 봐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리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솔직하게는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금리만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현대 경제 사회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금통위도 했고 이제 미국의 연준에서도 금리를 뭐 올릴 거다 말 거다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금융 기법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 경제 금융에서 중앙은행이 하나 중요한 도구로 삼고 있는 게 기준금리인 거잖아요. 그만큼 저는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닷컴 붐 때 패턴을 보면 98년도에 우리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미국 경제는 사실 타격이 되게 적었어요. 적었고 이 우리가 닷컴 버블 이러면 그냥 주가만 막 올랐다가 내려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인터넷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통신망을 깔아야 되죠. 송전 탑도 세워야 되고요. 집집마다 컴퓨터라는 걸 산대라고 하면서 이 개별 소비자한테 수요를 촉발시킬 만한 엄청난 메가 히트 상품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경제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LTCM이라고 교수님들이 몇 분이 만드신 펀드가 큰 규모였는데 파산을 하면서 이게 어떤 뭐 불안을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세 번 내려줬어요. 그리고 경제도 너무 데워지고 주가도 올라가면서 금리를 다시 올렸거든요. 금리를 다시 올릴 때 사실 초반에는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더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예전 수준, 예전에 금리 고점보다 한 번 더 올리고 두 번 더 올리니까 주가도 꺼지고 경제도 사실은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면 금리만 올렸다라고 해서 주가가 끝났냐? 그렇게 보긴 좀 힘들죠.
1: 네. 예.
0: 그리고 금리가 올렸다고 그렇게 투자를 하던 우리가 통신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하고 컴퓨터는 사실 지금도 교체 수요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사는데 그게 다 꺾

0: 꺾였다라고 볼 순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는 경기도 싸늘이 식고 주가는 더 싸늘이 식고 예.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 금리라는 게 사실 뭐 0.25%포인트 말도 길게 너무 작잖아요. 소수점이 몇 개까지 내려가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당장은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가랑비에 못 젖듯이 예, 횟수를 거듭해서 특히 이전 고점보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저도 이제 빚이 있고 많은 분들이 빚이 있으실 텐데 금리 한번 올리면 아 이자 더 내야 되네. 근데 딱 막상 보면 엄청나게 빚이 많이 진 분이 아니시라면 뭐 그러면은 이제 커피는 조금 이틀에 한 번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수준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금리가 이거 조금 부담이 좀 있네. 이거 차는 내년에 바꿔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준이 그렇죠, 온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정도의 속도로 올려가느냐가 중요한데 예. 결론은 이거죠. 그래서 지금 괜찮은 거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렸지만 기준금리 2.5%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이제 좀 경제 체력에 맞는 금리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미국은 지금 올린의 만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금리가 동결기에 주가가 약세장으로 진입한 적은 거의 없어요. 예. 인상을 하고 인상을 꽤 한 상태에서 예. 그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의 초입도 아니고 한 해 만에를 논하는 수준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 시장이 견조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예. 요 며칠에 해프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너무 아픈 어퍼컷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약세장을 논하거나 한국 시장이 이대로 계속 밑으로 내리꽂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모든 매크로 정황이 이전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박사님 모시고 여러 얘기 나누면서 변동성과 다양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진단해 보면 좋을지 이런 방법론도 배우고 그리고 현상에 대한 어떤 해석도 같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저는 오늘 박사님 말씀 다 들어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너무 크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견조하다고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려도 맞는 걸까요?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거의 마지막으로 예, 제가 좀 강조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의 하락은 과도했다.
1: 네.
0: 그리고 그렇지만 변동성은 당분간 고변동성 장세가 위아래로 출렁이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올여름은 좀 긴 여름이 될 것이다. 아주 짧게는 7월 말에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네. 미국의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AI에 투자와 관련된 거를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가이던스라고 하죠. 네. 우리 경영 실적의 안내들도 조금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미국 금리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금리가 도대체 언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려야 되는 건지도 시장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될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더 이상 빠질 것 같진 않대요. 근데 확 회복할 것 같지도 않대요. 근데 출렁이긴 할 거래요. 예. 그리고 이게 적어도 한두 달은 갈 거란 얘기잖아요.
1: 예.
0: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1: 예.
0: 오를 때 사고 내려갈 때 파는 거.
1: 예. 예.
0: 제가 근데 왜 당연히 내려갈 때 사고 낮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팔아야죠. 그런데 요 한 몇 달 사이에 몸으로 많이 안 느끼셨기를 바라지만 느끼시고 체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라갈 때 주식 팔기는 어렵고요.
1: 네.
0: 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주식을 오히려 사는 실수. 그리고 압불싸해서 팔았는데 그때부터 반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어떠한 방향성도 잡지 못하고 가는데 변동성이 살아있으면 요 며칠 또 하락이 되게 거셌잖아요. 네. 그럼 저조차도 어제는 또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예. 아 이제 다 빠졌나 보다. 올라가나 보다. 라고 하면서 사신 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있겠죠.
0: 있고 오늘은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예. 아닌가 보다. 다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말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내려갈 때 팔고
1: 네.
0: 올라갈 때 사고
1: 네.
0: 이런 게 실수가 아니죠. 이런 선택을 하기 너무 좋은

0: 환경이고 우리가 그 너무 그렇게 좋은 몇 개월을 보냈거든요. 네. 그런 결정을 하기에 되게 좋은. 그래서 이럴 때는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까지 그래도 플러스라면 그 돈을 지키는 방법. 네. 그리고 지금까지 좀 이르셨다라고 하면 더 많은 마이너스를 네. 불러오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 박사님 오늘 확인한 게 연기도 잘하시네요. 너무 오늘 우울한 얘기. 네. 너무 우울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네. 웃으면서 한번 끝내보려고 해봤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조강.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캠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에게 채용 예정자

0: 선정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심 씨가 채용 공고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또 채용 담당자 3명이 심 씨의 실무 경력을 석사학위 취득 전 활동까지 인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청년미래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미래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청년미래 비서관으로 김태원 이노레드 공동대표를 임명했다고 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한 명이 풀려난 사실을 알리면서 선의의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2024년 12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부당하게 억류됐던 미국 시민의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현재 안전하게 이란 밖에 있다며 미국은 이란 측의 선의의 제스처에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제러드 겐서는 해당 미국인이 53살의 캘리포니아 거주자 대나 카랄이라고 밝혔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의약품 관리와 의료용 마약류 감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우선 지정 검사기관에서 20개 업체의 담배 46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10월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12월 개설해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을 기존 3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 12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병원 내 의약품 정보 시스템 확인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15개 부처에 새로 설치하고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 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제헌절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7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1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사전에서 몸 빼는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로 일본에서 들어온 옷이라고 하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말을 외바지나 일바지로 순화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쓰임이 더 많은 바지죠. 바지와 관련된 관용구 중엔 바지까지 벗어주다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어줄 수 없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넘겨주다 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영국의 가수 클리프 리차드는 자국의 인기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드디어 미국 시장에서도 반응이 왔고요.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 중에서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0위권 안에 들어가서 6위에 안착한 음악이 되었죠. 이전까지의 그는 편안하고 댄디한 느낌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지만 이때쯤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데요. 덕분에 이 노래에서는 락사운드와 함께 여성의 저주에 걸린 주인공을 다룬 오컬트적인 가사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신이 신선한 반응을 이끌어서 악마 같은 여자가 오히려 그에게 제2의 전성기를 안겨주었죠.

11월 16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입니다. Devil Woman.

0: 7월 16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클리프 리차드 데빌 워먼이었어요. 참 멜로디가 착착 감기는 노래예요. 그래서 저 이 노래 들으면 좀 중독성 있다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되거든요. 어떠셨나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는데요. 오늘 이 데빌 우먼을 들으시면서 오늘 주제는 이런 거일 것 같아 라고 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예전에 김원성 님이 언제 한번 맨 시리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어떤 맨, 뭐 피아노맨 있죠. 럭키맨도 있고 슈퍼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맨 시리즈를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그 피아노맨 빌리 조엘의 노래를 월요일날 들었다라는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 그렇다면 우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맨을 하자. 아주 단순한 결론으로 오늘의 주제 우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맨 시리즈로 이렇게 2주 동안 네, 이런 주제 특집 한번 해보려고요. 대신에 우먼이 들어간 노래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어떤 여성,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음악을 우리가 들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빌 우먼처럼 우먼 앞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는 거죠. 악마 같은 여자. 이게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좀 안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 가사들을 이렇게 다 보다 보면 아, 이 데빌 우먼은 되게 매력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음악 안의 스토리에서 살아 숨쉬는 어떤 사람에 대한 형상들이 그려지는 음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음원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런 맨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의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문자 샵 8001번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는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도 골든디스크 생각난다.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옥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딘가?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워먼, 어떤 여성에 관한 음악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곡의 노래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로이 오비슨의 Oh, Pretty Woman, 오, 귀여운 여인에 대한 음악을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노래 샤카칸 I'm Every Woman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여자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사랑하는 상대한테 모든 것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 A부터 Z까지 다양한 나의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죠. 샤카칸이 불렀고 그리고 나중에 위트니 휴스턴이 리메이크한 버전도 굉장히 크게 사랑을 받았었던 음악이었습니다. I'm Every Woman이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좀 걸출한 기타리스트들이 연주한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제목이나 가사보다는 그 기타 연주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하는 음악들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연결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토미 볼린의 Savannah Woman. 토미 볼린도 뭐 디퍼플을 비롯한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했었던 미국의 아주 걸출한 기타리스트죠. 이 토미 볼린의 Savannah Woman에서의 연주 한번 또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산타나 준비했습니다. 라틴 기타 쪽에서는 또 이 카를로스 산타나를 빼놓을 수 없죠. 산타나의 Black Magic Woman. 사바나의 여인과 흑마술을 하는 여인. 뭔가 좀 더 신비롭고 약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환상적인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는 그런 제목들이죠. 그런 제목들이 이들의 연주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지금 한번 감상해 보시죠. 먼저 토미 볼린의 Savannah Woman 그리고 산타나입니다. Black Magic Woman.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어떤 여성, 어떤 우먼에 관한 음악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곡은 이글스 위치 워먼이었어요. 앞에 그 블랙매직 워먼도 그렇고 약간 좀 여성들을 굉장히 신비롭고 매혹적인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남성 뮤지션들의 음악들이 제법 많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그 이글스의 돈 헨리가 젤다 피츠제럴드라는 작가에게 영감을 받아서 만들게 된 곡이라고 해요. 약간 그 사람이 가진 예술적 광기나 매혹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곡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들이 말하는 어떤 여성에 관한 음악들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상징적으로 나는 여자다. 헬렌 레디의 I am woman 준비했어요. 이 노래가 발표된 70년대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여성들에게 어떤 독립적인 한 개체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준 음악이었고 또 그런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이 I am woman이었죠. 그래서 헬렌 레디의 전기 영화 제목도 I am woman이었습니다. 이 노래에 이어서 Death is Child가 말하는 독립적인 여성 Independent Woman Part 1을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아나 그란데입니다. Dangerous Woman, 위험한 여자까지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파리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회사.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대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어떤 워먼, 여성에 관한 음악들 들어봤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노래는 Electric Light Orchestra의 Evil Woman이었어요. 자, 이렇게 뭔가 Oh Pretty Woman, Evil Woman, 뭐 그리고 아까 Dangerous Woman 이렇게 수식어가 앞에 붙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이 앞에 붙는 경우들도 있죠. 닐 다이아몬드가 불렀고 딥퍼플도 리메이크했었던 켄터키 워먼도 있고요. 그리고 더 노어스가 불렀던 LA 워먼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레니 크라비츠가 리메이크하기도 했었죠. The Guess Who의 American Woman.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맨 특집으로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 밤 11시 5분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happy. Look at me, I'm happy. Don't worry. Be happy.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

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프로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상승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물놀이와 관련해서 쓰이는 말 빠지는 물에 빠진다고 해서 빠지가 아니죠. 온하나 하천에서 사용하는 밑바닥이 평평한 운반선을 바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 물 위에 띄워놓은 영원한 말 바지가 변형된 말이 빠집니다.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바지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빠지선을 끌림배 또는 딸림배로 순화한 바 있습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월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체류 연장을 위해선 이민당국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유학생들의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2: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장맛비가 어젯밤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4일 연휴 내내 이어집니다. 오늘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내일 새벽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등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호우 가능성도 예고됐습니다.
1: 하천이 범람해 지하차도를 덮쳤던 오송참사와 같은 위험이 크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전국 182개 지하차도 목록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서울에만 51곳, 영남권 41곳 등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잦은 국지성 호우로 재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다음 달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를 위한 기본 예탁금이 현금 3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는 한 주씩 사고 팔 수 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20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7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미국이 그동안 학업 중엔 제한 없이 체류를 허용해왔던 유학생들에게 4년까지만 머물 수 있도록 비자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2: 체류를 연장하려면 엄격한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당장 유학생과 가족들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미국 국토안보부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F비자를 가진 외국 유학생들과 교환 방문을 위한 J비자 소지자들은 최장 4년까지만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업 과정을 마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해 사실상 기한이 없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978년 이후 무기한으로 입국한 유학생들 중 수천 명이 수업에 등록해 영구적인 학생으로 남았다며 비자 악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는 체류 연장을 위해 이민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학교를 옮기거나 졸업이나 연수 종료 뒤 취업 혹은 출국 등에 주어지는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탓에 이민 사기가 만연했다며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원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정부는 합법 체류자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왔습니다.
4: 우리는 저 학생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오는 사람이 100% 괜찮길 바라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재작년 현재 미국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180만여 명이고 작년 기준 한국인 학생과 가족은 1만 3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또 외국 언론사 소속 취재진은 240일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중국 국적 언론인은 더 짧은 90일로 1회 체류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외국 유학생들의 전학 사유나 전공 변경 필요성까지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꼼꼼히 살피겠다는 겁니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규제의 불법성 논란마저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미군의 이란 공격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중동 내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이란 후티반군 역시 홍해의 원유 수송로 봉쇄와 사우디 원유시설 공격 등 보복을 준비하고 있어서 전 세계 석유 수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
5: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현지 시간 16일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 개슘섬 주변과 관다르아바스 인근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이란의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미군의 공습은 지난 11일부터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상선들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재앙이 될 비극적인 오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캐롤라인 레이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5: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해온 이란은 다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은 다음 주까지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인프라까지 공격하겠다는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가세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자국의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 아라비아 반도 서쪽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것을 후티 반군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수출하는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장악할 경우 전 세계 석유 수급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무력 충돌을 벌여온 후티 반군은 사우디 원유 시설에 대한 전면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1: 사우디의 모든 석유 시설과 핵심 기관 인프라가 우리 미사일과 드론의 정밀 타격 목표입니다. 압둘 말릭 알 후티 후티 반군 최고 지도자입니다.
0: 15일 기준 지난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13척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2: 연휴 첫날인 오늘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극한 호우와 함께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어서 비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3: 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돼 남부지방에서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에 최대 60mm, 전라권과 대구, 경북에 최대 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밤부터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중규모 저기압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구름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지며 북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 이번 주말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은 최대 15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남 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도 최대 100mm, 경북 북부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마철 들어 중부지방에는 이미 최대 3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또 하천과 계곡은 갑자기 물이 크게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연휴 기간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야영은 피해야 합니다. 연휴 내내 이어진 비는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며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2: 폭우가 예상되면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전 오송 참사처럼 지하차도까지 물이 넘치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하천과 가까워 범람 위험이 큰 지하차도가 전국적으로 182개, 서울에만 51개나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위험한 지하차도들을 정혜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 오송 참사가 일어난 궁평 2 지하차도. 불과 400m 옆에 미호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3년 전 집중호우로 미호강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은 순식간에 지하차도를 덮쳐 3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참사를 계기로 감사원은 이렇게 하천에 근접해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 182개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MBC가 해당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하천 범람 위험이 큰 지하차도는 서울이 51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밀집한 곳은 구로구로, 안양천을 따라 8개 지하차도가 목록에 올랐습니다. 고척 2 지하차도의 경우 안양천과의 거리가 70m도 안 되는 데다 땅속으로 깊은 구조여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6: 하천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요. 차도 안쪽이 입구보다 유독 깊어서 물이 차기 쉬운 구조입니다.
5: 또 안양천을 따라 양천구 5개, 영등포구 4개 지하차도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6: 하천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곳은 작년 여름에도 물에 잠겨서 한동안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5: 서울 동부권에서는 중랑천변의 지하차도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동대문구 6개, 노원구 3개 지하차도가 목록에 올랐는데 월계삼 지하차도는 중랑천과의 거리가 47m에 불과했습니다.
6: 바로 옆 중랑천은 물이 빠르게 불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는 큰 비가 오면 수시로 통제됩니다.
5: 서울은 좁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주요 도로가 하천을 따라 만들어진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경기 48개, 인천 3개 등 수도권에서 102개 지하차도가 목록에 올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1: 법원이 내란

사담 혐의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강준현 당 수석 대변인은 피선거권이 있나 없나를 두고 최고위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오전 다시 최고위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는데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던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복당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부원장은 계좌가 동결돼 최근까지 당비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19일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 연설을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고 이와 관련한 백악관 기밀정보 해제를 백악관이 검토하는 한편 투표기기, 선거 인프라 취약점 등을 언급할 거란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고평가 논란 속에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가 약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 내린 52,552.97에 나스닥은 1.47% 내린 25,881.9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8천 건 감소했다고 현지 시간 16일 미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8천 건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실업 동향을 가늠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0만 건대 초반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 전라권은 최대 80mm, 충청 최대 60mm, 제주는 최대 1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가 32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 2시까지 트러커스 파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입니다.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이 제헌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8년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었죠. 올해 초 2월에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다시 휴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 개정이 된 거여서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가 안 돼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 북중미 월드컵 4강전 결과 그리고 결승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제헌절을 맞이해서 헌법 개정과 개헌을 둘러싼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의 문자나 미니로 인사 많이 전해주시고 의견들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간지네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4: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유승민입니다.
0: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 대진이 나왔습니다.
5: 네, 이제 거의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결승까지 살아남은 두 팀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대결로 이제 정해진 상태인데요.
0: 네.
5: 어제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 대결에서 아르헨티나가 2-1로 역전승을 거두고 그 전날 프랑스를 상대로 2-0 완승을 거둔 스페인과 한국 시간으로 오는 20일 새벽 4시 대망의 결승전을 치르는 일정입니다.
0: 네. 4강전을 좀 되짚어 보면은 결승전 판도의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스페인이 프랑스에게 완승을 거두는 그림은 사실 많은 사람들 예상 속에는 없었거든요.
5: 네, 맞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이 FIFA 랭킹 1위이기도 하고
0: 네.
5: 또 차세대 황제라고 불리는 음바페가 있는 프랑스를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만
0: 네.
5: 무적함 대 스페인이 정말 프랑스를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오야르 사발의 이 페널티킥 선제골과 포로의 쐐기골을 묶어서 2-0으로 승리하고
0: 네.
5: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4강 무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프랑스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요.
0: 네, 2-0은 좀 충격이었어요.
5: 네, 왜냐하면은 프랑스가 조별리그부터 6전 전승, 4강에 오른 팀 중에서 가장 안정된 모습으로 순항을 하고 있었고
0: 네.
5: 반면에 스페인은 조별리그 1차전 많은 분들이 기억.

0: 하실 텐데 카보베르데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아, 네, 물론 진 네. 건 아닌데요.
1: 예.
0: 이 무승부라는 좀 충격적인 네. 결과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좀 불안하게 출발을 했지만 이번 대회 6경기 동안 스페인은 단 한 점만 내줬습니다.
1: 네.
0: 6경기 16득점으로 엄청난 공격을 보여준 이 프랑스의 발을 이 그 수비가 꽁꽁 묶으면서 결승까지 갔고
1: 네.
0: 이 과정에서 신성이라 불리는 야말이 페널티킥을 유도하면서 맹활약을 한 반면에 프랑스 은바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대결까지도 그러니까 야말과 은바페의 대결까지도
1: 네.
0: 스페인의 완승이었다 이렇게 아하.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랬군요. 어제 새벽에 있었던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 4강전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0: 이 경기 새벽에 혹시 안 주무시고 보신 분들이 승자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1: 네.
0: 이번 대회 아르헨티나가 보여준 경기 흐름이 4강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역전극을
0: 맞습니다.
1: 펼쳤더라고요.
0: 아르헨티나는 이번 월드컵 특히 토너먼트 와서는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후반 막판 또는 연장에서 승리하는 흐름이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어제 4강전도 잉글랜드가 전반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아르헨티나가 그 후에 계속 골문을 두드리더니 결국 후반 막판에 동점골에 이어서 후반 추가 시간 2분에
1: 예.
0: 역전골이 나오면서
1: 와.
0: 아르헨티나가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1: 네.
0: 사실 이 두 팀의 경기는 양국의 악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1: 네.
0: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또 축구적으로 좀 악연이 있기 때문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악연의 시작은 1966년 잉글랜드 대회입니다. 당시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 주장 안토니오 라틴이 퇴장을 당했는데
1: 네.
0: 그 과정에서 엘자베스 2세 여왕을 위해서 마련된 레드카펫 뒤에 앉아서 퇴장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1: 네.
0: 경기 후에 양국이 정말 거친 비난을 주고받았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이 라이벌 관계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82년, 그러니까 1982년에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놓고 또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1: 네.
0: 4년 뒤 열린 1986년 대회 8강전은 지금도 월드컵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경기로 남아있는
1: 네.
0: 마라도나의 이른바 신의 손. 경기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1: 네.
0: 그때 아르헨티나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1998년 프랑스 대회에서는 잉글랜드의 슈퍼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퇴장을 당하면서 패배에 직면을 했고
1: 예.
0: 이 맞대결에서
1: 예.
0: 그리고 2002 한일 대회 조별리그에서는 결승 페널티킥 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베컴이 영웅이 네. 되기도 했는데
1: 네.
0: 그래서 이 24년의 시간이 흐른 이 악연의 결과가 이번 4강전에서는 어떤 서사로 만들어질지 또
1: 네.
0: 양 팀의 주장인 메시와 해리케인의 대결은 어떨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1: 네.
0: 결과는 아르헨티나의 역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1: 네. 아르헨티나의 역전승이 이번 처음이 아니었어요.
0: 네. 계속 토너먼트에서 네. 역전승 아니면 연장 가서 뭐 3대2 승리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뭐 대단한 스페인 아니 그 아르헨티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진짜요.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그래서 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0: 이제 이러면 아르헨티나가 브라질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2연패를 달성하는 팀이 될지
1: 네.
0: 아니면 스페인이 2010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우승을 할지 궁금해지는 경기인데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나 어떤 전술의 견고함으로 본다면 스페인이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1: 네.
0: 일단 하루 더 쉬는 데다가 스페인이 지난 4강전에서 보여준 축구에서 돋보였던 게 프랑스 공격진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스페인의 수비였거든요.
1: 네.
0: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은 결승까지 7경기에서 13골을 터뜨리는 동안 단 1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1: 대단하네요.
0: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서 지금 압도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해 보이지만 아르헨티나가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1: 예.
0: 지금 메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투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1: 아, 그거 무시할 수 없을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맞습니다. 축구가 11명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어떤 한 명의 기록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변들도 많고 그래서 예측하기가 참 힘든 것 같기는 한데요.
1: 네.
0: 스페인의 수비가 메시를 중심으로 한 아르헨티나의 공격력을 어떻게 막아낼지 궁금한 경기가 되겠고요.
1: 네.
0: 신성이라 불리는 야말과 축구의 신 메시의 대결도 지금 궁금한데 이 두 선수 사이에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 네.
0: 2007년 당시 20세였던 메시가 바르셀로나 홈구장인 캄프누 원정 라카룸에서
1: 예.
0: 프레스 플라스틱 아기 욕조에 담긴 생후 6개월의

0: 아기를 씻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1: 네.
0: 그게 야말이라는 선수입니다. 이걸 목욕시켜주는 그 화보를 촬영을 했었는데
1: 예.
0: 이게 유니세프 자선행사 일환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진이 2024년에 공개가 됐었고
1: 네.
0: 당시 아기가 세계 축구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했다.
1: 와, 그래서 대단한 서사네요.
0: 네, 왕자의 대물림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지금 재조명되고 있었는데
1: 정말 재밌습니다.
0: 이렇게 첫 만남을 가졌던 야말과 메시가
1: 예.
0: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전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1: 정말 그렇군요.
0: 네,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이래서 가슴 뛰게 하는 것 같고 이 낭만의 월드컵이 아닐까
1: 진짜.
0: 이런 생각이 들어서
1: 예.
0: 결승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1: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0: 네.
1: 나이 차이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런데 이번 월드컵 본선 참가국이 64개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0: 이제 앞으로
1: 무슨입니까?
0: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 본선이 64개국이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FIFA의 수장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을 64개국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0: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 세계 참가팀들의 수준이 매우 높고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작은 국가들이 월드컵 참가 기회를 얻지 못하면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를 잃게 된다라고 말했고요.
1: 예.
0: 48개국 체제로 처음 치러진 이번 북중미 대회에 출전한 아프리카 10개 팀 중에서 9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한 것이 그 어떤 역사의 배경 속에 있다.
1: 네.
0: 이런 얘기를 하면서
1: 상당히 놀랍네요. 다시 봐도요.
0: 네. 이게 엄청난 성공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면서 한 내용인데요.
1: 네.
0: 직전 대회에서 아프리카 출전국이 5개국에 불과했는데 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모든 팀에게 포용하고 참가 기회를 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1: 네.
0: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당연히 본선 참가 확대가 대회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대회의 전체적 질적 하락. 그러나 이 전통적인 강자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0: 네.
1: 이런 또 신흥 강자라고 할까요? 이런 걸 발굴하는 차원에서는 또 의미가 있을 것도 같아요.
0: 사실 이번 대회 보면 사실 48개국이 됐다고 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기도 했거든요.
1: 네.
0: 좀 너무나 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경기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1: 걸?
0: 뚜껑을 열고보니까
1: 네.
0: 카보베르데라든지 뭐 민주공화국이라든지 아니면 퀴라소라든지
1: 네.
0: 우리가 정말 몰랐던 나라를 알게도 되고
1: 네.
0: 그들의 축구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1: 네.
0: 과연 64개국까지 참가했을 때는 이런 경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가국이 늘 면 또 한 번의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1: 그렇겠죠.
0: 왜냐하면 경기 수가 128경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1: 예.
0: 이번 대회에서 104경기를 이제 결승까지 하면 하는
1: 네.
0: 경기인데 그러면은 경기 수가 많이 늘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2030년 월드컵, 그러니까 다음 월드컵은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가 공동 개최를 하고요.
1: 네.
0: 개막 3경기는 월드컵 100주년이에요. 다음 월드컵이.
1: 네.
0: 그래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서 치러지는데 지금 128경기를 치르는 이 대규모 행사를 어떻게 소화할지 이런 부분이 미지수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1: 네.
0: 그다음 월드컵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1: 네.
0: 한 나라에서 개최할 때는 또 이 많은 경기수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
1: 예.
0: 축구계 일각에서는
1: 예.
0: 이러다가 웬만한 국가들은 다 월드컵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본선 진출에 어떤 희소성이 있어야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인데
1: 네.
0: 그렇지 않으면 꿈의 무대라는 월드컵 가치가 좀 약화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회 수준이 떨어질 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네. 저 여러모로 고민이 되겠군요.
0: 네.
1: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월드컵 32강 탈락에 충격을 안고 귀국을 한 후에 가족들과 좀 국내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 휴식을 취했고요. 최근 미국 LA로 돌아가서 빠르게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 네.
0: 내일이죠. 18일 오전 11시 25분 LAFC와 LA 갤럭시 그러니까 LA 더비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23일 솔트레이크전까지 마치면 29일에는 MLS 올스타전에 나설 예정인데요. 뭐 손흥민 선수가 일찌감치 팬투표로 올스타의 명단에 올랐고 여기에는
1: 네.
0: 메시나 밀러의 이름도 올라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메시가 월드컵 결승전까지 다 뛰고 나면 이 올스타전까지 체력이 될지 이건 지켜봐야 돼.

0: 것 같습니다.
1: 네.
0: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정규리그 전반기 13경기에 출전해서 지금 득점 없이 도움 9개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움에서는 이 부분 공동 1위에 올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반기 첫 시작부터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또 도움왕에 대한 도전은 어떻게 이어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야구 얘기로 가겠습니다. 한화의 주축 선발 투수죠. 왕인청 선수가 대만의 국가대표로 아시아나고의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는 소식입니다.
0: 네, 대만이 얼마 전에 야구대표팀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왕인청, 리뉴민, 정중저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네. 24명이 아시안게임 명단을 발표를 했고 왕인청 선수가 올 시즌 가장 성공한 아시아쿼터로 평가받는 선수로 대만의 이제 대표팀으로서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됐는데요. 이 선수가 KBO 리그에 17경기 등판해서 7승 3패 평균자책점 3.59를 기록한 한화의 핵심 선발투수입니다.
1: 네.
0: 근데 한화가 노시환, 문현민 선수도 빠지거든요. 그런데
1: 네.
0: 왕인 인청 선수까지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면서 전력의 공백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0: 어제 이제 프로야구가 후반기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1: 네.
0: 이 후반기 일정 중에 가장 큰 변수가 아시안게임 차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팀들마다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이 대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저리그 네. 보스턴 소속의 정주저 선수를 비롯해서 일본 프로 프로야구에서 뛰는 구린 루이양과 순일레이, 쉬러시 뭐 이런 선수들 이름을 올리는데 아마 대만 야구대표팀 하면 떠오르는 선수들의 이름이긴 하거든요.
1: 네.
0: 네. 이래서 이제 만만치 않은 전력이라는 평가인데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대만과 조별리그 같은 조에 속해 있습니다.
1: 네.
0: 대만, 홍콩, 태국과 조별리그 B조에 묶여 있는데
1: 네.
0: 9월 21일 대회 첫 경기가 대만전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왕인청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를 너무나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발 투수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모로 대만전은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0: 맞습니다.
1: 어쨌든 아시안 게임이 이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0: 9월 19일이 개막이니까요. 네. 두 달 정도 딱 남은 상태인데 그래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뭐 부상으로 일본 오픈을 기권했다 이런 소식에는 또 가슴이 내려앉기도 하고
1: 네.
0: 양궁 대표팀이 월드컵 4차 대회에서 남녀부 단체전 금메달을 땄다 이런 소식에는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요즘이기도 합니다. 사실 양궁 대표팀이 많은 분들이 무조건 금메달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1: 네.
0: 아시안게임이든 올림픽이든 쉬운 금메달은 없습니다.
1: 또 상향 평준화 됐어요. 또.
0: 그리고 다른 아들이 다 우리나라를 견제하거든요.
1: 네, 또 코치들도 많이 이제
0: 맞습니다.
1: 나갔고.
0: 게다가 이번 시즌 보면 5월 중국 상하이 2차 대회, 6월 트르키예 대회 3차 대회였거든요. 모두
1: 네.
0: 여자 단체전은 동메달에 그치면서 아쉬운 목소리가 많았는데
1: 네.
0: 드디어 이제 4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여자팀이 따면서 좀 안도하게 됐고
1: 네.
0: 특히 여자팀은 약점으로 지적된 것이 경험이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이번 대회 선수 3명 중 이윤지, 오혜진 두 선수가 국제대회 출전 경험이 올해가 처음이었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막내 오혜진 선수가 메세트 마지막 사수로 나서서
1: 네.
0: 금메달 사냥에 앞장섰다는 점이 이번 월드컵의 큰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뭐 당연한 듯 절대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이렇게 큰 국제대회 금메달은요.
0: 맞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이 제헌절인데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 제헌절 역사부터 좀 짚어보고 갈까요?
3: 네, 제헌절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됐던 당시 제헌국회가 그해 5월 30일에 문을 열고 나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헌법안을 만든 뒤에 7월 12일 당시 제헌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고 닷새 뒤인 7월 17일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이 헌법에 서명을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7일이 기념하게 된 건데요.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을 하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시정이 되면서 이때 7월 17일이 제헌절로 되게 된 겁니다.
1: 네. 그런데 이 제헌절이 뭐 공휴일이었을 때도 있었다가 아니었을 때도 있었다가
3: 그렇죠.
1: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18년 만의 일이었는데 공휴일로 다시 지정이 되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3: 네. 그러니까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는데 주 40시간 근무제, 그러니까 하루 8시간만 일한다라는 도입이 되면서 공휴일 조정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1: 네.
3: 국경일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됐지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달리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남아 있었는데요.
1: 맞아요.
3: 하지만 우원식 전 국회의장 작년에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인데도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면서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29일 제헌절을 공휴일에 다시 포함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률은 2월 10일에 공포가 되면서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된 건데요. 정부는 내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제헌절의 공휴일 복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이제 이게 올해 다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력에 빨간 날 표시가 안 돼 있어서
3: 그쵸, 네,
1: 공휴일인 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자치구에서 태극기 개항 행사 한다고 하죠.
3: 네. 사실 요새는 집에 태극기 갖고 계시다가 거는 집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3: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이번 제헌절을 맞이해서 전국적인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진행을 하는데요. 각 가정의 권장 개항 시간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인천 계양구, 서울 마포, 동대문구 같은 여러 지방자치정부에서도 관공서와 학교, 민간기업 또 단체 태극기 개항을 독려하는 여러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1: 네, 태극기 개항하면은 좋죠.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또 이 마음도 생기고요.
3: 네, 분명히 집 어딘가에 갖고 계실 겁니다. 있을 겁니다. 네.
1: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이 헌법과 헌법재판소 위상도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3: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결했던 게 벌써 작년 4월이었죠.
1: 네.
3: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해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점을 판단을 했습니다.
1: 네.
3: 결국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0: 네,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는 법원만이 아니라 헌재까지 가지고 떠넘기는 네. 이른바 사법의 정치와 부담도 함께 커지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1: 네, 그래서 이 탄핵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도 헌법을 막 읽어보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나쁘지만은 않습니다만은 뭐 부담이 이제 국민들한테까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0: 네, 헌법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본다는 건 너무 좋기는 한데 네. 정치권에서 네.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모두 법원이나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1: 네, 계기가 좋아 보이진 않았다. 그리고 현행 헌법을 보게 되면 1987년 이후에 39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곤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헌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입니다.
1: 네.
0: 대통령 직선제와 기본권 보장을 정착시켰다. 역사적 의미가 분명 크지만 39년 동안 우리 사회와 정치 환경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운영의 틀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죠.
1: 네.
0: 여기에 5년 단임제 이게 맞는 건가? 한계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항상 핵심으로 나오는 건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을 하는 대신에 뭐 4년 중임제를 가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1: 네.
0: 나오죠.
1: 예.
0: 지방 분권과 국회의 권한 강화, 또 선거제도 개편에 기후위기, 디지털 정보, 인공지능처럼 87년 헌법 당시에는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본권에 대해서도 이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런 요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점인데 아직까지는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1987년 이후 6공화국입니다. 자, 하지만은 가장 최근에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주도했던 원포인트 개헌이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죠.
0: 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헌법을 고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고치려고 하면은 결국엔 진전이 안 되니까 최소화해가지고 조금씩 고쳐나가 보자라고 하면서 바로 직전 개헌안 때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받고
1: 예.
0: 여기가 핵심이었죠.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할 때 국회에 사후에 통과한 게 아니라
1: 네.
0: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
1: 네.
0: 논쟁이 항상 컸던 대통령의 임기나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제외를 했었습니다.
1: 예.
0: 우원식 전 의장은 당시 개헌안에 대해서 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굉장히 무거운 이 대통령 임기나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조차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0: 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컸는데요.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당시 기준으로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근데 5월 7일 당시 본회의 투표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178명만 참여를 해서
1: 네.
0: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우지 못했고 결국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당시 국민의힘은 다수의 힘을 앞세워 본인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고요.
1: 네.
0: 민주당 안에서 사실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수기와 협상이 부족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그래도 개헌인데.
0: 네, 맞습니다.
1: 네.
0: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안건의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하자 우원식 전 의장 개헌안 재상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내용에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지방선거 동시투표 절차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1: 네.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선관위 문제 때문에 이 헌법기관인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도 개헌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새 국회에서 개헌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취임 일성이 뭐였냐. 국민주권 실현하고 책임 정치를 만들 개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내년이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이거를 골자로 다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네.
0: 그래서 국회는 2027년에 개헌안을 마련을 하고 국민투표 시점은 별도로 여야가 논의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국민통합위원회는 조금 더 긴

0: 시간표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27년 초에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특별기구를 일단 출범을 시키고 대통령과 국회가 공동으로 개헌안을 마련을 해서 28년에 있을 총선에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별도로 하게 되면 관심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28년 총선 때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좌절됐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0: 네, 사실은 예전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1: 그랬죠.
0: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이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이거 2007년에 제안했었지만
1: 네.
0: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전국 전환을 위한 것이다라는 야당의 반발 속에 발의를 철회했고요.
1: 네.
0: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이었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기본권 확대 그리고 지방분권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를 했지만 이때도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을 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2020년에는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상정됐지만
1: 네.
0: 이때도 역시나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1: 네.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본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개헌 시 AI 등 새로운 기본권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였을까요?
0: 네. 제헌절을 앞두고 이석연 위원장이 헌법을 다음에 개정할 때는 AI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1: 네.
0: AI 접근권, 데이터 통제권, 또 기술의 혜택을 누릴 권리는 AI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이라고 했고요.
1: 네.
0: AI 시대에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술의 성과가 일부 계층과 기업에만 집중이 될 경우 새로운 불평등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AI 남용과 기술 권력의 횡포를 통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장치도 헌법에 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1: 네, 이거 굉장히 필요한 얘기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또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연구와 논의가 좀 많이 따라야 될 것 같죠.
0: 네,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국회도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번 제헌절 전에 국회에서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국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1차적으로 실패를 했군요.
0: 네, 조성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 그 전에 원구성을 완료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라면서 제헌절 전에 협상을 타결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는 마지막 회동에서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1: 네.
0: 결국 핵심은 국회 법사에 관련돼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제헌절 행사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장 대표는요. 제헌절까지 원구성 협상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검에 대한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제헌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 예.
0: 제헌절의 의미가 뭐냐. 헌법의 기초를 세운 날이다라면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제헌절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1: 네.
0: 제1야당 대표가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회 공식 행사 불참을 협상 카드로 내걸었다. 이거 자체가
1: 네.
0: 이게 제헌절 의미에 맞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보면 헌법재판소의 뭐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5건이나 된다고요.
0: 네, 이것도 사실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1: 네.
0: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출범을 하고 지난달까지 이거 위헌입니다. 혹은 헌법 불합치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법령이 모두 623건입니다.
1: 네.
0: 이 가운데 598건은 개정이 됐는데요.
1: 예.
0: 위헌 결정 13건과 헌법 불합치 12건, 25건은 아직 국회가 후속 입법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1: 네.
0: 가장 대표적인 게 형법상 낙태죄. 이거 헌재가 헌법 불합치라고 한 게 2019년이고
1: 예.
0: 입법 시한이 2020년 말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지금 말이 되나요 이게?
0: 지금 워낙 또 첨예한 상황이고 종교계에 또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네.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그래도 너무 길어졌는데요.
0: 네, 맞습니다. 네. 또 일몰 뒤에 5개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라든가 법인 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도 장기간 개정되지 않고

0: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6: 바라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다음 주 월요일 6시 1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수납 공간을 극대화하려고 베란다에 물건을 쌓아둘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 탓에 물건이 변질되기 때문이죠. 의약품의 경우 화학적 분해가 빨라져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고요. 살충제나 헤어스프레이는 내부 압력이 상승해 내용물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제품은 내구성이 약해지고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죠. 이번 주말에는 베란다에 쌓인 물건들을 정리해보시면 어떨까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
2: MBC 7시 뉴스입니다. 법원이 내란가담 혐의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16일 미 국토안보부는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4년만 머무르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 교환 방문 비자 체류자들이 급증하면서 모니터링 역량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엿새째인 현지 시간 16일 밤, 이란 남부, 남서부 주요 도시 곳곳

0: 곳에서 미군 공습에 의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등에 따르면 후제스탄주 주도 아바즈를 비롯해 남부 항구 도시 부쉐르와 반다르 아바스 등에서 폭발음이 잇따랐습니다. 걸프 연안 항구 도시 반다르 카미르도 미군 공격을 받았다고 파르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 공격에 대비해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를 준비하라고 예멘 후티 반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시간 16일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정통한 한 소식통은 후티 측이 아덴만이 내려다 보이는 예멘 고원지대이자 홍해 관문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인근에 미사일과 드론 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중국 공안이냐며 경찰관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김모경정에게 폭언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시위 참여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경정 가족은 다수의 시위 참가자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경찰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법원 최종 판결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 책임을 따져 구상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국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국가와 경찰관들이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대구가 32도 등 27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동영상 조회수가 높아서 봤는데 아, 속았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에 속는 일이 어디 그뿐일까요? 조회수는 콘텐츠의 깊이를, 성적은 사람의 인품을, 취업률은 학문의 가치를 다 말해주지 않는데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인공지능도 알고리즘도 첨단 기술도 수많은 숫자와 계산 위에서 움직이지만 숫자가 의미와 가치까지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잊지 마세요. 모든 걸 숫자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2부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파산 위기를 맞았던 홈플러스에 메리츠금융그룹이 2천억의 긴급

0: 유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회생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청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3941님이 달력에 빨간색이 아닌 공휴일이다 보니까 평일 같은 공휴일 같고 덤으로 받은 보너스 연휴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시선집중을 들으며 근무하고 있어요.
4: 아, 근무하고 계세요?
5: 저희도 근무하고 있잖아요.
4: 예, 예, 예.
5: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4: 아니, 그래도 뭐 저희 이제 저기 그냥 달관의 경제에 이르렀고, 아,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왜 근무를 하실까?
5: 네. 근데 출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뭐 그런 인사들 많이 오고 있고, 반면에 호야님은 오늘은 휴일이라 편히 듣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정명숙님도 출근길 조금씩 듣던 시선집중을 오늘 아침은 작정하고 회원 가입하고 처음으로 유튜브에 글도 써봅니다.
4: 어이구, 잘하셨어요. 예. 그죠?
5: 네.
4: 찔끔찔끔보다는 그냥 화끈하게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러니까 요건 아마 빨간 날이어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쵸? 정명숙님 오신 김에 회원가입도 하셨다니까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아, 예, 예.
5: 네, 오늘 빨간 날이 아닌가라고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인정된 제헌절 아침입니다.
4: 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0: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함선이 노후화됐고 사실상 조선업에서 손을 놓았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두 척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함정 할 줄 테니까 니네가 만들어라. 근데 어디서? 미국에서. 여기까지는 뭐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살펴볼 예정이고 또한 이 지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건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를 해서 미국에 납품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미군 해군 함정을 우리가 건조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건조하느냐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 조선소에서 미군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도 있다. 반가운 소식이죠 이거는. 그죠? 그런데 이건 이거고 또 저건 저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소식도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쿠팡의 미국 내 로비 실태가 다시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난 2분기에 로비 회사인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를 지급을 했는데 로비 사안으로 미국과 동맹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들었다고 하고요. 로비 대상에는 백악관, 연방 하원, 미 무역 대표부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로비 회사의 대표 브라이언 벨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수십 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이고 또 수지 와일스 미 백악관 비서실장이 바로 이 로비 회사에서 일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로비 회사에 쿠팡이 25만 달러를 지급을 하면서 로비 계약을 맺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미국과 동맹의 경제적 유대 강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동맹국인 한국이 경제적 유대를 해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좀 단속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로비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을 왜 전해드리느냐? 며칠 전에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쿠팡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오래가는 이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오래가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 봤자다. 이 말씀까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 봤자라고요? 예. 왜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과기부와 방미통이 등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좀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어요.
0: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2: 최근에 저희가 그 정한 방침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뭐 악용에 대해서 제재금을 대규모로 좀 대폭 올려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0: 자, 이건 어디를 염두에 둔 발언이겠습니까? 당연히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근데 앞서서 JB가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이슈가 생각보다 오래가는 이슈다라고 했는데 그래 봤자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통령의 말을 쭉 들려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소리는 미국을 들으라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0: 그 확실한 대미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들은 오디오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좀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어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가 되겠습니까 이게? 미국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던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기정사항이 기정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미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했어요. 자 총수 지정했죠. 그죠?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했죠. 거기다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 과세 예고도 했다라는 지금 보도

0: 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사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왜? 쿠팡이 불복 소송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 단위로 넘어가 버렸으면 행정부에서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행정의 시간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미국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미국을 향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그리고 또 어제 청와대에서 NSC가 열렸고 여기에 이제 강경화 주미대사가 참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지 뭐 그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앞서서 JB가 마스가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춘설님들이 JB 트럼프의 이 말 진짜 믿을 수 있습니까?
0: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참아 못하겠습니다. 그건 거론 행보를 보면 거의 갈짓자였기 때문에 뭐 아닐 겁니다라고 제가 단언은 못하겠어요. 제가 굳이 트럼프의 제 운명을 맡길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의 사정을 봐서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건 맞다. 그죠?
1: 네.
0: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조선소에서 와서 지어라 해가지고 하세월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미국의 사정을 보면. 그래서 어차피 아쉬운 사람이 울퍼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쉬운 게 우리입니까? 미국입니까?
1: 미국이죠.
0: 그래서 드리는 말씀.
1: 또 세상은 순리대로 가니까요. 그렇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지금 미국과 쿠팡을 향한 메시지를 짚어봤고 좀 국내로 주목했을 때 봐야 되는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자,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비판에 대해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어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경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0: 네. 자, 이걸로 끝이겠는가에 한번 물음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음표를 찍는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0: ABC론에 대해서는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와 신념윤리에 대한 언급으로 그리고 재건축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누가 응답을 했습니까? 대변인이 응답을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응답을 했다라는 사실을 환기시켜드리고 근데 ABC론이나 재건축론 같은 경우는 비유하자면 일종의 곡사포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시민 작가가 그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까지 실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발언은 곡사포가 아니라 직사포라고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비유하자면 곡사포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했는데 직사포를 과연 그냥 넘길까?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은 대변인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한번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1: 네. 대통령이 과연 대응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0: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어제 밤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출마 자격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은 송영길 의원이고 또 한 명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왜 그 긴급관담에서 이 두 사람 문제가 언급이 됐느냐. 출마 자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후보가 당규상 피선거권을 갖췄는지를 놓고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뭔가 나눴다고 하는데 민주당 당규를 보면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1년 이내에 6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당직 피선거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피선거권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 이 당규 규정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이나 김용천 부원장 모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해석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송영길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2023년에 탈당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에 올해 2월 27일에 복당을 했습니다. 후보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복당한 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김용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수감기간 동안 계좌가 동결이 되면서 당비 납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후보 모두 지금 이 출마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0: 밤에 긴급 최고위원회의 간담회가 열렸다는 건데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 출마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당무위원회 의결을 해서 해석을 달리해서 두 사람의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을 한다. 그래서 출마 자격을 준다. 이렇게 당무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인데 자, 그 이 당무위원회 의결로 가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가 일단 물음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출마 자격 문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돌발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고 얼마든지 점검이 될 수 있고 됐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후보 등록이 개시된 날 이 문제가 불거졌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 문제를. 그다음에 네. 그러면 본인 당사자들은 이 당규에 이게 저촉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는데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러니까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걸까요? 뭘까요? 전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최고위원회에서 선호투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경로를 오가다가 겨우겨우 정리가 됐는데 또 하나의 또 돌출 변수가 발생을 했다. 그죠?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한번 오늘 아침 8시 반에 이제 회의 연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봅시다.
1: 네. 네, 촌철님들의 반응은 좀 엇갈리시네요. 일단 당장 멈춰님은 채용 조건 바꾼 채용 비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요? 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시고요. 반면에 게을러님은 조금 치사하다. 요런 걸로 하는 건 좀 치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가지고요. 순서님들의 반응은 엇갈리는데 과연 지도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긴급최고위원회에서는 3대3으로 지금 부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0: 자, 선호투표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 문제도 결국은 어떤 전략에 따라서 선거 전략에 따라서 기브앤테이크가 됐다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역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결국은 어찌 보면 기브앤테이크를 또 가를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김민석 후보 측이나 정청래 후보 측에서 만약에 송영길 후보가 빠져서 사실상의 맞대결로 간다면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계산기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좀 그 수학이 좀 약해가지고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계산을 잘 못하게 된다. 아마 그렇게 계산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조만간 결론이 날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의원직은 상실됐습니다. 피선거권은 10년 동안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출마를 못한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권성동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정치보복 주장하던데 그냥 그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말을 좀 곱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건데요?
0: 눈앞의 유불리보다 원칙을 선택하고자 했다. 강릉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이러한 소신과 진심을 믿어주셨고 대한민국과 강릉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다.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썼는데요. 거듭해서 강릉 내지 강릉 시민을 언급한 것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저 안 죽었어요 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뭘까요? 이 둘 중에. 궁금한 게 이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왜냐하면 의원직이 상실이 됐으니까 이제 바로 국회의원 이제 재보궐선거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6.3 지방선거 때도 옥중에서 메시지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라는 모드인지 여러분 저 안 죽었어요라는 메시지인지 한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알 것이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아니면 저를 잊지 마세요.

0: 뭐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고요. 자, 이번에는 더마까이 숙제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게 숙제라는 게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본 뉴스로 하겠습니다. 더마까가 본 뉴스.
1: 아, 이제 이름까지 지워. 야.
0: 아니, 숙제라고 하니까 너무
1: 진짜 막가.
0: 짓눌려요. 네. 숙제라고 하니까 너무 짓눌려가지고
1: 자기가
0: 숙제는
1: 얘기로.
0: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거거든요.
1: 알았어, 시간 없어요. 빨리 하세요.
0: 알겠습니다. 네. 간밤에 12.3 비상기업 당시 내란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게 본인에게는 굿뉴스일 것 같은데 자녀에게는 배드뉴스가 있어서 그 뉴스에 주목해봤습니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그분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채용 예정자 신분으로 여직이 있었더라고요.
1: 계속?
0: 네. 지난 5월 29일부터, 지난 5월 29일에 그래서 예정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1: 그래요?
0: 이거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기 때문에 청취자님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최초 공고는 경제 관련 석사였는데 전공 요건이 재공시할 때는 국제정치 석사로 변경이 됐어요.
1: 네.
0: 그런 다음에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제시가 됐지만 이 심우정 전 총장의 딸은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근무한 경력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혜 채용 아니냐라고 논란이 됐고 공수처 수사, 외교부 자체 감사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래서 외교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요건 충족을 못한 애초에 서류 전형에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결론이 났던 거죠.
1: 그래서 하여간 뭐 논란이 엄청나게 거셌고요.
0: 네.
1: 바로 채용 못 됐고요.
0: 네.
1: 그러면 1년 넘게 계속 채용 예정자로 있었다는 겁니까?
0: 그렇다고
1: 그러면 합니다. 채용 예정자로 1년 넘게 있었다는 것은 어디 다른 데 입사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대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러면 아, 그걸 또 대가를 읽으십니까?
1: 비용이다. 그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결국?
0: 네, 아무튼
1: 이래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아무튼 이때 좀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당시 외교부 직원 3명은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과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징계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1: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정부와 민주당이 어제 당정 협의를 갖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진성준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이게 근데 먼저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게, 원래 이게 지난 6일에 국방부에서 발표한다고까지 했다가
3: 네.
2: 취소가 됐다가 이제 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3: 네.
2: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0: 왜 이게 취소가 됐던 건지.
1: 아니, 글쎄, 저도 뭐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만 국방부가 네. 전날, 그러니까 5일에 공지를 하죠. 다음 날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된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런데 이제 발표 당일 날 네. 오전에 돌연 연기를 했는데 네. 그 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메가 프로젝트 긴급 점검 회의가 잡혔는데 아. 거기 장관이 참석해라라고 아. 하는 지시가 긴급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0: 아, 일정이 부딪혀 버렸다.
1: 예, 일정이 부딪혔다. 그래서 대통령 나토 순방에 저 국방부 장관도 함께 수행했거든요.
0: 맞아요.
1: 예, 예. 그거 갔다 와서 다시 발표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뭐 그러니까 특별한 뭐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정상 충돌 이런
1: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보고 받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계획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통합국군사관학교는 언제 개교를 하는 겁니까? 예정으로는?
1: 그러니까 이제 그 개교를 하려면 먼저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제 당과 정부는 올 연말까지는 입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그러면 법이 통과되면 이제 곧바로 국군사관학교가 설치는 될 수 있죠.
0: 예. 학교를 만들 수는 있고 예, 만들 학생 수는 선발을 있다.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1: 그래서 그렇죠. 학생을 선발해서 이제 신입생을 뽑아야 되는데 예. 국방부는 그것도 좀 서둘러서 연내에 입법이 완료되기만 하면 2028년 신입생 아. 2028년 그러니까 3월부터 저 학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0: 그럼 이제 내년에 전형은 내년에 하고.
1: 예, 그럴 계획이다. 아, 뭐 그런 희망이다. 이렇게 발표, 저 보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그 1기가 28학번이 되는 거가 되는 거겠네요. 대학으로 치면.
1: 빠르면 그렇습니다.
0: 그렇게 되는.
1: 예.
0: 근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2 플러스 2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4년 통합 방식으로 바뀌었다.
1: 예.
0: 뭐가 다른 겁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2 플러스 2가 1, 2학년은 공통교육을 하고 3, 4학년은 뭐 각 병종별로 전문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해돼야 되는데.
0: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해한 분도 있나 봐요. 1, 2학년은 국군사관학교 생도고 3학년 되면서부터 각 군사관학교를 선택해서 이제 각군사관학교를 아~ 뭐
0: 그러면
1: 받는다.
0: 그거는 육사, 공사, 해사는 그대로 두고 1, 2학년은 국군사관학교 다니고
1: 1, 2학년용 국군사관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0: 그러면 이거는 뭐 쉽게 하면 그러니까 2년제가 되고 국군사관학교는 예. 그런 의미로
1: 이해한 분들이 있나 봐요.
0: 아, 근데 원래 처음부터 그 얘기는 아니지 않았어요?
1: 그런 건 아니죠.
0: 그러니까 4년 통합교육 과정이었죠, 원래. 처음부터.
1: 당연히 통합과정으로 뽑는 거고, 4년.
0: 예.
1: 근데 다만, 1, 2학년은, 이를테면 대학에서도 교양과목은 1, 2학년 때 공부하고, 3, 4학년 가서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설계했던 것을, 마치 또 사관학교를, 기존 사관학교에 존치하고, 국군 통합사관학교를 따로 하나 만드는 것처럼 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냥?
1: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0: 4년제에서 그냥 1, 2학년은 뭔가 공통 기본 교육과정 가고
1: 예.
0: 3, 4학년은 뭐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 지망할 학생들이 해군 전문 교육받고 이렇게 간다 이거잖아요.
1: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그 학제도
0: 예.
1: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 플러스 2가 맞는지 1 플러스 3가 맞는지
0: 예.
1: 혹은 3 플러스 1이 맞는지는
0: 예.
1: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0: 아, 그럼 교육 과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1: 그렇죠.
0: 다만 4년제로 한다는 것만?
1: 4년제는 뭐 틀림없고
0: 예.
1: 그게 좀 열려 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그 뭐 이해하시겠지만 그 전쟁 환경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지상전, 공중전, 해상전이 각각 나눠져 있다면 지금은 다 통합적으로 전쟁을 설계해야 하고 전장을 사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육해 공군 거기에 무슨 드론 뭐 위성 AI까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쟁을 기획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때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통합적인 전장 환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위성이나 드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입수된 정보
0: 예.
1: 그걸 또 AI가 다 분석해내고 타격까지 다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타격 지점까지. 그래서 작전 수행 개념까지도 다 AI가

0: 제공하면 그중에 지휘관이 선택적으로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은 정보, 같은 작전 개념 뭐 이런 거를 다 보고 같은 지휘 개념 뭐 이런 속에서 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종별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공통적인 것들을 확고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현대 이제 드론이 핵심인데 예. 그러면 드론을 운영하는 게 육군이냐 공군이냐.
0: 그렇죠.
1: 애매하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0: 해군이라고 해서 드론을 운영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고.
1: 그렇죠.
0: 이 각 군에서 수집된 정보들이 전부 다 하나로 모아져야만 종합적인 정보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근데 그럼 학생을 선발을 할 때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국군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군 사관학교 가운데 나는 육군학부, 나는 공군학부 이렇게 그걸 나눠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국군 사관학교로 지원하는 것이고
1: 예.
0: 1, 2학년 교육을 받아보고
1: 3학년
0: 그다음에 3학년 올라갈 때 선택하는 거죠.
1: 올라갈 때 선택한다.
0: 네.
1: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대를 지원을 하는데 한국대에 국문과도 있고 정외과도 있어.
0: 네.
1: 그러면 국문과 지원, 정외과 지원 나눠지잖아요.
0: 네.
1: 근데 그렇게는 안 한다.
0: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1: 아.
0: 혹은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 예.
0: 나중에 이제 그 전공을 선택해야 될 때는
1: 네.
0: 옮겨갈 수 있도록 또 할 겁니다.
1: 전과도 가능하게?
0: 예. 그렇게 해야 통합교육에 따른 본인의 저 특성이나 소질이나 예. 관심이나를 보다 좀 분명하게 할 수 있죠.
1: 그러면 지금 그 기존 사관학교 말고 3사관학교 또 있잖아요.
0: 네.
1: 그 다음에 또 ROTC도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장기적으로는 3사관학교는 통합 문제를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0: 저는 개인적으로.
1: 아.
0: 육군도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 네.
0: 그건 이제 고민될 거고요, 국방부도.
1: 예.
0: 이제 ROTC나 학군 장교나 학사 장교 여전히 필요하죠. 이제 그들에 대한 통합 교육, 합동 교육도 여전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우선 사관학교 통합부터 하고 그 학군 장교, 학사 장교 문제는 그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1: 일단 근데 장기적으로는 3사관학교는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0: 네.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근데 왜 대전 자운대예요?
0: 자운대가 우선 계룡대하고 가깝잖아요.
1: 근데 자운대하니까 이거 무슨 대학명 같아갖고.
0: 예,
1: 이거는
0: 예.
1: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0: 예,
1: 그렇게
0: 그렇습니다.
1: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0: 예. 뭐 계룡대처럼 자운대도 똑같은 명칭이죠. 지역명에 이제 군 부대들이
1: 예.
0: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1: 예.
0: 우선 그 육군, 공군, 해군, 참모부가 있는 계룡대와 인접해 있고요. 또 거기에 기존의 군사 교육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1: 아, 인프라가 이미 돼 있습니까?
0: 뭐 각군 대학이라든지
1: 예.
0: 뭐 교육사령부, 뭐 육군 교육사령부 뭐 이런 게 다 있죠. 종합군수학교.
1: 예.
0: 그래서 국군 간호사관학교도 있고요.
1: 아.
0: 그러니까 군사 교육 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대전 유성구에 자운대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1: 예, 유성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대전 유성구는 대덕연구단지가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예.
0: 인접해서.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관들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GAIST, ADD.
1: 예.
0: 그러니까 갈수록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우리 군대 전쟁에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수준이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데 바로 이곳 과학기술 연구인력과 네트워크와 이를테면 통합교육이나 교환교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들어가면 그런 환경적 이점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반대 목소리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일단 반대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지금 갈수록 옛날 개념으로 치면 입학 커트라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입학하는 학생들의 그 실력이
0: 네.
1: 지방으로 가버리면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0: 다른 나라를 봐도 대부분의 나라들의 사관학교가 전부 지방에 있습니다. 수도에 있지 않습니다.
1: 거기 뭐 우리나라 카이스트도 대전에 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뭐 그렇게 따지면.
0: 포항공대도 다 그렇고요.
1: 근데 이제 그 통합성을 강조하는데 지금과 아까 저 그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주셨고 근데 반대하는 논리에서는 군별 전문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그 봐야 되는 걸까요?
0: 아니 그러니까 군별 전문성 교육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1, 2학년은 공통교육을 한다면 3, 4학년 때는 그 전문 교육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니까 크게 달라질 게 없고 네. 오히려 그런 군별 전문성보다 통합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해진 전쟁 환경이다라는 예. 걸 염두에 두자고 하는 거고요.
1: 예.
0: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낡은 개념이다. 우리 학생들을 4년 내내 각 군으로 나눠서 교육시키는 게 가면 갈수록 점점 자군 이기주의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작전 용어마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1: 언어가 다르다면서요?
0: 언어가 다르대요.
1: 예.
0: 아 근데 통합적으로 전장을 보고 통합적으로 작전해야 되는 일선 장교들이 작전 용어가 달라버리고 작전 개념이 다르면 전투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합동성과 융합성, 통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때고 이걸 제대로 포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일각에서는 12.3 그 내란 거기 육사 출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결국 보복 차원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한다는데요.
0: 만약에 이게 보복 차원이라고 한다면 육사를 쪼개버려야죠. 그걸 육해공을 통합합니까? 저는 그거는 이체 닿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런데 네. 육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실 이전에도 네. 그 3군 사관학교 통합 주장이 많이 나왔고
0: 그렇습니다.
1: 오히려 육사 출신들이 주도해서 그 통합 주장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육사 출신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선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바뀐 배경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예비역
1: 장성들 예비역 그렇죠. 예비역 장성들 예.
0: 이제 당신들은 그 육군 사관학교 또 사관학교가 당신들의 청춘이 묻어 있고 네. 또 군인으로서의 어떤 소명의식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상징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사관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관학교가 뭐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없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심정적으로 저항하고 반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다른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안규백 장관의 이른바 탈영 의혹 있잖아요. 네. 이게 다시 집중 재개가 되고 있는데 그럼 무슨 새로운 의혹이 나온 것이냐 아니면 바로 이 그 지금 그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지금 겨냥한 이런 어떤 정치 공세로 봐야 되는 것이냐 주장이 좀 다른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 아니 그거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다 소명되고 해명된 문제 아닙니까?
1: 새로 나온 뭐 추가로
0: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그러면 안규백 장관이 소명한 게 맞다.
0: 예, 그렇습니다.
1: 그렇게 보고 계세요?
0: 네, 네.
1: 따로 혹시 좀 얘기 나누신 적은 없습니까? 국방 장관하고?
0: 따로 그런 얘기 안 나눴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1: 그래요?
0: 예. 아니, 저 청년 시절의 일이긴 하지만 막 탈영하고 막 이런 분이 네. 국회 국방위원회를 오선 운동한 계속 하시면서 네. 국방부 장관에까지 오릅니까?
1: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 동해 NLA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 실종된 해군 장병 구조 활동을 하던 때
0: 예.
1: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이 동반으로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에
0: 예.
1: 대해서 소명하라.
0: 예.
1: 지금 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일단 사실관계를 위원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 그 국방부가 분명하게 그날 설명한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 정상적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었다.
1: 골프 친 적 없다?
0: 골프 친 적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압니다.
1: 그래요?
0: 예.
1: 그런데 왜 계속 제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0: 아니, 글쎄. 이를테면,
1: 예.
0: 그것을 저 자료로 입증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군에서는 그 태릉 골프장이 군사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네.
0: 군 전용 골프장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거기 출입 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잘 아니까 그 출입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갖고 의혹을 자꾸 부풀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지금 그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 사항이 지금 있는데

0: 그 얘기는 그럼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다시 그 사관학교 통합 얘기로 넘어가서 네. 정원이 입학 정원이 한 학년이 한 몇 명 정도가 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1: 지금 한 학년이 육사가 330명 정도 되고 회사 공사가 200명에서 조금씩 모자랍니다.
0: 그럼 한 7, 800명 되는 거죠?
1: 250명 되는 건 750명.
0: 그러면 4년 다 하면 한 3,0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전교생으로
1: 그렇죠.
0: 따지면.
1: 그렇죠. 예.
0: 그러면 자운대로 가면 그게 다 해소가 된다? 근데 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보도를 보면 개교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육사 교정을 먼저 쓰고 몇 년 뒤에 간다고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1: 네. 아니 저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새롭게 조성하고 지어야 됩니다. 캠퍼스를.
0: 그러면?
1: 캠퍼스를 짓고 그러니까 본교가 될 종합 캠퍼스를 짓고 그 주변으로 저 각군 학부도 지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2단계로 상정하고 있어요. 1단계는 종합 본교를 짓고 2단계로 학부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1단계가 3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예, 예.
1: 또 2단계는 35년도를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2년도에 본교 캠퍼스가 지어질 때까지는 기존의 사관학교 시설들을 활용해서 예. 국군 사관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1: 감사합니다. 네,
0: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공무원이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을 했을 때입니다. 우선 오디오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5: 아유, 뭐 공무원님 옷을 이렇게 시원하게 입으셨어. 아주 워터번가.
6: 밖에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5: 나도
6: 더워.
5: 나도 더운데. 아주 MZ야. MZ. 아주 보기 좋아.
6: 네.
0: 이게 뭐 어디 유튜브예요 이게?
4: 이게 해극인 이수지가 이제 공무원 사회를 풍자한 영상에 나오는 장면인데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 1년차 주무관한테 팀장이 겉으론 보기 좋아라면서 은근히 눈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득 궁금해진 게 공무원은 반바지를 입고 출근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도청, 시청, 구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체감을 하는지 목소리를 좀 담아와봤습니다.
0: 아, 그래요?
4: 네.
0: 이 공무원 복장 규정이 있지 않아요?
4: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일단 매년 하절기 복장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는데요.
0: 네.
4: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입되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이어야 한다.
0: 뭐야 이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러면.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공문 한 장만 가지고는 반바지를 선뜻 또 입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공문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 머리부라는 건지는 모르겠고 입는 순간 바로 반바지 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개 있잖아, 그 반바지 입은 애. 수식어가 붙잖아요. 반바지를 시도하는 게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눈치게임이잖아요. 저희는 아직까지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있었으면 바로 소문이 났겠죠.
0: 아, 소문까지 난다?
4: 네.
0: 그냥 반바지 입어도 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4: 대라고 명시를 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구청인데요. 반바지 착용 가능이라고 이제 명시를 했는데 실제로 반바지를 입은 직원은 딱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이 출근했던 날 그 청사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8: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아, 쟤 보통 애가 아니다 얘기하는 걸 듣고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입어도 된다라는 공식적인 포용은 하지만은 분위기상은 입으면 내가 이 소재에서 별난 인간이 되겠구나. 저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반바지도 좀 입고 좀 편안하게 좀 다녀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구청장님도 생각이 복장이 기본적으로 딱 갖춰줘야지 사람을 대할 때까지 기본이 돼 있다는 말씀하시길래 반바지는 안 되겠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0: 결국 기관장이 좀 나서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4: 그렇죠. 중요하죠. 실제로 반바지 문화가 정착된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반바지를 공식 허용했는데 초반부터 시장이 직접 반바지를 입고 출근을 해서 직원들과 함께 이제 반바지 데이라는 걸 열고 인증샷 이벤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0: 네.
4: 그렇게 계속 입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가 이제 직원들의 눈치를 조금씩

0: 덜어내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제법 반바지 출근이 익숙해졌지만 그조차도 사실 결코 쉬운 시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라는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주변 시선이 많이 의식이 되고 불편한 것도 있고 너 왜 반바지 입어? 물어보는 말에 일일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2: 물어봐요?
1: 그렇죠. 야, 너 편해 보인다. 아우 참 세상 좋아. 아우 아니 보기 좋네. 아이 뭐 참 그래. 뭐 입을 때도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이슈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이런 게 저도 처음에는 부담이 돼서.
2: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1: 입어도 된다던데요. 편하게 입으니까 뭐 일도 잘 되고 그래요. 한번 입어보세요. 뭐 이렇게.
3: 네, 순탄하지는 않았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또 여성들은 이제 치마나 좀 정장 스타일의 반바지가 좀 선택지가 다양한데 네. 남성들은 반바지 차림 자체가 눈에 워낙 띄다 보니까 시도하기가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또 민원인을 만날 때 혹은 결제를 이제 상급자한테 받으러 갈 때 반바지가 적절한가에 대한 그 내부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갈린다고 하고요.
3: 네.
0: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도 장벽이긴 한데 취재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장벽은 역시나 공직사회 분위기 그리고 내부의 시선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바지를 이제 허용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용기가 필요해서 입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공무원도 있었는데요.
3: 네.
0: 그러니까 반강제로 시키지 않는 이상 사실 그거는 좀 어렵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3: 네, 네. 그러니까
0: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관공서의 특성상 일정 온도가 되지 않는 이상 에어컨 아예 틀 수 없는 곳 그리고 일정 시간에만 에어컨 틀 수 있는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3: 네.
0: 너무 더워서 이제 업무의 능률도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3: 특히 공무원들이 그렇죠.
0: 그렇죠. 예, 예. 눈치도 보인다 전기세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복장을 이렇게 가려서 입을 필요는 당연히 있겠지만 공무원까지 내려와서 허용을 한 거라면 사실 올여름에는 좀 눈치를 보지 않고
3: 예.
0: 반바지 정도는 입을 수 있게 좀 시원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었습니다.
3: 반바지도 못 입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얘기하면 뻘쭘한 얘기긴 한데 반바지에는 슬리퍼니까요.
0: 그렇죠. 삼선 슬리퍼.
3: 저는 삼선까지는 뭐 한다. 이거 반바지는 슬리퍼 아닌가?
0: 그렇죠.
3: 네. 좀 더 시원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0: 그렇죠. 가끔 그죠? 유의미하게 그런 하루를 만들어서 조금 네. 변화를 주면 좀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세현 리포터.
2: 네, 하수도, 우수관, 배수구 등 주변 시설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 예보가 있는데요. 지금 충남 보령에는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 이남 지방으로 최대 60mm 이상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수도권 강원도에서도 내려서 모레까지 100mm 이상.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로는 최대 25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극한 호우로 쏟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다음 주도 또 오락가락 장맛비가 자주 지나겠고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5: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6: 그러게.
5: 그린 일급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6: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분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5: 엔진은 그린 일급 보링 공장이래.
7: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8: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9: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점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2천억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으로 일단 급한 고비는 넘기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네, 반갑습니다.
1: 메리츠가 2천억 이제 투입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1: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왔던 걸까요?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던 걸까요?
2: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지난주 9일 날 다 불렀습니다. MBK도 부르고, 이제,

0: 플러스도 부르고 이제 메리츠도 부르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했어요. 그때는 잘 안 됐죠. 그때는 잘 안 된 이유들은 좀 아실 거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얘기한 거는 책임을 분담을 하자, 나눠서 갖자. 한쪽에 몰빵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청문회를 명확히 예고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이 자금 회수 가능성까지 외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평판과 이 법적 리스크 이런 거 봤을 때 이렇게 돈을 투여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메리츠가 돈을 대고 또 김병주 MPK 회장의 직업 보증 서고 뭐 이런 식으로
0: 얘기하면은 메리츠에서 2천억을 빌려주고 그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MBK와 김병주 개인까지 보증을 쓰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보증 서는 거고. 예. 그렇죠.
0: 그러니까 원래는 이 메리츠가 그 이 자산 홈플러스 자산에 대해서 모두 다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담보 범위 내에서 빌려줄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인적 보증까지 더 추가한 거예요.
1: 결국은 을지로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그러면?
0: 뭐 모두 다 같이 한 거죠.
1: 그래요? 네. 근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 2천억은 택 돕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2천억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0: 2천억은 영업을 재개하는 데 쓰는 겁니다. 네. 물건을 들여와서 네. 한번 돌릴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뭐 밀린 임금 주고 밀린 그 물품 대금 주고 이렇게 하면 다 소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거는 파산되면은 이제 자산을 매각해서 그거는 정리하는 금액이고요. 지금 저희는 파산되지 않고 정상화를 꿈꾸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해서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러면 쉽게
0: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1: 지금 휴업 중인 점포가 67개? 예. 그러니까 여기 다시 문을 열려면 예. 물건을 들여놔야 되잖아요. 예. 그 돈 이렇게.
0: 그렇죠. 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이거는 노동자들도 임금 다 줘버리고 아 그러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밀린 임금이나 이런 거 못 받고 일단은 물건 쟁여놓는 용도?
0: 예.
1: 그러면.
0: 돌리는 용도.
1: 말 그대로 한번 돌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또.
0: 돌리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1: 예.
0: 그럼 또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회생 계획 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운영을 하면서 그 구조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37개 점포 폐점을 이미 결정한 37개 점포를 예. 팔아요.
1: 예.
0: 파는 과정들이 있는 것이고,
1: 그러니까 이제 쉽게 비유를 하면 자동차를 몰고 갔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그럼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사가 긴급 출동해서 조금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용도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0: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 그런데 일단 만땅은 채워야 될 겁니까? 어디 가서 주유소 가서.
0: 예, 예.
1: 그건 기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0: 만땅을 채우는 거죠.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을 팔고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물건이 들어오고 이렇게 정상 영업이 되고 그리고 몸집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0: 지금 37개 점포를 팔아서 다른 빚들을 갚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이게 돌아가는 회사구나를 만들어주고 M&A를 하는.
1: 쉽게 말해서 시간 번다 이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휴업 중인 점포 다시 문 열고 정상 영업을 시켜놓고 그래서 좀 장사가 되면은 또 이제 물건 판 돈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쟁여서 또 팔고 일단 하면서 돌리고.
0: 네, 돌리면서
1: 돌리는 과정에서 뭐 일부 점포 매각을 한다든지 인수인 저기 뭐냐.
0: M&A.
1: 매각을 이제 이렇게 추진한다든지. 네, 네. 그런 시간 벌자 이렇게
0: 예, 예.
1: 되는 거죠. 그러면
0: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1: 그게 근데 순탄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0: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은 홈플러스 30만 가족 살리기 대 캠페인을 실은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1: 어떻게?
0: 저희들도 가서 예. 좀 물건도 사고 국민들 좀 사달라.
1: 좀 사주라 가서
0: 예,
1: 고객들도
0: 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1: 예. 근데 저도 한번 저기 사러 갔는데 매장 매대가 정말로 텅 비게 할 수는 없으니까 동일 제품 갖다가 쫙 깔아놓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0: 예,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땡겨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데 있는 것을 땡겨가지고 그냥 박스만 지내놓는 이런 방식이에요.
1: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버리면 가서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거죠.
0: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제 납품업체들이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거죠.
1: 그래요?
0: 네.
1: 그럼 이제 그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떼일 염려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0: 그렇죠.
1: 미리 돈을 받고 물건을 준다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0: 그렇게
1: 될
0: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이후 지금 2천억 투입 이후에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0: 2천억 투입 이 되면 이제 MA

0: 아니죠. 회생 계획, 즉시 항고가 되죠. 지금은 회생 계획을 폐지 결정을 내렸고.
1: 그러니까, 그래서.
0: 예, 즉시 항고를 14일 내에 해야 되는데, 7월 3일에서 14일이면 7월 17일이잖아요. 오늘이잖아요.
1: 오늘이래요?
0: 근데 오늘이 휴일이잖아요.
1: 어, 그럼 하루 예, 영업일을 빼니까.
0: 예, 그러니까 오늘 휴일, 금요일 휴일이고, 토요일 1월 빼고, 그래서 20일인 겁니다. 아, 이것도 그래서. 참 다행인 겁니다.
1: 그래서 법원 영업일 기준으로.
0: 예, 그래서. 그렇죠. 20일 내에 즉시 항고를 내고, 이 돈이 마련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마련이 되면 이제 회생 계획을 다시 재개하는 거죠.
1: 재개하는 거죠. 네,
0: 재개하는 거죠.
1: 예. 네. 그래서 이제 회생 계획이 재개가 되면은 이제 파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M&A 이런 거 한번 모색을
0: 하고.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3일 회생 계획이 폐지 전에 6월 30일 날 홈플러스 쪽에서 회생 계획안을 냈어요. 그 계획안 중에서 야, 이게 되려면은 긴급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2천억 마련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운용하니 이렇게 하면서 법원에서 이제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이것을 폐지한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2천억이 마련되면 다시 해줄게, 다시 재개해줄게라고 명확히 써 있어요.
1: 법원에, 네, 법원에서.
0: 법원에서.
1: 그럼 뭐 그 저기 재개 절차는 어렵지는 않고
0: 될까요? 예, 봅니다. 예.
1: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매각이 되느냐 문제잖아요.
0: M&A가 되느냐.
1: 궁극적으로. 문제죠.
0: 그거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홈플러스라는 이 상품을 슬림화하고 또 이제 물건이 이제 장사가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게 해야지 살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고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뭐 정부도 좀 노력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대는 것도 그냥 파산되는 데에다가 돈을 대기는 어려우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진행되면서 M&A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실은 투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은.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좀 살려놓고 그다음에 정상화 시킨 다음에 좀 더 거기서 얹어갖고 팔면 그 혈세 낭비도 아니니까.
0: 그러니까요.
1: 정부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 그렇죠.
1: 얘기한 거죠.
0: 네.
1: 근데 저는 거기서 근데 그 이전에 MBK 돈 많다면서요. 근데 좀 슬림화해서 직접 운영하면 안 돼요? 왜
0: MBK는 예. 제가 보기에 경영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1: 왜 근데 인수를 해서 왜 이렇게 돼버리냐고 그러니까.
0: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인수를 다 빚으로 인수한 거예요.
1: 네.
0: 홈플러스의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가지고 인수한 거예요.
1: 야, 제가 그럼 질문을 바꿔야 돼. MBK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김병주 회장이 돈이 많다면서요.
0: 그렇죠. 그 개인이 많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네. 그 사람한테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그러면 김병주 회장은 속칭 배째라 이겁니까 지금?
0: 아니 그래서 네. 지금 다시 하기로 한 마당에 제가 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으니까
1: 네.
0: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김병주 회장이었다라고 제가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2천억에 대해서 개인 보증까지 쓴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잘했고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 근데 시장 상황을 보면 네.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성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0: 저는 그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고 봐요.
1: 네.
0: 우리 정부도 약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던데
1: 네.
0: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은 좀 다릅니다.
1: 네.
0: 그러면 지금 코스트코나 다이소나 보십시오. 코스트코가 있는 곳은 그 장소, 도로가 막혀버릴 정도입니다. 왜 거기는 그렇습니까?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지에 대한 그럼 선수들이 좀 들어가서.
1: 코스트코나 다이소는 특화시켰죠.
0: 그러니까 그 특화를 거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1: 네.
0: 네.
1: 그래요?
0: 네.
1: 사실 저희가 그 경영까지 이렇게 걱정을 필요는 없는데.
0: 예, 우리는 그 전문가는 아닌데.
1: 그러니까.
0: 저는, 온 국민이 좀 나서서 30만 네. 우리 국민 살리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저는 그 캠페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1: 근데 지금 그 캠페인을 그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임금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 그 다음에 정산 못 받고 있는 점주들, 입점 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화 돼야만이 이들에게도 이게 돌아갈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0: 잠깐만요. 그 임금과 예. 이 물품 대금은 공익채권이라고 해서요. 파산되면
1: 무조건 정산 저기 예, 밖에 돼 있습니까?
0: 예, 밖에는 돼 있습니다.
1: 그런데 떼일 염려는 없습니까?
0: 예, 떼일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1: 어, 그래요?
0: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파산이 되면 일자를 잃게 되고
1: 그렇죠.
0: 또 파산이 되면 물품 대금이 아닌 또 보증금이라든지 자기가 거기에 투여한
1: 뭐 인테리어
0: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끝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완전히.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가 정상화 하는 것이지 지금 못 받는 물품 대금, 못 받는 임금

0: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1: 근데 정상화라고 하더라도 모든 점포를 다 살릴 수는 없잖아요.
0: 그러니까 67개의 지금 우량 점포만 남은 거잖아요. 예. 그 우량 점포만 살리는 거예요.
1: 그러면 이미 폐점한 곳은 이제 다 끝난 얘기. 예,
0: 그거는 그렇게 그거는 이미 폐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1: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나 입점했던 점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전환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1: 근데 그거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0: 근데 이제 여기 전환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지금 임시 휴업을 해버린 거잖아요.
1: 아니, 노동자는 전환 배치를 할 수 있지만 점주들은 어떻게
0: 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1: 아니고.
0: 그래서. 예. 거기에서는 이제 뭐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1: 아이고, 그게 현실이다?
0: 예, 그게 현실이다.
1: 그러면 결국은, 근데 그러면 좀 그 정상화 하면 우리가 한번 살 의향이 있다. 뭐 아직 그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그러니까 좀 시장 움직임이라는 건 좀 포착되는 게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0: 없진 않습니다.
1: 어 있어요?
0: 예, 제일 처음에 작년 11월 달에 나갔을 때는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전체 등치를 가지고 살 사람을 물어보니까 없었던 거고 지금 익스프레스는 할인 그룹에 샀고 그리고 나머지 67개 우량함 점포들만 남은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슬림화됐고 노동자들의 숫자도 줄었고
1: 예.
0: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매력적인 곳이 됐고 그리고 이걸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 살 수 있는 곳들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아. 말씀하시고 계시는 곳들도 있다.
1: 아, 물밑에서 좀 네. 협상이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0: 예, 예.
1: 그럼 다행이죠. 근데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 정부 쪽하고 좀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0: 네. 정부는 M&A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는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30만의 민생이 걸린 것인데.
1: 아니, 그 공수처럼 날리는 게 아니라면 날리는 게만 아니면
0: 그렇죠.
1: 할 수 있죠.
0: 네네.
1: 근데 아 그렇다.
0: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1: 그럼 공적 자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보세요?
0: 그 규모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1: 영업상 비밀.
0: 공적 자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민생 회복 자금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1: 민생 회복 자금. 그러니까
0: 정책 자금이 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1: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적극 팔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바로 지금 그걸 민생이라는 두 글자.
0: 그렇죠. 30만 때문이지 MBK가 이뻐서 그런 거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러면 지금 을지로 위원회 말고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자라고 해서 뭔가 좀 더 노력을 하는 주체는 없습니까?
0: 아,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뭐 다른 야당 야사당도 열심히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예 다행이네요.
0: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적극 나서고 계시고요. 야사당도 고맙습니다.
1: 청문회를 계획을 했다가 현안 질의로 지금 바꿔버렸다고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0: 실제로 지금 회생을 하는 것이 홈플러스 살리는 것이 핵심이지.
1: 예.
0: 나 과거에 이러려면 잘못해서. 잘못했어라고 추궁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1: 일단 그게 급해서.
0: 예. 그리고 MBK나 메르츠도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본인들 청문회 나와서 추궁받는 네. 것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당장은 좀 봐주고 그래서 현안 질의만 하고 현안 질의는 그분들은 안 나오고 예. 피해자들 중심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관 중심 정부 중심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회생을 이행할 것인지 이 점검 부분으로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에 대한 추궁은 우리가 봐줘서는 안 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정으로 그런 말씀 하시는지는 뭐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MBK 이런 데 너무 뻣뻣한 거 아니에요?
0: 해야죠.
1: 지켜보는 입장에서.
0: 네.
1: 아, 이거 큰일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 속이 뒤집어집니다, 진짜. 속이 뒤집어집니다, 진짜.
1: 근데 꾹 참고, 예. 일단 어떻게든 이제 성사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시는
0: 저희가
1: 건데.
0: 진짜 엄마기 때문입니다. 메르츠나 MBK는
1: 예.
0: 이익이 파산되는 게 실은 본인들한테 이익인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속되는 것 같은 걸 해왔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죽어도 돼라고 하는 가짜 엄마다. 근데 이 막판에 왔을 때 우리는 살려야 되는 진짜 엄마 입장을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호소해 왔던 것이거든요.
1: 근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희망이 좀 있긴 있네요. 그러면
0: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그렇죠. 일단 2천을 일단 끌어냈으니까 그걸로 일단 정상은 아니고 일단 돌리게 만들고. 네. 그 사이에서 이제 매각 협상 좀 버리게 되면
0: 네.
1: 그리고 뭔가 매각이 좀 가시화되면 정부 공적 자금 좀 투입

0: 할 수 있고.
1: 네네네.
0: 언제쯤이나 끝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1: 그러게요. M&A는 뭐 내년 상반기?
0: 내년 상반기. 네, 예.
1: 저는 그 정도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죠. 네, 네. 그 노동자나 점주들 생각을 예, 하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1: 국민들 여러분들이 홈플러스가 홈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진짜로 홈플러스가 예, 되도록 예. 좀 도와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고맙습니다.
0: 네,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 시선 집중.
0: 네, 민주당 김현 의원이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좀 이게 좀 논의가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된 이야기인지 뮤지션 유니온의 윤수종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그 이제 발의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가운데 제가 일단 요건 잠깐 읽어드릴게요. 음반 등 유통업자가 음반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해한 음반 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해당 음반 등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이게 이제 핵심 골자라고 하는데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3: 저 일단은 먼저 네. 저 오해를 살 법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네. 저희 그 한국 음악인 노동자 음악인 노동 조합 뮤지션 유니온은 이 세상 모든 혐오에 반대하고요.
0: 네네.
3: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0: 네네.
3: 이번 음악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혐오에 찬성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0: 네네. 아, 지금 위원장님이 밝혀주고. 그 말씀을 하신 건 이 법안 발의, 그 개정안 발의의 이제 취지가 가사나 이런 데 담기는 혐오 표현을 문제 제기 때문에 이제 법안을 개정한 것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3: 예. 맞습니다.
0: 예. 일단 말씀 주세요, 그러면.
3: 예. 이게 지금 사전 결국 이제 사전 검열을 통해서 음악을 10대들 특히 청소년들이 음악을 발표한 것을 혐오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은 발표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미리 사전에 통제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0: 쉽게 하면 사전 검열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3: 예, 그렇죠.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0: 예. 근데 이 법안을 발의했던 데는 몇 번의 계기적 사건이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예. 어떤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가사 내용이 담겨 있는 여러 건이 있었고 그때 논란이 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현상을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3: 일단은 그, 어떤 이 콘텐츠가 생산이 돼서 네. 대중들에게 이 판매가 됐을 때 예. 대중들이 판단을 할 문제지 이것을 누군가가 사전에 검열하거나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0: 네네네.
3: 그거는 이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음악 선배들께서 사전 검열 제도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0: 예, 예, 예.
3: 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이 법률 개정안을 보면 유해 음반, 그러니까 유해 음반이라는 게 이제 지금 잠깐 이야기를 했던 이제 혐오 표현이 담겨 있는 음반, 그냥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3: 예.
0: 그 유해 음반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유통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작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돈을 대가지고 음반을 만드는 사업주체를 보통 제작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래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노래를 부른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제가 볼 때는 이 음반을 만드는 아티스트를 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작사, 작곡, 그다음에 노래 부른 거 모두가 이제 제작자 보험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3: 그렇다고 진짜 이제 최근에는 그

0: 어떤 대형 음반 기획사를 통해서
1: 네.
0: 음반을 발매하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1: 네.
0: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유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1: 예.
0: 그런 경우, 이번에 이제 그 청소년들이 만든 음악들이 문제가 된 것도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1: 알겠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 또 하나가 지금 음반 유통업자가 유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일단 음반 유통 체계가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을 제작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음원 플랫폼이나 이런 쪽이랑 바로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중간 단계가 한 군데 있습니다.
1: 중간에 뭐
0: 거기
1: 끼는 주체가 누군데요, 그러면?
0: 그게 이제 음원 유통업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1: 예.
0: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대형 음악 플랫폼 뭐 말씀을 저기 여기서 상호를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시니까 말씀드리자면 멜론이라든지 아니면
1: 네.
0: 뭐 이런 이제 음원 플랫폼에서 걸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이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상황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럼 뭐 멜론 이런 데서 이제 이게 혐오 표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을 잡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0: 예,
1: 그렇죠?
0: 맞습니다.
1: 그럼 뭐
0: 맞습니다.
1: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사전검열이라고 이제 지금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전검열을 시도하는 것 자체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면 그러면 혐오 표현이 만약에 들어가 있는 만약에 음악이 있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 할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0: 지금 일단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설치된 UMHM 심의분과위원회에서
1: 네.
0: 사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어요.
1: 사후 심의는 되고 있다?
0: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사후 심의 제도다 보니까
1: 네.
0: 이미 발표가 된 것들을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뭐 문제가 되면은 응원을 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이 일을 잘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사후 심의를 통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이 혐오를 주장하는 음원이다 이러면 이제 그 유통 금지까지 지금 되고 있나요, 그러면?
0: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겠는데,
1: 네.
0: 음원 금지라고, 혐오 표현을 음원 금지라기보다는, 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1: 네.
0: 그런 식으로,
1: 아, 차단을 하는 이런 방식.
0: 예.
1: 예,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뮤지션 유니온의 윤수종 위원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욕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4: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묵계에서 보내는 특별한 1박 2일 우리 가족 묵계나들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주 주말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우리 가족 묵계나들이는 7월 19일 일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자연음식 체험, 별빛 공연, 가족사진 촬영 등 우리 가족만의 여름날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미래문화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미래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안동MBC가 후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식계좌에 현금 3천만 원이 없으면 신규 매수가 불가능해지고 앞으로는 20주 단위로만 사고팔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영향이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는 0.25%포인트가 오른 연 2.75%로 조정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군 관련 행사에서 해외에서 건조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협력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미국 군함 수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민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의 오찬종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정지서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 요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왔다 갔다 크게 움직인다. 이것 때문에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말들이 많았는데
2: 그랬죠.
0: 대책이 나왔네요.
2: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시는 변화는 아마 이 부분일 텐데요. 지금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의 예탁금이 필요했는데 이게 8월 5일부터는 3,000만 원으로 3배가 올라갑니다. 근데 예. 더 중요한 변화는 금액보다는 현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꼭 현금이 아니어도 가능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이나 ETF 같은 게 계좌에 1,500만 원어치가 있다라고 하면 예. 증권사는 그 가치의 한 70% 정도는 예탁금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5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돼서 별도의 현금을 넣지 않아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 예. 이거는 8월 19일부터는 이런 방식이 아예 없어지고요.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계셔도 반드시 현금 3천만 원을 계좌에 넣어야 됩니다.
0: 날 현금 3천만 원이.
2: 네, 맞아요.
0: 게다가 삼성전자 10억 원어치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레버리지 한 1,000만 원어치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2: 네, 예수금으로 3,000만 원이 현금
0: 3,000만 원이 있으셔야 됩니다.
2: 주문을 할 때.
0: 안 그러면 10억 원어치 갖고 계신 것 중에 일부 파셔야 됩니다.
2: 그렇죠.
0: 그 얘기죠?
2: 네, 근데 이건 이미 이제 신규뿐만이 아니라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신다면 그러면 계좌에 현금 3,000만 원을 예탁을 한 뒤에 뭐 그 가운데 뭐 한 1,000만 원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예탁금이 이제 2,000만 원으로 줄잖아요.
0: 예.
2: 그럼 그 뒤에 추가 매수를 또 하고 싶으시면 그 나머지 1,000만 원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매수 버튼을 누르실 때는 무조건 현금 3,000만 원이
0: 어라?
2: 채워져 있어야
0: 된다.
2: 네, 채워져 있어야
0: 내 계좌에
2: 됩니다.
0: 내가 출금 가능 금액 3,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만
2: 단일 종목
0: 레버리지를 살 수 있다.
2: 거래하실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매일매일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2: 맞아요. 네.
0: 3천만 원은 항상 빼놓고 샀다 팔았다 하셔야 샀다 팔았다가 되지.
2: 맞습니다. 네.
0: 3천만 원을 안 빼놓고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샀다가 만약에 팔면
2: 네.
0: 그날은 다시 못 사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실 거라면 3천만 원은 그냥 증권사 내 계좌에 묶여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0: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이 있는 분이라도 7천만 원어치만 샀다, 7천만 원어치만 팔았다 이렇게 해야지 그날 사팔사팔이 되지.
2: 네, 그렇죠. 하루에 매매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싶으시면 그러면 3천만 원은 항상 네, 현금으로 있어야 하는 돈인 거죠.
0: 자칫 계산 잘못하면 그날은 손 묶인다.
2: 그렇죠. 네.
0: 손 묶이라고 이렇게 했군요.
2: 맞아요. 그러니까 매매 건네 빈도를 좀 낮추려고 한 거죠. 지금은 이제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 경험이 많은 고객 아니면 투자 실적이 좋거나 하면은 뭐 3개월 정도 지나면 예탁금 요건을 좀 완화해주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아예 금지되고요. 앞으로는 무조건 모든 증권사가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0: 이러면 깜빡 잊고 전부 다 샀다가 다 팔았던 분은 또 살려면
2: 네.
0: 3천만 원이 모자라니까.
2: 그죠. 매번 계산을
0: 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잠깐 거고. 빌리는 게 안 되면 그 이른바 매도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 그거 급하게 버튼 누르고 받고 이거 하시는 분 되게 많겠는데요.
2: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0: 예.
2: 이제 또 이제 정부는 해외로 투자자가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국내가 이렇게 좀 번거로워지면 해외로 나가볼까 할 수 있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해외도 같은 기준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처럼 국내 상장 상품은 물론이고 홍콩에 상장된 한국 주식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리고 미국 시장의 뭐 테슬라 두 배 레버리지 이런 ETF도 해외 상품도 모두 3천만 원의 현금 예탁금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레버리지는 아니고요. 뭐 코스피 200 레버리지나 아니면 나스닥 100 레버리지처럼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하는 일반 레버리지 ETF는 기존처럼 기존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0: 천만 원 기준이고
2: 네,
0: 꼭 한두
2: 종목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제 기준으로 삼천닉스 레버리지 합산 ETF 시총이 한 12

0: 2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많을 때는 15조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장이 좀 빠지면서 12조 원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정부에서는 이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 수준으로 좀 높이면 투자 수요가 줄면서 합산 시총이 그래도 4조 원 수준까지, 4, 5조 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야, 이거 그 주식 투자를 1억 원 미만 정도의 금액으로 하시는 분은 3천만 원 항상 빼놓고 하지 않으면 샀다가 팔았다가 뭐 그날 예를 들면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 일은 꼭 단타 매매꾼이라고 하는 분 아니라도
0: 하실 수
1: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있는데 이 규제 때문에 또 예,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해외 그뭐 거래 이게
0: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는 하겠지만 추가로 그걸 또 매수하시지는 뭐 바로 매수한 매수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1: 야, 이게 알겠습니다. 뭐. 네. 또 다른 조치는 뭐가 있어요?
0: 일단 어제부터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니라 인버스,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이 인버스 같은 단일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 일제가 신규 상장이 이제 잠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일시적인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안정됐다라는 판단이 들면 풀 예정이긴 해요. 어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당분간 신규로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는 적용되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매매 수량 단위 확대가 11월부터 적용이 돼요. 이건 뭐냐면 지금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한 주씩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잠정이긴 하지만 20주 단위로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사려면 뭐 삼성전자는 한 30만 원 안팎, 뭐 SK하이닉스는 200만 원 안팎이면 이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상장을 지금 각 한 주당 2만 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200만 원 여윳돈 없는 분은 이거 살 수밖에
0: 이거
1: 없다는
0: 수밖에
1: 거죠. 하이닉스.
0: 그렇죠. 그래서 그 너무 쉽게 저비용으로 고위험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좀 없애려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한 주를 2만 원이 있어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최소 40만 원 정도가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소액이나 아니면 단기 매매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인 거죠.
1: 투자자 교육도 2시간짜리로 늘렸다면서요?
0: 네, 맞아요. 심화 교육도 이제 다음 달 중에 기존 1시간인 게 2시간으로 늘고요. 또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이제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광고가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1: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증시 변동성을 높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변동성이 큰 것 때문에 이른바 초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서 초보 투자자 진입 금지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0: 사실 둘 다인데요. 일단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새로 신규로 도입한 제도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졌다.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건 사실은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반도체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건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 우려가 이제 반복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뭐 5월 말 이후에 주가 변동성을 좀 비교해 보면 SK 하이닉스보다 미국 마이크론 아니면 일본 키옥시아 변동성이 더 크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있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리밸런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ETF 규모가 한 10조 원인데 기초 자산인 삼성전자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하루에 3%가 올랐다. 라고 치면 ETF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을 두 배로 추정을 해야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약 6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추가로 사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장 막판에 집중이 되다 보면 주가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있는 내용이니까요. 반대로 이제 뭐 레버리지 ETF 효과라 긍정적으로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지면 아 싸졌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ETF를 추가로 매수하는 이른바 역 추종 매매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변동성을 좀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 상품이 진짜 필요했냐. 이거 위험하면 아예 상장 폐지하는 게 맞지도 않아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히려 국내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 투자 수요를 좀 일부 막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미 뭐 SK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가 미국의 상장되니까 미국에서 이거 기초자산으로 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할 계획이고 또 영국도
1: 이미 나왔죠.
0: 네, 이미 나왔고 또 영국도 3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는 만큼 이 국내 상품이 없으면 결국에 자금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메모리 주식 요즘 이제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0: 고치라면 고치겠습니다. 이 정도 뉘앙스라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은 일단은 시장 상황이 좀 안정돼야 되는 게 1차 목표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일단 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총이 줄어야 한다라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조 원 하는 게 그래도 5조 원 안팎까지 정도는 떨어지면 이게 상장할 때 4조 4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초기 수준까지 떨어지면 시총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거래대금도 그만큼 줄 거고요. 그 얘기는 곧 수요가 준다는 얘기니까 이런 시장 변동성을 조금 낮출 수 있지 않겠냐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반등해야 될 때 반등폭이 약하겠네요. 앞으로는.
1: 시장 전체는 좀 그럴 수 있겠죠.
0: 네. 매우 아쉬워하고 계신 조미연 기자님은
1: 네, 아닙니다.
0: 반등을 바라고 계신 겁니다.
1: 네.
0: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인상이고요.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 이번 결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제는 예상보다 좋은데 물가는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0: 경제가 예상보다 좋으니까 물가가 불안해지고 있겠죠.
2: 그렇죠.
0: 예.
2: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 2% 에서 6월 3.2%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은의 물가 안정 그 목표가 2%니까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오른 그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값이나 운송비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는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좋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은은 반도체 호황이 내수를 자극해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앞서 정부가 반도체 호황 때문에 최근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3%로 올렸거든요.
0: 예.
2: 한은도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는데 이걸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한동안에는 반도체 잘 팔려봐야 그게 트리클 다운이 안 되니 뭐 그냥 기업만 돈 버니 아래로 돈이 안 내려오니 양극화는 여전하니 뭐 이런 얘기했는데.
2: 네.
0: 또 그것도 아니다.
2: 네.
0: 그 돈이 결국 풀리고 온기가 돌더라 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2: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 상황이라면 금리를 올리기 어렵지만 지금은
0: 예.
2: 이제 수출과 성장이 받쳐지기 때문에 좀 물가 안정에 집중할 여건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0: 네.
2: 여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과 환율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고 달러원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금리 차가 1% 포인트로 축소되면서 이제 어제 달러원 환율은 장중에 두 달 만에 최저치인 1,47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 예. 기준금리가 오르면 뭐 당연히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아무래도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분일 텐데요. 지난 5월에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58.4%로 고정금리보다 높았고요. 그 가계대출의 경우에 변동금리 비중이 지금 75.4% 정도 됩니다.
0: 예.
2: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 보통 고정금리를 많이들 선택하실 것 같지만 최근에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금리 인상 전망을 먼저 반영하면서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0: 예.
2: 반면에 이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라서 대출하는 분들이 당장 눈앞에 그 낮은 금리를 선택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이제 그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는다는 점인데
0: 예금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2: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연 3%로 오르면 당초보다 0.5%포인트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3억 원을 빌렸다면은 단순 계산으로는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50만 원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 금리가 이미 연 4% 그 후반에서 7% 초반까지 올라와 있고 최고 8%까지 지금 내다보는 상황이에요.
0: 예.
2: 결국에는 이제 한은이 다시 긴축 사이클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신 분들은 뭐 고정금리 전환이나 대환대출 조건 등을 미리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 코픽스가 올라갈 거다.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니 예금금리도 비슷하게 올라갈 거고 그 말씀이죠?
2: 네.
0: 그러면 이제 은행들의 조달 원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게 코픽스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 유치를 이제 시작하면 더욱더 이제 예금금리가 올라갈 텐데.
2: 네.
0: 대출을 뭐 해줄 수 있어야 은행들도 이제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올릴 텐데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
2: 그렇죠.
0: 그만큼 예금금리가 올라갈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2: 네.
0: 앞으로 하느니 얼마나 더 금리를 올릴까 이것도 관심이에요. 사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쭉 내려가고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는 거라서.
2: 네.
0: 이게 이제 오랜만에 올리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론이라면

0: 올라갈 텐데 얼마나 어디까지 올릴까가 관심인데 반도체 가격을 바라봐라.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한 우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하는 총재가.
1: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그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뭐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많아지잖아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뭐 투자와 채용 성과급이 늘고 법인세도 더 거치면서 이제 정부가 재정을 쓸 여력이 좀 커집니다. 신현송 총재가 그 주시해야 할 지표로 반도체 가격을 꼽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시장에서는 8월보다는 10월 추가 인상 가능성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근데 2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이게 조금 좋게 나오더라도 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안정된 만큼 7월 물가는 좀 상대적으로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 한 번쯤 올해 더 올릴 거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인가 봐요.
1: 네, 그렇습니다.
0: 한 번 더? 예. 주식시장 유동성, 그 뭐 변동성 큰 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는 없었어요?
1: 신 총재는 그 주식은 대출이나 유동성 문제와 달리 그 금융시스템 전체 위기로 번지는 경로가 많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금리 인상이 최근 주가 하락을 좌우했다는 평가에도 좀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제 주가 하락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부의 효과도 우리나라에서는 크지 않다고 봤는데 예. 결국 금리를 결정할 때 증시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0: 그렇군요. 자, 오찬용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미국 군함이 한국 땅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생긴 것 같다. 미국이 군함을 한국한테 주문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건데 네. 뭐 군함을 여기저기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변화라면서요. 미국 군함은 미국 땅에서만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법으로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미국에서는.
2: 네. 100년 만에 굉장히 큰 변화고요. 실제로 어제 장만 봐도 전체적으로 대부분 우리 장이 어려웠는데 조선주들이 되게 급등을 하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0: 예.
2: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건조한 선박의 구매 가능성에 언급하면서 일명 나스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어제 미국 육군 행사에 참석해서 한국을 콕 집어서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 이 표현이 좀 핵심인데요. 이 말이 미국 영토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하는 것이냐. 이게 정확하게 불분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미국 군함 10척만 좀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밀어보면
0: 예.
2: 맥락상 미국 밖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이 됩니다. 조선업계에서는요 이번 발언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조선협력은 미국 내 조선업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선박 유지보수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향후에는 군함의 공동 건조라든지 아니면 국내 조선소의 단독 수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게 되면
0: 예.
2: 영국에서 건조된 뉴올리언스급 순양한 19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이거든요. 104년 전에 이후반에 처음 있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0: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군함을 1922년에 영국에서 만든 이후에는 다 미국에서만 만들었고
2: 그렇죠.
0: 제가 듣기로도 무조건 미국에서만 만들어야 된다는 법까지 네. 만들어서 그래야 미국의 조선소가 살아남게 되고 그래야 미국에서도 계속 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유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0: 그렇게 법을 만들어줬는데도 미국은 배 못 만드는 나라가 됐다면서요.
2: 네.
0: 이제 인력도 부족해지고 뭐 맞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2: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배 좀 만들어줄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2: 맞습니다. 네, 실제로 현실적인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이 말씀해 주신 번스톨레프스 법에 따라서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2: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됐었는데 미국이 실제로 핵잠수함을 만들 정도의 기술은 있지만 조선소 인프라, 부품 공급망 등이 발주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미국 상원 상임위에서 국방수권법이 의결이 됐는데 미국 조선업에 투자를 하면 동맹국에서 최대 두 척의 벌크 연료선이나 수송선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미국 군함 건조를 맡게 될 거고
2: 네.
0: 그렇게 될 텐데 대충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답니까?
2: 이게 미국 군함 건조 시장이 현실화가 되면 전례 없는 대규모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미국 해군이 2054년까지 총 381척으로 늘릴 계획인데
0: 예.
2: 이게 예산이 1조 750억 달러, 우리 돈 1,600조 원이나 됩니다.
0: 흔해요 이것도.
2: 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최근에 놓쳤던 캐나다 60조 원 방산 이건
0: 예.
2: 약간 푼돈처럼 느껴지는 수준의 그런 거대한 금액.

0: 되는 것이죠.
1: 여기 이제 미국 법 때문에 처음에는 외국에다 맡기기 쉽지 않지만 한번 맡기기 시작하면
0: 네.
1: 물꼬가 좀 트일 것 같다. 네. 희망이 좀 있는가 보네요.
0: 당장 23일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워싱턴에서 문을 열게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실무적인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시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한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입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마트폰에 너무 매여 있다. 특히나 스마트폰이 수면의 질을 너무 떨어뜨린다. 많이들 하는 고민이죠. 미국에는 폰 베드라는 게 있답니다. 말 그대로 전화기 침대인데요. 충전 포트도 여러 개라서 마루 탁자

0: 위에 올려두면 온 가족 전화기를 밤새 충전할 수 있죠. 결국 충전을 빙자해서 잠자기 전에 거기다 폰을 반납하는 겁니다. 취침 시간은 사람은 사람 침대, 폰은 폰 침대에 눕힌다. 난 전화기 들고 자는 게 행복하다면 상관없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폰 침대 생각해 볼만 하죠?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대통령 연설을 솔직한 시선으로 듣는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고 이와 관련한 백악관 기밀정보 해제를 백악관이 검토하는 한편 투표기기, 선거 인프라 취약점 등을 언급할 거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긴급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당규는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는데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던 송 의원은 지난